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평행선과 넓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뭔가 갑자기 좀 뜬금없지 않나요? 이제 우리 사각형 배우다가 왜 갑자기 평행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 사각형. 그 시작은 뭘로 시작했죠? 그렇죠. 평행사변형으로 시작을 했어요. 평행사변형. 무슨 사각형이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인데 이 모든 성질의 시작은 평행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각형과 평행, 뭔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평행선과 넓이 오늘 배우고 나면요. 우리가 이 평소에 사각형 내에서 구할 수 없었던 부분의 넓이마저도 이 평행선의 성질을 적절히 이용하면 그 다른 부분의 넓이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이제 수학을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문제풀이의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길래 이렇게 강조하나 싶죠? 자, 저랑 같이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두 직선 L, M이 평행할 때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 이 두 삼각형은요, 넓이가 같대요. 오잉?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 이 두 삼각형은요, 둘 다 밑변이 BC로 공통이에요. 밑변 BC가 공통이고, 또 평행선이기 때문에 높이가 둘 다 H로 동일합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다. 오케이.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그 중에 밑변 같고 높이 같아요? 그럼 둘의 넓이는 같겠다. 이거를 뭔가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여기 이 점 A와 점 D를요. 이 밑변 BC를 고정시켜 놓은 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여전히 넓이는 같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하면요. 요렇게 그려도 넓이는 같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도 넓이는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점만 어디에 있다면 L상에 있다면. 신기하죠? 요게 앞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높이가 같은 삼각형, 넓이의 B입니다. 자, 평행선 요렇게 있는데요. 이 높이가 같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 요 두 개, 하늘색, 보라색, 이 두 개의 삼각형. 넓이는 다르겠죠? 근데 이 넓이의 B는요, 정확하게 밑변 길이의 B와 일치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가 3cm, CD가 2cm라면 넓이의 B도 3대 2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높이가 같다면.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A를 지나가고 밑변 BC, 이 직선과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 쫙 그어주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 ABC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삼각형 ACD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결국에는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다? 아, 밑변의 B랑 넓이의 B랑 같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머릿속에 탁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평행선 이용하면 이쪽 넓이랑 같겠네? 오케이, 이걸로 이용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데요.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면 저랑 같이 직관을 길러불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L, M 평행하고요. A, B, C 넓이를 16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D, B, C 요거 넓이는 어떻게 찾냐? 자, 평행선이잖아요. 밑변 B, C를 둘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이 D, B, C의 높이도 여기 H가 되는 거고요. A, B, C의 높이도 H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아, 이 넓이랑 삼각형 ABC의 넓이랑 같다. 같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D를요, 점을 딱 잡고 이쪽으로 쭉 끌어당기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더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엔 삼각형 DBC의 넓이는 ABC랑 똑같이 16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평행한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의 교점 O인데 삼각형 ABC. 자, 요렇게. 이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재빠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밑변이 지금 BC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꼭지점 A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꼭지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얘를 평행선 따라 쭉 이동시킨다면 요 넓이가 같아지겠네. 즉 삼각형 DBC의 넓이가 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ADBC, 평행한 사다리꼴 ABCD에서, 자, ABD, 이 전체가요. 이 전체가 18로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AOD, 조그만 부분이 6, 그 다음 BOC가 24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일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뭔가 평행사변형에서 비슷한 거 해봤어요. 그러면은 평행사변형 때 무슨 얘기 했냐면, 이거 마주 보는 객끼리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가 전체가 18인데 여기가 6이라면 당연히 요 조그만 거 여기 12겠네. 그럼 마주 보는 객끼리 더해서 10이랑 얘랑 더한 거랑 6이랑 24 더한 거랑 같겠네. 그럼 뭐야? 정답은 1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바로 탈락입니다. 자, 얘는 평행사변형이 아니잖아요. 사다리꼴이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ACD라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AD를 밑변으로 하고, C가 이 평행선의 꼭지로 주어져 있는 이런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C를 평행선 따라 쭉 이동시켜서 여기로 보내는 거죠. 이 삼각형이 이쪽으로 쫙 옮겨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삼각형 ACD랑 삼각형 ABD랑 넓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삼각형 ACD의 넓이도 18제곱센치가 되겠네? 그럼 이 전체가 18인데, 이 전체가 18인데, 그 중에 여기가 6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우리는 OCD의 넓이는 몇이 된다? 색칠한 부분, 삼각형 OCD의 넓이는 최종적으로 18 빼기 6, 12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또, 삼각형 CDE. CDE. 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빨리 찾아보세요라고 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빨리 평행한 거 찾아볼까요? 여기 밑변 여기 쭉 있고요. 얘랑 평행한 게 여기 있으니까 얘가 지금 꼭지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쭉 옮겨서 어디로? 일로 보낸다면 같은 밑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 AED의 넓이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또 AC 뭐 여기 평행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ABE의 넓이인데요. 그 중에 여기가 지금 18이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요 부분. ACE. 근데 막 이제 막 눈에 보이죠? 요 부분 지금 막 보니까 이걸 지금 괜히 준게 아니란 말이에요. AC를 밑변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 평행한데 2가 여기 꼭지잖아요. 그럼 2를 이쪽으로 따라서 옮겨주면 결국엔 ACD랑 넓이가 같더라. 여기가 몇인데? 30이니까 ACE도 30일 거고요. 30과 18을 더해주면 삼각형 ABE의 넓이는 48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계속 옮기고, 옮기고, 넓이 구하고.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자, 11번. 사각형 ABCD 48이고요. 그 다음 DBC 22다. DBC가 여기가 22.

그럼 일단, 아, 뭐야. 그럼 나머지 A, B, D가 여기가 26이겠네요? 그럼 이거 적절히 이걸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거죠. 보니까 바로 답이 나와버렸어요. D, E, B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삼각형은 또 DB를 밑변으로 갖고 있고 여기 평행한데요. 평행한 데 꼭지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이를 또쫙 잡아당겨주면 어디로? A로. A가 목적지입니다. A로 잡아당겨주면 결국엔 E, B, D의 넓이와 A, B, D의 넓이가 같아지더라. A, B, D의 넓이는 지금 26이라고 처음부터 구해놨으니까 D, E, B의 넓이는 26제곱센티미터.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평행선 이야기는 좀 벗어나서 이번엔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넓이의 B를 생각하자는 건데요. 자, BD 대 DC가 2대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45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이 파란 부분의 넓이와 하얀 부분의 넓이의 B도 밑변의 B 2대 1하고 똑같더라. 즉, 넓이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는 2, 여기는 1이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비례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례배분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 전체 넓이가 45인데요. 그거를 두 개와 한 개로 쪼개자는 겁니다. 그럼 두 개와 한 개니까 최종적으로 몇개 있어요? 세개 있잖아요. 그래서 45라는 거를요, 두 개와 한 개의 합인 3으로 나눠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파란 부분은 이만큼 갖고 있는 거니까, 요게 비례배분입니다. 계산해주면 정답은 30제곱센티미터.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비례배분. 안 되면 연습할 거야.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ABC 넓이가 4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BD 3대 DC 2래요. 그러면 오케이. 3대 2? 그럼 넓이도 3대 2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고 봤더니 40이란 친구를 일단 나눠야 돼요. 3개와 2개가 있으니까 전체가 몇 개예요? 5개잖아요. 그러니까 5개로 나누되 그 중에 몇만큼 3만큼 가져간 게이 분홍색의 넓이다. 그럼 40과 5를 약분해서 8이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분홍색의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여기가 24라면 여기 하얀 부분은 1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례배분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넓이가 32, 평행사변형 넓이가 32인 이런 평행사변형에서 이 BC 위에 점 2를 찍고요. 여기가 3대 1이라고 주어져 있더라. 그럼 AEC의 넓이를 구해봐라 하고 봤더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의 넓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평행사변형 전체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평행사변형 전체는 필요 없고 우리는 딱요 BC를 밑변으로 갖고 있는 요 삼각형 ABC의 넓이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미 사용해 봤던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대각선의 관계. 정확하게 뭐 하더라? 반으로 나누더라. 16제곱센치더라. 요거를 활용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ABC의 넓이가 16이다라고 주어졌을 때 3대 1로 비례배분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1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갈 거예요. 그럼 16에다가 3개와 1개니까 전체 4개로 나누되 그중에 하나만 가져갑니다. 나의 몫은 하나. 그러면 16과 4가 약분돼서 정답은 4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례배분이 조금 익숙해지고 있나요? 자, 15번. 이번에 넓이 50, 그 다음에 A 2대 EC가 2대 3. 아, 그러면 우리는 평행사변형 전체는 필요 없고요. 요 ABC의 넓이만 가지고 2대 3으로 나눠줄 거예요. 넓이가 50이니까 여기 넓이는요, 전체의 절반 25제곱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요 색칠된 부분은 25라는 넓이를 두 개와 세개 합하면 5개. 5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두 개만 가져갈 거다. 또 약분. 5고요. 5 곱하기 2니까 최종적으로 ABE의 넓이는 10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숨가쁘게 계속 막 평행선 찾아

했다가 비례배분 했다가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반복 숙달이 되어야 이 문제들을 보자마자 딱딱딱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반복 체크 8번. 자, ACDE 평행할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찾아라. ABCD의 넓이를 찾으려고 보니까 어이 이상해요. 왜냐면 여기는 이거 뭐 쉽잖아요. 3, 4, 12 나누기 2. 오케이. 여기는 6입니다. 찾았는데 문제는 뭐다? 아이고야. 여기를 어떻게 구하죠? 이건 뭐 밑변도 몰라, 높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를 못 구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다? 이거 넓이를 못 구하니까 이거랑 똑같은 넓이를 가진 다른 도형을 찾자. 이 전략이 여기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랑 똑같은 넓이를 가진 다른 도형은 평행선을 활용해야 되니까 여기를 밑변이고 D가 요 평행한 라인의 꼭지에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D가 어디까지 평행선 따라 쭉 타고 E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 ACD의 넓이 대신에 삼각형 ACE의 넓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넓이는 우리가 진짜 찾을 수가 있냐? 그럼 여기서 갑자기 멘붕이 와요. 이건 어떻게 찾지 근데? 잠깐 한 발짝 떨어져서 다시 보니까 어잉? 얘가 밑변 4. 높이? 여기 있네. 높이 3. 여기 넓이도 4, 32 나누기 2, 6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ABC가 6이고 ACD의 넓이는 여긴 못 구했으니까 동일한 넓이를 가진 다른 도형의 넓이를 구해왔더니 6이더라. 6과 6을 더해주면 정답은 12제곱센티미터 1번이더라.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반복 체크 8번의 풀이었어요. 좀 멀리 떨어져서 풀어보는 그런 습관도 들여줘야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아요. 실력 체크 7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이 두 개니까 우리는 두개 나올 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막 악몽이 떠오르죠.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다. 뭐 이런 말 계속 막 반복했었는데,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죠. 얘는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가 틀렸어요.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냐? 이건 안 되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 마름모인데 수식이 붙어요. 뭐가? 직사각형.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진 이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이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3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인데 얘는요, 직사각형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름모란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야 된다? 직사각형이라고 불려야 된다. 자, 4번.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는 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니까 직사각형이라고 불린다. 맞죠? 그리고 5번이 답이겠네요. 평행사변형인데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평행사변형. 엥? 평행사변형은 원래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까지 같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그냥 마름모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평행사변형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과 몇 번? 3번과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요 말장난 같지만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평행선을 통해서 이 비슷한 도형, 같은 넓이를 가진 비슷한 도형을 막 찾아주는 그런 연습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좀 이런 직관이 좀 길러지나요? 자, 여기까지 사각형은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우리는 다음 시간 닮음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1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오늘은 유닛 4의 첫 번째 새로운 유닛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건강에 관련된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그 관련된 표현들을 다루는 과가 바로 유닛 4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Health, Medicine and Wellness의 첫 번째 시간의 소제목은 뭘까? 여러분 한번 쭉 보고 오셨을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을 또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나 질환들에 대한 단어와 표현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는 다른 과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이번 Day 13의 단어들은 표현들은 꼭 챙겨둬야 되는 단어들이 정말 많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여러분들 나 열심히 해봐야겠다. 오늘 특히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제목은요. Diseases, 질병과 and symptoms, symptom, 그렇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병 그리고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단어는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symptom, 첫 번째 단어입니다. 증상. 혹은 우리가 뭔가 감기가 걸릴 것 같아 라는 징후나 조짐이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상, 징후, 조짐이라는 의미의 symptom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증상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sign, 신호라는 단어의 sign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 indication이라는 단어도 역시 나타내다 라는 indicate의 명사 형태로 징후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예문 잠깐 보시면 fever, 열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열은요,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Of the flu. Flu라는 게 여러분들 독감이죠. 그럼 독감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야? 열 나는 거야. 고열.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잖아요. 자, show symptoms of 뭐뭐에 대한 징후, 증상을 보이다.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 collocation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잡은 collocation은 common symptoms입니다. 그래서 흔한 증상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챙겨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 갈까요? 네, 좋습니다. Allergy. 우리 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allergy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발음을 한 표현이 되겠고요. 알레르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보통은 어디 어디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표현을 have an allergy to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have an allergy to라는 표현인데요. 어디 어디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요. 그래서 I have an allergy to dust. 저는 먼지에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so I clean my room every day. 저는 매일마다 제 방을 청소합니다. 라는 얘기요. 먼지가 있어서 재채기가 나고 막 가렵고 뭐 이런 알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을 청소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Allergic 이라는 단어가 형용사 형태로 IC로 끝나게 되면 알레르기가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어는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중학생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고요. 실제로 이게 고등학교 지문에 나와도 학생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선생님은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많이 나오지는 않고 나오게 되면 설명과 함께 나오거나 아니면 밑에 주석에 설명 단어가 주어지거든요. 의미가 주어지거든요. 얘는 뭐냐면 asthma라고 읽고요. 천식이라는 의미,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죠. 천식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asthma. 얘가 th나 d 사운드가 아니라 z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asthma라는 단어는 천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ave asthma, 천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have라는 동사를 써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with proper medical

vacation and regular visits to the doctor. 의사의 정기적인 방문,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얘기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적절한 약품, 의약, 약물과 정기적인 병원 방문으로 그렇게 하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asthma는 천식은 can be managed,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천식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냐? 약 처방 받아서 열심히 잘 먹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asthma라는 단어 한번 눈에 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네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cancer, cancer. 여기 앞에 이제 어떤 신체명을 넣는지에 따라서 무슨 무슨 cancer, 어떤 암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시면 be diagnosed with cancer. 암으로 얘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diagnosed라고 하면 얘는 진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be diagnosed. 수동태가 됐으니까 암 진단을 받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Cancer treatment. Treatment가 치료라는 뜻이니까 치료라는 의미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암 치료라고 할 때는 뭐 특히나 cancer care 이렇게 하지 않고 cancer treatment. Treatment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해서 짝꿍, 같이 어울리는 단어들이 특히나 있다라는 걸 우리가 collocation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Cancer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disorder, disorder라는 단어고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order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맞아요. 명령하다,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are you ready to order now? 지금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할 때 order, 주문, 주문하다라는 의미도 되죠. 근데 얘가 무슨 의미도 있냐면 맞아요. 질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질서에서 빠져나간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이 신체의 바이오리듬이 잘, 이 메커니즘이 잘 운영이 될 때는 건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서가 disorder, 무질서의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상태? 그렇지. 질병이나 질환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애나 질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이 disorder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disease, illness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질병이나 질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라는 단어의 반대말인 무질서, 다시 말하면 혼란이라는 의미로 order라는 질서라는 단어와 반대 의미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order, 질서에서 출발을 한다. 질서가 흐트러진 거는 바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 질병이나 질환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Hearing aids, 보청기가 되겠죠. 듣는 데 있어서 보조장치인 보청기는 사용이 되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 Auditory disorder. 자, audi가 들어가면 hear의 뜻이죠. 자, 청각장애, 청력장애 질환을 갖고 있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suffer from, 무엇을 앓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suffer from a disorder, 장애를 앓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장애라는 의미 앞에 그 장애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뭐처럼 auditory disorders처럼요. 그래서 어디에 어디에 장애가 있다라는 의미의 그 의미. 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형용사 격의 단어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stroke. stroke이라는 단어입니다. stroke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때리다 치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아요. 자, 수영에서요, 여러분들 stroke 있습니다. 얘는 뭐냐? 뭐 접영이라든가 자유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stroke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타격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해서요. 수영에서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stroke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형을 이야기합니다. 배영이든 접영이든 아니면 자유형이든 이런 형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말로도 그냥 스트로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의미보다는 수영에서의 어떤 영법, 접기라는 뜻이거나 타격, 특히 사람의 머리에 오는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겠죠. 뇌졸중 아니면 발작이라는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질환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Have a stroke, 뇌졸중을 일으키다 라는 뜻이 되겠고 아까도 우리 have라는 동사를 써서 어떤 질병을, 질환을 앓다라는 의미로 봤었죠. have라는 동사가 많이 나온다. at a single stroke,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단어.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네, diabetes, diabetes라고 읽고요.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에서도 질병, 질환의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성인병 질환 중에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당뇨가 있죠. 당뇨가 바로 diabetes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되는 건 S가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얘는 복수 형태가 아니에요. 질병명이나 과목명이나 S

스가 붙었을 때에는 복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당뇨병, diabetes can be controlled. 당뇨병은요, 치료가 될수 있어요. 조절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With proper diet and regular exercise. 적절한 식단과 정기적인 운동으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조절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diabetes란 단어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여덟 번째 단어 갑니다. obesity, obesity. 선생님, 얘가 질병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인간들에 있어서 이거 단순히 비만이 관련된 살이 찌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뭐 경향이 아니라 obese. 비만인, obesity, 비만이라는 요 의미가 특히 질환이라는 걸로 명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만이 바로 질병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비만이 되면 많은 다른 질병이나 질환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상승한다고 하죠. 그래서 obesity라는 단어도 질병이나 질환이라는 의미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부류로, 하나의 유형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People who often eat fast food. Fast food를 흔히 자주 먹는 사람들은요, are more likely to develop obesity. Develop obesity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가능성이 커서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develop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 발전시키다, 개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질병이나 질환이라는 단어랑 같이 나오게 되면 얘는 어떠어떤 질병이나 질환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어떠어떤 질병이 생기다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뭔가 질병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 becoming, having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develop이라는 단어 하나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사람들, 자주 먹는 사람들은요 비만에 걸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앞에서 여러분들 필수 표현으로 배우셨습니다. Obese라는 단어는 비만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 형용사, 명사 형태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hypertension, hypertension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들 거기 바로 단어에 대한 설명 밑에 보시면 hyper라는 단어가 관, 정도, 어떤 정도를 넘어서는이라는 의미라고 접두어의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tension이라는 단어는 원래 긴장,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긴장의 강도가 수준 이상이다, 평균 이상이다, 기본 이상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혈압이 blood pressure가 정상 수준보다 더 높은 긴장 상태에라는 의미의 고혈압, 고혈압 등이라는 의미의 명사의 질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hyper의 반대가 hypo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저혈압, 즉 어떤 그 수준보다 낮은 걸 hypo. 어떤 수준보다 높은 걸 hyper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 얘가 훨씬 많이 나오죠? High blood pressure라는 표현이 고혈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ypertension, hypotension이라고 하면 저혈압이 반대말이 되겠죠? 과도한 긴장이라는 의미도 돼요. 왜? tension이라는 단어가 긴장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음번 열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자, injure, injure. 자, 이 단어 별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많이 나오고 나왔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이 전체 내용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단어로 많이 나오거든요. 흐름을 좀 주도하는 단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챙겨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 부상을 입다, 부상을 입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 비슷한 의미 단어로는 hurt, wou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wound라고 읽지 마시고 wound입니다. 얘도 상처를 입히다, 상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hurt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hurt도 상처를 주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비슷한 의미로 묶어져 있어요. 자, if you don't warm up properly, 여러분들이 만약에 properly, 적절하게 warm up, 준비 운동, 따뜻하게 몸을 데피는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you may injure your muscles.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근육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근육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injury, 특이하게 y를 붙여서 이렇게 명사 형태를 만드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죠. recover, 회복하다, recovery, 회복. 그래서 Y를 붙여서 discover, discovery 이렇게요. Y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injur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상이나 상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아까 얘가 상처를 입히다, 부상을 입히다라는 뜻이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가
부상을 입은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Be injured in 어디 어디에 부상을 입다라는 의미로 i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수동태로 만들면

이렇게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노래 잘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1번째 단어 갑니다. 자, discomfort. discomfort라는 단어고요. 이것도 이렇게 나눠보죠. 사실 이 comfort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요. comfort or comfortable 이라는 형용사 형태가 참 많이 나옵니다. comfort는 위로, 안락함, 편안함 이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dis를 붙여서 편안하지 않은 의미의 낯의 의미의 접두어를 붙인 겁니다. 편안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 불편한 상태겠죠. 불편함이나 불편 혹은 가벼운 통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pain이나 ache, 여러분들 뭐 stomach ache, 뭐 아니면 headache, toothache 이렇게 얘기할 때 ache를 붙이면 어떠한 통증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몸이 편하지 않은 가벼운 통증의 의미와 비슷한 pain이나 ache와 비슷한 의미가 된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락함, 편안함의 comfort와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고요. ease라는 단어도 편안하게 하라, 편안함이라는 easy의 명사이자 동사 형태, ease와 반대 의미가 되겠습니다. discomfortable. 끝에 able를 붙이면 형용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discomfort, 그 다음 discomfortable.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의 의미로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comfort, comfortable 이것도 나오거든요. 자, fatigue. fatigue라는 단어 좀 볼게요. 얘는 피로라는 뜻이요. 아,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이 단어 떠오르죠? I'm so tired라는 단어요. 그죠? tired에 ness를 붙여서 tiredness라고 하면 피곤함, 피로. exhaustion은 조금 더더 심하게 피로한 상태요. exhaust라는 동사 형태가요, 여러분. 얘는 완전히 다 소모하다, 다 써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exhausted라고 하면 얘는 기진맥진한, 우리가 막 파김치가 되었어. 뭐 이런 상태의 기진맥진한 상태를 exhausted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fatigue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정도는 exhaustion이 좀더더 심한 정도가 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physical fatigue.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체적인 피로. 신체적인 피로가요, 영향을 줄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일에, 어떤 수행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100번 발휘하기 어렵잖아. 그죠? fatigue라는 표현, ed를 붙이게 되면 피로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 세 번째 단어는요, 요 단어도 아까 asthma, 천식과 마찬가지로 한 번쯤 그냥 눈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nausea, nausea라고 읽습니다. 얘는 메스꺼움이라는 의미. 속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상태, 울렁거리는 상태를 nausea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have nausea.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어떤 질병명 앞에 have를 많이 붙인다라는 거. 그래서 좋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상태 have라는 표현을 많이 붙인다. 그래서 구역질이 나다라는 표현 have nausea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14번째 단어 가볼게요. rash. rash. 우리가 가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발진이 확 일어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울긋불긋하게 일어나는 발진이 영어로 rash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breakout과 비슷한 의미가 된다. 이것도 발진이라는 뜻인데요. The baby developed a skin rash.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develop이라는 단어가 어떤 질병의 상태를 만들어내다, 생기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아기는 피부 발진이 생겼대요. 뭐 때문에? Due to 뭐뭐 때문에? The hot weather, 더운 날씨 때문에요. 막 날씨가 더워서 햇빛이 막 쨍쨍 내리쬐면 그 햇빛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와서 rash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rash, 발진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Develop a rash, 발진이 생기다. Skin rash, 피부 발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째 indigestion or indigestion. 자, 여기 di를 d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음하셔도 되겠고 die, 아, 이 사운드를 내셔서 발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digestion, digestion이라는 단어는 소화, digest가 소화하다라는 동사예요. 거기에다 ion을 붙인 거야. 그래서 소화, 소화력이라는 의미가 됐고, 자, indigestion이라고 하면 반대말이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화 불량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stomach ache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ndigestive, IV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 맞는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단어 볼까요? faint. faint라는 단어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페인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P가 아니라 F 사운드입니다. F가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faint라는 단어는 실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신한다라는 의미는 뭐야?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ass out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고, 특히나 이제 또렷하지 않은 희미한, 옅은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의 의미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unclear, vague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vague라는 단어가 모호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거든요. 이 단어 자주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clear의 반대인 unclear를 넣게 되면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서 사라지는 거, 여튼 실신한이라는 의미가 돼서 비슷한 의미로 보여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는 당연히 clear가 반대말이 되겠지. L, 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듭니다. 희미하게, 약하게 라는 부사. 자, feel이라는 감각동사를 넣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다, feel faint, 즉 기절할 것 같다, 실신할 것 같다 라는 실신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17번째 단어 갑니다. choke. choke. 우리 왜 뭐 이런 그 레슬링 동작 중에서 choking 있지 않아요? 그죠? choke라는 단어는 질식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갖고, 동사로는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hok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 막히게 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 앞에서 지금 꽤 많은 단어들을 봤어요. 그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도 형용사. 동사에다가 D나 ED를 붙여서 수동 형태로 만들어도, 과거분사 형태로 만들어도 굳어진 형용사 형태가 되는 거 잘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숨 막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Choke on 이라고 하면 목에 걸리다요.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한 예문이 바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He has choked on food several times. 그가 몇 번이나 음식에 걸렸어요. 음식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 아우 정말 죽을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so he eats slowly now. 이제는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hoke라는 단어 남학생들 여학생들 할 거 없이 아마 이런 레슬링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보셨으면 choking이라는 우리 뭐 그 올림픽 종목에도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도 나오는 그 동작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게 바로 choking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쉽게 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stiff. stiff라는 단어예요. 이 stiff는요, 여러분, 뻣뻣한이라는 뜻입니다. 딱 이렇게 단어의 느낌을 봐도 stiff, 뭔가 이렇게 딱 굳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이미지와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이렇게 막 동작도 같이 하시면서 외우시면 아, 이게 뭐였지? 아, 근데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외웠던 터라 그렇게 또 많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외우게 되면 오랫동안 잘 남더라고요. 자, stiff 이렇게 얘는 뭐야? 뻣뻣한, 뻑뻑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rigid, 그 다음 tense. 아까 우리 tension이라는 단어 봤잖아요. hypertension의 tension이 바로 긴장이라는 뜻이었잖아. 바로 tense가 그거의 형용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장한 이라는 뜻이야. 긴장한 건 뭐야? 긴장하면 어때? 뻣뻣하게 굳잖아요, 몸이. 그죠? 그래서 tense, 그 다음에 rigid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맥락상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말은 soft, 부드러운, flexible,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쌤이 이거 되게 애정하는 단어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시험에 들어가 보시면 얘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상으로 중요한 단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끝에 en을 붙이면 동사 형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stiffen이라고 하면 뻣뻣해지다, 뻣뻣하게 하다, 경직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역시 ly를 붙여서 stiffly라고 하면 부사가 된다.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부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단어 19번째 단어 갑니다. 이 단어 조금 어렵죠. 네, irritate, irritate라는 단어입니다. irritate, irritate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얘는요, 원래는 가만히 안 두는 거야, 여러분. 자극을 하는 건데, 근데 좋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좋은 자극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히 피부 자극을 하다 혹은 짜증나게 하다, 거슬리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annoy. 얘도 짜증나게 하다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면서 단어를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거슬리게 하다, 혹은 피부를 자극하다 라는 의미. annoy라는 동사와 비슷하다. 명사 형태 보겠습니다. ion 붙여서 명사. irritation. 그 다음 irritated. 역시 굳어진 형용사 형태로 짜증난. 그 여러분들, annoy라는 단어도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짜증난이라고 하려면 그렇지, annoy라고 하면 얘도 짜증난. annoying이라고 하면 짜증나게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데 자꾸 모기가 웽웽 하면서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해요. 그럴 때 the mosquitoes is so annoy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nnoy, irritate 비슷하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비누들은요, can irritate sensitive skin, 민감한 피부를 자극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redness, 붉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붉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붉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이 괜찮게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0번째 단어입니다.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자, ease, 편안함. discomfort의 반대의 의미로 ease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동사의 의미도 있고 명사의 의미도 있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편안하게 하다,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 relieve 얘도 완화시키다 라는 단어죠. 반대말 tense, 긴장하게 하다 라는 tense라는 동사도 반대말로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assume, easy라는 형용사 형태를 같이 연결하시면 아, 맞아. easy의 명사이자 동사 의미가 ease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asily 역시 부사 형태 잘 아실 것 같고요. ease the pain 이럴 땐 동사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키다 with ease 이때는 명사일 거야. 그죠? 그래서 쉽게 라는 의미로 with ease는 easily 부사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relief 방금 전에 우리 relieve라는 동사 봤잖아요. 그죠? 이 동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relief라는 단어는 완화, 경감. relieve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 고통을 완화시키다, 없애주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의 명사 형태가 relief가 됩니다. 그래서 we, 이를 뭘로 고쳤다? 그렇지, f로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화, 경감, 그리고 안도, 안심, 와,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는 What a relief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What a relief 이렇게 하면 정말 다행이야, 안심이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된다. This cream, 이 크림은요 offers immediate relief, 아주 즉각적인 완화를 제공해 줍니다. 이 크림을 바르면 즉각적으로 완화가 돼요. 뭐로부터? From skin irritation. 아까 우리 봤었는데, 그죠? 피부 자극으로부터. 근데 이 피부 자극은 뭐에 의해서 야기가 된 거야? By allergies. 알러지에 의해서 야기가 된 피부 이런 발진, 피부 자극으로부터 즉각적인 완화를 해줍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역시 ED를 붙여서 굳어진 형용사로 만들게 되면 relieved, 안도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relieve라는 동사 먼저 챙겨 두시고 relief, relief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22번째 단어 swallow.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뭐예요? 그렇지, 꿀꺽 삼키다 라는 뜻입니다. swallow가 동사의 의미가 있고요. 명사의 의미로 쓰일 때는 제비라는 뜻이에요. 이 제비는 그 제비뽑기의 그런 제비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의 그 제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삼키기라는 명사의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My brother had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이라고 하면 뭔가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고 뒤에 동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쓰게 됩니다. Have a trouble ing, have a hard time ing, have a difficulty in ing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 남자 형제는요 swallowing food,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After the throat infection, 목에 염증이 있었나 봐요. 목에 염증이 있은 이후에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wallow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squeeze. 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squeeze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 얘는 쫙 이렇게 쥐다, 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과일 음료수 중에 과일즙을 많이 넣었다. 정말 있는 그대로 과즙을 다 넣었어요 라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음료였는데요. 음료수의 그 이름이 스퀴즈였습니다. 즉 오렌지 음료면 오렌지를 그냥 쫙 짜가지고 포도 음료면 포도를 다 짜가지고 그래서 스퀴즈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짜다. 아주 꽉 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rasp라는 단어는 얘는 잡다 쥐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치는 걸 우리가 gras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해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squeeze는 그것보다 좀 더 강하게 잡아 이렇게 쥐는 그래서 꽉 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액체를 짜내다 라는 의미가 돼요. extract 얘도 tract가 꺼내다 draw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꺼내다 라는 뜻이니까 추출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즙을 짜낸다 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나온 것 같아요. squeeze out, 짜서 내다, 즙을 짜내다 라고 할 땐 squeeze out이고요. squeeze in은 뭘까요? 사람들이 빼곡히 있는 곳을 갔다가 막 들어가서 부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가다 라는 의미의 동사의 의미가 된다.

깨웠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의미, 깨어있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죠. 그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동사에서 ing를 붙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의미, 동사의 명사의 의미, 자각, 일깨움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awaken, en을 붙이면 동사가 많이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잠에서 깨우다 혹은 깨다, stay awake, 잠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깨어있다라는 동사의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5번째. 자, forbid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얘는 하지 마, 이겁니다. 금지하다, 금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prohibit, ban이라는 단어도 역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보여집니다. 반대는 하지 마의 반대가 뭐겠어? 허용하다, 해도 돼, 이게 되겠죠? 그래서 allow라는 동사가 반의어로 나와 있습니다. The doctor forbade him to eat salty food. 그 의사는요, 그에게 짠 음식, 소금기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forbade의 과거 형태가 조금 여러분들 좀 특이하죠? 거기 옆에 보시면 forbade, forbidden. 변화 형태의 3단 변화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forbade라는 얘는 불규칙 변화를 하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금지하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금지한다라는 의미의 투부정사 목적보호를 잘 쓰지 않는데 이 forbade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 목적보호를 쓰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정말 깨알같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큰 도움이 될 건데 혹시 나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되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목적보호로 초우정사를 쓰게 됩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forbidden이라고 하면 금지된이라는 의미의 굳어진 형용사 형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fatal.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해요. 얘는 치명적인, 죽을 운명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이란 의미가 되는데요. deadly, 얘도 치명적인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그냥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이란 의미의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The patient, 그 환자는요, suffered a fatal heart attack.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자, fate라는 명사 형태가 우리가 운명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명, 숙명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fatality라고 하면 사망자, 치사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된다. 그 정도로 치명적인, 굉장히 해로운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7번째 단어 갈게요. temporally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템포 하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박자예요, 여러분. 박자라는 건 시간이나 순간, 어떤 그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죠. 템포를 잘 맞춘다라는 건 시간적인 박자를 잘 맞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순간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가 됩니다. 순간적인, 일시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permanent는 영구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per가 들어가면 여러분, throughout, 완전히 꿰뚫고 관통한다라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는 영구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반대말이 됩니다. 유명한 반의어죠. 자, 그 다음에 Y를 I로 고치고 NESS 붙이면 명사 형태, 그리고 부사 형태, 이렇게 품사가 바뀌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rmometer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우리가 단어를 재미있게 공부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어원을 좀 말씀해 드리는데, 예, thermo가 들어가면 온도, 열에 관련된 겁니다. 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되게 유명한 보온병이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온 도시락에 그 상표명 중에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 그래서 써모가 들어가면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온도계 체온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f the thermometer shows a temperature above 38 degrees Celsius죠. 38도를 넘어가는 그 온도를 만약에 온도계가 보여주면, 체온계가 보여주면, you should see a doctor.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38도가 넘어선다라는 건 우리 체온이 고온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아픈 거니까 빨리 병원 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ead to. 간단해요.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이어진대요? 심각한 stroke. 뭐였더라? 그렇지. 얘는 뇌졸중이었어요.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뭘 무시하는 거? 고혈압을 무시하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lay to라는 동사의 수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take turns라는 표현, 이 turn이라는 게 차례라는 뜻이죠. 교대로 뭐뭐 하라라는 뜻이에요. They had to take turns staying awake to monitor the patients. 환자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대로 staying awake,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개

단어와 표현 잘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데일리 프랙티스 한번 볼게요. A파트에 일단 단어와 의미 한번 연결해 볼까? Thermometer, 온도계, ration은? 그렇지, 발진, fatal, 치명적인, 나머지 하나? 맞아요, 장애나 질환이란 뜻입니다. Causing death,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란 뜻이니까 치명적인, 어떤 단어야? Fatal이라는 단어 써주고 치명적인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a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신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 That is not normal or healthy. 건강하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상태래요. 이건 무슨 상태야? Disorder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disorder, 그리고 장애나 질환이라는 의미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 파트 가볼게요. 자, forbid, allow는 금지하다, 허락하다의 반의어입니다. Temporarily, 일시적인, 그러면? 그렇지, permanent, 영구적인이란 단어랑 연결하시면 되겠죠. Fatigue, 피로, tiredness, 피로함, hurt, 해를 입히다 혹은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injure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죠. Discomfort, comfort, 반의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 편안함, 안락함이란 뜻이 되겠죠. Indigestion, 얘는 소화불량, 그러면 digestion or digestion이라는 단어, 임을 뺀 상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 파트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Fatigue라는 단어 뭐였더라? 피로, 피로함. Hypertension, 그렇지, 고혈압. 그 다음, asthma, 천식, 요거, 그렇지, 얘는 꼭 알아두라고 얘기했어요. 당뇨병이라는 뜻입니다. Diabetes라는 단어예요. 자, 무언가는요, can be reduced, 줄어들 수 있습니다. By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뭐가 줄어들 수 있겠어? 나머지는 질병이나 질환이어서 약물이 필요한 거야. 근데 fatigue, 피로함은 잠을 푹 자고 나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fatigue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eople suffering from, 무엇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must check,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Their blood sugar levels, 그들의 혈당 수준을요. 혈당을 체크하는 거 뭐야? 당. 그렇지, 당뇨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그렇지, diabetes라는 단어. 당뇨병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셨거든요. 자, 여기 있는 단어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fatigue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 앞에서도 체크했지만 뭐 tiredness라는 단어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hypertension과 비슷한 거, high blood pressure, 이렇게 단어를 봤을 때 유의어나 반의어가 다 떠오르지는 않아도 한두 개씩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거예요. 이렇게 단어 잘 외워 두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요? 그렇지. 여러분들 데일리 리뷰로 문장과 함께 마무리하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8강 국어 4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형이의어와 다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잠깐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는 이거였죠. 물이 차다 그리고 공을 차다 에서 차다는 다이어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X입니다. 이 물이 차다 에서의 차다는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온도가 낮다 라는 뜻이고요. 공을 차다 에서의 차다는 뭐예요? 발로 내어서 지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축구복 공을 뻥 차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둘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공통되는 어떤 의미적인 부분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의어가 아니라 동형이의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다의어는 무엇이었는지도 대답할 수 있나요? 못 찾겠으면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도 그것에 이어서 같이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요, 여기 이렇게 광고, 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낱말을 가지고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먼저 광고부터 살펴볼까요? 필요한 건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당신의 용기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 여기에 두 번 반복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맞아요. 용기와 용기입니다. 그런데요, 일회용 용기는 필요하지 않은데 당신의 용기는 필요하대요. 여기에서 이 용기가 각각 무슨 뜻일까요? 자, 일회용 용기에서의 용기는 그릇을 뜻하죠. 물건을 담는 데 쓰는 그릇의 용기이고요. 당신의 용기는 뭐예요? 굉장히 뭔가 씩씩하고 굳센 그런 기운찬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런 일회용 용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사용하지 않는 당신의 이 용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쓰인 이 용기와 용기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둘 사이에 어떤 뜻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아, 이 둘은 동형이의어의 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에는 시가 한 편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 저녁. 아침마다 나팔꽃이 곱게 핍니다. 곱게 핍니다. 우리 아기 세수하는 구경하려고. 저녁마다 분꽃들이 곱게 핍니다. 곱게 핍니다. 우리 아기 저녁 먹는 구경하려고. 어? 그런데 친구들 여기 니은과 디귿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저녁. 여기에도 저녁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저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녁마다의 저녁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뜻하죠. 해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 그 전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디귿의 저녁은 뭐예요? 우리 아기 저녁 먹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녁, 그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저녁 때 우리가 끼니로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녁 먹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거기서의 저녁입니다. 그러면 이 저녁과 이 저녁은 어때요? 뜻에 뭔가 연결고리가 느껴지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동형이의어, 다이어 써놓고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도 한번 쭉 설명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0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써보세요. 필요한 건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당신의 용기입니다. 여기에서의 용기는 뭐라고요? 맞아요. 물건을 담는 그릇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에 물건을 담는 그릇을 뜻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 이건 뭐예요? 그렇지, 여기 당신의 용기입니다 라고 할 때 용기의 뜻이 되겠죠. 그 다음 기계나 기백의 낱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것도 어때요?
맞아요. 당신의 용기입니다를 당신의 기계입니다. 기백입니다로 바꾸었을 수 있다라고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설명, 알맞은 것은 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C2에서 아침마다 나팔꽃이 피는 이유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왜 나팔꽃이 핀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기가 세수하는 걸 구경하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어요? 1번 아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니고요. 2번 세수하는 구경하려고 맞아요. 3번 저녁 먹는 구경하려고 아침마다 나팔꽃이 피진 않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국어에서의 답은 항상

질문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2번에 동그라미 해줄게요. 그 다음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C2에서 니은과 디귿의 뜻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니은은 뭐예요? 니은 저녁이죠. 저녁마다 붕꽃들이 핀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의 저녁은 뭐예요? 시간을 뜻하죠. 그래서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시간에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디귿은 뭐예요? 우리 약이 저녁 먹는 구경하려고 해서의 저녁입니다. 그럼 이건 뭐다? 끼니, 음식, 아니면 그걸 먹는 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 저녁에 끼니로 먹는 음식 또는 끼니로 먹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에다가 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 같이 볼게요. 광고 1과 C2에서 동형이의어나 다이어를 사용한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방글이는 뭐라 그랬냐면 길고 자세한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동형이의어나 이런 다이어 같은 걸 사용하면 설명을 길게 자세히 할수 있나요? 그것보다도 아주 짧게, 간결하게, 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좀 생각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와, 이거 되게 기발한데? 재미있는데?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글의 내용을 훨씬 더 어떤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글이의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송이 볼게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말하기 위해서 사용했어.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말하려면요, 그 말의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동형이의어나 다이어는 이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J. 전달하려는 내용을 더 인상 깊게 하고 잘 기억하게 할수 있어. 그렇죠. 방금 선생님이랑 이야기한 내용이죠. 동형에 이어 다이어를 통해서 그래서 뭐 광고도 많이 만들고요. 시 같은 데에서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J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친구들의 대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저 파란색 물병은 누구 거야?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정민이 거 같은데?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정민이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굳이 평소에 이렇게 쓰나요? 우리 보통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죠. 이거 누구 거야? 이것은 누구 거야? 그것은 정민이 것 같은데? 아, 저것은 정민이 것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을 이것, 그것 또는 저것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바꾸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니까 옆에 1번에 비해서 2번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더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2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파란색 낱말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사용할 때의 차이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파란색 낱말이 뭐라고요?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이것, 그것, 저것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번, 아까 왼쪽 장면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해지면서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죠. 자, 가부터 볼게요. 파란색 낱말을 사용하면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가리키는 말을 쓰지는 않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나. 파란색 낱말을 사용하면 앞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앞에서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 그걸 그냥 다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것, 그것, 저것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다 볼게요. 파란색 낱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잘못됐죠? 뭐예요? 파란색 낱말을 사용하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바꿨어야지 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잘못되었다. 그러면 차이점으로 알맞은 것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나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5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2에 파란색 낱말이 모두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이것은 누구 거야? 그것은 정민이 것 같은데? 저것은 정민이 것이 맞아. 이것, 그것, 저것 모두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말을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볼게요. 그 다음 26번입니다. 파란색 낱말과 같은 말을 다른 상황에서 알맞게 사용한 친구는 누구인지 써보세요. 민수입니다. 친구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민수야 라고 말했어. 여기 가리키는 말이 있나요? 여기 나를 가리키는 말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소영. 친구에게 물건을 빌릴 때 그것 좀 빌려줘 라고 말했어. 어? 그것? 아까 나왔죠. 그죠? 그것 가리키는 말이 맞네요. 잘 사용했습니다. 지훈이 볼게요.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설명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야. 자, 이 말 안에 가리키는 말이 있나요? 여기에는 없어요. 이것, 그것, 저것이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예요? 소영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그 다음 27번 같이 볼게요. 파란색 낱말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이것, 그것, 저것 언제 사용되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미 이것들이 무엇인지 상대방과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말할 때 사용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말할 때 사용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되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8번에서 29번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가리키는 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가리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혜택에 해당되겠죠. 또 산에 나무가 많으면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혜택의 하나가 되겠죠.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리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 그럼 여기에서의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맞아요. 앞에서 설명되었던 내용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주는 혜택에 해당되는 거, 공기를 맑게 하는 것과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데에도 쓰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혜택 세 번째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우리가 보는 책도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글 속에서 가리키는 말은 무엇이었고? 이것이었고,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무엇이었고? 앞에서 설명한 혜택들이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28번입니다.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볼게요. 기억.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라고 했죠. 이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주면 되겠어요. 1번. 공기를 맑게 한다. 맞죠? 그 다음.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 교통체증을 줄여준다? 이게 나무가 있다고 해서 길이 안 막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종이를 만드는 데 쓰인다라는 표현도 뒷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이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다음 29번입니다. 친구들이 니은의 내용과 내용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 나누고 있대요. 알맞게 말한 친구를 써볼게요. 현우랑 혜인이가 이야기하는데 우선 현우의 이야기 볼게요.
가리키는 말이 사용된 문장의 앞문장을 살펴보니 앞문장을 살펴봤대요. 니은은 공기를 맑게 하고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맞죠? 자, 그럼 이번에는 혜인이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고 그 내용을 짐작해 봤더니 니은은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데에도 쓰인다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혜인이의 말은 뭔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데도 쓰인다라는 말은 이것이라는 표현의 뒤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앞에 이미 설명했던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이 종이를 만드는 데 쓰인다와는 연결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바로 현우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이제 30번에서 31번 문제는 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서연이는 가방에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를 항상 넣고 다녀요. 집에 가는 길에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보자 서연이는 그것이 떠올랐어요. 친구들, 여기 그것에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서연이는 반창고를 꺼내 아이의 다친 다리에 붙여주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맞아요. 이 가방 안에 넣어 다니는 반창고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반창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면 어떤 반창고예요?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리키는 말 찾았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도 찾아봤어요.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30번입니다. 기억이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맞아요. 반창고인데요. 어떤 반창고?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 볼게요. 서연이가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한 행동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자,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바로 무엇을 떠올린 거예요? 맞아요. 반창고를 떠올린 거죠. 그래서 가방에 있는 반창고를 붙여 주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렇죠. 2번의 내용이 되겠죠. 2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감기 친구는 싫어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이 제목을 통해서 그리고 글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에 이것을 찾아볼 거예요. 네 글자 뭘까요? 맞아요. 중심 생각을 한번 파악해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고 느끼는 점 있어요? 감기 친구는 싫어? 우리 친구들 감기가 뭔지 알죠? 그런데 감기 친구가 싫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 감기를 뭔가 막을 수 있는?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아니면 감기를 쫓을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글의 내용을 볼게요. 주은이는 오늘 학교에서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팠다. 보건실에 갔더니 보건 선생님께서 열을 재어보고는 말씀하셨다. 열이 많이 나는구나. 감기인 것 같으니 얼른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주은이는 조퇴하고 엄마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는 아기가 많았고 주은이 또래 친구들도 있었대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진찰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헉! 이게 제일 떨리는 순간이죠. 의사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어디가 아파서 왔니? 주은이가 말했다. 목이 아프고 열도 많이 나서 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입안을 살펴보시고 가슴에 청진기도 대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기구나. 목도 많이 부어있고 염증 때문에 열이 난 거란다. 좀 심한 편이라 많이 아팠겠는걸? 요즘 감기가 유행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끊고 한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32번입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주은이가 도대체 왜 조퇴를 했을까요? 가 질문입니다. 왜요? 맞아요. 몸이 안 좋았잖아요. 어떻게 안 좋았어요? 막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요. 이런 감기 기운, 감기 증상이 보였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죠. 목과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목이 따끔거리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퇴하진 않았고요. 3번, 집 근처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생겨서, 어? 새로 생긴 데가 있다는데 가볼까? 이런 느낌 아니죠? 4번, 보건실에 보건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았고요.

끝났기 때문이다. 아니, 보건 선생님도 만나 뵙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요. 5번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실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자, 진찰실로 들어오라고 한건 주은이가 조퇴를 해서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찰나예요. 그러니까 조퇴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짠 표시해볼게요. 그럼 정답은요. 1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뜻하는 것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제목, 감기 친구는 싫어라고 했잖아요. 이걸 탁 보는 순간, 빠른 친구들은, 아, 이거 어떤 내용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떤 친구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정, 감기를 예방해서 감기에 걸리지 말자는 것이다. 그 다음, 지혜. 감기에 걸려 목이 부었을 때는 열이 난다는 것이다. 목이 부었을 때 열이 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일 거야. 사랑.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친구 감기와 친구하기 싫다는 것이다. 아, 이런 친구 있을까요? 감기라는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걔랑 놀기 싫어. 이런 글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혜의 내용, 단순히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온다는 걸 표현하려고 이런 말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도 X, 우정이의 말이 이 제목을 보고 짐작을 잘한 친구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우정이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번 볼게요. 이 글의 주요 장면을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순서 한번 찾아보자.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다는 내용이 기억이고, 니은은요, 진찰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둘 중에는 뭐가 먼저예요? 그렇지. 병원에 갔으니까 진찰을 받았겠죠. 그 다음, 디귿도 볼게요. 주은이가 학교에서 조퇴를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셋 중에서 제일 빠른 건 뭐예요? 맞아요. 조퇴를 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갈수 있었고, 병원에 갔으니까 거기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것은 디귿, 그 다음은 기어, 그 다음은 니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쭉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는 평소에도 감기를 달고 살아요.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여기 감기와 친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다. 선생님, 저 감기 걸리는 거 싫은데,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감기 친구가 싫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내가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프고 힘드니까, 감기에 걸리기 싫어요. 라는 말을 제목에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었네요. 주은이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그 뒤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겠죠. 우리도 같이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우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단다. 손을 잘 씻는 것도 중요해. 오, 그렇구나.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해. 충분히 휴식하고 적절히 자고 운동하는 것도 좋단다. 그리고 청소를 열심히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환기는 뭔지 알죠? 이 교실이나 방 안에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만들려고 창문이나 문을 다 여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주은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하나하나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주은이처럼 이런 내용들을 같이 실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은이는 이것을 보며, 짜잔!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이것, 뭐예요?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리키는 말이 무슨 내용을 뜻하고 있을까? 이것을 보며. 맞아요. 방금 뭔가 이렇게 붙여놨다는 내용이 있었죠. 뭐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붙여놨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보며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실천하기 어려웠지만 몇달 열심히 실천했더니 더 이상 감기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감기는 내 친구가 아니야 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감기에 걸리지 않아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중심, 생각이 무엇일지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바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35번입니다. 기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주은이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0: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동을 한다, 맞고요. 손을 잘 씻어야 된다고 했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것도 맞는데요. 5번, 공기를 항상 따뜻하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 따뜻하게 하라기보다도 환기를 잘 하라 그랬죠.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한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 36번입니다. 니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은이는 이것을 보며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놨다고 했죠. 그 내용입니다. 어디 있어요? 5번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 5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은 것을 보며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37번입니다. 글쓴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써보세요. 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병원을 자주 가자. 병원을 자주 가자라는 말을 하고 싶나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나, 감기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자. 감기와 친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감기랑 친하게 지내?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거잖아요. 감기에 자주 걸리자고 노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짠짠짠 X. 다.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자. 이렇게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생각은 다. 이것이 이 글의 중심 생각이 되겠죠?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디귿을 통해 알수 있는 주은이의 마음을 써보세요. 이제 감기는 내 친구가 아니야. 난 이제 더 이상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은이의 마음을 상상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해놨죠? 자, 그럼 오늘의 잠깐 퀴즈 함께 확인해 볼게요. 가리키는 말은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때 사용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무엇인지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말고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캅 분리랑 꼭꼭 약속!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32강 우리 대상을 설명해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북투 준비하셔야 하고요. 학교 시험 만점왕 6번부터 20번까지 남은 문제들 모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잘 풀고 오셨나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정답은 5였습니다. 우리 비교와 대조 구조, 낱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모두 비슷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공통점을 알려주는 거구나. 반면 다르게 이런 단어면 차이점을 알려주는 거구나. 이런 단어를 통해서 구조를 알 수도 있었고요. 이 구조를 사용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정답은 5였습니다. 여러분 만점 구치기 퀴즈를 할 때 김내 선생님이 퀴즈를 냈는데 최근에 X인 답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번에는 분명히 5일 거야. 또는 5인 답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X일 거야.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퀴즈의 내용을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은 5인 정답으로 여러 개를 연달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6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볼게요. 교재는 25쪽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 이 글을 읽고 푸는 건데요. 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자연재해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뭐 지진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폭염도 있었는데 이럴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를 말합니다 하면서 자연재해의 의미까지 정리를 해줬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피고 재해에 대처하는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인데 말이야, 만약에 일어난다면 기상특보 잘 보고 행동요령, 안전수칙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알맞은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이 뭔지 쭉 알려주게 되겠죠. 자, 나 둘째부터 시작하네요. 앞에는 첫째 하고 나왔겠지만 여기선 둘째부터 나오고 있어요. 태풍이 올 때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높은 파도 발생에 큰 위험이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곳에 절대 가지 않아요. 그것이 태풍이 왔을 때의 안전수칙입니다.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안전한 곳인데 어딜 피해요?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 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문제에서도 만나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아두어야 하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위험해요. 깨질 수도 있어요.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특히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달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비를 동반해서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떤 자연재해? 태풍 왔을 때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셋째 하고 나서는 이제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주겠죠. 야외 활동 되도록 줄이고 그 다음에 무더위 상황 자주 확인하고 꼭 외출해야 한다면 챙이 넓은 모자 쓰고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물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더우니까 수분이 다 땀으로 빠져나가잖아요.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시원한 곳으로 가서 그리고 쉬어야 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둘째, 셋째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수칙을 나열하는 열거구조구나 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이나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배워두지 않으면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안전수칙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평소에 잘 읽고 기억해두
보도록 합니다. 내가 말한 것들 외에 이런 곳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지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교와 대조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순서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총 정리해주는 그런 단어지, 첫째, 둘째, 셋째, 또는 먼저, 다음으로, 모두, 반면, 이런 것처럼 그 단어 자체만으로 구조를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6번. 기억은 무엇을 통해 살펴야 하는지 글가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기억이 뭔데요? 기상특보군요. 무엇을 통해 기상특보를 살필 수 있다고 글에서 나왔지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 친절하게 쉼표까지 끊어주면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찾아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순서는 바뀌어도 되겠죠? 라디오 방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자연재해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문제였네요. 7번. 이 글을 읽고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 평상시에 할 일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준수,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해. 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더 읽어볼게요. 현민, 자연재해의 뜻과 종류를 미리 알고 자연현상을 관찰해야 해. 영희,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야 해. 여러분이 처음에 준수의 글을 읽고, 이거 정답 아니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자연재해 진짜 무서운 거다? 여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요령이나 안전수칙을 알아야 해가 이 글의 목적인 거예요. 자연재해 진짜 무섭다? 끝! 아니에요. 그리고 현민이의 말도 보면 자연재해의 뜻과 종류 알려주기는 하는데 자연현상을 관찰해야 된다? 아니죠. 가장 핵심인 것은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하기 위한 행동요령, 안전수칙을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알맞은 내용이겠죠? 영희가 정답입니다. 8번. 가부터 다에서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의 기호를 적는 거예요.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 이런 것들 폭염과 관련한 문단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들인데요.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 세 가지 중에 어떤 단어일까요? 어지러운 기운. 네, 현기증입니다. 현기증. 답은 가인데요. 나와 다의 뜻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메스꺼움이라는 것은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 마치 토할 것 같이 울렁울렁거려요 하는 것을 우리가 메스꺼움이라고 하고요. 근육경련은 근육이 갑자기 수축을 해서 오그라들어서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다리에 쥐났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게 근육경련입니다. 어지러운 기운은 현기증이에요. 현기증. 9번. 이 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이 글의 구조. 자, 일단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안이죠. 그럼 순서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비교와 대조하나요? 이 자연재해는, 이두 가지 자연재해는 이런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구조인 걸알수 있어요? 일단은 열거 구조다. 알고 시작해 볼게요. 자, 순서와 상관없이 나열하는 열거 구조이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둘째, 셋째는 이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이다.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드러내는 말 맞아요. 각 자연재해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자, 열거 구조, 나열하는 거 맞죠? 태풍과 폭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대응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나열만 보고 우리를 낚으려고 했지만 태풍과 폭염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설명한 적 없어요. 그럼 비교와 대조 구조였겠죠?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자, 항목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핵심 복습 정리하면서
항목별로라는 내용 다뤘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대상에 대해서 정보가 정말 많은데 그것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말하는 구조가 바로 열거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한 개네요. 10번은 서술형 문제예요. 글, 가, 나, 다를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를 할 때, 가운데 부분에 기호를 쓰고 중심 내용까지 정리하는 문제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것처럼, 조건이 뭔지, 우리한테 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글, 가, 나, 다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가운데 부분에 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단 중심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가운데에 오는 게 뭘까요? 자, 가운데 부분에 오는 걸 알려면 첫째, 둘째 이런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특징을 본격적으로 나열하려는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가나다 중에 어디에 있죠?

찾아보세요. 나 있죠, 나. 가운데 부분에 오는 것은 나이고요. 그러면 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태풍, 폭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방안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 태풍이 올 때에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면 나에 있는 내용, 태풍, 그리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 세 가지였잖아요. 지진에 대한 내용 쓰면 안 되죠. 왜? 우리 지문에서는 둘째 하면서 태풍, 그 다음에 셋째 하면서 폭염에 대한 것만 나와 있으니까 주어진 글의 내용만 우리가 중심 내용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심 내용 이렇게 적어줬다면 정답입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지우라는 친구가 생각하고 있어요. 1이라는 번호가 붙었고요. 국가유산 지킴이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유산을 자세히 알려주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여기 뭐가 나와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읽을 사람 내가 알려주어야겠다. 목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계로 보면은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그런 단계네요.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생각하겠죠? 두 번째로는, 그래, 아, 문화유산을 설명할 건데 말이지. 문화유산이 참 여러 개가 있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숭례문도 있고, 봉산탈춤, 강릉 단오제 너무너무 많아. 이 중에서 내가 뭘 소개할까? 아, 성덕대왕 신종 너로 정했다. 하나를 딱 고르는 겁니다. 직접 본 적이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로 정한 거죠.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 정하기 단계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모한 내용도 나와 있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왜 만들어졌는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크기나 소리 같은 특징을 소개하면 더 재밌어하지 않을까? 더 흥미로워하지 않을까? 하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적었죠. 이것은 무슨 단계예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그런 단계네요. 그리고 나서 뭘할수 있죠? 아, 어떤 구조가 좋을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쓸 내용 다 떠올렸어.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과정을 소개하려면 이런 구조. 우리가 빈칸이 있는 거 보니까 문제로 만날 텐데요. 그리고 특징을 설명하려면 이런 구조. 비교하며 설명하려면 이런 구조가 적절할 텐데 뭘 쓸까? 4번 단계는 뭐예요?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단계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죠? 나는 열거 구조를 활용해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 크기와 모양, 종소리의 특징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거야. 자, 그럼 구조를 막 고민하다가 글의 구조에 따라서 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이 구조 틀을 활용해서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11번이에요. 지우는 글을 읽을 사람을 누구로 정했나요? 우리 1번에서 볼수 있었죠. 누구에게 뭘 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읽을 사람과 목적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문화유산을 알려주는 글을 적어야겠다, 이렇게 떠올렸으니까, 읽을 사람은 우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목적 적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학교 학생들. 자, 12번입니다. 지우가 설명하려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대상은 읽을 사람이랑 달라요. 읽을 사람은 내 글을 누가 읽지? 하는 거고, 대상은 내가 무엇을 설명하지? 하는 거죠. 누가 읽지가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지 하는 게 대상이에요. 성덕왕의 공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봐야겠다. 아니었어요. 통일신라 유물? 아니죠. 성덕대왕 신종. 야,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서울 숭례문도 있고 봉산탈춤도 있고 단오제도 있는데 뭘 설명하지? 아, 그래도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해야겠어. 이렇게 정했었잖아요. 뭐 통일신라에서도 경주라는 단어 없었고요. 한국의 대표 종소리의 원리도 역시 아닙니다.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이렇게 선정을 했었으니까 3번이 정답이요. 13번입니다. 지우가 소개하려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성덕대왕 신종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뒤에만 볼까요? 크기, 모양, 소리 특징, 관계된 설화, 만들어진 까닭 중에서 소개하려고 이렇게 막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 하나 뭐죠? 그렇죠. 관계된 설화,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고요. 14번은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건데요. 자, 구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과정을 소개하고 싶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면 이 구조를 썼을 거예요. 무슨 구조죠? 과정. 순서 구조죠, 순서. 순서 구조. 그런데 내가 특징을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특징을 쭉 나열하는 열거 구조가 적절하겠지. 그리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비교와, 자, 여러분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아, 비교와 대조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만 빈칸 되어 있으니까 비교와 대조. 실수하기 딱 좋게 이 부분에만 있네요. 비교와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대조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이에요. 1, 2, 3, 4, 5 지우가 이렇게 글을 적으려고 했던 과정, 그림으로 나왔던 거, 번호에 붙은 거예요. 1, 2, 3, 4, 5. 자, 구조틀을 완성하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죠. 1, 2, 3, 4, 5의 장면이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순서는 순서대로 나와, 번호는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거,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가 뭔지 정하는 거, 쓸 내용에 어울리는 구조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거, 우리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뭐죠? 지우가 1번에서 고민했던 거. 누가 읽지? 그리고 왜이 글을 쓰는 거지?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 단계 뭐였죠? 누가 읽을 거고, 내가 왜이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상이나 주제를 정했으니까 그거에 따라 알맞게 쓸 내용을 떠올릴 거고요. 난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것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 근데 여기선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거고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이니까 선택을 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를 적었으니까 숫자에 맞게 읽기만 하면 되겠네요. 1번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니까 2번 하고 있고. 3, 여기 있죠? 4. 마지막에 5.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잘 이어지셨죠? 좋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가 있다. 우리 여러 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났던 그런 글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선생님 한번 짚어볼게요. 모두 공통점을 나타내는 단어, 그쵸? 뛰어난 기술,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이런 단어도 이제 보면서, 글자도 보면서, 보여주지만, 뭐 다른 걸 얘기하려나 봐.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차이점도 있어. 내가 이 공통점과 차이점 알려줄게. 하는 거죠. 고려청자는 고려시대고요. 푸른빛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늬는 어땠어요? 섬세하고 화려했지요. 그래서 이런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를 통해서, 아, 고려인들은 굉장히 세련됐구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구나를 알수 있었고, 빈칸에 들어갈 거, 선생님 너무 고려청자 말하고 바로 자연스럽게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알수 있죠. 조선백자인데,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알수 있죠? 조선시대, 일단 시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흰색이네요. 아까는 푸른빛이었는데, 여기서는 장식이 없고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준대요. 그다음에 뭐 세련된 미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소박한 거. 모든 지금 줄친 특징들이 반대되고 있어요. 자, 이점잘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뭐 다르지만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그래도 같은 점도 있다 하는 거죠.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도 오늘날까지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여러분 잘 내용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열거 구조, 그다음에 순서 구조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렇게 비교와 대조 구조

내용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제목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말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고려 청자도 나오지만 조선 백자에 대한 내용도 있잖아요. 이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어야죠. 고려 시대만 나온 거안 돼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선 시대만 나와도 안 되고요. 우리 조상들의 도자기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의의 의미 뭔가 이 문의는 이 의미고 이런 거 나온 적 없었죠? 따라서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되겠네요. 17번. 글을 읽고 새싹천사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어. 너가 비교와 대조 구조, 이 친구도 이 글의 구조를 잘 파악을 했나 봐요. 이 구조를 사용하니까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어. 이것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아니죠. 좋았다라는 건데,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볼까요?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뭐예요? 아직은 나오지 않았었지만, 그러면 좋겠어.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한 내용, 도자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5번에 있죠, 그쵸? 도자기들을 사용한 때, 언제 사용했는지,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니은 어딨죠? 여기 있네요. 선생님이 아까 하마터면 말을 할 뻔했던 거. 고려 청자의 특징을 쭉 설명해주고 이제 다음 문단에서 조선 백자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굉장히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뭐예요? 첫째, 먼저, 반면, 마지막으로 중에 반면이죠, 반면. 그런데 말이야, 조선백자는 다른 점이 있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첫째라는 말은 어떤 구조에서 쓰여요? 열거. 먼저 하는 것은 순서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순서 구조네요. 근데 이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반면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19번 문제 볼게요. 서술형인데요. 고려 청자와 다른 조선 백자 특징입니다. 고려 청자와 다른 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통점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이다.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1번과 2번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조선 시대 사람들의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이거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네. 그럼 이것은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겠죠? 여러분, 조선 백자의 특징이 나타난 문단을 보면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이다. 다음에 어떤 특징 나와요? 저 색에 대한 내용 나오죠.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찾을 수 있는 특징 뭐 있어요?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준다. 여기서는 색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장식에 관련된 거니까 다른 특징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흰색이고 막 화려한 무늬가 있지도 않으니까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 그래서 소박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이 적은 내용이 고려 청자와 관련된 것이라던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공통점이라던가,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예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알맞은 틀이에요, 틀. 이것을 그냥 모양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가 글의 구조들을 배웠잖아요. 그 구조를 나타내는 틀이라고 보는 거죠. 틀. 자, 이 글은 어떤 글이었어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선생님이 벌써 두 가지 대상을 썼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만,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특징이 이렇습니다.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틀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3번. 무슨 구조요? 구조의 이름도 한번 되돌아 봅시다. 비교와 대조 구조. 그러면 답이 아닌 거, 여러분 항상 선지를 볼 때는요,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0: 이게 정답이 되지 않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1번은 어떤 구조 애틀이죠? 대상이 있고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 틀이고요. 2번을 보니까 화살표가 있네요. 정해진 차례 순서가 있나 봐요. 순서 구조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3번이다.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내용, 이 글이 뭐였지? 앞에 보면 고려 청자와 조선 백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읽은 글이 참 많아요. 십장생에 대한 글도 읽었고,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도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와 잣나무 이런 글도 읽은 적이 있어서 이 글? 어떤 글이었지? 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글, 뭐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2번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이 글이라고 한 거. 우리가 문제를 풀때 이런 표시 있죠,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표시가 있다는 것은 16번부터 20번까지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야 라는 뜻이니까 20번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제에 대한 글이었으니까 3번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6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잘 풀었는데요. 4단원의 특징을 선생님이 보니까 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대상을 설명하는 글이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정보를 나타내는 글이었기 때문에 글밥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 어휘도 공부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 단원의 특징,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퀴즈 한번 볼게요.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O, X 중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유까지 꼭 넣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단원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
1: (목소리)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빛과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세상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든 볼수 있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그 수업 첫 번째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원대한 개념 미션 사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비커에 담긴 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물은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학년 때요, 혹시 온도 배울 때물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네, 우리 그때 입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물 입자는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 1학년 때 이런 입자가 나눠지는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분해가 안될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어쩌면 분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 과연 이 물은 분해가 되는 물질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에 대한 해답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소의 정의는 우리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정의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는데요, 대략 이 원소는 110여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0여 종 중에서요, 약 90여 종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원소는 다시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원소가 각각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소가 하나가 아닌 두개 이상인 물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서로 합쳐졌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화합물이 바로 물이거든요. 과거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물이 과연 다른 물질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주었던 그 질문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는 그러한 실험 장치를 고안을 했어요. 바로 그게 이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주철관이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달궈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물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겠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주철관, 뜨거워진 주철관의 철이 무엇과 이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될 거예요. 그때 나오는 그 물에서 분해된 산소와 결합하여 녹이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뜨거워진 주철관 안에 물을 넣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산소가 철이랑 결합했대요. 그럼 이 산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물에서 분해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산소가 빠져나가고 나온 나머지 물질을 모았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수소 기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요, 물은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인가요? 그렇죠.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친숙한 소금 역시도 화합물인데요. 우리가 소금을 염화 나트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염화 나트륨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찬찬히 공부를 하시면요. 화학식도 배울 거고, 분자식도 배울 거고, 이온식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이니까, 아,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구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에요. 그럼 염화는 염소를 뜻하고요. 나트륨은 우리가 아는 그 나트륨입니다. 따라서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세 번째 설탕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게 바로 설탕이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산화구리는요, 산소와 구리가 합쳐진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성 원소는 바로 구리와 산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 화합물을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하여 구성 원소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관련된 실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합물의 확인 실험입니다. 우리가 구성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물에다가 전류를 흘러주어서 물을 분해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황산 나트륨을 녹인 물에 전류를 흘러줍니다. 선생님, 물을 분해하는 실험인데 왜 황산 나트륨을 넣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류가 잘 흘러야 그때 물을 이렇게 다른 기체들로 분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산나트륨을 녹여줌으로써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물에 이렇게 전류를 흘러주면요. 어떤 기체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물에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나오고 산소 기체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기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얘는 수소 기체네. 얘는 산소 기체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체들 뿐인걸요. 그러면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기체가 수소인지, 이 기체가 산소 기체인지 확인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수소 기체는 무엇을 불꽃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소랑 불꽃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퍽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잘 들립니다. 수소 기체예요. 불꽃을 가까이 하면 퍽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체가 발생했을 때 불꽃 가까이 했을 때퍽 소리가 났다. 이거 수소 기체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 산소 기체는 어떻게 확인하냐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혹시 불이 나면은 산소를 차단해야 돼. 그럼 불이 꺼질 거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산소는요, 불을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향불을 가까이 해주면 돼요. 은은했던 향불을 가까이 했더니 갑자기 향불이 환하게 타오른다라고 하는 건, 여기 산소 기체 발생한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향불을 산소 기체에 가까이 하면 불이 더 환하게 타오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물은 무엇과 무엇,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원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원소를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원소를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를 원소 기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선생님이 110여 종의 원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너무 원소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수소라고 하는 원소는 하이드로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써서 우리는 원소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 수소 앞으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대문자 H로 쓰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거 수소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헬륨이라고 하는 것도 원소 기호를 만들려고 보니까 헬륨도 원소가 H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원소의 이름이. 그러면 대문자 H로 하면 수소랑 겹쳐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원소 기호를 만들었냐면요. 이첫 글자 뒤에 중간 글자 중 하나를 골라서 이첫 글자 대문자 옆에 소문자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헬륨은요, 뭐라고 적으냐면 H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는 헬륨의 원소 기호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다양한 원소 기호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수소의 원소 기호는 앞에서 봤듯이 대문자 H로 써주고요. 헬륨은 H2를 우리가 헬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튬의 기호는요, Li, 우리가 리해서 연상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탄소는 대문자 C로 씁니다. 우리 산소는요, 옥시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대문자 O로 써줄 것 같고요. 질소는 대문자 N입니다. 자, 플로리는요, 우리 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문자 F. 나트륨, 나에서 연상시켜주면 좋겠죠? 대문자 N하고 옆에다 소문자 A 써주면 돼요. 마그네슘은요, 마크해서 Mg로 이렇게 기호를 나타냅니다. 자, 알루미늄은요, R이라고 하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A, 그리고 소문자 L로 쓰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C, U라고 하고요. 염소는 C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칼륨은요, K고요. 칼슘은 CA로 쓰고요. 마지막 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FE를 우리가 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화학 파트에서 학생들이랑 이러한 기호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원소 기호는 사실 학생들한테 우리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처음에 구구단 배울 때나 알파벳 배울 때 A부터 Z까지도 어려운데 그걸 또 조합해서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하고요. 또 2단도 아직 안 뗐는데 2단부터 9단까지 알고 이걸 또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많고 버겁게 느껴지는데 지금 어떤가요? 알파벳이나 구구단 너무나 쉽죠. 우리 화학에서도요. 이 원소 기호는 그런 존재예요. 마치 알파벳과 구구단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 자체에 막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한 번씩 써보면요. 자연스럽게 익어지는 기호들입니다. 너무 암기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 우리 원소는 이렇게 다양한 기호로 나타내는구나. 아, 이렇게 써볼 수 있구나 정도로 천천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화합물을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식을 화학식이라고 하거든요. 원소와 화합물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화학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물을 화학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선생님, 저희 아직 원자는 안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음 화면에 원자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 수소를 이루고 있는 이 동그란 입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서 원자의 정의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소 원자는 그 수소라고 하는 입자 하나를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몇개 있대요? 물에 두 개나 들어있대요.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런 게 원자예요. 수소 입자. 즉, 수소 원자 두 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산소 원자 한 개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다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물이다라는 거죠. 그럼 화학식 어떻게 쓰시냐면요. H가 몇개 있대요? 두개 있대요. 그럼 우리 원소기호 일단 씁니다. H 쓰고요. 두 개를 E라고 쓸 건데 어디다 쓰냐면요. H 옆에 작게 쓸 거예요. 숫자를 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소 원자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산소 원자가 한개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O라고 하는 산소 기호 쓰고 거기다 1을 쓰면 될 텐데 우리 화학식에서, 분자식에서, 이온식에서는요, 항상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5하고 숫자 1을 써줘야 되지만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1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H2O를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H2O의 의미는 수소 원자가 두 개고 산소 원자가 한 개야. 바로 물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화학식이에요. 우리가 물이라고 이름을 봤을 때는 물 안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물을 H2O로 표현하는 순간,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네. 즉, 원소는 수소와 산소겠구나. 라고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암모니아는요. 수소 원자 3개와 질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요. 대문자 N, 질소 먼저 써요. 근데 질소는 하나잖아요. 그럼 1은 생략할 거고요. 수소 원자 3개니까 H 쓰고 뒤에다가 H 3개. H3를 작게 쓸 거예요. 숫자는 작게 써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화학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소는요. H2라고 하는 보통 우리 상온에서 수소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산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온에서 산소 기체 O2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탄소는 그냥 탄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속인 나트륨도 Na로 우리가 화학식을 나타내 줍니다. 자, 물은요, 위에서 써봤죠. H2O를 우리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염화 나트륨 선생님이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NaCl을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염화 수소는요, 우리가 HCl을 염화 수소, 암모니아는 위에서 한번 써봤죠. NH3. 우리가 이것을 암모니아 화학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화학식들 처음에 아직 원소 기호도 익숙하지 않은데 화학식부터 보려면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수소는 H2네. 그럼 구성 원소는 당연히 수소겠구나. 마찬가지로 염화 나트륨도요. NaCl이네. 그럼 Na랑 Cl이 같이
구성원 수를 이루겠구나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화학식은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요. 누구나 딱 봤을 때, 구성원소가 무엇이구나라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책에 한 번씩 써보세요. 한 번씩만 써보고 나서 문제 풀면 사실 이 화학식도 금방금방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화학식도 알아보았는데요. 화학식을 알아볼 때 원자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왔잖아요. 오늘 원자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그 기본 입자를 우리는 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자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어요. 우리 지구도 지구 중심에 지구의 핵이 있었잖아요. 원자의 중심도 원자핵이 있는데요. 이 원자핵은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양성자는요, 우리가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하고요. 중성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말 그대로 중성이어서 우리가 중성인 입자다 해서 중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핵은 이 원자의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심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심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엇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전자는요, 원자의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자는 이것처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아이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자의 구조, 원자핵과 전자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핵은 양성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 우리 위치는요.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핵은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얘기할 때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원자핵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원자는 그러면 어떠한 전하를 띨까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한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를 합친 거니까 우리 전기적으로 무얼 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자는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무엇에서는? 원자에서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자의 특징과 구조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라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가 다르거든요. 한번 그림에서 살펴볼게요. 리튬은요, 지금 전자 몇개 보여요? 세개 보여요. 그럼 전자수 세 개예요. 양성자수 원자에게 하나, 둘, 셋. 세개 보입니다. 아,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겠구나. 우리가 양성자 한 개를 플러스 1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양성자가 3개니까 우리가 플러스 3, 전자는 3개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둘이 합하면 우리가 0.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양성자 수도 다르고 전자 수도 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세어볼게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자 7개네요. 그럼 양성자 수도 7개로 맞춰줘야겠죠.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자 8개네요. 그럼 양성자도 8개로 맞춰질 거예요. 나트륨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11개의 전자 가지고 있으면 양성자도 11개가 되겠구나.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핵에 들어있는 무엇이 다르다? 양성자의 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자는요. 무엇을?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룬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문자 H, 리튬은 Li로 썼고요. 플로린은 F로 썼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대문자 C 옆에 U 붙여서 Cu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볼게요.
그림은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의 구조죠. 그럼 여러분들 A 먼저 보면요. A는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 주변을 선생님이 빠르게 움직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럼 A는 전자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B는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요. 지구의 중심에 핵이 있었죠.

원자의 중심에 있는 거 원자 핵입니다. B는 원자 핵이구나라고 적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C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네요. 우리 플러스 전하 띠고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양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성자와 같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중성을 띠고 있는 입자는 뭐겠어요? D는 중성자구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 살펴보았고요. 다음은요, 그림은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뜨거운 주철관에 이제 물을 넣고요. 거기에서 철과 산소가 결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물질은 수소기체가 모아지는구나. 아,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 있는 화합물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 바로 라부아지에의 실험이었습니다. 기억! 물은 화합물일까요? 네, 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거든요. 따라서 화합물이고요.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된다라고 우리 실험에서 알수 있었고요. 디귿,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은 원소래요. 여러분들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 철이 산소와 결합했대요. 어? 철과 산소가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디귿에서 화합물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원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디귿은 틀렸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과 같이 황산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실리콘 마개를 씌운 빨대에 가득 채우고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무슨 기체와 무슨 기체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수소와 산소는 화합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물에 무엇을 흘려주었더니,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수소와 산소 기체로 이렇게 나오더라. 즉,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럼 수소와 산소가 화합물인 거예요? 아니죠. 수소와 산소는 물을 이루는 구성 원소였고, 화합물인 것은 뭐예요? 물이었죠. 물이 화합물이다라고 했어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소기체에 불씨를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날까요? 네. 우리가 불씨를 갖다 대는데 퍽 소리가 났다라는 건, 수소기체 발생했구나라고 확인을 할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표는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소기체 보시면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은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 물 화합물이구나라는 거 알아볼 수 있고요. 염화 나트륨은요, 우리 이거 나트륨이고 이거 염소잖아요. 그러면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물과 염화 나트륨은 모두 화합물이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화합물은 한 가지이다. 아니죠. 물과 염화 나트륨 몇 가지? 두 가지다라고 해줘야 될것 같고요. 니은,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두 가지인가요? 네. 수소와 산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왜? 염화 나트륨은 화합물이기 때문에 염소와 나트륨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기억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니은만 답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표는 세 가지 원자핵 전하량과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리튬은 원자핵 전하량이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을 이룰 거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3 전하량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러면 전자수 몇 개? 3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탄소는 원자핵 전하량이 플러스 6이라는 건 전자를 6개 갖고 있겠구나. 나트륨은 전자가 11개래요. 전자가 11개인 건 마이너스 11의 전하량을 갖고 있겠죠. 전자가.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1이 돼야겠습니다. 3 더하기 6 더하기 11은 20이 될것 같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A는 뭔가요? 네,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이죠. B는요, 원자핵 주변을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알고 문제 풀면 더 쉽겠죠? 기억. A의 전하량은 플러스 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A는 원자핵이니까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을 갖는데 그때 전자가 몇 개인지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전자가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8이면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전하량은 플러스 8이어야겠구나. 그러면 전하량,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 A의 전하량과 B 한 개의 전하량은 같을까요? B 한 개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전자 하나니까. 그러면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 다르죠? 한 개의 전하량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A와 B 중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B인 전자가 아니라 A인 원자핵이다 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니까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소를 배우고요. 원소 기호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수소, 탄소, 산소, 질소, 나트륨, 나트륨의 기호를 차례대로 어디다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답안도 확인하고요. 여러분들과 소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물질의 구성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오늘도 또 만났습니다. 와, 32강까지 왔어요. 정말 많이 많이 많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요, 북원의 첫 번째 시간, 무엇의 첫 번째 시간,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글쓰기 과정이라고 했는데, 예, 주장하는 글을 여러분이 아주 많이 볼 거예요. 주장하는 글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6학년 국어 교육의 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라면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이 계속 계속 잘 먹어줘서 라면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여기 교과서 내용 학습 한번 보겠습니다. 6학년 1반 학급 신문이래요. 학급 신문 한 번쯤이라도 만들어 본적 있죠? 자, 여기 학급 신문 주제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환경 문제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종이, 우유팩, 나무젓가락 다막몇 개월에서부터 500년 이상 걸리는 것까지. 아, 역시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기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물병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합시다. 일회용품은 분해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친구가 어떤 고민에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내 글에 사용하고 싶은데, 그치. 요새는 내 머릿속에서 전부 나오는, 100% 모두 다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글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 글에 잘 녹아내리게 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요, 진짜 뭔가를 아는 친구야. 왜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용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인용. 자, 이 인용이란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 여러분의 그 단어장에다가 이걸 좀탁 넣었으면 좋겠어. 예. 네,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낱말장 중에 이걸 탁 넣는 거야. 자, 인용이 뭐냐면, 이는요, 끌인자예요. 한자로. 끌인. 끌어당긴다는 거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뭐냐면 쓸 용이에요. 사용한다. 저기 있는 무언가를 나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 끌고 와. 그래서 사용한다. 이게 인용이에요. 자, 이게 인용인데, 그러니까 인용은 괜찮은 거야. 아, 내가 내 글을 지금 쓰고 싶은데 다른 사람 글을 가지고 오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인용하면 돼요. 그리고 인용했어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표절은 다릅니다. 자, 표절은 뭐냐? 표절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 글로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용도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고, 표절도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인용은, 자, 나저 A라는 사람의 글을 가져온 거야 하고 말을 해줘. 어딘가에 써줘, 알려줘. 그런데 표절은 쉿, 저쪽에 B라는 사람의 글을 내가 가져온 건데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쉿, 이건 비밀이야. 즉 몰래 가져오는 거죠. 몰래 가져오면 이건 인용이라고 안 하고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이 뭔지 알아요? 도둑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왜? 몰래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인용과 표절은 똑같은 건데 몰래 하면 표절이고 당당하게 저분이 하신 말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밝혀주면 그건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은 괜찮고요. 표절은 삑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 단원의 어쩌면 핵심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 같죠? 아, 자,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우하고 지현이가 지금 어떤 기사를 보고 있어요.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쉽게 중독된다는 문제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중독된 친구들 많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새벽까지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딱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휴대전화 중독의 그 위험성을 글로 한번 써보자. 그렇죠? 야, 이게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우리 친구들에게 꼭 알려줘야겠어. 글로.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생각이야. 그런데 말이야, 글을 쓸때 주의해야 할게 있을 것 같아. 뭘까? 자, 그래? 그럼 우리 라면 먹고 생각할까? 라고도 할수 있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번 단원의 그 주요 핵심 내용 중에, 예, 인용과 또 표절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용이 되려면 몰래 가져오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방법이 뭐냐?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출처.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출처. 처가 뭐냐면 곳이란 얘기야. 장소란 얘기야. 자, 말하자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혀라 이 말이에요. 몰래 가져오지 않아. 나 A라는 사람의 말에서 가져왔어요. B라는 사람의 글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온곳 있죠. 이걸 출처라고 합니다. 자, 이 출처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자,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림에 드러난 문제 상황으로 알맞은 건 뭐예요? 예, 휴대전화 중독 문제죠. 예, 휴대전화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게 중독이잖아요. 자, 과대광고는 뭐 이런 거죠. 뭐 효능, 뭐 효과를 아주 그냥 부풀려서 얘기한다거나, 효능이 없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거짓 후기도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거 보면 좀, 아,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죠. 요 약을 뭐 일주일만 먹어도 3kg이 빠집니다. 이런 거. 피해자, 피해자. 이런 거 뭐예요? 과대 광고에 속았어. 이런 거잖아요. 네. 자, 이런 과대 광고 조심해야 되지만, 예, 앞에 문제 상황으로는 옳지 않아요. 그림의 친구들이 쓰려는 글의 중심 내용. 글의 중심 내용을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 한번 별표해 볼까요? 이 중심 내용이란 말, 이 국어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들어볼 거고, 이게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중심 내용,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고요. 또, 중요한 내용.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글쓴이가 꼭 전하고 싶은 말. 꼭 전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이게 중심 내용이라는 거고요. 주제라고 달리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림의 친구들이 쓰려는 이 주제로 알맞은 것은 뭐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주제라는 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중심 내용이란 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놓아야 할 용어 중에 하나죠. 자, 중심 내용. 뭐든지 중요한 건 가운데다 놓잖아. 그쵸? 중요한 건 가운데다 놓고 덜 중요한 걸 옆에 주변에다 놓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이란 말이 들어갔고요. 중요한 내용. 꼭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은 말, 네, 내용. 이런 걸 우리는 주제라고 한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쓰려는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휴대전화 중독은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된다. 요 내용이, 예, 주제가 중심 내용이 되겠죠.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항상 점검을 해요. 그쵸? 우리 여태까지 계속 점검하는 것 생각해 봤었는데, 우리가, 자, 지금부터 쓸 거야. 다다다다다.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막 쓰다가 보면은 다 쓰고 나서 읽어봤을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쓴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글 쓰는 과정을 그때그때마다 점검하는 게 좋겠죠? 자,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글의 주제를 새롭게 정할 수 있어. 내 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내 생각을 글에 잘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정답! 옳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당연히 유진이죠. 자, 왜 그럴까? 글의 주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일단 주제를 딱 정했으면 그 주제에 알맞게 글을 딱 정리해 나가고 글의 흐름을 잘 이렇게 서술해 나가야 되는데, 새롭게 정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글을 쓰겠다는 거죠. 그치? 자, 완전히 다른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점검하면서는 흐름이 알맞은지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진이 맞고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여러분, 이 객관적 할 때, 예, 객관, 무엇일까? 일단 반대말은 주관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또 객관적. 이거 굉장히 많이 쓰지요? 주관적이 뭐고 객관적이 뭐야? 사실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지만 국어 어휘를 좀더 많이 알고 싶고 또더잘 이해하려면 한자 공부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 주가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인이 누굴까? 나를 말하는 거야. 나. 나야, 나. 나.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객관은 여기 객은 뭐냐면 손님이란 뜻이 있어요. 손님. 저 사람. 나그네, 저 사람. 나그네, 손님. 이런 뜻이 있어. 이건 뭐냐면 제3자. 제3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람. 예.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보는 것이 바로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글은 주관적으로 보면 저번에도 그랬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오, 잘쓴것 같아. 오, 이 말하면 훌륭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아, 내가 볼 때는요,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오, 여기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이렇게 평가해 줄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쓸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면서 기억에 들어가 알맞은 말. 자, 우리 글을 쓸때 사용한 자료에 무엇을 밝혀 적는다? 예,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 밝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인용이라는 거죠. 자,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자라는 주장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기 위해서는 남이 쓴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짜임처럼 여러분도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문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한번 1문단부터 넘어가서 볼게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다. 뭐 휴대전화, 그참 그다음에 뭐 컴퓨터, 뭐 노트북 이런 거다 디지털 기기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편리한 게 아니래요. 어? 다 편리한데? 아, 뭐 이걸 동등하게 편리하지 않은 게 있다고? 이게 뭐야? 궁금하죠? 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네, 기술을 사용해서 정보 탐색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문제 해결하는, 예.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나중에도 혹시 나오니까요. 혹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문해력. 여러분, 문해력은 알죠? 들어봤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요런 말이, 예, 다시, 새로 생긴 거지. 디지털 문해력.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오고요. 이 정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나에게 유용한 것인지 쓸모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까지 자, 이런 능력을, 이런 역량을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있대요. 자, 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여기 1문단은요, 주장하는 글의 처음 부분. 서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외워요. 저는 아는데요. 그러면 외우지 마세요. 자, 서론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부분이에요. 그럼 서론 부분에는, 자, 우리 짜임을 꼭 봐야 된다고 했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바로 이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문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글쓴이가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동등하게 똑같이 편리한 게 아니에요. 라고 문제 상황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 상황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고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나가자. 좁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높고,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밑에 있고, 그 격차가 너무 크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차이, 능력 차이를 좀 줄여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요 손짓으로 보시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주장이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네. 자, 서론 부분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문제 상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간다. 어디에? 서론 부분에. 자, 그 다음이 이제 본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본론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이렇게 줄여야 하는 무엇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이유를 살펴볼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 차이를 좁혀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장에 대한 이유 들어갑니다. 자, 이거 계속 문제에 나올 거예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에서 소외될 수 있다. 예, 제외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줍니다. 자, 우리 토론 공부할 때 계속 선생님이 이거 그려줬죠. 주장이 있어.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해. 기억나죠? 이유를 또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해.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속 또 기억하세요. 자, 근거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진료 예약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할수 있게 했다.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어느 병원에 갈 거예요? 내일 갈 거예요. 그럼 오늘 애플리케이션으로 저 내일 6시 예약입니다 하고 딱 해놔요. 그러면 이제 6시에 딱 맞게 가면 되겠죠? 자, 이 경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있어요. 소외계층이 있어요. 현장에서 진료를 접수하려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 6시에 나 예약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디지털 기기 다루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면 현장에 가서, 아, 저 여기 진료 보고 싶은데요. 6시, 6시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소외된 거죠. 그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을 줄이도록 뭐 해야 된대요?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는 뭘까요? 자, 중심 내용이 뭘까요? 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일단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디지털 기기가 가져온 편리함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을까요? 이 글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의 동그라미. 자, 문단 1이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라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물어봤어요. 자, 서론 부분이죠?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소개하고 앞으로 펼칠 주장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윤의 정답, 네, 동윤의 이름을 써줄게요. 자, 이 글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 이야기, 일부 병원 이야기를 예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관련된 예시를 들어서 근거를 제시한다. 예, 근거는 뭐 통계 자료도 되고 실제 사례도 되고요. 예, 관련된 예시 중에 실제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아주 좋은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둘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예, 그 격차를 줄여야 된다. 예, 차이를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유, 이유, 응.

조사를 했나 봐요.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12.0%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참여와 정보 활용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이 학생들이 생겨서 결국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우려된다. 자,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 그래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한 문단에, 이 본론에서, 한 문단에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 자료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학생들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미흡 학생, 이 학생들이 문제라는 거지. 이 학생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다행히 우수한 학생들이 퍼센트로 보면은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만들었네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보통 수준의 학생 비율이 높다. 아니죠. 우수였죠.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든 자료를 사용했다. 아니었죠? 뭐라 그러더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초 수준의 학생 비율은 33.2%이다. 뭘까, 이거? 보통 수준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보통. 33.2. 예. 보통 수준의 학생이었네요. 성취 수준이 미흡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기는 해요. 예. 다행이네요. 자, 중학생의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을 조사한 자료이다. 초등학생이 되겠죠? 자, 이 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는 누굴까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에 차이가 생기면 교육 기회도 불평등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디지털 문해력이 우수한 초등학생이 가장 많으니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 않았지요. 그 미흡한 학생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한 글이고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근거 제시 방법으로 알맞은 건 뭡니까? 바로 요거죠. 통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 그래서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전혀 기계를 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혼자 연습하게 한다. 교육을 강화한다. 요거죠. 자, 글 속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셋째,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활용 그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땡땡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이유를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요, 일자리, 복지, 교육과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회를 얻기가 어렵대요. 요즘 구직 구인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고 하는 것도요, 다 인터넷으로 막 서류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일자리 얻기도 많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경고, 주의해주고 있다.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사회 전체적인 관심을 좀 기울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하면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될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생활하면서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을 것이다.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고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자. 자,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마주하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고 있고, 앞에 나왔던 내용도 또 요약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즉, 결론 부분은 주장을 요약해주고 강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군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 아니죠. 네, 여기
예, 그 알맞은 것이니까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학생들만 하면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0: 공부가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요글 내용이 있었었어요. 자, 기억을 활용한 이유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자, 땡땡 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 즉 전문가의 인터뷰예요. 자, 그럼 뭘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해서 주장을 더 신뢰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믿게 한다. 이건 신뢰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근거 자료들을 가져왔다 이거죠? 다음 내용은 주장하는 글의 짜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글을 쓴 문제 상황을 밝혔다.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바로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은 결국 뭐다? 그리고 이유도 뭐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겠죠? 여기가 주장이 되겠고요. 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가 여러 가지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에.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에서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근거. 2번, 과거. 3번, 근육.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근거, 아이고, 정답이 나올 뻔했네. 나왔나, 이미? 이것은 이유를 뒷받침해준다. 근육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럼 문제 정답을 아는 친구는 따다다 써주세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마무리하고요.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는 25번 문제와 4번 두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이 매우 독특하고, 아, 이런 문제에선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위해서 선생님이 골라놓은 문제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고 많이 보던 문제인데, 서술형이니까 서술형처럼 한번 대비를 해보자. 또 수행평가에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수행평가를 대비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두 문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 23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를 봤더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인데 이 삼각형의 각 직각 C라는 걸 보고 밑변도 모르고 높이도 몰라서 넓이를 못 구하겠네? 라고 이렇게 혼돈을 주는 형태의 문제다. 그렇지만 선분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생각한다면 HC가 높이가 될 것이고 이 높이를 구하는 건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왜냐? 직각에서부터 내려오는 변이 HC니까 이 HC의 제곱이 도착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 HC의 길이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네가 3 곱하기 12, 즉 36이 되더라라고 생각해서 선분 HC가 6cm다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라는 걸요. 밑변을 BC, 높이를 AC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선분 AB를 밑변이라고 생각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6하고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삼각형 ABC의 넓이가 45제곱센티미터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당연히 공식 적용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공식을 적용하다 보면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분명히 선분 BC를 제곱하면 그게 B라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3과 B라는 지점에서 긴 길이 15를 곱한 거예요. 그런데 선분 BC는 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선분 BC의 길이를 생각하기 위해서 BC의 길이를 제곱한다면 짧은 길이 3 곱하기 긴 길이 15가 돼서 이 값이 45가 되는데 어떤 걸 제곱해도 45가 되는 걸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공식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아직 우리가 제곱해서 45가 되는 수를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 가면요. 제곱해서 45가 되는 수를 쓸수 있고, 그렇다면 선분 BC의 길이도 써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BC를 제곱했더니 그 식이 3 곱하기 15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할 수 있다면, 써낼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실전 테스트 23번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E가 AB와 DF의 연장선의 교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림의 구조를 이해를 좀 시켜주고 있죠. 그렇단 얘기는요. 아, 이 CD라는 것과 AE라는 거 서로 평행이니까 엇각으로 너랑 너 가게 크기 같겠네라는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도 엇각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맞꼭지각도 이렇게 서로 가게 크기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AA 닮음이야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랬을 때 선분 FC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이 길이 구해보래요. 이 길이. 그러면 이 길이를 X라고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당연히 이 BF라는 길이가 어때? 12에서 X를 빼낸 거겠죠? 너12 빼기 X cm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찾고 닮은 비를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자, 선분 AB의 길이 6cm가 선분 CD의 길이 6cm로 그대로 옮겨온다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한 변,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한 변, 대응변이 될 거고요. 3cm와 6cm가 대응변. 아, 그럼 길이의 비가 몇대 몇? 1대 2구나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 1대 2가 두 도형의 닮은 비인데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변의 길이도 전부 다 우리 미지수 x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대 2의 비율 그대로 만족하고 있어야 되니까 1대 2가 12 빼기 x 대 x다라고 쓸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계산합시다. 곱하시면 24 빼기 2x. 그게 x가 되면서 3x가 24니까 x는 8 하고 쓸수 있죠. 그렇다면 선분 FC의 길이가 8cm야라는 거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평행선이다라는 조건을 떠올렸다면 엇각들을 가지고 AA 닮음을 찾아낼 수 있는 이렇게 매우 보편적인 형태의 문제죠. 아마 많이 보셨을 법한 그런 문제예요. 마지막 부분에 있기에는 조금은 난이도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이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그림, 좀 낯설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중단원 실전 테스트 25번을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 보았습니다. 그림이 복잡해 보여요. 현란해요.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서로 닮음일지는 느낌이 와요. 하지만 이걸 왜 닮음이지라고 설명하는데 조금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삼각형의 외곽에 관련된 성질을 여기에 뜬금없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비틀려져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아, 삼각형의 외곽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돼라는 걸 머릿속에 저장을 하나 해 놓으세요. 됐니? 좋아. 그럼 어떻게 접근할지 봅시다. 지금 각 A, B, E를 우리 세모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러고 EBC라는 각은 동그라미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동그라미가 위에도 있죠. 아, 동그라미 여기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하나 생각할 텐데
삼각형 ABE를 보시고요.

그 삼각형 ABE의 외곽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 여기 이게 삼각형 ABE의 외곽인데, 이 각은 어때?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으니까, 아, 너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는 각이 각 B와 같은 각이죠. 그래. 이각 B가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각 D, E, F라는 각과 똑같은 각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각 A도 각 E, D, F로 바로 옮겨줄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F라는 이 C라는 각도요, 각 EFD로 옮겨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개의 각과 삼각형 ABC의 세 개의 각이 완벽하게 같아지는 AA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됐나요? 선생님, 왼쪽에서는 보였는데 오른쪽에서는 잘안 보여요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른쪽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각을 별표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너는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라는 각이 될 겁니다. 괜찮아? 좋았어. 그럼 여기 있는 이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옮겨온다라는 사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별표와 동그라미가 이리 옮겨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외곽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선 하나 연장해 가지고 외곽이라고 바라본다면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별표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이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다라고 하면서 아, 각 C가 그대로 옮겨가는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네. 그래서 이렇게 각을 옮긴다면 안에 있는 삼각형과 밖에 있는 삼각형이 AA 닮음이야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선분 AC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응하는 변이 4cm와 6cm니까 2대 3의 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대 3이 3cm 대 선분 AC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선분 AC의 길이가 2분의 9cm라고 이렇게 찾아져요.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9cm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둘레의 길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6 더하기 6 더하기 2분의 9 하고 쓰면 되겠네. 자, 이 12가 2분의 24니까 2분의 33cm를 둘레의 길이로 얘기해 볼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문제 살짝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우리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걸 찾아냈다면 삼각형의 구조가 동일할 거야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선분 ED의 길이가 선분 EF의 길이랑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면 4, 4, 3 더하는 거니까 11cm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삼각형 ABC의 둘레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닮은 B가 2대 3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길이의 B는 2대 3, 둘레의 길이의 B도 2대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11cm를 2분의 3을 그냥 곱해버리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7은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닮음이야? 그럼 너 4야? 11cm에 2분의 3 곱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했으니까, 요게 조금은 더 실전에 가까운 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두 가지 방법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한번 풀어봤네요. 어때요? 마지막 문제가 조금 독특하죠? 자, 요 문제 잘 기억해 두시고, 선생님이 두 번째 풀었던 풀이까지도 적용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보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일 때,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여라.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X와 8 대응변이야. 그지? 그럼 X를 알기 위해서는 닮은 B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B를 생각해야 되니까, 두 삼각형의 대응변 중에서 둘다 길이를 알고 있는 걸 찾아봐야죠. 어때요? 그래. 왼쪽에 있는 3cm와 오른쪽에 있는 4cm는 서로 대응변이고요. 길이의 B가 3대 4.

그럼 닮은 비 자체가 3대 4야라는 걸 이야기해 볼수 있게 돼요. 그럼 어때? x와 8도 3대 4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x 대 8이 3대 4더라라고 해서 우리 x 값이 6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응하고 있는 각을 생각할 건데요. y도하고 30도는 서로 대응각으로서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y 값이 30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두 개를 더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첫 번째 문제니까 정답은 36하고 쓸수 있는 아주 간단한 네,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번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2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DC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있는 선분 DC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X센티미터라고 해봅시다. 그랬더니요, SSS 닮음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이 어떤 각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랬더니 A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작은 빨간색 삼각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커다란 노란색 삼각형도 A라는 각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A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봤더니요, 4대 6, 작은 삼각형에서 4대 6, 즉 2대 3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커다란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A라는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인지만 확인하면 우리 대응하고 있는 변들의 길이의 비가 똑같아지면서 닮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과 9 이야기해보면 아, 역시나 2대 3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빨간색 삼각형과 커다란 노란색 삼각형이 닮음이야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X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 닮은 B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6cm가 여기 있는 9cm와 대응하고 있는 변인 거죠. 그래서 닮은 B가 2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와 7이 서로 대응변이어서 X 대 7도 2대 3이다라는 구조 갖고 있어야죠. 그렇다면 3X가 14가 되니까 X값이 3분의 14라는 거알수 있네요. 그럼 결국 선분 DC의 길이는 3분의 14cm다라고까지 정답 써주시면 우리 완벽하게 정답 쓸수 있겠지. 괜찮죠? 지금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어떤 삼각형들끼리 닮음인지를 찾는 게 관건인데, 지금 선분 CD의 길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SSS 닮음은 불가능하고요. 그럼 하나의 각을 공유하고 있는 걸 찾아야겠죠.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A라는 각을 가지고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보고 이두 삼각형이 닮음인지를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그래요. 됐지? 무작정 딱 보자마자, 아, SAS 닮음 쓸 거야. 이게 아니라, 변의 길이를 모르는 게 있네.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네. 각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각의 크기가 하나도 없네. 그럼 공유하고 있는 각을 찾아야지. 이게 닮은 삼각형을 찾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자, 이 흐름대로 삼각형들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자. 서술형 3번 문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각이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AD의 길이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를 X센티미터라고 하고, 우리 어떤 삼각형들이 닮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각 B라는 각을 세모라고 얘기한다면, 아래쪽 삼각형 BCD라는 삼각형에서 세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각으로 각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을 네모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런데 커다란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각이 있으니까 아, 이각 C가 네모가 되겠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노란색 삼각형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삼각형들이에요. AA 닮음이 되겠지. 괜찮니? 그렇다면 변의 길이 알고 있는 것들끼리 B를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지금 작은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하얀색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5cm와 10cm

센티미터가 지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세모를 중심으로 작은 변, 긴변 생각하면 5대 10, 1대 2가 되는데 그 비율이 커다란 노란색 삼각형에서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변, 긴 변하고도 여전히 동일한 길이의 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대 x 플러스 5하고 1대 2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10배 했으니까요. 10배 해준다면 x 플러스 5가 20이더라. 그래서 x가 15더라라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선분 AD의 길이가 15cm가 된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괜찮니? 좋아. 이 문제 어때? AA 닮음이지만 선생님은 각을 세 개를 모두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대응하고 있는 점들을 찾기가 좀 편하다라는 경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모를 딱 하나 쓰면서 각두개 똑같아지니까 AA 닮음이야라는 걸 발견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각 하나 기호로 표시하면서 어떤 점들이 서로 대응인지를 좀더 쉽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3번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볼 텐데. 4번은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식대로 푼다기보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닮음을 찾고요. 우리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보고 그 식의 구조가 나타나는 과정을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왜냐? 서술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로 나타나면 주어져 있는 문제를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풀 거거든요. 서술형 문제로 그 학교 시험에 주어진다면 거기에 공식을 사용하기보다 어떤 삼각형들이 닮음인지를 유도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를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수행평가에서도요, 이 삼각형들의 닮음을 찾아서 공식 세 개를 전부 다 유도해봐라라는 형태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들을 찾는 방향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번 문제, 답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한번 포인트로 두자라는 게 오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삼각형이 어떤 것들이 닮았는지 볼게요. 자, 요거 동그라미 세모라고 이야기하면 더해서 90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각 세모. 그래야 90도 나오겠죠? 전체 커다란 삼각형 ABC로 봤을 때도 네가 직각이니까 세모와 동그라미를 더해야 이게 90도가 되면서 삼각형 왼쪽, 오른쪽 전체가 모두 AA 닮음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괜찮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선분 BH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너를 X cm라고 한다면 변의 길이들이 주어져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이 주어져 있고, 정보가 주어져 있고, 또 전체 커다란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작은 삼각형과 전체 커다란 삼각형 ABC의 닮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비례식 세워보자. 교과서적인 비례식은 이런 거예요. 작은 삼각형에서 직각과 세모를 연결해 놓은 변이 3cm. 커다란 삼각형에서 직각과 세모를 연결해 놓은 변이 5cm. 다시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해 놓은 변이 5cm. 커다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해 놓은 변이 x 플러스 3cm.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괜찮아? 선생님, 어떤 삼각형이 닮음인지는 안 써주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혹시 서술형으로 써내려가는 게 걱정이라면 이렇게 씁시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보세요. ACH라는 삼각형 눈에 보이세요?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써요. 삼각형 ACH가 뭐랑 닮음이냐라고 한다면 A는 동그라미, C는 세모, H는 직각이니까 제일 커다란 삼각형에서, 그렇지. 동그라미, 세모, 직각의 순서로 쓰면 되죠. 동그라미, 세모, 직각의 순서로 쓰면 되니까, 삼각형 BCA라는 요 순서로 닮음의 점을, 대응점을 맞춰서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비례식이 이렇게 되고, 결국은 3x 플러스 9가 25여서, 자, 3x는 16, x는 3분의 16이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선분 BH의 길이죠. 그러니까 선분 BH의 길이를 생각하시면 너 3분의

16cm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뭐야? 5라고 이야기하는 거두번 곱한 게 3과 x 플러스 3 곱한 거랑 같아진다라는 비례식이죠? 네, 그래서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가 된다라는 공식이 유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아, 됐니?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서술해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한번 써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요, 정말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자면 이렇다. 이거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자,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자, 이렇게 쓰고서 삼각형 ACH와 삼각형 BCA가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이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식을 유도한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은 삼각형에서 지금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선분 AC의 길이 대큰 삼각형에서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선분 BC의 길이가 작은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연결한 선분 CH의 길이 대큰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연결한 선분 AC의 길이와 같아지더라라고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식 만들어준다면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이 선분 BC 곱하기 선분 CH라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뭐야? 그래, 이거야. AC의 길이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번에는 BC가 긴 거, CH가 짧은 거니까. CH, BC하고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라고 식 만들어낼 수 있겠죠.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공식 유도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 가지고 식 유도해 봤는데, 여러분, 오른쪽 삼각형이 아니라 왼쪽과 전체로 혹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닮음의 식들을 유도해 본다면 공식들을 더 추가로 만들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스스로 한번 다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비슷한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서술형 대비 4번 문제로 우리 수행평가까지 한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으로 가자. 두 구의 겉넓이의 비가 4대 9고 작은 구의 부피가 24파이 세제곱센티미터일 때큰 구의 부피를 구해보래요. 자, 이거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겉넓이의 비가 4대 9야. 근데 4가 2의 제곱, 9가 3의 제곱이다라고 쓰여지니까 닮은 비가 2대 3이라는 걸알수 있죠. 너 닮은 비가 2대 3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문제에서 부피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부피비를 생각해 보면 부피비는 2의 세제곱 8대 3의 세제곱 27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작은 구의 부피가 2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커다란 구의 부피를 구해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8대 27이 24파이 대 V라고 식쓸수 있겠죠. 그러면 8이 24파이가 될때 3파이 곱한 거니까 27이 V가 될때 3파이 곱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27에다가 3 곱하면 81하고 등장하죠? 거기에 파이 붙여주면 되니까. 따라서 커다란 구의 부피를 V라고 이야기했을 때 81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정답 가볍게 써줄 수 있는 문제죠. 닮은 비와 넓이 비와 부피 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이지만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왜 A 대 B가 A제곱 대 B제곱, A세제곱 대 B세제곱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됐지? 자, 다음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전체 높이의 4분의 3만큼 물을 채웠더니 물의 부피가 5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래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원의 중심, 물의 수면의 원의 중심 연결하면 꼭지점까지 연결되면서 높이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 높이가 전체의 4분의 3만큼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3h 그리고 요 길이를 h 그래서 전체 높이를 4h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죠. 즉 채워져 있는 물의 모양과 그릇의 모양이 서로 원뿔로 닮은 도형인데 그 닮은 도형의 높이의 비가 3대 4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닮은 비가 몇대 몇이다? 닮은 비가 3대 4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부피비를 구할 수 있겠지. 부피비를 생각.

0: 부피비는 세제곱하면 되니까 27대 64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전체 그릇의 부피를 구하는 게큰 어려움이 없죠. 왜? 물의 부피가 5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부피비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례식 세울 수 있고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부피를 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부피의 비 27대 64는 물의 양 5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대 그릇의 부피 V라는 관계식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 괜찮고 여기에 곱하기 2파이 하면 이쪽에 곱하기 2파이에서 만들 수 있다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V를 보시면 부피 V가 12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할 만하십니까? 좋아. 요 문제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요, 이런 문제들 충분히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아마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라는 얘기 하면서,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거냐,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하는 거 앞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로 충분히 바뀌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우리 수행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우리 7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포인트들 잘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불어라 모래바람.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2: 여기 정말 따뜻하고 좋다.
3: 개벽.
2: 아, 노는데 누가 방해?

0: 천지대장님!
1: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땐가?
0: 이런 데서 쉬기도 해야 어떻게 한계를 파괴할지 좋은 생각도 나는 거라고요.
1: 그래? 어허, 네 말대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0: 어?
2: 역시 천지도 있었어.
1: 아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지?
3: 개벽이를 따라오면 천지를 만날 줄 알았지.
0: 죄송해요, 천지대장님.
2: 어서 훈민정음을 내놓으시지.

0: 야!
1: 불다. 바람이 불다.
2: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안 보여.
0: 천천히 가기. 나만 남겨두고. 그럼 나도. 나도 모르겠다.
2: 오, 거기서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핏습니다.
1: 개벽이 가진 건 가짜 훈민정음. 이게 한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훈민정음이지. 어쨌든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읍, 아, 파, 밀, 아, 미음, 람, 바람.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불어라! 세상을 다 날려버려라!

0: 훈민정음을 찾았어. 어? 어? 이건 가짜 훈민정음인가 봐.
1: 이럴 수가.
2: 천지가 계속 가짜 훈민정음으로 아이아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1: 그 사이 한글을 파괴하다니.
0: 다음엔 절대 속지 않겠어.
3: 우리 어서 파괴된 한글을 찾자.
1: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4: 보음아.
5: 참아? 왜 그래? 괜찮아?
4: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5: 바람이 얼마나 분 거야? 이게 뭐야? 모래야?
4: 엄청난 모래바람이었어.
0: 모음아, 자음아.
5: 아야.
6: 아야.
3: 자음아, 너 왜 그래?
4: 바람 때문에 머리가.
0: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
5: 미음과 리을이요? 미음율이라면 머리.
0: 어? 머리?
3: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졌지만.
5: 근데 미음과 리을이면 무릎. 무릎도 미음 리을이 들어가.
0: 음? 무릎?
5: 무릎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6: 맞아.
0: 그럼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5: 어떤 글자지? 어? 모래. 모래 글자에도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요. 모래 아닐까요?
0: 모래?
5: 맞아요. 아까 모음이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1: 모래바람이? 자음이 말대로야.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

0: 모래바람이 계속 불면 사람들까지 위험해져. 파괴된 글자는 모래가 틀림없어. 천지가 모래 글자에 바람 마법을 건 것 같아.
1: 그래서 모래바람이...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그래야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어.
2: 자음! 모음!

0: 어서 모래를 찾자.
1: 네.
2: 어? 저기 미엠리얼 있어요.
3: 말랑? 아, 젤리가 말랑말랑.
4: 말랑하다 할 때 말랑이구나.
2: 저기도 미엠리얼이 있어요.
0: 어? 모래가 틀림없어.
5: 어서 글자를 찾자.
6: 하! 내가 모래에 바람 마법을 건 걸 잊었나?
7: 잊었나?
0: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모래 떨어지면 안 돼. 어? 모모, 잠아!
8: 아야! 잠아!
9: 모모, 잠아! 어, 어디로 간 거지?
8: 안 보여. 그래,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내는 거야. 다음 마법진!
10: 어, 빛이다.
0: 자마!
8: 아이야!
9: 모모아, 괜찮니?
8: 네.
0: 잘했어, 자마. 한글식의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어.
8: 네, 다행이에요.
2: 모래가 입에 다 들어갔어.
4: 맞아, 바닷가에서 모래속 사이 땐 재밌었는데.
9: 모래성? 아, 모래바람을 모래성으로 바꾸자.
0: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열어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어, 이음, 성. 모래, 성.
11: 뭐야? 나 모래속에 갇힌 거야? 안 움직여져. 천지 대장님, 그럼 저는 이만?
12: 두고 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9: 내가 한글을 찾을게.
13: 들어라, 한글!
0: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애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로 아! 태극동으로 이! 아와 이가 맞나? 에?
9: 모음아, 자음아, 어서 다르게 읽어줘.
2: 네.
4: 미음이 오를 만나 모.
2: 미을이 애를 만나 레.
1: 모래.
14: 파괴된 한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모음이랑 자음이 모래놀이 하는구나.
8: 네, 할아버지.
2: 할아버지, 스케치북 여기 잡고

0: 보세요.
1: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오!
0: 할아버지 사랑해요.
1: 나도 사랑해요.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3: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쓰레기 이다.
1: 오, 편지 왔다.
0: 어? 아, 그러게. 누가 보낸 편지지?
2: 내가 읽어볼게.
3: 그린조끼 구조대,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에 사는 작은 바다거북이에요. 제가 사는 이곳은 참 아름답지만 갈수록 쓰레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깨끗한 바다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있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화이팅!
0: 큰일이야.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 문제가 많거든.
3: 어떡해?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이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야?
0: 그러게. 좋아! 그렇다면

0: 아이, 와, 많이 주셨다. 아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주었어요. 어? 목걸이 어디 갔지? 목걸이 끊어졌나봐! 어떡해! 어떡해. 아, 목걸이 어디 있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해. 어, 저기 있다! 아, 찾았다, 다행이다. 어, 이다? 너 아니었으면 아빠가 주신 이 목걸이 찾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이다! 이다! 이다!
1: 오! 안녕! 어머, 너무 놀라지 마. 뭐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보면 나도 쑥스럽다고.
2: 지금 쓰레기가 뭐라는 거야?
1: 근데 너 진짜 운 좋은 거 보다. 내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수가 아니거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알겠니?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내가 살아난 거야.
1: 근데 너 지금은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야.
0: 근데 네 친구들은? 나 친구 사귀는 거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 네 친구들 좀 소개해주라. 어? 가자. 가자. 얼른.
1: 이 지저분한 손은 좀 놓고 가자.
2: 친구가 계속
1: 저기.
0: 아하. 얘들아. 안녕. 최고의 인기 스타가 바닷가에 나타나서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사인은 다음에 해줄게. 만나서 반가워.
1: 오, 안 돼. 어? 아니, 와, 얘는 플라스틱 쓰레기야. 먹으면 안 돼.
0: 어? 문어다. 문어한테 인사해야지. 나는 문어. 문어.
3: 뿌기야, 뿌기야. 왜 저런 플라스틱 쓰레기랑 같이 다니는 거냐?
4: 그러게. 바다 쓰레기랑 바다 청소부랑 같이 뭐 친구하기로 한 거야?
1: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이름은 이다인데 이다는 자기가 쓰레기인 거 몰라. 아직도 인기 많은 음료수인 줄 알아.
5: 아니 그렇다고 그냥 냅둬? 나 쟤 해파리인 줄 알고 먹을 뻔했잖아.
1: 미안.
3: 어? 뭐지?
0: 그린조끼 구조대에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도도. 그린조끼 구조대에 새로운 대원을 뽑는 도도.
6: 새로운 대원?
0: 그린조끼 구조대에 지원할 친구는 오늘 12시까지 아지랑이 섬으로 가는 잠수함에 탑승해주도도. 이삼.
5: 와, 나 그린조끼 구조대 지원할래.
3: 나도. 나도 지원할래. 뿌기야, 너도 지원할 거지?
4: 뿌기, 너 잠수함 타러 가기 전에 저 플라스틱 쓰레기 꼭 치워야 된다. 저렇게 막 둥둥 떠다니다가
1: 누가 꼴까 봐. 알았어. 꼭 지울게.
3: 우린 빨리 지원하러 가자.
4: 가자.
1: 아, 어떡하지?
0: 뿌기야, 응? 오늘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되게 재밌었어.
7: 어? 저게 뭐지?
1: 아, 그 내가 다 주워 담은 거야. 이런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는 바다에 엄청 위험하거든. 우리 아빠도 이런 걸 잔뜩 먹고 돌아가셨어.
7: 저런.
1: 그래서 말인데 너도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줘.
7: 나? 내가 왜?
1: 왜는 너도 쓰레기잖아. 바다 생명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0: 에이, 장난치지 마. 난 최고의 인기 음료수 이다니까.

0: 근데 어쩌다 모두를 괴롭히는 쓰레기가 된 거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싶어.
1: 아니, 넌 그럴 수 없어. 넌 플라스틱이라 영원히 녹지도 썩지도 않는다고.
0: 어? 누구세요? 유령?
1: 나 상어야.
0: 상어? 어? 진짜네? 근데 왜 그물에 갇혀 있어?
1: 응, 바다엔 이런 그물이 많아. 사람들이 버리고 간 낡은 그물. 이런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다고. 나처럼.
0: 죽긴 왜 죽어. 걱정 마, 내가 꺼내줄게.
1: 네가 무슨 수로. 위험하니까 가.
0: 아니야, 괜찮아.
1: 그러다 다쳐. 가.
0: 이야 이다 넌 할 수 있어. 이야. 됐다. 이야. 어? 얼른 나와.
1: 이야, 이걸 어떻게 찢었지? 근데 너 옆구리가 찌그러져 있는데?
0: 아이, 이 정도는 괜찮아. 널 구했으니 됐어.
1: 아이, 고마워, 친구. 저기, 근데 너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오늘 날 구해준 것처럼 말이야. 파이팅! 어?
0: 내가 할 수 있는 일?
2: 아지랑이 섬행 잠수함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0: 내가 정말 쓰레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3: 안돼, 이다를 찾아야 돼. 이다야! 이다야! 어? 이다야!
0: 뭐야?
3: 이다야!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0: 근데 너 잠수함 타러 안 갔어? 아까 어디 지원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3: 응, 그린조끼 구조대. 근데 그린조끼 구조대는 이런 친구가 해야겠더라고.
4: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게 꿈인 친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이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친구.
3: 그런 친구가 그린조끼 구조대를 해야 하는데.
0: 나 알아, 그런 친구.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게 꿈이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우려는 친구.
3: 그런 친구가 누구야?
0: 그게 바로
3: 누군데?
0: 나 이다.

0: 그림자 캐코 조사의 지원자 여러분, 아지랑이 섬으로 잘 오고 있나요? 좋아요. 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그린쇼키 구조대원 한 분을 만나러 왔어요. 어? 저기 계시다. 어?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저 혹시 쉬는데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1: 아, 생수와 음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이게 저희 회사 생수 제품인데요. 이걸 다 마신 후 빈 페트병을 모아 저희 회사에서 설치한 회수함에 버려주시면 저희가 수거해 갑니다.
0: 아, 그러니까.
2: 생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빈 페트병을 직접 모아서 재활용 공장에 가져가면 거기서 페트병이 다양한 제품의 재료가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생수병만 해도 재활용해서 만든 원료가 10% 포함된 제품이에요.
0: 와, 정말 신기해요. 그럼 제가 페트병 수거하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1: 그래주면 고맙죠. 같이 해볼까요?
0: 네!
2: 다 마신 음료 페트병을 수거함에 모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트럭에 실어서 재활용하러 가져가는 거예요. 페트병들아,

0: 끝! 참 쉽죠?
1: 플라스틱은 쓸모가 참 많아. 가볍고 튼튼해서 여러 가지 물건의 재료가 돼.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과 함께 잘 살아가려면 플라스틱 재활용이 꼭 필요하겠지?
2: 오늘 그린이가 도와줘서 페트병 회수가 금방 끝났어요.
0: 근데 페트병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서요?
2: 맞아요.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네 가지 규칙 같이 말해볼까요?
0: 네!
3: 첫째,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모아서 배출하고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0: 둘째, 페트병의 비닐라벨은 꼭 떼주세요.
3: 셋째, 페트병 안에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0: 넷째, 페트병은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뚜껑은 닫아 배출해주세요. 그럼 대원님, 앞으로도 페트병을 열심히 수거해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거죠?
2: 네, 그러겠습니다.
0: 그럼 지구보다 맑고 깨끗해지는 날까지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식물의 생활 단원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말이죠.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식물의 생활 단원의 대표 탐구 활동 문제 풀어볼 거고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볼 겁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볼게요. 대표 탐구 활동 살펴볼까요? 자, 보니까 탐구 목표는요,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해서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 기준을 정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여러 가지 식물의 잎, 가위, 바구니, 돋보기, 실험복, 실험용 장갑 등이 필요하대요. 탐구 과정 살펴볼게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채집하는데요. 주의할 점 있었지요.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볼까요? 식물의 잎을 채집할 때는 다른 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조심해야 되고요.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잎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채집한 잎의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는데요. 돋보기를 사용해서 자세히 관찰해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잎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도 배웠었지요. 자, 아래를 보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가? 뭐 예쁜가? 이런 것은 적절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물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잎의 색깔이 초록색인가, 진한 초록색인가, 큰가, 이런 것도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의 식물 안에서도요, 색깔은 조금씩 다르고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기준,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뭐 가늘고 길쭉한가, 아니면 끝 모양이 뾰족한가, 뭐 아니면 가장자리가 매끈한가, 뭐 톱니 모양인가, 이런 기준이 좋은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하면 되죠. 자, 결과를 볼까요? 첫 번째 분류 기준은요, 잎의 전체적인 모양을 묻고 있어요. 가늘고 길쭉한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그렇다에 자, 선생님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은요, 이름을 꼭꼭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어떤 잎인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직도 헷갈린다면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자, 이 잎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무슨 식물의 잎? 소나무. 두 번째, 강아지풀. 자, 맞히는 친구도 있네요. 자, 이 식물은요, 단풍나무, 은행나무, 토끼풀, 바로 벚나무입니다. 대표적인 이름은요, 알아두자고요. 그래야 문제 풀때 조금 더 빨리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소나무와 강아지풀은요,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해요. 하지만 이 식물은 그렇지가 않지요. 또는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끝 모양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뾰족한가? 그래요. 소나무, 강아지풀, 단풍나무, 벚나무는요, 끝이 뾰족한데, 은행나무, 뭐 토끼풀 같은 식물의 잎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잎의 전체적인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요. 잎의 끝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식물의 잎은 전체적인 모양, 가장자리 모양, 끝 모양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분류 기준으로 적합합니다. 알맞습니다. 이렇게 탐구 결과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자, 1번인데요. 기억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으로 옳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그렇다에 단풍나무, 토끼풀, 벚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에 소나무, 강아지풀, 은행나무 잎이 있어요. 자, 1번. 잎의 모양이 예쁜가? 너무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적합하지 않습니다. 2번. 잎의 색이 초록색인가? 이런 잎의 색깔, 뭐, 잎이 큰가?
이런 것도 역시 적합한 기준이 아니에요. 3번, 잎의 개수가 여러 개인가? 어디 볼까요? 자, 그렇다에 토끼풀은요, 하나의 잎에 이렇게 잎이 세 개가 있죠. 그렇지만 단풍나무와 벚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4번,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그래요. 단풍나무와 이 토끼풀, 벚나무 모두 자세히 보면요, 잎의 가장자리 부분이 울퉁불퉁한 톱니 모양입니다. 맞고요. 5번,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갈라져 있는가? 단풍나무는 그렇지만 토끼풀과 벚나무는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알맞은 분류 기준은 4번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맞은 분류 기준을 정할 때는요, 먼저 어떤 것이 그렇다인지,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인지 잘 보고요.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대표 탐구 활동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볼게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이 사진을 보고 문제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라면 아 어떤 식물의 잎이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슨 나무? 단풍나무 잎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자, 단풍나무 잎의 생김새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아 예쁘다 이렇게 보지 말고 선택지를 보자고요. 자, 1번.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어디? 자, 손바닥처럼 막 갈라졌죠. 척척척. 다음, 2번. 잎이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맞아요. 3번. 잎의 끝부분이요. 뾰족뾰족뾰족뾰족뾰족하죠. 맞습니다. 4번.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에요. 진짜로 돋보기를 들고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보이죠? 톱니 모양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따라서 4번 역시 맞습니다. 5번, 잎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세요. 전체적인 모양은요, 가늘고 길쭉한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네.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 거는요, 강아지 풀, 뭐 소나무 잎 이런 모양이 가늘고 길쭉하지요. 따라서 1번의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생김새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잎의 크기가 큰가, 작은가? 크기는요, 한 식물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2번, 잎의 색이 예쁜가, 아름다운가? 너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안 됩니다. 3번, 잎의 끝이 뾰족한가? 뭐 잎의 전체적인 모양, 잎의 끝 모양, 또뭐 잎의 가장자리 모양 적당합니다. 적합합니다. 4번, 잎의 모양이 멋진가, 예쁜가, 아름다운가 적합하지 않아요. 역시 잎이 내 마음에 드는가,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기준은요, 적합한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라고 2번의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잘못 분류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니까 분류 기준을 잘 보세요. 잎의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가라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자, 그렇다를 볼까요? 이 식물의 잎은요, 무슨 식물? 바로 강아지풀. 이 잎은요, 벚나무. 이 잎은요, 부채 모양 은행나무. 이 잎은 도끼풀의 잎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요, 대표적인 식물들은 잎을 보고 어떤 식물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를 보세요. 강아지풀은요,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해요. 하지만 벚나무는 어때요? 둥근 모양이고요. 끝부분이 뾰족하지요. 가늘고 길쭉하지 않아요. 따라서 잘못 분류한 것은 바로 벚나무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 니은이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5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부터 보죠. 위 식물을 풀과 나무로 옳게 분류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배웠잖아요.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대표적으로 풀과 나무로 나누어 살펴보았죠. 자, 이때 기역, 명아주, 니은, 단풍나무, 디귿, 민들레, 릴, 소나무 중에서 이 풀은요, 명아주, 그리고 민들레이고요. 나무는 이름에도 알수 있듯이 바로 단풍나무와 소나무는 나무입니다. 자, 우리 또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배웠지요. 풀과 나무 모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요. 줄기와 잎의 구분이 쉽다라는 특징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이 풀은요, 나무보다 대부분 키가 작고요. 또 줄기가 나무보다 가늡니다. 하지만 나무는 대부분 풀보다 키가 크고요. 또 대부분 줄기가 풀보다 굵다라는 또 나무의 특징이 다른 점이었죠. 자, 4번 문제는요. 위 식물을 풀과 나무로 옳게 분류한 것 묻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풀은 명아주와 민들레, 기역과 디귿 여기 있네요. 그리고 나무는 단풍나무와 소나무, 니은과 릴 여기 있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겠다라고 적어주면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인데요. 위 식물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볼까요? 자, 줄기는요, 굵고 거칠대요. 이걸 보니까, 풀과 나무 중에서 나무일 것 같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줄기가 굵다라고 했으니까. 2번, 키가 크고 솔방울이 달려있다. 키가 크고 솔방울이라고 하는 거 봐서 바로바로 소나무이겠네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잎은 한 곳에 두 개씩 뭉쳐나고 마치 바늘처럼 뾰족한 모양이다를 보고 확실히 알수 있죠. 바로 소나무의 특징이구나. 따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리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 리을이네요.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풀어보죠.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또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장미 있고요, 연꽃 있고요, 물상추, 나사말, 부레옥잎 있는데요. 자, 우리가요 세상의 모든 식물을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래요? 세상의 모든 식물의 이름과 모든 식물의 특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은요, 우리 친구들이 꼭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식물 모두 우리가 배웠던 식물이거든요.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장미는요, 어디에서 볼수 있는 식물인가요? 강이나 연못인가요? 아니면 들이나 산인가요? 그래요. 들이나 산에서 볼수 있는 식물로 배웠지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인데, 그래도 2번부터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2번, 연꽃은요, 강이나 연못. 그런데 그 중에서도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잎과 줄기가 물 위로 높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부들, 연꽃, 갈대 같은 식물이 있었지요. 자, 물상추는요, 부레옥잎처럼 뿌리가 소엽 모양이고요, 물에 떠서 살아가는 식물로 배웠습니다. 자, 나사말은요, 뭐 검정말, 물질경이처럼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물속에 완전히 잠겨 살아가는 식물로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이지요. 따라서 아닌 것은 1번 장미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자, 이렇게 식물의 이름만 봤을 때 대표적인 특징은 떠올려야 돼요. 아, 장미. 줄기에 가시가 있고, 꽃이 붉은색, 뭐, 노란색이지. 뭐, 연꽃. 아, 잎과 꽃이 물 위에 높게 자라지. 아, 물상추. 물 위에 떠서 자라지. 부레옥잎처럼. 아, 나사말. 검정말처럼 물에 완전히 잠겨 살지.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 시간이 끝난 뒤에 꼭꼭꼭 뭘 해야 하느냐? 그냥 교재를 덮지 말고요, 복습해야 돼요. 어떻게 복습하느냐? 식물의 사진을 보고요, 이름을 가린 뒤에, 아, 이거 연꽃, 아, 이거 물상추, 아, 이거 부레옥잎,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연습했다면 이제 특징까지 또 외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꼭꼭꼭 복습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물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사진 나와 있네요. 강이나 연못에서 살고요. 잎과 꽃이 물 위에 떠 있대요. 아, 이걸 보고도 우리 친구들 딱 떠올려야 돼요. 잎과 꽃이 물 위에 떠 있는 거. 수련. 가래. 마름. 이런 식물 배웠잖아요. 이게 아닐까? 자, 세 번째. 잎은 둥근 모양이지만 한쪽이 V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 아, 바로 이것은 수련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뿌리는 물속의 땅에 내린다라는 특징 수련입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4번이 있죠. 수련. 연꽃은요. 잎이 둥근 모양이지만 한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잎과 꽃이 물 위로 높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물은 4번에 있는 수련, 정답 4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식물이 수련입니다. 수련.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8번 문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사막에서 사는 식물인데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위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또 배웠죠? 사막에서 사는 대표적인 식물, 바오바브 나무, 알로에, 용설란, 선인장인데요. 이것 역시 이름만 가려도 우리 친구들이 사진만 보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옳지 않은 것. 바오바브 나무는요, 키가 매우 크다. 사진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맞고요. 알로에는 잎이 크고 두껍다. 그래서 잎에 물을 저장한다라는 특징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알로에는요, 줄기에 가시가 있다. 에? 가시가 있는 것은 알로에가 아니라 선인장인데 틀렸고요.
디귿, 용설란도 잎에 물을 저장하지요. 알로에처럼. 리을, 선인장은요, 줄기가 통통해요. 줄기에 물을 저장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9번도 보도록 하죠. 위식물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줄기가 굵고 통통하다. 두 번째, 잎이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 모양이다. 아하, 가시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뭔가요? 바오바브, 알로에, 용설란, 선인장. 그래요. 바로 선인장의 특징. 따라서 9번에 선인장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인장 특징이었네요. 자, 계속해서 10번과 11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죠. 불의 옥점의 특징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불의 옥점의 잎자루를 탁 자른 뒤속 모양을 관찰한다. 자른 불의 옥점의 잎자루를 물 속에 넣고 눌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한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잎자루를 자르면요,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동그란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 옥점을 누르면요, 물방울이 나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공기방울이 뽕뽕뽕뽕 나와서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니은과 니을 두 개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1번 문제 볼까요? 불의 옥점의 특징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이 실험을 왜 하는지 알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요,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불의 옥점은 어떻게 해서 물에 떠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통한 잎자루를 잘라보니 무수히 많은 구멍이 있고 물 속에 넣고 눌렀을 때 공기방울이 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아, 잎자루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불의 옥점은 물에 떠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걸 찾으면 선택지, 짜잔, 2번을 보세요. 잎자루에 있는 공기 주머니 때문에 물에 떠서 살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11번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잎에 미세한 털이 있어 물에 떠서 살수 있는 것은요. 불의 옥점이 아니라 바로 생이가래라는 식물의 특징입니다. 이 물에 뜰수 있다고 모두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잎에 털이 있어서 물을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물에 뜰수 있는 식물도 있거든요. 생이가래라는 식물의 특징이 바로 1번입니다. 불의 옥점의 특징은요, 공기 주머니가 있는 2번을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선인장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촥 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죠. 자, 그림을 보니까요. 선인장을 잘라가지고 여기 화장지를 샥 갖다 댔어요. 자, 선인장은 어디에 많은 뭐를 저장하고 있어? 사막에서 살수 있어요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은요. 화장지를 댄 부분에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 선인장은 이 통통한 줄기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사막에서도 잘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에다가는 선인장은 줄기에 줄기라고 적어주고요.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 니은은 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줄기. 니은은 물이네요.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생활에서 식물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배웠잖아요.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많은 생활 속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1번, 약초로 한약을 만들기도 하고요.
2번, 가죽으로 가방을 만든다. 가죽은 동물이지요. 들렸습니다. 3번, 선나물로 맛있는 반찬 만들기도 하고요. 4번, 식물의 잎을 활용해서 염색, 물을 들이기도 하고요. 5번, 공원을 꾸미기도 하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쉽게 풀 수.

돼 있는 12번 문제였습니다. 아, 13번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과 15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식물이 있네요. 하나는 도꼬마리 열매, 또 하나는 해바라기예요. 자, 도꼬마리 열매의 특징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도꼬마리 열매. 아, 열매의 가시가 끝부분이 갈고리 모양이어서 옷이나 털에 잘 달라붙는 특징. 해바라기는요, 해를 좋아하는 친구죠. 그래서 이름도 해바라기이잖아요. 해를 따라 움직이는 특징을 가진 식물입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기역은요, 가시가 많이 있다. 미은은요, 해를 따라 움직인다. 기역은 가시 끝이 갈고리 모양이다. 기역은 동물의 털이나 옷에 잘 붙는다. 맞고요. 미은, 해바라기는 물에 젖지 않은 특징이 아니라 물에 젖지 않은 특징은 바로 연잎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바로 우리 연잎 효과라고 하지요.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인데요. 위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 만든 것 골라볼까요? 자, 옷이나 털에 잘 붙는 도꼬마리 열매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테이프는 테이프인데요. 잘 털에 달라붙는 바로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찍찍이 테이프 되겠고요. 해바라기는요, 이 해를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 태양 전지판을 태양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태양 전지판, 따라서 1번이 정답이겠네. 15번의 정답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인데요. 식물과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를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해보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나오는 이 그림들 모두 우리 교재 속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식물의 특징, 모든 예를 다알 수가 없지만, 이 정도는 꼭꼭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외워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풍나무 열매는요,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 돌아가며 떨어지는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 잘 돌아가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만들 수 있다고 배웠지요. 따라서 1번은 디귿으로 연결해 주고요. 다음, 이 민들레 열매는요, 바람에 샥잘 날아가요. 그 특징을 이용해서 낙하산을 만들 수가 있었지요. 그 다음, 이 장미가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철조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장미넝쿨의 가시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지요. 따라서 3번은 기억으로 쫙 연결해 주면 이렇게 바르게 선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식물과 그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예 정도는요, 우리 꼭꼭 알아두고 가자고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7번과 18번 문제인데요.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 만든 생활용품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방수 모자예요. 방수라는 것은요, 잘 물에 젖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위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이용한 식물로 적절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연잎, 끈끈이 주걱, 느릅나무 잎, 벌레잡이 통풀인데요. 이렇게 물에 잘 젖지 않은 특징은 바로 아까 연잎 효과라고 배웠지요. 이 연잎의 표면에는요, 아주 작은 돌기가 나 있어서 물이 잘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호를 쓰면 연잎, 기역이라고 적어주고 이어지는 문제 18번으로 가보자고요. 자, 위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이용한 식물의 특징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면 가시가 있다. 매우 가볍다. 3번, 물에 젖지 않는다. 4번, 바람에 잘 날아간다. 5번, 벌레를 잡을 수 있다 중에서 이름도 모자는 모자인데 방수 모자예요. 이 방수란 뜻은요, 물에 잘 젖지 않는다란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식물의 특징이냐면 바로 연잎. 그 중에서도 물에 젖지 않는 특징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오늘의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모두 만나보았고요. 이어서 오늘의 아하 문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문제를 풀며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수강국이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0: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복습 꼭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재에 나오는 식물의 사진을 딱 가리고요. 그 사진만 봐도, 아! 어떤 식물인지, 어떤 잎인지 알아맞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습되었다면 특징까지 한두 가지 꼭꼭꼭 머릿속에 외워두자고요. 자, 오늘은요.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만나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모두 다음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유련 실전책 13번째 시간입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살짝 풀어보고 마무리했었죠? 네, 오늘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죠? 근데 우리가 이쪽 부분에서 계산 속도 올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강의의 속도가 거의 조절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부분을 빠르게 할수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해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제라도 그 문제 안에 하나의 근호라도 조금 간단하게 변형할 수 있는 것에 속도를 조금씩 높여본다라는 마음으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25쪽입니다. 레벨 2 문제인데요. 5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루트 1.2와 루트 0.3을 곱했죠. 그쵸? 그럼 근호 안에 소수끼리 바로 곱해도 되겠습니다. 자, 곱하면 루트 얼마죠? 얼마입니까? 3.6? 아니죠. 0.36이죠. 그쵸? 요렇게 되겠죠. 그죠? 둘을 곱하는데 소수점 자리를 보면 네, 둘째 자리까지 내려가죠. 요게 부담스러운 학생은 분수에 곱셈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1.2는 10분의 10이잖아요. 그죠? 루트 10분의 12와, 그 다음 0.3은 10분의 3이죠? 곱하면, 자, 루트 몇 분의 얼마? 네, 100분의 36.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훨씬 좀 부담이 덜 하죠? 요렇게 해도 되겠어요. 어쨌든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것은 루트, 자, 0.36은 일단 6이라는 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얘는 누구의 제곱이다? 네, 0.6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바로 0.6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제곱이면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제곱을 떼고, 그죠?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럼 A가 0.6이 되죠. 괜찮을까요? 네, A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 지우고, 이제 B를 구해볼까요? 자, B는 이렇게 서술형 같은 경우도 연습장에 계산을 하고 답안지에는 좀 깔끔하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계산을 해볼게요. 7, 1은 7, 7이 14. 근데 루트이죠, 그쵸? 이렇게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5, 20. 그 다음에 여기 5로 약분해주면 5, 20, 5, 25.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계산을 해보면 B라는 값은 2분의 5. 그렇죠. 2분의 5가 되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막 이렇게 약분하는 표시를 많이 적으면 채점 하시는 분들이 못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쪽에 적어 볼게요. 루트 10분의 7 곱하기 루트 14분의 125는 바로 적어 주는 거죠. 얘는 2분의 5다. 그게 b다. 이렇게 적어 줘도 되겠죠. 그죠?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 과정 하나 정도는 추가해 주면 더욱 좋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따라서 A, B는, 자, 우리 A는 여기서 추가로 더 나타낼 필요가 있겠네요. 10분의 6으로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6 곱하기 2분의 5가 되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약분, 이렇게. 그러면 답은 10분의, 여기도 약분이 되죠?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5번의 답은 2분의 3입니다. 물론 여기서 애초에 5분의 3으로 약분해도 상관없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연습장에다가 먼저 계산을 하고 답안지에 적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면 루트 9네요. 그쵸? A는 얼마죠? 3이고요. 자, 먼저 적어볼게요. A는 그냥 바로 적어도 될것 같아요. 하나 적는다면 요 정도? 루트 9인데 이게 3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B는 그대로 문제에 적어 볼게요. 나눗셈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자, 보세요. 루트 2분의 27. 그리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고, 네, 분자분모 뒤집죠? 루트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부분은 답안지에 적지 않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보세요. 약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2, 4, 8. 그죠? 그 다음 3, 9, 27.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 36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루트 36이고 B는 6이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루트 A분의 루트 B죠?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3분의 루트 6이다. 그럼 약분을 해주면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요. 7번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 두개 같대요. 두개 같으면, 그렇죠. 통일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다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야겠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근호 안에 있는 어떤 제곱인수를 내보내주는 방향에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다시 돌아와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밖에 5가 있죠? 5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5의 제곱인 25로 들어가죠? 그러면 루트 4x-1은 루트 25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 보면 루트 75가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근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같다. 그래서 4x 빼기 1은 75. 이렇게 돼서 이제 1차 방정식이 나오죠. 적당히 이항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4x는 76이고, x는 4분의 76인데 바로 나눠 볼까요? 4, 1은 4, 4, 9, 3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네, 7번이었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8번. 자, 제곱근표가 나오면 원래는 쉬운 문제인데,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표 안에 없죠? 우리는 루트 831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8.3 얼마잖아요. 그죠? 8.4 얼마? 8.5 얼마?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떤 문제였어요? 그죠? 나야, 재야. 뭐 이런 선택하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조금 비슷한 수를 찾아보면 8.31이 있죠. 그쵸? 여기 있어요. 루트 8.31은 2.883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이건 써놔야겠죠? 써놓고, 자, 연습장이에요. 요걸 이용해보자. 여기 치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 8.31에다가 얼마를 곱한 것? 그렇죠. 100을 곱한 거죠? 잘했어요. 그러면 루트 100을 곱한 거니까 사실은 루트 8.31의 몇 배다? 10배잖아요. 그쵸?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할 것도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루트 831은 루트 8.31 곱하기 루트 100. 이렇게 바로 적어볼게요. 그죠? 같은 거죠? 그러면 2.883에 곱하기 10. 그죠? 10배다. 그래서 답은

28.8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마스터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인데요. 9번 좀 유형이 독특하긴 해요. 여러분 당황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데, 루트 2를 X라고 하고 루트 3을 Y라고 한대요. 별명을 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좌변 루트 98에서 루트 150을 뺍니다. 근데 그것이 우변 AX 더하기 BXY랑 같은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와 B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쵸? 요것들을 찾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곱셈공식 부분, 뒷단원을 학습하면 조금 더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아직은 좀 낯선 형태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첫 번째 풀이, 속 편하게, 루트 98은요, 얼마예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98은, 네, 49에다 2를 곱한 거거든요. 그럼 7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150은 25에다가 6을 곱한 거거든요. 5루트 6. 여러분, 표정 푸세요. 표정 푸세요. 이렇게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부분을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좌변을 간단히 나타내고, 이제 우변과 맞춰보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부분을 정리해도 그건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여기 굳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놨지만, 원래의 형태로 써볼게요. 이쪽에 있는 우변을. 자, 보세요. X는 루트이기 때문에, A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XY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6이죠? 더하기 B 루트 6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되죠? 그럼 우리가 흔히 풀던 문제 형태로 바뀌어요. 지금 루트 98 빼기 루트 150이 A 루트 2 더하기 B 루트 6일 때 A와 B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럼 아까처럼 이제 개인의 기량에 따라 잘 정리해도 되지만, 우변이 힌트가 된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루트 2가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근호 안에 2를 제외한 나머지의 값이 제곱이 되어서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첫 번째 거 보세요. 98이라는 값은 2 곱하기 얼마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 너는 2 곱하기 49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6 제외한 나머지가 밖으로 나가네. 그죠? 그럼 이미 여기는 끝났으니까 150을 6에 대한 어떤, 그죠? 분해를 해보는 거죠. 6 곱하기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0은 6 곱하기 25네요. 그죠? 요렇게.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하죠? 그죠? 처음 풀이는, 아, 선생님, 저는 못 외웠는데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문제 안에 힌트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힌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풀이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루트 98 빼기 루트 150은, 자, 우린 이미 풀었기 때문에 답에는 좀더 이렇게 점프, 껑충껑충 뛰어도 적어도 되겠습니다. 뛰면 안 되죠. 그쵸? 자, 루트 98은 몇 루트 2? 7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150은 5루트 6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몇 x 더하기 몇 xy인지 다시 쓰면 되겠어요? 이게 ax 더하기 bxy인 거죠. 그쵸? 그러면 봅시다. 7. 7이 a죠. 그쵸? 빨간색은 설명을 위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b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a는 7,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a 더하기 b는 2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좀 낯선 문제지만 여기 우변에 있는 표현이 그냥 조금 돌아가 있을 뿐이에요. 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우리가 흔히 풀던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10번도 마찬가지로 힌트가 있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둘은 같은데 2랑 5가 근호 안에 남아있죠. 그쵸? 얘네만 남아있던 얘기니까 나머지는 다 나갔단 얘기잖아요. 그쵸? 125는 5 곱하기 얼마인지 보세요. 5 곱하기 25죠. 그쵸? 아, 그래서 근호화가 사라졌구나. 그쵸? 25가 나갔네. 이렇게 되는 거고, 18은 2 곱하기 9죠? 아, 루트 9는 3이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풀이 적어볼게요. 루트 18분의 루트 125는
자, 바로 적어봅니다. 면루트 5 분자는 5루트 5. 그 분모는 3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A 루트 2분의 B 루트 5이므로 A는 3, B는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등식이 쭉쭉 이어져 있지만 이걸 한 번에 답을 적어도 되는데 저도 적어봤어요. 적으니까 누가 A고 누가 B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랑 B 구했고요. 이제 C를 구해보겠습니다. C는 지금 주어진 요 표현에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3루트 2분의 5루트 5는, 자, 는이고요. 자, 분모의 유리화, 분모 분자에 각각 얼마를 곱한다? 네,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계산 실수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서술형이라서, 서술형에서 각자 그냥 다 풀어놨어요, 이미 연습장에. 답도 다 나왔고 답이 맞아요. 근데 서술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는지 잘 보세요. 아, 분자 분모의 루트를 곱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서술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적기도 해요. 어디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 그렇죠. 여기. 저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걸 곱해줘죠. 그렇죠? 이게 가끔 있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네, 감점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 다시 옮겨 적을 때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한다. 그러면, 분모는 6, 분자는 5, 그 다음에 루트 10을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지금 저 모양 때문에. 그러니까, 임으로, C는 얼마입니까? 네, 6분의 5가 되겠죠. 그쵸?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A, B, C를 다 곱하면 되겠죠? A, B, C는 3, 5, 15 곱하기 6분의 5입니다. 그럼 약분을 해주면 3, 2, 6, 3, 5, 15. 2분의 얼마입니까? 25가 되겠죠. 됐을까요? 네, 요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1번이네요, 11번. 한 변의 길이가 각각 3루트 2와 3루트 5인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이네요. 그쵸? 그러면 계산은 간단해요. 계산은 간단한데 저 표현을 다시 적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서술형에서는 문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문제에 있는 표현을 잘 가져다 쓰는 거죠. 각각 3루트 2, 3 루트 5인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렇게 적는 거죠. 넓이의 합은 자, 우리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3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 루트 5의 제곱. 그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는 18. 뒤에 거는 9 곱하기 5니까 4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네, 63이네요. 63. 그죠? 63이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는 루트 63. 자, 여기서 끝 하면 안 되겠죠? 근호안을 보면 9, 7에 63이기 때문에 3 루트 7 단위는 없네요. 그쵸? 요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서술형 시험은 시간이 좀 넉넉한 편이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급하면 요런 문장 부분은 좀 제외하고 제가 밑줄 치고 있는 이 부분이 아마 주요 채점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문장 쓰다가 제출하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먼저 쓰고 앞에 채워넣는 방법이 있고요.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 하면 공간을 비워놓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을 띄워놓고 쓰면 그 윗줄에 이 부분 채워넣어도 되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그렇죠? 이것도 소소한 팁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이거는 바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좀 숙달된 학생들은 보자마자, 아, 32는 16 곱하기 2야. 그러면 4루트 2 더하기 2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128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그렇죠? 64 곱하기 2입니다. 64 곱하기 2.

천천히 네, 소인수분해 해보셔도 되겠어요. 64 곱하기 2니까 8루트2가 되겠죠. 자, 그리고 80은 16 곱하기 5예요. 16 곱하기 5. 그러니까 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져요. 그러면 여기는 4루트5가 되겠죠? 그러면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들끼리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루트2, 나머지 두개 더하면 6루트5, 요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 자, 요것도 좀 복잡한 계산이긴 한데, 자, 보세요. 여전히 우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힌트가 있어요. 힌트. 자, 보세요. 좌변을 적당히 정리하면 근호 안에 3만 남거나 근호 안에 7만 남을 거야, 이겁니다. 됐죠? 그럼 75를 보세요. 물론 이제 25 곱하기 3 이렇게 떠오르는 학생도 있겠지만 3으로 먼저 샥 나눠 보는 거죠. 어? 25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75는 7로 나눠지지 않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자연수 범위에서는 오케이 되는 거죠. 괜찮죠? 팁을 드렸습니다. 그럼 3 곱하기 25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5루트 3이죠. 그죠? 적는 거예요. 그다음 이 부분은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겠죠? 자, 연습장 또는 문제에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분자분모의 루트 7 곱하면 여기 제가 멋있게 푸는 거 말씀드렸죠? 한번 적지 않고 얘가 7이네? 그럼 바로 이렇게 약분해야지. 그죠? 멋있다 그랬죠? 그쵸? 이렇게 멋있게 약분해주고 빼기 2루트 7 적습니다. 얘도 자연스럽게 근호 안에 7만 남았죠? 자, 그 다음 27, 3, 9, 27이잖아요? 그럼 빼기 3루트 3. 자, 더하기. 자, 얘는 3 곱하기 21 하면 21은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7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7, 9, 63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3루트 7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쵸? 그럼 계산을 해보면 몇 루트 3입니까? 네, 2루트 3이죠? 그 다음 더하기 루트 7.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A는 2. B는 0 아니죠? B는 0 이러면 안 되죠. 아이고, B는 0 이러면 안 됩니다. A는 2, B는 1.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둘을 더하는 거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이에요. 14번. 자, 다음을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속편하게 그냥 다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분배법칙 적용해서 쭉 적어볼게요. 6 더하기 3A 루트 3 더하기 2A 빼기 15 루트 3는, 자, 근호 없는 것끼리 묶어줄게요. 6 더하기 2A. 나머지 더하기 3A 빼기 15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근데 유리수가 되려면 어디가 0이어야 된다? 자,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이렇게 될까요? 유리수 되려면 3a 빼기 15가 어떻게 돼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러면 3a는 15니까 a는 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찾았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14번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트 32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또5 빼기 루트 8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걸 구하고, 또 단순 계산까지 추가된, 단순 양을 늘린 고난도 문제가 되겠네요. 천천히 풀면 됩니다.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죠? 루트 32는 대략 루트 25보다는 크고, 루트 36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5. 얼마 얼마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A는 어떻게 됩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 뺀 거. 요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서술형에서는 저 5. 얼마 얼마라고 적는 게 조금 혹시 모른다. 감점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등식을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루트 32는 5와 6 사이 임으로 이렇게 적는 거죠. 이게 더 깔끔해요. 이렇게 되고 A는 5, B는 루트 32 빼기 5인데, 자, 루트 31을 또 간단히 나타내 볼게요. 16 곱하기 2거든요. 16 곱하기 2, 그럼 4루트입니다. 4루트 2 빼기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쪽도 볼게요. 대략적인 값 우리 알고 있지만, 이제 부등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일단, 루트 8은 뭐와 뭐 사이죠? 네, 2와 3 사이죠? 그리고 이제 천천히 뒤집는 거예요. 마이너스

더한 거니까 2와 3 사이, 그죠? 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임으로 C는 얼마죠? C는 네, 2가 되겠죠. 그죠? C는 2, 그리고 D는 원래 수인 5 마이너스 루트 8에서 2를 뺀 거죠. 그쵸? 그럼 3 빼기 루트 8인데 루트 8은 2루트이죠. 요렇게까지 적어주는 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1단계까지 왔고 이제 2단계는 여기 이렇게 숫자를 적어줘도 좋겠죠. 채점할 때.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이 계산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AD-BC. 자,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여기서 적어줄 때 괄호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A랑 D를 곱한 거. 5 곱하기 요거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일단 밑줄을 좀 쳐줄게요. 이렇게. AD 5 곱하기 3-2루트. 그쵸? 가끔 요 괄호 안 써서 감점 당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괄호. 다 5를 곱해야 되니까 빼기. B를 먼저 쓰면 헷갈리니까 C를 먼저 쓸게요. 2 곱하기 4루트 2 빼기 5.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15 빼기 10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예요. 분배를 해보면 마이너스 8루트 2 더하기 10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 결과는 15 더하기 10, 25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몇 루트입니까? 마이너스 18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됐죠? 요런 순서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단순하지만 복잡하죠? 네, 할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소관계. 원칙적으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둘씩 둘씩 빼보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만 말하고 지나가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푼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A, B, C 다 봤을 때 형태가 어떠냐면 몇 루트 3과 몇 루트 5의 합도는 차예요. 그죠? 그러니까 몇 루트 3과 몇 루트 5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먼저 A와 B를 봤을 때잘 보세요. A랑 B 둘다 루트 3 하나와 루트 5 하나씩은 있어요. 그쵸? 루트 3, 루트 5, 루트 3, 루트 5는 있죠? 근데 A는 루트 3이 하나 더 있고요. B는 루트 5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럼 누가 더 크겠어요? B가 더 크겠죠. 똑같이 갖고 있는데 루트 3, 루트 5를 추가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 머릿속으로 A랑 B 중에는 일단 B가 더 크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B에서 A를 빼봅시다. 그럼 루트 3 더하기 2루트 5. 자, 빼기인데 바로 마이너스 분배해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5잖아요. 그쵸? 얘는 0보다 크겠죠, 그쵸? 이렇게. 그러므로 임으로 B가 A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조금 고차원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건데, 그럼 이제 C가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뭐 A랑 C 또는 B랑 C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 A랑 보세요. A랑 C를 봤을 때. 일단 공통으로 있는 게 2루트 3이니까 2루트 3을 빼볼게요. 그럼 여전히 크기 관계는 변하지 않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루트 5를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럼 2루트 5와 2루트 3이네? 그럼 누가 더 작아요? C가 더 작죠? 그래서 아, C가 제일 작구나라고 미리 확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감이죠? 감.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할 때는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A에서 C를 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빼보면 A는 2루트 3 더하기 루트 5. 빼기 C에도 마이너스 바로 분배해서 적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되죠. 그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기 2루트 5인데요. 자, 얘는 근호 안에 다 집어넣어 보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조심해야 돼요. 그쵸? 여기서 2만 들어가야 됩니다. 12 더하기 루트 20이니까. 아, 얘도 0보다 크구나. 그래서 임으로 A가 C보다 크다. 그쵸? 그래서 따라서 크기 관계를 적어 보면 가장 작은 게 C, 그 다음 A, 그 다음 B.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 대수관계 문제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크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풀었다가 저렇게도 풀었다가

풀었다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빼면 좀 오래 걸리니까, 요렇게도 풀수 있다는 거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중단원 서술형 대비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아, 드디어 1단원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2단원에서도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또 첫 번째 단원과 헤어지려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도 역시 북툭 실전책 준비해 오셔야 하고요. 학교 시험 만점왕의 나머지 문제들을 풀면서 한 문제도 놓치지 않겠어. 혹시 여러분이, 채점을 다 하고 틀린 문제가 있어서 왔다면, 아직 실전은 아니니까요.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틀렸어도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답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민족의 역사는 이것들에게 기억된다 라고 했었는데, 아기가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가 또 아기를 낳아서 점점점 몇 세대를 뒤에 이어서 자손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을 후손이라고 하죠. 민족의 역사는 후손들에게 기억이 돼서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진 않지만 유관순 열사의 삶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손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이고요. 다른 예시 또 선생님이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요즘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문제들인데요.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도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후손들에게도 이런 건강한 지구를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럴 때도 후손이라는 단어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만점왕이 되기 위해서 여행 출발해 볼까요? 네, 교재는 7쪽이고요. 우리 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마저 풀겠습니다. 우리 시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막 표시하면서 무엇이 비유적인 표현이고 뭐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느낌을 살려서 한번 낭송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말에도 색깔이 있지였던 거 기억하시죠? 말에도 색깔이 있지. 빨강말 들려주면 얼굴 빨개지고, 노랑말 들려주면 누렇게 뜨고, 파란말 들려주면 새파래지지. 말에도 빛깔이 있어. 하얀말 들려주면 얼굴 하얗게 질리고, 검정말 들려주면 검은빛이 되고, 이말 저말 섞으면 울긋불긋해지지. 말은 예쁜 얼굴 도화지에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 조심조심 색칠해야 해. 어땠나요, 선생님의 낭송? 괜찮았나요? 우리 행보다 연으로 넘어갈 때는, 다른 연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것처럼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뭐라고 안 들렸어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발음도 또박또박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읽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반복적인 표현이 있다 보니까 빨강말 들려주면 얼굴 빨개지고, 노랑말 들려주면 누렇게 뜨고,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반복적인 표현, 어떤 리듬감, 시에서는 운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여러분도 읽을 기회가 있다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안 하겠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이 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말을 신중하게 조심히 해야 돼인데, 그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크레파스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정도만 선생님이 짚고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볼까요? 시에서 도화지가 가리키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오, 말 크레파스인데 도화지가 가리키는 건 이 문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당황하시지 마세요. 학교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이 시의 내용을 정말 내가 개념도 그렇고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랑 무엇이랑 비슷했지를 먼저 떠올려보세요. 말이랑 크레파스가 비슷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크레파스 말이 비슷해. 근데 이 두 개가 뭐가 있었어요? 색깔이 있고 빛깔이 있기 때문에 크레파스는 도화지에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색깔을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도화지에 빨간 그림이 생기고, 뭐 파란색을 사용하면 도화지에 파란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런 것처럼 말도 어떤 색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이었죠, 얼굴. 얼굴. 뭐,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표정.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크레파스가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크레파스로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로 얼굴 표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얼굴과 무엇도 비슷해요. 도화지도 비슷한 거죠. 그런 색이 입혀지는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시에서도 얼굴 도화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유하는 대상이 이렇게 나란히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뻥튀기 먹는 법에서도 달뻥튀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얼굴 도화지 하면서 두 개가 비슷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도화지가 가리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얼굴 표정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5번에 있네요. 사람의 얼굴과 표정.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은 무슨 색과 무슨 빛깔일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재밌게 듣고 계시죠? 네. 7번입니다. 기억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말은 예쁜 얼굴 도화지에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6번 문제에서 했던 것들 다시 나오고 있네요. 말은 얼굴에. 그리고 크레파스는 도화지에 이렇게 색을 입힌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읽어봅시다.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색을 입힐 때에는, 여긴 맞아요. 그죠?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색을 입히는 거. 예쁘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표현이야. 맞아요?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림 예쁘게 그려야 돼? 이런 건가요? 아니죠. 크레파스가 도화지에 색을 입히는 것처럼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말이 얼굴에도 그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니까 예쁘게 그림 그려야 돼? 안 예쁘게 그리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조심조심 색을 칠하듯이 말은 적게 할수록 좋다는 표현이야. 조심조심 색을 칠하듯이 여기까지는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어요. 말은 적게 할수록 좋다?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조심조심 걸어야 돼? 이런 게 너 조금만 걸어야 해? 적게 할수록 좋다니까. 적게 걸어야 해? 이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조심조심 이야기해야 한다.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 이런 건 되지만, 적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말, 기분 좋게 하는 말을 길게 하는 거는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니고요. 크레파스가 도화지에 색을 입히듯이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이나 표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야.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읽으면서도 알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니까 잔소리. 8번부터 9번은 이 시를 읽는 겁니다. 시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녹.

이었어요. 똑똑 이렇게 빠르게 읽으면 안 돼요. 쉼표도 있기 때문에 쉬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몰라주니까 눈물이 난다. 똑똑. 선생님 어떻게 읽으세요? 눈물이 난다니까 너무 웃으면 안 돼요. 눈물이 난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눈물이 난다. 약간 우는 것 같아. 울상을 지어도 좋겠네요. 딱딱한 책상에 엎드려 애꿎은 샤프신만 부러뜨린다. 똑. 또 이거 할때뭐 부러뜨리는 이런 것 같은 몸짓을 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해도 좋겠고요.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 같다. 마음아, 괜찮니?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 똑똑. 자, 이렇게 똑똑이라는 표현에 조금 더 강하게 말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제목이기도 하니까요.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너무 속상해요. 속상한 이유도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누군가가 몰라줬나 봐요. 그래서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있고 뭐 2연에서도 샤프신 부러뜨리면서 그런 마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3연에서도 샤프신처럼 마음도 부러지고 작아진 것 같아. 여전히 계속 속상해요. 그리고 4연에서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뭐내 마음에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마음아 괜찮니?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내 마음에 노크를 해서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는구나. 그리고 그 소리도 문에 노크를 하듯이 똑똑이라는 소리로 표현을 했네요. 자, 문제 봅시다. 8번. 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소리는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시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라는 뜻이죠? 무슨 소리가 나타나요? 똑똑. 붙여 쓰면 안 돼요. 쉼표 쓰고 똑 이렇게 써야죠. 똑똑. 읽을 때도 똑똑 아니고 똑똑 이렇게 낭송하라고 했었습니다. 9번 문제예요.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말하는 이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부분에 기호를 쓰는 겁니다. 몰라주니까 눈물이 난다. 애꿎은 샤프신만 부러뜨린다.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부분이에요. 왜죠? 내 마음에. 이 부분이 결정적이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노크하는 거 우리 상황을 좀 떠올려 보면은 내가 토라져가지고 화가 나서 됐어, 밥안 먹어 하고 방에 딱문 닫고 들어갔을 때, 뭐 침대에 엎드릴 수도 있고 책상에 엎드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 아무도 나를 찾으러 안 와. 그럼 굉장히 서운하겠죠. 누군가가 똑똑똑똑 노크하고 누구야 괜찮아? 아까 내 마음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는 것이 이제 위로를 하는 행동이잖아요. 노크를 한다는 건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 다른 이가 아니라 이 시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 멋진 표현이네요. 내 마음을 위로해본다보다는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려는 거니까 뭐 노크를 해본다를 다른 상황에 사용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너의 마음에 내가 노크를 해도 될까? 이렇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마음에 들어가도 될까? 살펴봐도 될까? 이렇게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상황이었죠? 디귿. 1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맞히셔야 돼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들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네요.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쓰시오 했어요. 시구나.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부분이구나. 그 찾는 방법이에요. 시에 나타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볼수 있어. 맞죠? 그래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아. 시의 주제나 분위기를 잘 나타낸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 뭐 울긋불긋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똑똑 같은 것들 찾아보면 좋죠. 독특한 표현이나 마음에 드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 생생하고 내 마음이 표현을 들었더니 움직여. 인상적이네? 기억에 남네?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어려운 낱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 어렵다는 거 뭐예요? 쉬운 거에 반대말이죠. 그럼 어려운 낱말이 많이 나오면 좋은 시인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막 어려운 단어가 잔뜩 써 있는 시를 보면 우리가 좋은 시라고 느끼나요? 아니잖아요. 어렵고 쉽고.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지, 마음에 드는지, 내가 공감이 가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알맞게 말한 친구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민혁이 빼고 수영, 우진, 정찬 세 친구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알맞게 말한 친구를 모두 쓰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쉼표도 있고 아, 세 명이구나 알수 있는데 시험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이런 표시가 없다면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 민혁이 혼자니까 민혁 이렇게 쓴다던가 실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꼼꼼히 읽으세요. 자, 11번부터 12번까지는요, 우리 전기문의 일부를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1919년 3월 10일이죠. 그럼 우리가 그 3월 1일에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한 이후의 일이겠네요. 일본은 학교를 강제로 닫았다. 강제로라는 건 억지로 그렇게 하게 시켰다는 거죠. 닫았다, 뭐, 폐쇄시켰다,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왜 강제로 닫았을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립 만세 운동을 할 준비를 자꾸 하니까 안 되겠어. 학교 문 닫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뿔뿔이 뭐였죠? 각자 제각각 이렇게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거죠. 유관순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독립 만세 운동 끝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독립 만세를 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뒤에 나왔었죠? 유관순은 사촌 언니와 함께 동지들을 모으고, 동지라는 건 같은 뜻을 가진 사람, 같이 독립운동할 사람을 모으는 거죠. 독립만세를 부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이런 것들이 다 독립만세를 부를 준비라고 볼수 있겠네요.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독립만세를 부르는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이것도 준비에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몸을 말할 수 없이 피곤했다. 그렇지만 잠시 찬물에 발을 담그고 곧바로 가족과 함께 밤새워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것도 준비이죠. 독립만세 운동을 부를 준비.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일을 추진했다. 우리 같이 배운 낱말 나오네요. 이 부분을 통해서는, 아, 시대 상황이 이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네. 아, 지혜와 용기를 지닌 인물이구나라고 인물의 삶을 더잘 이해할 수 있네요. 11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0일, 일본은 학교를 새로 세웠다가 아니라 학교를 닫았다. 유관순은 서울에 남아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갔다. 서울에 남은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내려왔죠. 고향으로 내려와서 동지들을 모아 독립만세를 부를 준비를 했죠. 3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유관순은 몸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한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 보통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텐데 잠시 발을 찬물에 담그고 다시 태극기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만큼 정말 애타게 독립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독립만세를 부르는 일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는 유관순을 마을 사람들은 모른 척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죠.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까지 나오니까 알맞은 것은 3번. 12번.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글 뭐요? 전기문이요. 이제 더 이상 안 적어도 되겠죠? 학교 시험 만점왕까지 왔으니까.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쓴 글이 전기문이었고요. 대상의 특징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항목별이라는 건요,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문장으로 쭉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은 달콤하다. 식감, 아삭하다. 모양, 동그랗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한 글인데, 이런 전기문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리듬감 있게 뭔가 반복적인 표현이 나타나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처럼? 그렇지 않아요. 문제 상황에 대한 의견과 그 까닭을 논리적으로 쓴 글, 아, 해결해야 되는 상황,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그 까닭을 논리적으로 쓴 글인가요? 아니요. 글쓴이의 어떤 의견은 들어가지 않아요. 유관순 열사의 삶을 그대로 기록할 뿐이죠. 시대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알수 있다. 아,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걸 중시했구나. 알수 있죠? 1번과 5번이 알맞은 설명이고요.
13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 보면 1919년 4월 1일 아침 이제 막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마침내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독립 만세 운동을 부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불행하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대한 독립 만세! 이런 말. 그다음에 행동들 통해서 어떤 인물의 삶에 대해서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여전히 일제강점기다라는 시대 상황 같은 거알수 있죠? 독립만세를 부르려고 사람들이 모였다.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아우네 장터에 모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찾아보세요. 뭐 하려고? 독립 만세를 부르려고라고 해도 되지만 뭐 문장으로 완벽하게 맞히면 부르기 위해서 모였다.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모였다. 그 목적이 드러나면 그래서 그대로 찾았으면 되겠습니다. 14번 유관순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후 1시에 아우네 장터에서 외쳤던 그 말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 뭐예요? 정말 나라를 되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겠죠. 3번. 근데 1번에 무력하면 선생님 무력 뭐 총이나 칼로 힘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무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무력 말고 이런 무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력이라고도 하죠. 아, 열의가 없고 뭐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활기가 없고 이런 것을 무력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침략이 무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하는 마음이 드러나죠. 말에서 느껴지는 거. 뭐 실망하거나 뭐 설레거나 불안한 마음도 역시 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5번 서술형 문제네요. 이 글에서 인상적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고르고 그 까닭을 보기처럼 쓰는 거예요. 보기. 인물의 말이나 행동은요. 유관순이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글을 가르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왜냐하면 까닭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얼과 글을 가르치려고 하는 유관순의 마음씨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도 인상적인 인물의 말이나 행동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많은 사람이 독립만세를 부르려고 모인 것. 이것은 행동에 해당되죠. 왜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느냐? 나라를 위해 스스로 모인 사람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 전기문은 유관순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 한명한 명, 우리 남녀노소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모두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그 애타게 바라는 독립을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6번부터 17번까지의 문제는 우리 이제 전기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넘어왔죠? 서평으로 넘어왔네요. 호랑이를 부탁해는 어린이 장편 동화이다. 그리고 5학년 4반 아이들이 달걀 부화 실험을 하며 겪는 사건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이다.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면서 문단이 바뀌죠. 그러면 이 부분은 책을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이구나. 담임 선생님의 제안으로 이 실험을 시작했고, 그래,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달걀 호랑이가 깨져 있습니다. 누가 한 거야? 하다가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는데, 처음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범인을 찾기보다는 남은 달걀 지키자 하면서 성공적으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시킨 어린 달기, 달기 된 병아리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정체도 드러나게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이거 뭐예요? 줄거리죠, 줄거리. 이제 책 소개와 줄거리의 차이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길기도 하고 중요한 일에 차례대로 나열한 거, 그것이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책 소개와 줄거리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서평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들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목도 있어야 하고요. 여긴 제목이 없습니다만. 제목, 책 소개, 줄거리, 뭐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 그다음에 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들어갔습니다. 16번. 호랑이를 부탁해에서 아이들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줄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죠.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것을

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태도. 서로를 끝까지 의심하였다. 아, 내가 그랬지. 어? 범인 너지?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협력을 했죠. 그렇죠?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여기 있네요. 이것을 두 글자로 협력했다. 협력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께 줄곧 의지하였다. 줄곧이라는 거는 쭉 이런 뜻이거든요. 쭉 의지하고 기대고 선생님 이거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한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깨진 달걀 때문에 다투기만 하였다. 다툰 게 아니라 우리 그래도 남은 달걀들이 있잖아. 이거라도 부화시키자 하면서 마음을 모았죠. 부화 실험에 흥미를 잃고 포기하였다. 아니에요. 남은 달걀들 무사히 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2번이네요. 그래서 이 줄거리만 읽고도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알수 있습니다. 왜? 핵심 내용 같은 것을 잘 간추려 놨기 때문에요. 17번. 서평에서 기억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기억 부분 뭐라고 했어요? 책 소개 부분이라고 했었죠? 책의 줄거리나 주요 사건이 제시된다. 이거는 줄거리잖아요. 줄거리.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제목. 제목도 아닙니다. 우리 아니라는 표시 이렇게 할게요. 책의 정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타난다. 책 소개죠? 책에서 인상적인 장면과 그 까닭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그 까닭도 아니죠. 왜요? 간단한 소개. 3번입니다. 이렇게 부분을 보여주고 이게 그 서평에 들어갈 형식 중에 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18번부터 20번까지는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저는 이 책을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나오네요. 인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추천하는 까닭.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친구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책의 좋은 점.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볼수 있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해 하는 거죠. 친구 관계로 고민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책은 다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제 서평이 마무리됐었죠. 18번. 글쓴이는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하였는지 쓰시오. 자, 그래서 찾아보세요. 저는 이 책을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 관계로 고민하거나 어떤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적어도 정답이 됩니다. 19번. 글쓴이가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다정한 선물. 이런 친구들에게 다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했잖아요. 친구 관계로 고민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정한 선물이 될 것이다.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과정이 재미있게 표현되어서 다정한 선물인가요? 재미있게 표현되었다라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다정한 선물이 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할수 있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어서 다정한 선물이 될 거야. 이것도 말이 되네요. 마지막 20번. 또 중요한 문제래요. 마지막 문제고 중요한 문제니까 집중해 봅시다.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글, 서평. 제목을 붙일 때는 읽은 책의 제목과 똑같이 짓는다. 아, 이런 거 주의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 있죠. 똑같이 지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끌고 책의 핵심 내용과 관련이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책을 추천하는 까닭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지문에서 확인했죠? 인물 간의 갈등이나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여 쓴 글이다. 아니죠. 이 갈등, 이런 게 아니라 책에 대한 의견, 평가가 늘어나는 글이고요.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과 그에 따른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건뭐 일기 같은 것에 가깝겠죠? 책의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제시한다. 이 부분이 바로 평가. 평가가 다 드러나는 글이 서평이니까 알맞은 것두 가지는 2번과 5번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만점왕이 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이 낱말 퀴즈까지 마친다면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오늘은요. 글자가 하나예요. 전통문화에는 민족의 이것이 담겨 있다. 이것의 의미는요. 어떤 정신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 글자로는 선생님이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그것의 첫 번째, 낱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예요, 뭐예요? 알고 있죠? 이것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1단원의 마지막 낱말 퀴즈니까요. 여러분들 꼭 정답 맞춰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시 북원으로 돌아가서 2단원의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책 잘 준비해 오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Music and Art, 음악과 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의 World Mission, 바로 Where do you want to travel? 여러분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가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곳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바로 I want to travel to 울릉도 in Korea. 자, 울릉도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다녀온 친구가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국내에도 굉장히 예쁜 곳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한 번에 울릉도를 가보고 싶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한번 적어서 선생님께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월드 미션입니다. 바로 I, 나는 누구일까? 수수께끼가 되죠.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black and white keys. 저는 검정색 그리고 하얀색 건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People press the keys to play music.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이 건반을 누르죠. Who am I? 내가 누구일까요? 자, 나에 대한 단어를 네,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한 뒤에 적절한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자, 발음해 볼까요? 피아노. 명사로 피아노. 자, 예문 보면 나는 피아노를 칠수 있다라고 하죠. I can play the piano. I can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칠수 있다. 자, 그럼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피아니스트라고 불러요. 피아니스트. 바로 피아노 연주자죠. 피아노, 피아노,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자, 다음은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바이올린. 바이올린이 되죠. 너의 바이올린 콘서트는 어땠니? 라는 질문이 나와요. How was your violin concert? How was your violin concert? 우리가 how was라고 질문을 하면요. 무엇은 어땠니? 라는 질문이 돼요. 자, 바이올린 연주자는 이 피아니스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est를 붙여서 violinist, violinis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올린의 활은요. 우리가 violin bow, violin bow라고 불러요. 자, 피아노, 피아노이고요. violin, 바이올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기타라는 명사가 나와요. guitar. guitar. 기타라는 의미가 되죠. 너는 기타를 정말 잘 치는구나. You play the guitar very well. You play the guitar very well. 너는 기타를 정말 잘 치는구나.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기타 연주자는 마찬가지로 est를 붙여서 guitarist. guitarist라고 합니다. guitarist, 기타 연주자. 자, 다음은 북, 드럼이라는 명사예요. drum. 따라해 볼까요? drum. drum. 나는 기타를 치고 민수는 드럼을 친다. I play the guitar and 민수 plays the drums. I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치고

민수 plays the drums. 민수는 드럼을 친다. 자, 지금 선생님이 drums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썼는데요. 지금 아래에 보면 북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단수 drum을 쓰고 여럿인 경우에는 복수 drums를 쓴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럼 같은 경우에 드럼을 친다라고 할 때는요 복수형으로 씁니다. 왜냐면 이 드럼 자체가 북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drums라고 하는 거죠. 자, 드럼 연주자는요 drummer이라고 합니다. drummer, 드럼 연주자. 자, guitar, 기타고요. drum. 북 또는 드럼이란 뜻이 되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band. 자, 발음 해볼까요? band. band. 명사로 band 또는 악단이라는 의미고요. 똑띠, 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우리는 학교 밴드의 일원들이다. We are members of the school band. We are members of the school band. 우리는 학교 밴드의 일원들이다. 자, hair band. Hair band. 이때는 머리띠란 뜻이고요. Rubber band. Rubber band. Rubber. 고무입니다. 그래서 rubber band. 고무 줄이 되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sound. Sound. 발음 해볼까요? Sound. 명사로 소리, 음이고요. 동사로는 어떠하게 들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해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자라고 하네요. Let's go to the beach and listen to the blank of the waves. 자, 여기서 waves는 파도예요, 파도. 그러면 파도 소리라고 할 때, 소리는요. 그렇죠. 방금 우리가 본 단어 sound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Let's go to the beach and listen to the sound of the waves. 해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자. 자, 그랬더니 B가 그거 좋은데? 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ood. 이라고 대답을 할수 있어요. 자, 지금 이때 첫 번째 사운드는요. 파도 소리, 즉 소리라는 명사고요. 아래에 That sounds good. 이때는 동사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That sounds good. 그거 좋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song입니다. song. song. 명사로 노래. 아빠는 차 안에서 오래된 노래를 틀었다. Dad played an old song in the car. Dad played an old song in the car. An old song. 오래된 노래가 되는 거죠. 자, 관련된 단어 한번 볼게요. sing. sing. 네, 최근에 우리가 봤던 단어죠. 동사로 노래하다이고요. 동사의 3단 변화 sing, sang, sung. sing, sang, sung이 됩니다. 자, 가수나 노래하는 사람은요. singer이라고 했죠. singer. 가수란 의미가 돼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dance. dance. 명사로 춤, 무용, 댄스이고요. 동사로는 춤추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예문 볼게요. 너는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있니? Are you in the dance club? Are you in the dance club? Dance club, 춤 동아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춤추는 사람, 댄서는 뭐라 할까요? 그렇죠. R을 붙여서 dancer. dancer이라고 합니다. dancer. 자, 그리고 dancing, ing를 붙이면 명사가 돼요. dancing, 춤. 춤추는 행위를 의미하는 그 춤이 됩니다. 자, song, 노래. dance, 춤이 되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이어서 stage가 나와요. stage. 발음 해볼까요? stage. 명사로 무대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두 번째는 단계란 뜻이 있어요. 유형으로는 step 있죠. step. 자, 예문 볼게요. 그들은 춤 경연대회를 위해 무대를 청소하고 있다. 무대는 stage입니다. stage. They're cleaning the stage for the dance contest. They're cleaning the stage for the dance contest. 자, 다음 단어는 color이에요. color. 자, 발음해 볼까요? color. color. 자, 명사, 동사 두 가지 품사가 다 있어요. 명사로는 색, 색깔, 그리고 동사로는 색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그는 다양한 파란색들로 바다를 색칠했다. He painted the sea with various colors of blue. 다양한 파란색들,
various colors.

of blue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관련된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colorful, colorful 형용사로 형형색색의 라는 의미가 있어요. 형형색색의. 자, 그리고 colorless라고 하면 less가 붙으면 없는 이라는 의미야. 즉, 무색의가 되는 거죠. colorless, 무색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colored, colored 이렇게 ed를 붙이면 형용사로 색칠된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stage, 무대, 단계. color, 색 또는 색칠하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은 paint. 발음해 볼까요? paint, paint. 동사로 그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paint를 칠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명사로는요, 그림 물감 또는 페인트라는 의미가 있죠. 자, 예문 보면, 빈센트 반 고흐는 자화상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다의 과거형, paint 뒤에 ed를 붙여주면 되죠. painted. Vincent van Gogh painted self-portrait. Vincent van Gogh painted self-portrait. self-portrait. 자화상이 됩니다. 자, 관련된 단어 한번 보면 painting이 나와요. painting. painting 명사로 그림이 되고요. painter. painter 명사로 화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picture. 자, 발음해 볼까요? picture. picture.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림의 유형으로는 우리가 painting 또는 drawing이 있죠. picture, painting, drawing. 다 그림이란 의미가 되고요. 또 사진은 우리가 photo 또는 photograph라고도 합니다. photo, photograph. 자, 예문 보면 벽에는 많은 예쁜 그림들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There were many pretty pictures. 자, 그림들이니까 복수 형태로 쓰겠습니다. There were many pretty pictures on the wall. 자, 사진을 찍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자, 별표 쳐볼까요?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라는 의미고요. Picture 말고도 뭐 take a photo라고 해도 돼요. Take a photo.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은 desig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볼까요? Design. Design. 자, 지금 이 S 부분이 Z로 발음이 됩니다. Design. 자, 동사로 디자인하다, 설계하다란 뜻이 있고요. 명사로는 그냥 디자인, 설계 또는 도안이란 의미가 있어요. 자, 동사의 유형으로는 invent가 있어요. invent. 자, 예문 한번 볼까요? 나는 그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design is unique. I think the design is unique. 이때 디자인은 명사로 쓰인 거죠. unique, 독특한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I think the design is unique. 자, 디자인을 하는 사람, 디자이너는 designer. designer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sketch. 자, 발음해 볼까요? sketch. 명사로 스케치, 동사로는 스케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보면 너의 아기 스케치는 훌륭하다라고 하죠. Your sketch of the baby. Your sketch of the baby is wonderful. 너의 아기 스케치는 훌륭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sketch와 book이 만나면 sketchbook. sketchbook. 명사로 스케치북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design, 디자인 또는 도안이란 명사. 그리고 디자인하다, 설계하다 동사 의미가 있었습니다. sketch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또는 스케치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다음 단어는 poster입니다. poster. 자, 발음해 볼까요? poster. poster. 자, 명사로 포스터 또는 벽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는 어린 왕자 포스터를 봤니? Did you see the poster for the little prince? Did you see the poster for the little prince? 이때 poster, 네, 포스터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은 brush입니다. brush. 발음해 볼까요? brush. brush. 자, 명사로 솔, 붓, 핏.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솔, 붓, 핏. 자, 이것의 복수 형태는 es를 붙입니다. brushes. brushes. 이렇게 쓰고요. 자,
동사로는 솔질하다 또는 칫솔질하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예문 보기 전에 아래 있는 단어들 먼저 볼게요. 자, brush가 솔, 붓빛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brush 앞에 hair를 붙이면 hairbrush, 머리빗이 되는 거죠. hairbrush, 머리빗. 자, tooth가 들어가면 toothbrush, toothbrush. 이때는 칫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볼까요? 여러분은 많은 종류의 붓과 색을 사용할 수 있다. You can use many kinds of brushes and colors. 이때 많은 종류의 붓이니까 복수 형태로 써주면 되죠. Many kinds of 많은 종류의 brushes, 많은 종류의 붓과 그리고 colors,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물관이란 단어가 나와요. Museum. 자, 따라 해볼까요? Museum. Museum. 박물관. 자, 지금 museum 이렇게 Z 발음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세요. Museum. 박물관. 우리는 과학 박물관에서 우주에 대해 배웠다. We learned about space at the science museum. Science museum. 과학 박물관이죠. 자, 다음은 main이에요. main. 자, 발음해 볼까? main. 형용사로 주된, 주요한. 자, 예문 보면 주요 화제가 무엇이니라고 합니다. What is the main topic? What is the main topic? 주요 화제, main topic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 보면요. 음식점에서 우리가 주문할 때 나오는 이 main dish, side dish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dish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요리예요. 그래서 main dish라고 하면 주 요리가 되는 거고요. side dish는요. 네, 반찬 같은 부수적인 요리, 즉 곁들임 요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드라마 또는 극이라는 명사죠. drama. 자, 발음해 볼까요? drama. drama. 드라마 또는 극이 된다. 나는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해. I like to see historical dramas. Historical dramas. 역사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Historical, 역사의, 역사적인 형용사입니다. Historical dramas, 역사 드라마. 자, 관련된 단어 한번 보면 dramatic 있어요. Dramatic. 발음해 볼까요? Dramatic. 형용사로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opera. Opera. 자, 지금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일단 오페라 또는 가극이란 뜻인데요. 발음 기호를 잘 보면 이렇게 생긴 기호 있죠. 네, 이렇게 쓰나요? 네, 슈아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짧은 모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모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페라가 아니고 opera. opera.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 해볼까요? opera. opera. 오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푸치니는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이다. 푸치니 is a famous opera composer. 푸치니 is a famous opera composer. composer 작곡가라는 뜻이에요. 작곡가. 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라는 명사가 나와요. poem. poem. 한 편의 시라는 의미가 되죠. poem. 시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고 있다. She is writing a poem. She is writing a poem. 자, 시는 우리가 poet이라 그래요. poet. 자, poem 시이고요. poet 시인이 됩니다. 자, 다음은 소설이 나오죠. 소설. novel. 자, 발음해 볼까요? novel. novel. 소설. 자, 유의어로는 fiction 또는 story가 있죠. 자, 예문에 보면 그 소설은 우정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라고 하네요. 그 소설, The Novel. The novel tells a touching story about friendship. 자, 이때 touching은 감동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 touching story,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고요. 소설가는요, 그치, est를 붙여서 novelist, novelist, 소설가라고 써줍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story예요. story. 발음해 볼까요? story. 이야기. 유의어로는 tale 있어요. tale. 마찬가지로 이야기란 뜻인데 나중에 선생님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storytell 이야기이다. 자, 그리고 story라고 하면 우리가 건물의 어떤 층이라는 의미로도 써요. 층. 자, 복수 형태는 stories가 되죠. stories. 자, 예문 볼게요. 그 이야기는 어린 사자의 모험에 관한 것이었다. The story. The story was about a young lion's adventures. 자, story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기 명사는 storytelling. storytell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야기꾼 또는 작가는요. storyteller, storyteller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tale이 나와요. tale 발음해 볼까요? tale. 자, story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차이점은요. story는 그냥 이야기예요. tale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 동화, 설화, 아니면 뭐 오래된 전설 같은 걸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tale이라는 단어를 써 줍니다. 자, 예문 볼까요?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I loved listening to my grandmother's tales. 이때는 tales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아래 한번 보면 동화는 우리가 fairy tale이라고 해요. fairy tale, 동화. 그리고 설화 같은 경우에는 folk tale, folk tale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단어 한번 볼까요? 자, string이에요. string. 자, 발음해 봅시다. string. string, 현악기의 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그냥 줄끈이란 표현이 있어요. 자, 예문 보면 너는 기타 줄 이름을 아니? Do you know the guitar string names? Do you know the guitar string names? Guitar string, 기타 줄이 되고요. 우리가 현 악기는 string instrument라고 합니다. instrument가 악기예요. 그래서 string instrument, 현 악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음악과 예술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단어들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낱말 퍼즐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지금 가로 퍼즐부터 보면 1번에 pencil, draw 이렇게 나오죠. 무슨 관계일까요? 그렇죠. pencil, 연필로는 draw, 그리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고요. brush, 붓은요. 바로 페인트 칠하다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겠죠.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페인트. 자, 1번에 페인트. 자, 2번은요. A group of people who play music together.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play music together.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바로 밴드가 되겠죠. 밴드. band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모여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 band. 자, 6번은요, a large picture or notice on a wall. 벽에 붙어 있는 큰 그림이나 아니면 notice, 안내문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포스터, 벽보라는 의미의 poster이 되겠죠. poster. 자, 6번에 poster.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8번, side dish.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곁들임 요리, 주 요리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side dish, 곁들임 요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것의 반의어로 주 요리는? 그렇죠. 바로 main dish가 됩니다. main dish. 8번의 main. main은요, 주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마지막 9번 한번 보겠습니다. Harry Potter. 자, 해리포터는 is a famous fantasy blank. 유명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소설. 자, 그럼 소설을 쓸때 우리는 novel이란 단어로 쓰면 되겠죠. novel. novel, 소설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세로 퍼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1번. 그림 힌트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악기 무엇이죠? 피아노죠, 피아노. 피아노는 피아노. 자, 3번. 이렇게 생긴 북 또는 드럼. 그렇죠. 드럼이 됩니다. 드럼. 자, 4번. Something you hear with your ears. 자, 당신이 듣는 것인데요. With your ears. 귀로 듣는 것. 이것은 바로 소리 또는 음이 되겠습니다. 소리나 음은 사운드죠, 사운드. sound. 자, 5번은요. A guitar has six blank. 기타는 6개의 줄이 있어요. 자, 우리 줄이라는 단어 string이죠. string. 자, 5번에 string 줄이 되겠습니다. A guitar has six strings.
자, 마지막 7번이네요. My favorite blank is yellow.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것은 노란색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0: 이란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A번 한번 잘 완성해 봤고요.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하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노래를 한곡 부르다. 자, 우리 노래는 바로 song이죠, song. sing은요, 부르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sing a song. sing a song. 노래를 한곡 부르다. 자, 2번은 기타를 치다. 기타는 그렇죠. guitar이 되죠. guitar. play the guitar. 기타를 치다. 자, 3번. 너의 머리를 빗다. 자, 우리 빗다라는 동사. brush죠. brush. brush your hair. 자, brush는 명사 의미로 빗, 솔이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이렇게 빗다라는 동사 의미도 가능했었죠. brush your hair. 너의 머리를 빗다. 자, 4번에 소설을 읽다예요. 소설은 그렇죠. novel입니다. novel. read a novel. 소설을 읽다. 자, 마지막 5번은 건물을 설계하다예요. 우리 설계하다라는 동사 바로 design입니다. design. design a building. 건물을 설계하다. 자, 이렇게 우리 B번에 있는 단어들을 같이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이제 C로 가볼 거고요. 우리말 뜻을 참고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It can create. 그것은 만들 수 있어요. A beautiful. 그리고 소리는. 그렇죠. sound죠. sound. It can create a beautiful sound.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 자, 2번. 그 이야기는 나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자, 우리 이야기란 단어, tale 또는 story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힌트, S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죠. story가 되겠네요. story. The story taught me a lesson. 그 이야기는 나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taught라는 동사는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요? 그렇죠. 바로 가르치다, teach의 과거형이 바로 taught입니다. 그래서 taught me a lesson. 나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3번. 나는 전통 춤을 배우고 싶다. I'd like to learn traditional. 자, 춤은요. dance입니다. traditional dances. 자, traditional. 전통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traditional dances. 전통 춤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 한번 볼게요. 너는 왜저 소녀의 얼굴을 초록색으로 칠했니?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자, 우리 칠하다라는 동사, 바로 paint가 되죠. paint. Why did you paint the girl's face green? Why did you paint the girl's face green?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여러분은 박물관에서는 어느 것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박물관. Museum이죠. Museum. Museum. You must not touch anything in the museum. 자, must는요, 조동사예요. 그래서 의무를 나타낸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인데요. must not touch예요. 그러니까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You must not touch anything in the museum. 마지막으로 museum, 박물관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월드 미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자, 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잘 읽고 오늘 배웠던 단어를 활용해서 미션 인증에 정답을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웠던 단어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 뒤에 또 다음 강에서 만나요. 수고했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임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의 단어 주제는 스포츠입니다. 우리 친구들 체육 시간 그리고 스포츠 시간 정말 좋아하죠. 스포츠를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또 평소에는 스포츠에 관심 없다가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시즌이 되면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관련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6페이지 첫 번째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 단어 철자가 약간 복잡한데요. 눈에 익혀주시고요. 발음은요, league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리그라는 경기 방식을 얘기하고 또는 비유적으로 수준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특히 대표적으로 야구 경기에는 이제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가 있잖아요. 이 메이저 리그는 1부 리그, 그러니까 최고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뛰는 리그를 얘기하고 그 아래 단계로 마이너 리그는 2부 리그, 한 단계 낮은 리그를 얘기한다. 우리 이 리그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모카 플러스 보시면 스포츠 대회 경기 방식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리그 같은 경우는 이건 여러 팀이 정해진 기간 동안 서로 여러 번 경기를 해서 승점이나 성적으로 순위, 랭크를 정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여러분 월드컵 방식 떠올려주시면 돼요. 우리 월드컵에서도 먼저 조별 리그가 있잖아요. 네 개의 나라가 한 팀을 이루어서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 안에서 점수 또는 순위가 높은 그런 나라가 이제 다음 토너먼트 단계로 올라가게 되죠. 이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요, 지면 탈락하고 이기면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둘둘씩 짝을 지어서 경기를 진행하고요. 쭉쭉 올라가서 세미파이널 하면 준결승, 파이널 하면 결승, 결승을 통해서 우승팀이 결정되는 그런 경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리그랑 토너먼트 영어 단어로는 이렇게 되고 둘의 차이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 2강세 그리고 1강세 체크해서요. competition입니다. 우리 compete라는 단어가 경쟁하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해서 이걸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competition 하면 경쟁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경쟁을 하는 대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contest, 대회의 의미로 competition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요. 올해 올림픽 마라톤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할 때 there is strong competition in the Olympic marathon this year 해서요. 아,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 때 strong competition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rank. 자, rank 하면요. 지위, 계급, 등급 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유의어로 level이 되겠고 이 rank는요. 쉽게 말해서 순위라고 보면 돼요. 1위, 2위, 3위 할 때 그 순위를 rank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면요. 그 체스 선수는 최상위권이다. The chess player is in the top rank. 최상위권이라고 할 땐 in the top rank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요. 한편 여기 추가 단어 보시면 ranking 나와 있어요. 이 ranking도 아까 rank와 마찬가지로 순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ranking은 또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뒤에 s를 붙여서 이때는 이제 여러 개의 순위를 쭉 나열해 놓은 전체 순위표, 순위표라는 뜻으로 또 자주 써요. 전체 순위표 안에서라고 할 때 in the rankings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는 전체 순위표 안에서 1위이다. He is number one in the rankings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final. 자, final 하면

단어는요, 일단 형용사로서여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란 뜻이 있죠. 자, 예문 보면 the final round, 결승 라운드가 우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will decide the champion. 한편 이 final은 그 자체로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학교 상황에서는 기말 시험을 final exam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우리 추가 단어로 final 앞에 semi를 붙여서 semi-final 하게 되면 이건 준결승이죠. 결승으로 올라가기 전에 준결승은 semi-final이라고 한다.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training. 자, training 할 때에 이 train은 훈련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해서 training 하게 되면 이건 훈련 또는 교육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훈련을 해주는 사람은요, 뒤에 er을 붙여서 trainer가 되겠죠? 트레이너, 운동 지도자. 자, 보면요, 이 training은 특정 기술이나 직업에 필요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말하고요. 한편 practice란 단어도 있잖아요. 연습. 이것은 기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복적인 연습을 의미한다는 것 같이 비교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able. 자, able 하면 뭐뭐 할수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be able to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뭐뭐 할수 있다.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돼요. 예문 보면 Mary는 마라톤에서 10km를 뛸수 있다라고 할때 Mary can 대신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Mary is able to run 10km in a marathon.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써주었고요. 자, 그리고 이거 명사형은요, ability. ability 하면 어떤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captain. 자, captain 하게 되면 어떤 스포츠 팀의 주장, 리더를 얘기하죠. 또는 어떤 배의 선원들을 이끄는 선장도 된다. 해서 captai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는요, 여러분, 2강세, 그리고 1강세 체크해서, 아, 1강세가 뒤듬절에 온다. 읽어볼까요? referee, referee입니다. 이 referee는 어떤 경기에서의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유의어로 umpire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판이라는 뜻인데, 둘이 쓰이는 종목이 달라요. 우리 referee 같은 경우는 축구. 그리고 농구에서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반면 umpire 같은 경우에는 야구 또는 테니스 경기에서의 심판입니다. 우리 축구, 농구 경기에서의 심판은 주로 이제 선수들과 같이 필드를 뛰잖아요. 그런데 야구 경기에서의 이런 심판은 주로 지정된 위치에 서서 심판을 본다. 그래서 이 종목별로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릅니다. 자, 예문 보면요. The referee started the match with a whistle. 심판은 호루라기로 경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심판과 관련된 단어예요. whistle. 자, whistle 하면요. 원래는 휘파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I heard a whistle 인데요. 자, 그런데 휘파람 소리가 나게 하는 도구 있죠. 호각, 호루라기를 whistle. 이라고 하고요. 또는 호루라기를 불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 호루라기를 불어서 경기를 시작하잖아요. 호루라기를 불다라고 할때 blow라는 단어를 써서 blow a whistle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half time. 자, half time 하면요. 이건 중간 휴식 시간을 말해요. 스포츠에서의 half time인데 경기의 절반이 끝나고 갖는 중간 휴식 시간. 전반전 이후에 그 중간 휴식 시간을 얘기하죠. 자, 예문 보면 코치는 half time에 선수들에게 이야기했다. The coach talked to the players at half time. 해서 이 half time 동안에 선수들이 쉬면서 전략을 논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특정 경기들에서는 half time 시간에 관객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미국의 슈퍼볼. 우리 미국에서는 미식축구가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인데요. 이 미식축구 리그에서의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는 이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거.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foul. 자, foul 하면 말 그대로 foul, 반칙을 얘기하고요. 또는 반칙을 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익숙한 단어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 자, 우리 반칙을 하다라고 할땐 commit a foul입니다. commit이 범

이라는 뜻이 있어서 반칙을 범하다. 한편 페널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페널티 하면 이건 벌칙을 얘기해요. 또는 페널티 골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 파울이란 단어와 페널티를 비교해서 정리해 두었어요. 아래 보카 플러스 보시면 경기에서 이제 규칙을 어기면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일단 파울 같은 경우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어기는 반칙 행위를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예문 보면 the player touched the ball. 그 선수는 손으로 공을 건드렸고 with his hand, 손으로 and it was a foul. 그것은 반칙이었다. 반칙이라는 의미로 foul을 써주는데요. 한편 penalty는요 반칙에 대해서 주어지는 벌칙이나 처벌을 말한다. 그래서 예문 보면 the player got a red card. 그 선수는 레드 카드를 받았대요. as a penalty 하면 벌칙으로라는 뜻이 되겠네요. 우리 반칙은 foul 그리고 벌칙은 penalty 이렇게 비교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 단어는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 defend. 자, defend 하면 방어하다, 수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반대말로 공격하다라고 할 때는 attack이고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있으니까 이두 개의 단어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어떤 골을 방어하다, 수비하다라고 할때 defend a goal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 추가 단어로 수비란 뜻의 명사는요, defense입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에서 응원 구호로 defense, 둥둥. 디펜스 둥둥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때 디펜스가 바로 수비라는 뜻이에요. 우리 팀이 수비를 하고 있을 때 하는 그런 응원 구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해서 알아둘 표현으로 디펜딩 챔피언 이런 표현이 있대요. 이건 이전 대회에서 우승해서 이번 대회에서 그 우승 타이틀을 지키려는 그러니까 방어하려는 선수를 말합니다. 전회 우승자를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한다.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기어. 자, gear 하면요, 이건 어떤 자동차나 자전거의 기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건 스포츠에서의 장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요, hockey players, 하키 선수들은 must wear, 착용해야 된다. 자, 장비를 이라고 할 때, gear, such as helmets and pads 해서 헬멧과 보호대 같은 장비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 보호 장비를 얘기할 때는요, protective gear,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 opponent인데요. 자, 우리 oppose라는 단어가요, 동사로 반대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opponent 하면 어떤 게임이나 스포츠 등에서의 상대, 적수를 얘기합니다. 우리 유의어로 rival도 마찬가지로 상대 편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자라는 뜻도 돼요. 자, 그 팀은 결승전에서 강한 상대팀을 만났다라고 할 때, the team faced the strong opponent in the final. 에서 상대편, 반대자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15개 단어 공부했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도전, 그림 퀴즈입니다. 문제 드릴게요. 자, 어떤 선수가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training. training 하면 훈련, 교육이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은 레드 카드나 옐로 카드를 가지고 경기 중에 판정을 내립니다. 정답은 referee. referee 하면 심판이었죠. 다음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이건 토너먼트 형식 경기에서 맨 마지막 최종 경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정답은 final. final 하면 마지막에 이란 뜻도 되고 또는 결승전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hoot. shoot 하면 이건 슛하다라는 뜻의 단어 또는 총 등을 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는 먼 거리에서 3점 슛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 농구에서 이 3점 라인 바깥에서 쏘는 슛을 3점 슛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a three pointer예요. 그래서 이 3점 슛을 쏘다라고 할 때, he wants to shoot a three pointer from long distance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이 슛이라는 단어는 3단면화 기억해 두세요. shoot, shot, shot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입니다. beat. 자, beat 하면 이건 어떤 게임이나 시합에서 이기다, win의 뜻이에요.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때리다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기다란 뜻도 돼요. 그리고 심장이 고동치다, 뛰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내 심장이 뛰고 있어. My heart is beating 할 때도 이 단어이죠. 자, 예문 보면요. 나의 할아버지는 항상 체스에서 나를 이긴다 할 때, My grandfather always beats me at chess. 이렇게 누구를 이기다라고 할 때, beat 다음에 바로 그 대상을 목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주의할 점이 3단 변화, beat, beat, beaten 이에요.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팀을 이겼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때도, they beat our team.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challenge. 자, challenge 하면 도전이란 뜻의 단어죠. 또는 경쟁을 걸다, 도전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어떤 스포츠에서 상대 팀이 막강하면 그건 큰 도전이 되잖아요. 큰 도전, a big challenge 이고요. 그리고 어떤 도전을 받아들이다라고 할 때, 받아들이다, accept라는 동사를 써서 accept the challeng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chance. 자, chance 하면 기회, 가능성을 얘기하죠. 어떤 슛을 넣을 기회라고 할 때, chance. 우리 유의어로 opportunity, opportunity. 또 마찬가지로 기회라는 뜻이 있고요. 자, 예문 보면 그 공격수는 슛할 기회를 기다렸다. The striker waited for a chance to shoot.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다, wait for a chance가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예요. lead. 자, lead 하면 말 그대로 리드하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기에서 앞서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누군가를 이끌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 리드의 3단 변화는 lead, led, led. lead, led, led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문 보면 the team led 2-0 at halftime 해서 그 팀은 halftime에 2대 0으로 앞섰다라고 할때 이렇게 동사로 쓸수 있는 거예요. 한편, 명사로도 쓰입니다. 어떤 경주나 경기에서 선두라는 뜻으로도 쓰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팀과 상대 팀이 무승부로 계속 경기가 진행되다가 우리 팀이 한번 골을 넣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선두를 차지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선두를 차지하다, take the lead입니다. 우리 팀이 선두를 차지했어요. Our team took the lead.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pitch. 자, pitch라는 이 단어는 동사, 명사로 쓰이는데요. 일단 명사로는 특정 종목에서의 경기장을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특히 이건 영국 영어에서 축구 경기장을 나타낼 때, 축구 경기장을 나타낼 때, football pitch 이런 표현을 써주고요. 한편 이건 동사로 쓰여서 야구에서 공을 던지다, 투구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패치하면 던지다. 그는 어제 경기에서 100구를 던졌다. He pitched 100 times in yesterday's game. 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야구에서의 각 포지션 영어 이름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 투수는요, 공을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피치에 ER 붙여서 pitcher가 되고요. 한편 이 공을, 투수의 공을 받는 포수는요, 공을 잡는 사람이다 해서 catcher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을 치는 타자는요, 야구 방망이, 배트를 들고 있죠? 그래서 batter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구 경기에서의 이 심판은 umpire라는 단어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victory. 자, victory 하면 승리란 뜻의 쉬운 단어이고요. 반대말 같이 알아둘게요. 패배라고 할 때는 defeat입니다. 자, 예문 보면 그 팀은 승리를 위해 열심히 싸웠다. The team fought hard for their victory.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이제 승리를 얻어내게 되면 그팀 또는 그 선수는 우승자, 챔피언이 됩니다. 우리 챔피언이라는 단어이고요. 우리 유의어로 winner도 마찬가지로 우승자라는 뜻이 되죠. The champion lifted the trophy. 그 우승자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자, 그리고 이 챔피언의 ship을 붙이게 되면 championship. 이건 챔피언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선수권 대회가 됩니다. 뭐뭐 championship 하면 선수권 대회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prize.
자, prize 하면 상, 상품을 얘기하죠. 유의어로 award도 마찬가지로 상이 되고,

우리 상을 받다, 상을 얻어내다라고 할땐 win이라는 동사를 같이 씁니다. 우리 1등, 2등, 3등 상할 때는 first, second, third 붙여서 first prize, second prize, third priz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인데요. 마라톤이라는 단어, 여러분 발음 주의해 주세요. 우리 TH 발음 주의해서 marathon, marathon 이렇게 발음해 주는데요. 너는 예전에 마라톤을 뛴 적이 있니? Have you run a marathon befo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우리 마라톤을 뛰다라고 할땐 run이라는 동사를 같이 사용해서요. run a marathon입니다. 자, 이 마라톤의 유래와 관련된 얘기 나와 있어요. 이 마라톤은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 병사가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스가 이겨서 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거기서 유래했대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란 단어가 있고 또 하프 마라톤도 있는데 이 절반인 21.097km이며 그 외에 뭐 5km, 10km짜리 마라톤도 있다. 같이 읽어보았어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 racket. 자, racket 하면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 채를 말하죠. 라켓이라는 뜻이다. 나는 특별한 가방에 내 테니스 라켓을 넣어 다닌다. I carry my tennis racket in a special bag. 해서 아, 라켓 철자 이렇게 쓰는구나. 눈에 익혀 주시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단어예요. base. 자, base 하면 야구 등에서의 베이스, 루를 얘기합니다. 또는 기초를 뜻하기도 하고요. 자, 예문 보면 he ran to first base after hitting the ball. 그는 공을 친 후에 1루로 달렸다. 우리 야구 경기에서의 1루 하면 first base, 2루 second base, 그리고 3루 하면 third base가 되고요. 그리고 홈 같은 경우에는 홈 또는 home plate 이렇게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베이스가 있는 스포츠니까 야구 경기를 baseball 이렇게 부르는 거네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발음 주의해야 돼요. 이거 sweet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sweet라는 단어는 이건 달콤한 이란 뜻이잖아요. 철자와 발음이 달라요. 자, 우리 이 단어는 어떻게 읽는다? sweat. sweat 하면 이건 땀이란 뜻도 되고 또는 땀을 흘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철자 하나로 뜻이 완전히 다르죠. 나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야. 땀을 많이 흘려. I sweat a lot.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서 땀을 닦았다. She wiped the sweat from her face. 자, 그리고 우리 관련 표현으로 뭐 배가 아플 때나 좀 긴장했을 때 흘리는 식은땀, cold sweat이고요. 그리고 no sweat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상대방이 뭐 고마워라고 했을 때,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별거 아냐라는 표현입니다. 땀도 안 나, 뭐 그런 거 갖고 그래라고 할때 no sweat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단어입니다. extreme. extreme 하면 이건 극도의 극단적인 이란 뜻이에요. 우리 반대말로는 moderate. 우리 moderate 하면 이건 보통의 적당한 이란 뜻으로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것의 반대니까 extreme 하면 이건 적당하지가 않은 거죠. 극단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 보면 나의 형은 스카이다이빙 같은 극한 스포츠를 즐긴다라고 할때 우리 극한 스포츠 extreme sports. extreme sport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는 여기 강세를 두고 especially. especially 하면 특히란 뜻입니다. 여기 special이 들어가 있잖아요. special 하면 특별한이란 뜻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especially 하면 특히란 뜻의 부사가 된다. Audrey Hepburn did a lot of volunteer work. 오드리 헵번은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했대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especially for children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또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뭐 나는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특히 농구를 좋아한다. I like all sports. Especially basketb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모든 단어 공부했고요.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암호를 해독하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 단어는 뭘까요? 오랜 시간, 긴 거리를 달리는 운동입니다. 정답은 마라톤. 마라톤, 마라톤이라는 단어이죠.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이 단어는 뭘까요?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이것 합니다. 정답은 pitch. pitch 하면 던지다 라는 뜻이 있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이 단어는 스카이다이빙 하면 이 단어 떠오르는데요. 정답은 extreme. extreme 하면 극도의, 극단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72페이지예요. 자, A번에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서 써보겠습니다. 1번에 주장이라고 할 때 어떤 스포츠 팀을 이끄는 주장은 Captain이라고 하죠. Captain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음 2번에요. 심판이란 뜻의 단어. 우리 심판할 때는 두 개 단어 배웠습니다. 그런데 R로 시작하는 단어는 referee, referee 이렇게 써주세요. 자, 다음 3번에요. 결승전이란 뜻의 단어는요. final이죠. final이 되겠고. 다음 우리 4번에 반칙이란 뜻의 단어 뭐예요? foul입니다. foul. 다음 우리 5번에 승리라는 뜻의 단어는요. victory, victor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B번으로 가볼게요. 알맞은 영어 단어 빈칸에 써보겠습니다. 1번에 경기에서 선두를 달리다 라고 해볼까요? 우리 선두를 달리다 라고 할 때 리드하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lead the ga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 2번에 그 팀의 순위라고 할 때는요. the team's rank 또는 the team's ranking 해도 됩니다. 다음 우리 3번에요. 공을 수비하다 라고 할 때요. 우리 수비하다 라는 뜻의 단어 defend잖아요. defend the ba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 우리 4번에요. 테니스 라켓이라고 할 때는요. a tennis racket, a tennis racket 철자 주의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5번에요. 땀을 많이 흘리다 라고 할 때 땀을 흘리다 라는 뜻의 단어로는 sweat을 쓸 수 있죠. sweat a lo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C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 보기에서 골라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1번에 그녀는 100m를 8초 만에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She has the mama to run 100m in 8 seconds. 자, 우리 8초 만에 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때는요. ability라는 단어죠. She has the ability to run 이렇게 완성해 주고요. 다음 2번입니다. The winner of the tournament, 그 토너먼트의 우승자는 became the 무엇? 챔피언이 되었다. 이 단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The winner of the tournament became the champion. 다음 우리 3번입니다. He accepted, 그는 받아들였다. The 뭐뭐. 자, 도전을 받아들였다 할 때는 the challenge입니다. He accepted the challenge to race against the best runner. 해서 최고의 선수와 경주하라는, 최고의 선수에 대항해서 경주하라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다음 우리 4번 보겠습니다. Why did the referee stop the game? 왜 심판이 경기를 멈췄니? Because a player got a yellow card. 왜냐하면 한 선수가 yellow 카드를 받았기 때문이야. 우리 벌칙으로 라고 할 때 벌칙이란 뜻의 단어는 penalty죠. Because a player got a yellow card as a penalty.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먼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스포츠에 관련된 오늘 배운 단어 최대한 많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한다면 referee 이런 단어 또는 halftime 이런 단어 적어볼 수 있겠고 또 야구라고 한다면 pitch, base 이런 단어 쭉 적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관련된 오늘 배운 단어 정리하기 숙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포텐 수학 8번째 시간, 오늘은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에 가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쌤,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중학교에서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공부할 개념은요,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보통과는 다르게 예제를 먼저 살펴보고 개념을 나중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봤더니 다음의 그림의 상황에서 점 A에 대응하는 수와 점 B에 대응하는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1,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0에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대각선이 바로 반지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대각선의 길이, 즉 반지름만큼 1의 오른쪽에 있는 점이 B고 1의 왼쪽에 있는 점이 A다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빗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이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L의 제곱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즉 13이 되면서 L제곱이 13이니까 L은 루트 13이다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13은 길이가 될 수 없으니까 답에서 제외합시다. 그럼 어때요? A는 1이라는 점보다 왼쪽으로 루트 13만큼 가 있으니까 빼면 되죠. 맞아. 1 마이너스 루트 13. 자, B는 1보다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가 있으니까 더하면 되죠. 1 플러스 루트 13 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1 마이너스 루트 13이라는 복잡한 무리수, 1 플러스 루트 13이라는 아주 복잡한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념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좋습니까? 네, 먼저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해냅니다. 분명히 기준점을 잡고요, 어딘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빗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내는 거죠. 그리고 A처럼 기준점의 왼쪽에 있는 점은요, 맞아요, 기준점에서 이 빗변의 길이만큼을 빼면 되고요. B처럼 오른쪽에 있는 점은요, 기준점의 값에서 빗변의 길이만큼을 더해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개념 한번 살펴보죠. 다음 개념은 실수의 성질입니다. 실수라는 것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서 실수라고 불러주는데, 그 실수들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유리수를 수직선에 대응시키는 방법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고요, 무리수를 수직선에 대응하는 방법은 방금 공부했죠. 맞아요. 모든 실수는 다 수직선 위에 한 점으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고요,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하나의 실수가 대응된다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는 24분의 7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24분의 7을 도대체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4분의 1은 12분의 3이고 3분의 1은 12분의 4인데 분모를 24로 바꾼다면 12분의 3은 24분의 6으로, 12분의 4는 24분의 8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24분의 7이 있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어때, 괜찮아요? 좋아.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수 사이에는 다른 수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처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싱크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많은 문제에서 두 실수 사이에 있는 실수를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실수와 실수 사이에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너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리수로 주어지면 더 그래요. 하지만 고민하지 맙시다. 두 개의 수의 평균은 항상 두 실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실수를 더하고 2로 나누어준 숫자는 반드시 그두 실수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어려울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이야기했는데요. 2루트 2가 루트 8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빗변의 길이가 루트 8인 것을 마이너스 1에 위치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8인, 즉 2루트 2가 되는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하나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8, 2루트 2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는 여기 있는 점을 이 마이너스 1, 0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을 생각하면서 아래로 내려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2와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죠. 빼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요.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고, 3이 루트 9, 2루트 2가 루트 8이니까 양수가 나타나서 앞에 있는 2가 더 크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루트 2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야 돼요. 오늘의 싱크홀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우리 친구들이 수행 평가를 할때 많이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와 2 사이의 대소관계를 직접 식으로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찾았던 거 기억하시죠? 학교 선생님들도 분명히 수행 평가에서 함정을 파실 겁니다. 대소관계 비교를 하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옳으면 T, 옳지 않으면 F를 써라 이야기했는데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은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다? 아니죠.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요. 잘못됐네요. 그다음 루트 5와 루트 7 사이의 무리수는 루트 6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트 6만 있나요? 아니에요. 루트 6.1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또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는 유리수만 존재한다 이야기했는데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리수 아닌 무리수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2번에 있는 세 가지 모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수직선의 무리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려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얘기 오늘의 한 줄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1쪽부터 함께 알아보는 가을철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 방법. 첫 번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두 번째, 벌초와 등산 같은 활동을 할 때는 해충 기피제를 뿌려 미리 대비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야외에서 사용한 돗자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 소독해주세요. 네 번째,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몸은 꼼꼼하게 씻어내세요.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세요.

EBS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만점왕 수학 플러스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소세 곱셈에 관련하여서 계산 원리를 새롭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소수 곱하기 자연수나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 아주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한 자리수, 소수 두 자리수, 어떻게 그 곱셈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곱의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선 소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볼 거예요. 소수 한 자리수와 소수 한 자리수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보다 작은 소수끼리 곱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 0.8 곱하기 0.9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림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우리가 0.8 곱하기 0.9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떠올릴 수 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가로로 0.8만큼, 세로로 0.9만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2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게 돼요. 자, 그럼 0.8은 1을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0.1인데 0.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일대에 바로 이것이 0.8이 되죠. 0.9도 0.1이 이렇게 9개 일대에 0.9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모는, 이 작은 거 한 칸은 0.1 곱하기 0.1 해서 0.01로 표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0.1 곱하기 0.1 하니까 0.01이라고 얘기했죠. 어? 나는 소수 곱하기 소수를 배우지 않았는데 0.1 곱하기 0.1이 0.01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왜 0.01이에요? 전체 1을 100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 0.01이 되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0.01이 몇 칸 모인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0.01이 8 곱하기 9 하니까 72칸, 72개만큼 모인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0.01이 72개이면 72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럼 이 값은 얼마로 표현되나요? 0.72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0.8 곱하기 0.9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이 0.72가 되는데 0.01이 72개 모인 것과 같아서 0.72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으로 계산하여 0.8 곱하기 0.9의 값이 0.7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로로 0.8만큼, 세로로 0.9만큼, 따라서 0.8 곱하기 9는 바로 이 색칠된 부분을 구해주는 것과 같게 된다. 이거 이해가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계산의 방법으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8과 0.9는 둘 다 소수 한 자리수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8 곱하기 10분의 9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수 곱하기 분수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100분의 72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100분의 72는 0.72와 같습니다. 분모가 100이니까 소수 두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수 한 자릿수에다가 소수 한 자릿수를 곱했더니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가 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또 다른 방법,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8 곱하기 9가 72와 같으니까 0.8 곱하기 0.9라고 한다면 0.8 곱하기 0.9는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
곱하는 수도 10분의 1배가 된 것이므로 계산의 결과는 100분의 1배로 0.72가 된다라고 할수 있죠. 자, 요건 요렇게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80 곱하기 90 하면 이렇게 7200이잖아요. 그럼 8 곱하기 9 하면 72죠.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에 곱하는 수도 10분의 1배가 되었더니 계산의 결과가 이렇게 100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수 있답니다. 또 세로로 계산해 볼 수도 있죠. 0.8 곱하기 0.9예요. 이렇게 세로로 쓰고 난 다음에 계산은 자연수의 셈처럼 하세요. 8, 9, 7, 12. 그런데 0.8과 0.9는 각각 8과 9에서 10분의 1배, 10분의 1배 된 수니까 계산의 결과는 100분의 1배, 0.72가 되겠다. 이렇게 그 계산의 방법을 익혀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것은 가로로 0.4, 세로로 0.6만큼이니까 이 색칠된 부분의 값이 바로 0.4 곱하기 0.6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색칠한 부분은 몇 칸일까요? 가로로 4칸, 세로로 1, 2, 3, 4, 5, 6줄, 4 곱하기 6하니까 24칸. 색칠한 부분이 24칸이므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그럼 이때 요한 칸은 0.01이잖아요. 0.01이 24개가 모인 거랑 같기 때문에 0.24라고 할수 있죠. 0.4 곱하기 0.6은 0.01이 24개, 즉0.01 곱하기 24로 0.24와 같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게요. 0.3 곱하기 1.9인데 이때 소수 한 자릿수를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어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19로 나타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100분의 3과 19를 곱해서 57. 이렇게 100분의 57이니까 분모가 100이면 소수 두 자릿수로 0.57과 같습니다라고 계산해 줄게요. 아, 소수 한 자릿수랑 소수 한 자릿수를 곱했더니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로 표현이 되었군요. 이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2.5 곱하기 4.2의 값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용했냐면 25 곱하기 42라고 하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25하고 42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 2는 4, 54, 20, 248, 2를 더해서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제 0, 5, 0, 1 이와 같이 표현해서 1050과 같다라고 할수 있죠. 그럼 25 곱하기 42가 1050인데 구하려고 하는 건2.5 곱하기 4.2 이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2.5에 4.2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4.2는 4에 가깝죠. 그래서 2.5의 4배인 10보다는 조금 더 커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즉, 2.5 곱하기 4.2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럴 때2.5 곱하기 4가 바로 10과 같으니까, 그럼 2.5 곱하기 4.2는 4.2가 4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다 보니, 아, 10보다는 조금 더큰 값일 거야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그렇지. 어림에서 우리 확인해 보았더니, 그럼 10보다 조금 더 커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10.50, 0은 생략할 수 있죠? 따라서 10.5가 되는 것이더라. 소수 한 자릿수와 소수 한 자릿수를 곱했는데 소수 두 자릿수가 아니라 소수 한 자릿수가 됐네요. 그 이유는요, 5하고 2의 곱의 끝자리 숫자가 0이었기 때문에 얘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이 표현하여 이때의 계산 결과는 10.5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해결되었죠? 그럼 이제 이어서 만나볼 개념이에요. 소수 곱하기 소수. 여기서는 소수 두 자릿수와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하거나 소수 한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0.27 곱하기 0.4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알아볼까요? 그러면 0.27에 1배라고 하면 맞아요. 0.27이에요. 0.27에 0.1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값은 0.027이라고 할수 있어요. 바로 이만큼의 값을 말해주는 거예요. 0.27에 0.4배니까 그러면 0.27에 0.1배가 하나, 둘, 셋, 넷만큼인 것으로 바로 이 빗금친 부분 요만큼의 값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 수가 0.27의 0.4배입니다. 그럼 그 값은 0.027의 4배로 표현되겠죠. 즉 0.108입니다라고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일단 확인을 해 주었고요. 매번 그림으로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분세 곱셈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0.27 곱하기 0.4니까 0.27은 분모가 100인 분수로 100분의 27로 나타내고 0.4를 10분의 4로 나타내서 이들을 곱한다라고 표현해야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세요. 1000이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세요. 27에 4를 곱하니 7, 4, 2, 18, 2, 4, 8 해서 분자가 108이 되었네요. 1000분의 108이니까 이것은 0.108 이렇게 소수 세 자릿수로 나타냅니다. 소수 두 자릿수랑 소수 한 자릿수를 곱했더니 계산의 결과가 소수 세 자릿수가 되었군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좀 쉽게 생각해 볼게요. 200 곱하기 40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누가 계산해도 8000이에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4는 8이죠. 뭘알수 있을까?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에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가 1000분의 1배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다. 27 곱하기 4는 108과 같고요. 0.27 곱하기 0.4는 이 원리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108의 1000분의 1배로 0.108이 되는 것입니다.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는 1000분의 1배가 된다.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이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자연수의 곱셈으로 우리가 해결을 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소수 한 자릿수에 소수 두 자릿수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5.2 곱하기 1.43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분세 곱셈으로 해볼까요? 소수 한 자릿수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내고 소수 두 자릿수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나타내서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막 중간에 약분 안 해요. 왜냐하면 소수의 곱셈인데 굳이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낸 이유는 계산 결과의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 되도록 해서 쉽게 그 결과를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는 1000분의 52하고 143을 곱해 볼게요. 두 수를 바꿔 곱해도 결과 같죠? 자, 그러면 326, 428, 122는 2, 355, 452, 10, 15는 5. 자, 더해서 6, 3, 4, 7. 7,436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으니, 분모가 1000이면 우리는 소수 세 자릿수로 나타낸다. 7,436.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 곱하기 143은 앞서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7,436이에요.

결국 소세 곱셈이라는 건 자연수의 곱셈을 잘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어떤 방법이죠? 여기 지금 10분의 네모 분수 나왔네요. 그러면 소수끼리의 곱셈인데 이것을 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꿔 나타내자라는 거죠. 소수 한 자릿수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10분의 23이 되고, 소수 두 자릿수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이것은 100분의 415가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10하고 100을 곱하니까 분모가 1000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해볼까요? 23과 415를 곱해주세요. 바꿔 곱해도 결과 같아요. 535, 133, 4312, 520, 12는 2, 428, 더해서 5459. 따라서 여기는 9545입니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분모가 1000이니까 소수 세 자릿수로 나타내기로 해요. 따라서 9.54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소수 한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하여 이렇게 소수 세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분모가 천인 분수, 소수 세 자릿수로 쉽게 바꿀 수 있겠죠. 이어서 얘는요, 뭔가 화살표가 딱 이렇게 있어요. 아, 소수의 곱셈인데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57 곱하기 27을 계산해 주세요. 77에 49, 57에 35, 72, 14, 52, 10, 9, 3, 5, 1, 1539. 5.7 곱하기 0.27은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 되었으니 계산의 결과가 1000분의 1배가 된다. 1539의 1000분의 1배므로 1.539. 이렇게 소수 세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번에는 251 곱하기 17을 이용해서 소수의 곱셈을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251에 17을 곱해 볼까요? 17은 7, 57에 35, 27에 14, 1, 5, 2 더하세요. 7, 6, 12, 여기는 4. 이렇게 표현되니까 4267이다라고 나타내 주어야죠. 그럼 2.51 곱하기 1.7은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 되어 계산의 결과는 1000분의 1배가 됩니다. 4267의 1000분의 1배는 4.267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하여서 소수의 곱셈을 해결해 줄수 있다. 계산의 방법 중 하나를 이와 같이 정리해 둡니다. 그럼 이번엔 개념으로 곱의 소수점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워볼까요? 자연수와 소수의 곱셈에서 곱의 소수점 위치의 규칙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 3.14라고 하는 소수에다가 1, 10, 100, 1000 곱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걸 보니까 314에다가 1, 0.1, 0.01, 0.001을 곱해 주었습니다. 그럼 곱의 소수점 위치,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3.14라고 하는 소수에 1, 10, 100, 1000을 곱했어요. 1부터 시작해서 10배가 되는 수들을 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4에 1을 곱하면 그대로 3.14가 되죠. 그런데 1의 10배인 10을 곱하게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배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한 자리 옮겨지는 거예요. 31.4가 되고요. 10이 아니라 100을 곱하면 100은 10의 10배죠. 다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또한 자리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니까 314 이렇게 표현되겠죠. 1000을 곱하면 1000은 100의 10배이기 때문에 314에서 소수점이 다시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옮겨야 할까? 원래 소수점은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에 0을 써가며 소수점을 옮겨주는 거랑 같아서 3140으로 나타내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곱하는 수에 0이 하나씩 늘어날 때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집니다라는 규칙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1을 곱하면 원래 수가 그대로 나오고 10을 곱하면 그렇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지고 100을 곱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옮겨지고 1000을 곱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세 자리 옮겨진다. 이렇게 정리해 둘수 있습니다. 이번엔 314에 1을 곱합니다. 314죠? 0.1을 곱하고 0.01을 곱하고 0.001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는 수를 보니까 1, 0.1, 0.01, 0.001로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의 자리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져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럼 볼까요? 1을 곱하면 원래 수가 그대로 나와요. 0.1을 곱하면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그래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 것과 같습니다. 0.01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하나, 둘, 그러니까 소수점이 왼쪽으로 여기서 한 자리 더 옮겨지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렇지, 왼쪽으로 두 자리 옮겨진 거랑 같네요. 0.001을 곱하려면 0.01보다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났죠.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 옮겨지는 거랑 같아서, 아, 이럴 때 0.001을 곱하면 314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세 자리 옮겨지는 거랑 같구나. 그러므로 0.1을 곱하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 0.01을 곱하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자리, 0.001을 곱하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세 자리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또 소수와 소수의 곱셈에서 곱의 소수점 위치의 규칙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4는 24예요. 0.6 곱하기 0.4는 사실 앞서 얘기했어요. 소수 한 자릿수의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하면 소수 두 자릿수가 되고 0.6 곱하기 0.04 소수 한 자릿수의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하면 소수 세 자릿수로 표현이 되죠. 0.06 곱하기 0.04는 그러면 소수 두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해서 소수 네 자릿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건 이 자연수의 곱셈과 비교하면 돼요.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가 각각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는 100분의 1배. 또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는 1000분의 1배.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두면 될까? 다음과 같이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자릿수만큼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옮겨진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0.06 곱하기 0.04를 예를 들어보면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자릿수만큼 하나, 둘, 셋, 넷만큼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옮겨진다.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 옮겨진다. 그럼 24에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옮겨지려면 빈자리는 0을 써가며 소수점을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0.0024가 된 거랍니다. 소수 두 자릿수 곱하기 소수 두 자릿수가 소수 네 자릿수가 되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1.2 곱하기 2.3의 경우 12 곱하기 23을 계산한 것이 2.76이거든요. 그럼 1.2 곱하기 2.3이라고 하는 건, 12 곱하기 23은 276. 자연수의 셈이니까. 12 곱하기 23은 276이고, 1.2 곱하기 2.3을 계산하게 되면, 276에서 소수점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자릿수만큼, 하나, 둘, 그만큼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자리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2.76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는 소수 두 자릿수로 표현된다. 단, 곱의 끝자리 숫자가 0일 때에는 이 규칙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곱의 소수점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2.67 곱하기 1, 10, 100, 1000, 그런 곱의 소수점 위치를 구분해 보도록 할까요? 1을 곱하면 그대로 2.67이죠. 10을 곱하면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10은 1의 10배니까

2.67의 10배가 되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26.7입니다. 2.67 곱하기 100을 계산합니다. 100은 10의 10배입니다. 따라서 26.7의 10배가 돼야 하니까 267인데요. 그래서 100을 곱하면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1000을 곱하려고 합니다. 1000은 100의 10배이기 때문에 267의 10배로 26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세 자리 이동하는데 0을 써가며 이동하면 되죠. 따라서 2670이 되는 것이고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어 봐요. 이번에는 자연수에다가 1과 0.1, 0.01, 0.001을 곱하려고 합니다. 1을 곱하면 5370이 그대로 나오고요. 0.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0.1은 1의 0.1배. 그러니까 1의 10분의 1배죠. 아, 그럼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겠구나. 따라서 537이 되는 거죠. 또 0.01을 곱하면 0.01은 0.1의 10분의 1배, 즉 0.1배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소수점이 다시 왼쪽으로 한 자리 옮겨져서 53.7이 되는 거예요. 0.001을 곱하면 이건 0.01의 10분의 1배죠. 그러니까 53.7의 10분의 1배 소수점이 다시 왼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서 5.37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자릿수만큼 0.1, 0.01, 0.001을 곱할 때 소수점 아래 자릿수만큼 자연수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 537,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서 53.7, 그리고 소수점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자리 이동해서 5.37로 표현된다. 이렇게 곱의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곱의 소수점의 위치 찾기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 다양한 것을 배웠는데 곱의 소수점의 위치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2 곱하기 2.3 한 것이 2.76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소수 한 자릿수에다가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하게 되면 이 값은 소수 두 자릿수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곱하는 두 소수에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자릿수만큼 곱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자릿수는 하나, 둘, 그렇기 때문에 276에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두 자리 옮겨진 값으로 2.76이 되었다. 곱의 소수점의 위치를 잘 살펴두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배웠던 개념들 한번더 살펴두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함께요. 모두 안녕!

비례배분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개념 4,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 거고요. 개념 5에서는 비례식을 활용해 볼 거예요. 개념 6에서는요, 바로 단원명이기도 했죠. 비례배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의 성질은 알고 있는데 비례식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비례식 2대 7은 4대 14와 같습니다. 라는 이 비례식에서는요, 외항끼리,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두 개의 항을 곱해 볼게요. 그럼 2 곱하기 14는 28입니다. 자, 내항,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곱해 볼게요. 7 곱하기 4는 28로 같죠? 아하! 따라서 바로 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네요. 선생님, 우연히 이거의 비례식만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례식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답니다. 이게 바로 비례식의 성질인데요. 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요. 쌤이 이네 개의 항 중에 어느 항을 이렇게 싹 가려놨어요.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친구들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 갖고 어떤 하나의 항, 모르는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비의 성질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례식에서 어떤 하나의 항을 알기 위해서는요, 자, 이제 무기가 내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바로 비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고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비례식에선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이 한번 써볼게요. 무엇이 같다고요? 바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례식의 성질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한번 찾아보자. 먼저 4대 3과 8대 6은 같다. 일단 비례식은 비례식이 아니어도 비례식인 척하고 있죠.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딱 그런 모양만으로도 우리가 비례식이야 비례식이 아니야 알수 없어요. 그럼 이두 비가 비율이 같은지 물론 각각을 분수로 바꿔서도 비율이 같은지 알아볼 수 있겠지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두 비의 비율이 같은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두 비의 비가 같다면 바로 어때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지 않다? 비례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4대 3은 8대 6과 같다 해서 외항을 곱해 봅시다. 4, 6, 24. 내항을 곱해 봅시다. 3, 8, 24. 어때요? 같죠? 오케이. 그래서 비례식이 맞습니다. 그럼 2대 5는 6대 10과 같다 해서 외항의 곱은 2 곱하기 10이니까 20. 내항의 곱은 5 곱하기 6이니까 30이에요. 20하고 30 같아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2대 5와 6대 10은 비율이 같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비례식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문제. 비례식을 보고 네모와는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7대 6은 21대 18과 같다. 여기에서 외항은 바깥쪽이니까 7 곱하기 18을 해볼게요. 자, 7 곱하기 18은 7, 8에 56. 그 다음 7. 126이 되겠죠? 내항의 곱. 6 곱하기 21 해볼까요? 6 곱하기 21은 6에다가 12. 126입니다. 어때요? 같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겠네요. 자, 비례식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물론 두 비가 비율이 같은지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비의 성질도 있고 또 분수로 비율을 나타낸 다음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비례식의 성질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비례식 성질로 가보도록 하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외항의 곱15 곱하기 6, 내항의 곱3 곱하기 30이 같은지 볼게요. 15 곱하기 6은 90이고요. 3 곱하기 30, 90이니까, 아, 같네? 그럼 비례식이 맞습니다. 니은, 외항의 곱은 27 곱하기 5고요. 내항의 곱은 51 곱하기 3이에요. 27 곱하기 5는 7, 5, 35, 2, 50, 135고, 51 곱하기 3은 3에다가 15.
그러니까 어때요? 153이니까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 그래서 비례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디귿 가보죠. 외양의 곱, 26 곱하기 4, 내양의 곱, 8 곱하기 13. 같은지 볼게요. 26 곱하기 4는 6, 4, 24, 2, 4, 8에다가 104. 8 곱하기 13은 8, 3, 24, 8에다가 2 더하면 어때요? 104. 같네요. 그러므로 비례식이 맞다. 따라서 기역과 디귿 두 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8대 3은 24대 네모와 같습니다. 라는 비례식에서 외양의 곱은 8 곱하기 네모고요. 내양의 곱은 3 곱하기 24고, 그리고 내양의 곱,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자, 8 곱하기 네모와 3 곱하기 24는 같습니다. 그럼 3 곱하기 24를 했을 때는 3, 4, 12, 3이 6이니까 72. 자, 따라서 8 곱하기 네모가 70이라면 네모는요, 72 나누기 8을 하여 바로 얼마예요?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때요? 이렇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4개의 항중 하나의 항이 싹 가려져 있을 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7 곱하기 네모는 35대 60과 같다. 자, 7대 네모는 35대 60과 같다 해서 외양의 곱은 7 곱하기 60이고요. 내양의 곱은 바로 네모 곱하기 35예요. 그럼 7 곱하기 60은 네모 곱하기 35와 같으니까 이때 7 곱하기 60을 하면 420이니까 결국 네모 곱하기 35도 420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모는 420을 3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42 안에는 35가 한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빼주면 70이니까 두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고, 따라서 네모는 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좋아요. 항 구하는 거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개념이에요. 비례식을 활용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비례식에서는 몇대 몇은 몇대 몇와 같다라고 이렇게 수로 나타내진 거 공부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례식을 활용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와 설탕을 9대2로 섞어서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밀가루를 18컵 넣었다면 설탕은 몇 컵을 넣어야 하는지 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방법이 딱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도 이용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비의 성질도 이용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이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방법. 만약 필요한 설탕의 양을 네모컵이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울 때는 지금 9에 해당하는 것은 밀가루. 왜냐하면 밀가루와 설탕이니까 밀가루가 9일 때 설탕이 2다. 그럼 이때 밀가루 18컵이니까 밀가루가 전항에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주의할 것은 전항과 후항을 바꿨으면 완전히 답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항에서는 밀가루고 후항이 설탕이라면 이쪽에서도 는 오른쪽에 있는 비에서도 바로 밀가루와 설탕 위치는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18컵 대 설탕 네모컵, 18대 네모는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답을 구하면 외양의 곱, 9 곱하기 네모랑 내양의 곱, 2 곱하기 18이 같으니까 9 곱하기 네모는 36, 그래서 네모가 4. 아, 따라서 4컵을 넣어야 합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만약 비의 성질을 이용한다면요. 자, 똑같이 필요한 설탕의 양을 네모컵이라고 하고 일단 비례식을 세워줘요. 그럼 9대2는 18대 네모와 같습니다. 에서 지금 둘다 나와 있는 게 전항이죠. 내가 알고 싶은 항은 후항입니다. 후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의 성질이란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이 같다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9에다가 두 배를 했을 때 18이 됐죠? 그러니 2에다가도 똑같이 두 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 곱하기 2, 2 곱하기 몇을 했을 때 18대 네모냐? 바로 어때요? 그렇죠. 세모가 2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를 곱하면 2는 4. 그래서 4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골랐어요. 어떤 방법이 더 편해요? 자, 비례식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비례식의 성질이 조금 편

편리한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비해성질이 좀더 구하기 편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편식은 하면 안 되겠죠?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우리 친구들이 과정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비율을 이용하는 건데요. 필요한 설탕의 양을 네모컵이라고 하고, 9대2와 18대 네모의 비율을 구하면요. 2분의 9. 자, 9대2의 비율은 2분의 9고요. 18대 네모의 비율은 네모분의 18이니까 여기서도 두 분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로 따져줘도 4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탕은 4컵을 넣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문제 만나볼까요? 쿠키 12개를 만드는데 설탕 50g 필요합니다. 쿠키 30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몇 g인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어요. 만약 필요한 설탕의 양을 동그라미 그램이라고 한다면, 자, 쿠키 12개에 설탕 50g이니까 쿠키 30개에 설탕 동그라미 그램이라면 12대 50은 30대 동그라미와 같습니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여기에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기 때문에 외양끼리 이렇게 곱하면 12 곱하기 동그라미, 내양끼리 곱하면 50 곱하기 30. 얘만 먼저 계산할 수가 있겠죠. 1500이죠. 따라서 동그라미는 1500을 1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500 나누기 12. 15 안에는 한번 들어가고요. 30이니까 두번 들어가고요. 빼주면 60이니까 다섯 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125. 아, 따라서 필요한 설탕은 125g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가로와 세로의 비가 4대 3인 칠판이 있습니다. 가로가 80cm일 때 세로는 몇 cm인지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번에는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이 세로의 길이를 별 센티미터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우면 가로와 세로의 비가 4대 3, 그리고 가로가 80cm니까 80대 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4 전환끼리 비교했을 때 4의 몇 배를 하면 80일까? 바로 4의 20배를 하면 8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몇 배를 했을 때 이렇게 비율이 같을까 해서 똑같이 20배를 해줘야 된다. 20을 곱해야 된다. 그러므로 별은요, 3 곱하기 20 계산해서 6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로는 60cm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좋아요.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여러분. 단원명에도 있듯이 비례 배분 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려워요. 비례 배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때 배분이라는 거는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멋진 성인이 되어서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와 다른 친구가 둘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이 조금 달라요. 똑같이 투자를 했다면 내가 이익이 나는 거에서 공평하게 반반 나누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친구는 100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의 친구가 2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는 투자금이 더 많으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의 이익금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면 아무래도 200만 원 투자한 친구가 내가 좀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투자한 만큼 돌려받는다. 그럼 대체 얼마를 받아야 될지 잘 고민이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번 단원을 들어오면서 어때요? 우리 지금 뭐 재활용해가지고 뭘 다시 받고 그랬던 그 앞에 있는 만화 기억나죠? 거기서도 비례배분을 알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비례배분이 무엇인지 출발해 볼게요. 비례배분이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 나누는 것을 비례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쌤, 어떻게 나눠요? 자, 이제 방법 소개할게요. 예를 들어서 귤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대2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각각을 전체 몇 분의 몇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알아보자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3대2로 만약에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대체

이만큼 가진 친구는 귤을 몇 개를 갖고, 이만큼 가진 친구는 귤을 몇 개를 가질까? 일단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가 되는데요. 자, 3대이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바로 수직선으로 함께 생각해 가지고요. 여기가 전체 1이라고 한다면 세 묶음, 얘를 두 묶음이라고 한번 바꾸어 본다면 전체가 몇 묶음이 되는 거죠? 다섯 묶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귤 10개를 다섯 묶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묶음이라는 거는 전체 다섯 묶음 중에 세 묶음이고 2는 다섯 묶음 중에 두 묶음이에요. 몇 묶음 중에 몇 묶음? 바로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묶음 중에 세 묶음, 다섯 묶음 중에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 다섯 묶음에서 이 5라는 거는 결국 전항과 후항을 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3 더하기 2분의 3과 3 더하기 2분의 2로 나누어야 한다. 즉, 5분의 3과 5분의 2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묶음 중에 세 묶음, 두 묶음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3만큼이 얼마예요? 귤 6개. 2만큼이 귤 4개가 되는데 계산식에서는 자, 3대1로 나누면 각각 전체의 5분의 3, 5분의 1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0개의 5분의 3은 바로 10 곱하기 5분의 3이죠? 그래서 그때 5는 바로 3 더하기 2다라는 걸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모에 덧셈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결국 10의 5분의 3이니까 6. 그 다음 1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2니까 10의 5분의 2니까 4. 그래서 비례배분을 하면 6개와 4개다.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전체를 그냥 전항과 후항의 합인 이 묶음수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한번 다져볼게요. 40을 3대5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모난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탕이 40개가 있는데, 형이 3묶음, 동생이 5묶음으로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3묶음, 5묶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탕 40개를요, 몇 묶음으로 나눠야 될까요? 8묶음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8묶음으로 나눈 것중 형은 3묶음을 먹는 거고 동생은 8묶음으로 나눈 것중 5묶음을 먹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전체 40을요. 3 더하기 5분의 3. 3 더하기 5분의 5로 이렇게 나눠야 되니 똑같이 8, 8칸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즉 40에 3 더하기 5분의 3이라는 거는 결국 8분의 3이니까 8로 약분하고 5, 3, 15. 계산하면 15. 그 다음 40에 3 더하기 5분의 5라는 거는 40에 8분의 5니까 이것도 8로 약분하면 5, 5, 25. 형은 15개, 동생은 40, 25개를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자,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 더 한번 연습해 볼게요. 구슬 81개를 민재와 동생이 5대4로 나누어 가지려고 한대요. 그럼 민재가 얼만큼? 5만큼, 동생이 4만큼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민재와 동생은 각각 몇 개씩 가지게 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81개의 구슬을요, 몇 묶음으로 나눈다는 얘기일까요? 다섯 묶음, 네 묶음 합해서 아홉 묶음입니다. 즉, 여기 5는 아홉 묶음 중에 다섯 묶음인 거고, 여기 4는 아홉 묶음 중에 네 묶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민제는요, 바로 81 곱하기 9분의 5. 자, 약분 9, 5, 45. 동생은 81 곱하기 9분의 4. 9로 약분 9, 4, 36. 이렇게 민재가 45개, 동생이 36개를 갖는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번까지 하면서 이번 단원 거의 개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비례배분에 대한 자,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단 간단하게 풀고 쌤하고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모난 알맞은 수를 써놓았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비례식 8대6은 4대3에서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성질을 배웠단 말이죠.

사실 이 비례식의 성질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승부들이 6학년 때에만 반짝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나오게 된답니다. 이 도형을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례식의 성질을 중간에, 풀이과정 중간에 써야지 다음 단계로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끝까지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성질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특히 비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 아니, 또 이름도 비슷하고 또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잔소리 잠깐 하고 갈게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때 비례식의 성질은 외항의 곱. 8 곱하기 3, 24. 그리고 내항의 곱. 6 곱하기 4, 24로 같다라는 것이 비례식의 성질이었어요. 자, 2번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를 모두 네모라고 했을 때 외항의 곱과 12 곱하기 네모와 내항의 곱8 곱하기 30은 같아요. 그럼 12 곱하기 네모는요, 240이 되므로 네모는 240을 12로 나눈 20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1번의 네모 안에는 20이 오면 되겠고요. 2번. 외항의 곱7 곱하기 60과 내항의 곱15 곱하기 네모는 같습니다. 이때 15 곱하기 네모는 7 곱하기 60이니까 420이 되겠고, 여기서 네모는 420에서 나누기 15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420 나누기 15는요, 42 안에 두번 들어갑니다. 그럼 30이 되겠고요. 빼주면 0 내려주면 120이니까 120 안에는 몇 번? 8번 들어가겠어요. 즉, 마무리가 되니 28이다. 따라서 2번에는 28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비례식에서 두 전항의 합이 16일 때 기역, 니은에 알맞은 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항을 보니까 여기 4, 4대 9에서는 4가 전항이고, 기역 대 니은에서는 기역이 전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 있죠? 이 조건에서 일단 기역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4 더하기 전항 기역이 16. 그럼 여기 기역은 16에서 4를 뺀 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수가 10입니다. 그럼 이제 니은은 우리 비례식의 성질로 알아볼까요? 외항의 곱. 4 곱하기 니은은 내항의 곱, 9 곱하기 12와 같다. 그래서 9이 18, 9에다가 1 더하면 10, 108이에요. 그럼 니은은 108 나누기 4, 27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역은 10이고 니은은 27이다라는 거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6장의 수카드 중에서 4장을 골라 비례식을 세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비례식이라는 것은 두 비의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디 보자. 그럼 일단 9, 20, 5, 25, 36, 40. 이렇게 꽤 다양한 수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9를 두 비의 전항이나 후항 중에 어떤 하나로 선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9하고 만약에 20을 선택해서 B를 만들었다. 그럼 9대 20이죠? 비율은 얼만가요? 20분의 9입니다. 그럼 20분의 9가 될수 있는 건 나머지 4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 5, 25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다안 되네요. 그럼 9하고 20을 고르는 거는 실패. 그럼 이번에는 9하고 5를 골라볼게요. 그럼 9대 5라고 그랬을 때 비율은 5분의 9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25, 36, 40으로 우리 5분의 9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자, 20부터 출발을 해보죠. 우리가 20을 여기 전항이나 후항에 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전항이 더 크죠? 그럼 당연히 비율이 같으려면 전항이 더 커야 되는데 이 20이 가장 작아요. 남는 수 중에. 그럼 20을 만약에 후항이라고 놓았을 때, 자, 여기 25가 오면 25대 20. 5분의 9 아닙니다. 자, 36이 오면요. 얘는요. 20분의 36이에요. 그래서 4로 약분하면 얼마가 되냐? 5분의, 어머! 맞네, 맞네. 찾았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36대 20이 되겠다. 자,
나머지를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 친구들 입밖에는 비례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9대 5는 36대 20이라고 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전환공황을 바꿔서요, 바로 5대 9는 20대 36. 이렇게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9대 36. 이거 비율 뭐예요? 4분의 1이죠. 5대 20. 이렇게 세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딱 하나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4장을 고르더라도 이 4장으로 비례식이 꽤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율이 맞다면 다 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비례식에서 기호간에 있는 알맞은 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례식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7대 기억은 4.9대 7이니까 7 곱하기 7. 외항의 곱과 기억 곱하기 4.9. 그러면은 기억 곱하기 4.9가요? 77에 49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49 나누기 4.9로 계산해도 돼요. 10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8분의 1대 6분의 1, 이거 간단하게 안 만들어도 돼요? 이 상태에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외항의 곱. 8분의 1 곱하기 니은은 내항의 곱, 6분의 1 곱하기 12와 같습니다.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12가 약분하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니은은 2 나누기 8분의 1을 하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8, 16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역 10이고 니은 16이니까 합은 26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요. 비례식에 내항의 곱이 264래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어요. 12 대 33은 네모 대 네모에서 내항이라면 이 안쪽에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를 네모라고 해보죠. 33 곱하기 네모가 264라는 거죠. 그러므로 네모는요, 264를 뭘로? 3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보면 여러분 8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네모 안에는 8이 되겠고, 그럼 외항의 곱도 마찬가지로 264 아니겠어요?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올수 있는 수를 만약에 세모라고 해볼게요. 세모는 264 나누기 12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1을 계산하면 바로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8과 22를 차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한입 뚝딱!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비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잘 보고 네모라고 놓고요. 조건에 맞게 비례식을 세우는데 이때 전항 후항 헷갈리지 않게 같은 항목이 전항에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항목이 후항에 오도록 이렇게 잘 배치를 해주고 비례식의 성질이나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쭉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 교과서 넘어보기 뒤 마무리 문제까지 끝까지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드디어 제곱근 안녕. 자, 제곱근 우린 보내줬고요. 자, 18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주된 주제는 수였어요. 수. 그래서 새로운 수들을 막 배웠잖아요. 그것들 계산까지 했고 이제는 문자의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향해 나가는 것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2차 함수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가까운 부분, 가까울 때, 2차 방정식을 풀고자 할 때, 이제 문자를 다루는 기술. 그것이 이번 단원의 주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공식이다 보니까 일단 외워야 하거든요. 근데 또 외울 수 있고요.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를 또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볼 내용은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개념 1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반드시 학습하시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공식들을 살펴볼 것이다. 좀 무섭게 생겼지만, 별거 아닙니다.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죠. 교재 42쪽입니다. 자, 첫 번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자, 별표 제가 3개 달아놨죠, 여기에. 별 3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다항식이 무엇이냐? 항이 한개 이상이면 그냥 다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다 모든 것들이 다항식입니다. 이제 단항식만 항이 하나예요. 걔는 특별히 지칭하고자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식과 식의 곱셈이다. 근데 보통은 항이 두 개짜리인 식과 두 개짜리인 식을 곱합니다. 이전엔 배우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볼게요.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D를 곱할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항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항은 이렇게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A 더하기 B에서 A와 B가 각각 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항식에서 C랑 D가 각각의 항이 됩니다. 그러면 항이 두 개짜리인 식과 항이 두 개짜리인 식을 곱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방식은 비교적 직관적이에요. 보세요. A라는 항에서 두 번째 다항식의 C를 곱한 것. A 곱하기 C. 그리고 A를 D와 곱해준 AD. 그리고 B와 C를 곱해준 BC와 B와 D를 곱해준 BD. 네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죠. 네 개의 합.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분배 법칙에서 온 겁니다. 분배 법칙. 잘 보세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여기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똑같이 화살표를 써줬었죠.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항이 두 개가 되었을 뿐이에요. 여기가 A 자리가 지금 두 개가 됐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지 여기 말풍선에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는 뒤에 C 더하기 D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면 네모라고 생각하면 분배 법칙을 뒤에서 적용해 주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네모를 A랑 곱해주면 A 곱하기 네모죠. 그리고 네모를 B랑 곱해주면 B 곱하기 네모가 되죠. 그 둘의 합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각각의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AC, AD 그죠? 그리고 BC, BD 이렇게 항이 총몇 개? 네개 등장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유는 그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게 두 개와 두 개의 곱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깡총 깡총 하면 됩니다. 이렇게 AC, AD, BC, BD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 더하기 2B와 A 빼기 B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고, 항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앞에는 A와 EB가 각각의 항이죠. 그쵸? 근데 뒤쪽에 항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A와 마이너스 B가 각각 항입니다. 자, 밑에 참고 보세요. 원래 A 빼기 B라는 것은 A와 마이너스 B의 합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것을 줄여서 왼쪽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실 가운데 더하기가 생략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은 더하기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가 있을 때는 각각이 항이고
빼기가 있을 때는 뒤에 있는 항에 빼기를 포함해가지고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죠? 자, 기본 언급하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A와 A를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랑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B로 쓰는 거죠. 그리고 자, EB랑 A를 곱할 거예요. 그럼 EB랑 A를 곱하면 원래는 EBA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알파벳 순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EAB로 착 정리해준 거고요. 마지막 EB 곱하기 마이너스 B를 하면 마이너스 EB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와 두 개를 곱하면 항상 항이 네개 등장을 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또 동류항이 있다면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반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더할 수 있는 항 가운데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EAB가 있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합쳐지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개의 항에서 두 개가 계산이 되어서 항이 세 개가 된 거죠. 괜찮을까요? 자, 요것만 알면 뒤에 있는 문제는 사실 풀 수가 있어요. 시간 문제지 풀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뒤에 곱셈 공식은 외우는 건데, 이거 문제 풀어봐!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했을 때, 선생님, 저 곱셈 공식 안 외워서 못 풀어요. 곱셈 공식 잊어버렸어요. 못 풀어요. 라고 하거든요?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곱셈 공식의 취지를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그렇죠? 우리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풀어서 쓰는 걸 보통 전개한다고 표현하죠. 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항. 자, A와 3이 각각의 항이고 뒤에 B와 1이 또 각각의 항이죠. 그렇죠? 두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자, 그럼 화살표 써볼게요. A 곱하기 B. AB 더하기 A 곱하기 1. A죠, 그냥.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B는 네, 3B. 그럼 더하기 마지막 3 곱하기 1. 3이죠? 자, 동류항 있습니까? 없죠? 더 이상 더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B 더하기 A 더하기 3B 더하기 3. 항이 몇 개? 4개.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항을 이렇게 마이너스 B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B, 그다음 C와 D. 이렇게 또 화살표를 쏴보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A 곱하기 C, 그죠? AC, 그다음에 A 곱하기 D 더하기 AD. 괜찮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B 곱하기 C, 마이너스 BC, 그다음에 마이너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BD. 마찬가지로 동류항은 없고 항이 4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좀 많이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곱셈 공식이요. 자, 곱셈 공식을 왜 외워야 되냐?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A 더하기 B의 제곱인데요. 이제 이걸 외울 겁니다. 근데 얘는요, 사실 똑같은 걸두번 곱하는 거거든요. 이거 방금 배웠죠? 화살표 쏘는 거. 그죠? 이제 전개할 수 있는데, 곱셈 공식의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많이, 많이 전개하는 형식은 그냥 외웁시다. 매번 이렇게 화살표 쏘면 번거로우니까 자주 나오는 건 공식화해서 외웁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곱셈 공식은 어디로부터 온 거다? 여기서 온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데, 자주 쓰는 거 외우자, 이거예요. 단축키 만드는 거예요, 단축키. 알겠죠? 어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하지만 외우지 않아도 전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공식은 똑같은 다항식을 두번 곱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단원이 제곱근이었죠? 제곱이 중요한 것처럼 똑같은 항두 개짜리를 두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데 먼저 화살표 쏘면서 전개해 보겠습니다. 항한번더 표시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항이 자동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A, B, A, B 각각 항이죠? 자, 화살표 쏘겠습니다. 자, 먼저 A 곱하기 A 뭐가 나오죠? A 제곱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A랑 B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AB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B랑 A를 곱하면 BA인데 순서대로 써주면 AB. 그렇죠? 알파벳 순서대로. 그다음 B랑 B를 곱하면 B 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각각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항이 4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류항 길이 계산하면 AB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최종적으로 A제곱과 AB 몇 개? 2개. 그래서 2AB 그리고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곱셈 공식입니다. 앞으로 뭔가 똑같은 다항식, 항두 개짜리를 제곱하면 이렇게 화살표 쏘지 않아도 외우자 이겁니다. 항상 형태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나오고 가운데는 AB, 둘 곱한 것의 두 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개를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보세요. 앞에 거 보세요. 여기서 해볼게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그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러면 앞에 거와 앞에 거를 곱하면 앞에 거 제곱이 나오죠. 맨 뒤에 볼게요. 맨 뒤에. 뒤에 거랑 뒤에 거 곱하면 뒤에 거 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잘 보세요. AB 볼 건데 앞에 거랑 뒤에 거 한번 곱하죠. 근데 똑같은 거다 보니까 또 뒤에 거랑 앞에 거를 곱해요. 그래서 똑같은 값이 두번 등장하죠. 그래서 이앞 뒤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곱셈 공식 첫 번째. 아, 똑같은 거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가운데 몇? EAB.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저와 함께 계속 외워요.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빼기인 경우인데요. 뭐, 고등학생이 된다면 두 개를 하나의 공식으로 보는 것도 타당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둘을 분리하는 게좀더 나아 보여요. 이렇게. 자, 가운데가 빼기인 경우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지울게요. 전개해 볼게요. 자, 이제는 항 표시 안 하고 조금씩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에 제곱인데 빼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얘는 a 빼기 b 곱하기 a 빼기 b인데. 자, 그럼 화살표 써보면 a 제곱. 그죠? a 제곱. 그 다음에 a랑 b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b 나오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ab가 하나 더 나오고 마지막 여기 주의.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플러스 b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동류항 길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똑같은데 가운데 마이너스 2ab가 나오더라.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플러스 2ab, a 빼기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b 제곱. 그죠? 아, 2ab. 그래서 이 형태의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AB만 들어가면 맞추고, XY 들어가거나, 다른 문자 들어가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요렇게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은 항이 3개. 앞에 거 제곱, 앞뒤에 2배, 뒤에 거 제곱. 그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 이 앞뒤 더하기 뒤 제곱. 그리고 아래쪽 주의. 뭐가 잘못됐을까요? 위에 거랑 잘 찾아보세요.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려요. 처음 공부할 때 a 빼기 b의 제곱은 아 빼기가 있으니까 라고 여기 빼기 b 제곱 하는데 아닙니다.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b 제곱입니다. 알겠죠?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개념 확인 문제를 해볼게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공식도 적용할 건데 직접 전개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 얘는 x 더하기 2라는 다항식을 두번 곱한 거다라는 과정을 인식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똑같은 걸두개 곱하네. 그러면 x 곱하기 x, x 제곱, x 곱하기 2 더하기 2x, 그 다음에 2 곱하기 x, 2x. 그렇죠. 마지막 2 곱하기 2 더하기 4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입니다. 우리는 이 전개하는 과정을 앞으로 구구단처럼 하는 게 목적지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보고, 아, 곱셈 공식으로 적용해 볼게요. 곱셈 공식. 아, 똑같은 거두번 제곱하는 거니까, 앞에 거 제곱, 그죠? 그 다음 뒤에 거 제곱하면 4, 가운데는 둘 곱한 2x의 몇 배? 두 배라서 4x. 그냥 무작정 2를 쓰는 게 아니에요. 둘 곱한 것의 두 배인 거죠. 근데 왜두 배였냐? 두개 나오니까. 둘 곱한 게, 그죠? 그 원리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전개를 하면. 자, 그리고 다음 거.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자, 2a 빼기 1의 제곱이니까 두번 곱해요. 자, 여러분도 꼭 전개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자, 2a 곱하기 2a, 2a의 제곱, 4a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EA. 조금씩 빨라지는 거예요. 일단 처음엔 마이너스 EA.

전개해볼게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플러스 AB. 뒤에 또 요렇게 요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AB. 마지막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계산을 해보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오네요. 그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곱셈 공식에 의해서는 이거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항이 이렇게 잡히니까 곱셈 공식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플러스 a 제곱과 같죠? 이게 포인트예요. 또 마이너스 b의 제곱 b 제곱과 같죠? 그럼 더하기 보세요. 둘 곱한 것의 두 배. 둘 곱하면 마이너스가 참 많지만 플러스로 바뀌죠? 그리고 두 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거 부호 뒤집기입니다. 뭔가 제곱의 세상에서는요, 마이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부호를 뒤집어도 같아요.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2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너무 뾰족뾰족해. 무서워. 이런 거예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할것 같은데? 그러면 제곱의 세상에서는 부호를 뒤집어도 되기 때문에, 부호를 뒤집어라?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되죠? 괄호니? 그래서 얘랑 같네? 자, 이거로 바꾼 이유는 얘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외울 모양이기 때문에, 좀 낯선 모양을 무조건 외울 모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부호 뒤집기. 보통은 부호 뒤집으면 수가 반대가 되죠? 그렇죠? 0이 아니라면 반대가 되는데, 제곱은 같잖아요. 우리 4의 제곱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2 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예시 보겠습니다. 얘를 직접 전개하거나 곱셈 공식을 사용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두개다 있네? 그럼 부호를 뒤집지, 뭐. 이렇게. 그죠? 물론 오늘 처음 봤지만 이제 얘는 익숙해질 거다, 이거죠. 아, 얘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가운데 곱한 것의 두 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자, 요것도 있습니다. B-A 제곱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자, 전개는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부터 볼게요. 곱셈 공식.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둘을 곱한 거, 마이너스 AB의 두 배, 마이너스 2AB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B가 먼저 나와 있는 게 우리가 흔히 공부하던 순서와 좀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보통 A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모양으로 바꾼다. 앞에 거와 같은 취지인데 항의 순서를 ABC 순서대로 바꾸고 부호를 뒤집어라.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그럼 보세요. B-A는 사실 B 더하기 마이너스 A잖아요. 순서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로 바뀌죠. 그죠? 그렇게 바뀌고 그 상태에서 부호를 샥 뒤집으면 A 빼기 B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B-A 제곱이나 A-B의 제곱이나 같다 이거죠. 우리가 좀더 이게 익숙한 형태거든요. 여기도 볼게요. 3-A의 제곱은 A-3의 제곱과 같다 이거죠. 나중에 이게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전개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곱셈 공식 1번이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했어요. 두 번째. 아, 얘도 너무 중요한데 이건 학생들이 금방 외워서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곱셈 공식. 합과 차의 전개를 우리는 합차 공식이라고 불러요. 자,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합차 공식. 앞에 있는 곱셈 공식은 보통 완전 제곱식이라고 나중에 좀 비슷한 표현을 갖다 쓰는데 지금은 표현이 딱히 없고요. 여기는 합차 공식. 모양을 보시면요. 아까는 똑같은 다항식을 두번 곱했는데 이번은 등장인물들은 같은데 가운데 연산 부호만 어때요? 합과 차로 반대죠. 그렇죠? 여기는 합. 여긴 차. 그래서 합차 공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전개를 해보면요.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조금씩 빨리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B 그다음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보세요. 여기 지금 부호가 좀 생동감이 있죠? 그래서 가운데 AB, AB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로 사라지고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네요. 그렇죠? 이 곱셈 공식의 특징은 가운데 항이 사라지네. 항이 4개인데 2개로 바뀌었네. 보통은 3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이 줄어들었다. 근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구나. 이것이 합차 공식입니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곱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보세요.

X와 3이 등장인물인데 가운데 합찬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개도 꼭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아, 보세요. 등장인물들 같은데 부호, 연산 기호만 다르네. 합차,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합차 공식에 대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볼게요. 자, 직접 전개하면 보세요. 어우, 너무 무섭게 생겼죠?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직접 전개하면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얘를 합차 공식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 합차 공식으로 본다. 등장인물이 마이너스 A와 B인데요. 가운데 뭐만 달라요? 연산 기호만 달라요. 아, 합차 공식이네.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목이 형성돼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네. 그럼 A 제곱 빼기 B 제곱이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그 부호 뒤집기로도 할 수는 있어요. 보세요. 부호를 뒤집으면 각각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변화가 없잖아요.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부호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부호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합차 공식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고요. 요렇게. 아, 딱 봤을 때, 마이너스 A와 B인데 가운데 뿔만의 합차 공식이네. 이렇게 볼줄 아는 시야를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어렵겠지만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곱셈 공식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1차식의 곱의 전개라는 게 뭐냐면 x를 문자 취급하는 거예요. 너 문자. 자, 뭐 하는 거냐면 은연중에 나중에 2차 방정식 풀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차식을 다루는 건데 x는 문자, a는 상수 이겁니다. 전개를 해보면 x제곱, bx, ax, ab거든요. x제곱, bx, ax 더하면 a 더하기 bx. 그다음 A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전개해봐도 좋고요. 이 공식 형태를 아 X제곱 더하기 합X 더하기 곱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직접 전개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곱셈 공식 3과 4는 직접 전개하세요. 알겠죠? 무리하게 아직 외울 필요 없습니다. 1, 2를 외우세요. 자, 얘도 예를 들어 보면 X제곱 2X, 1X, 2 이렇게 되죠? 항이 4개인데 2x와 1x를 더해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 개념 1 연습하는 데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 x만 문자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나왔고요. 이거 몇 x? 4x. 그리고 여기 몇 x? 1x. 4x와 1x 더해서 5x,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아, 이 1과 4를 더한 거, 1과 4를 곱한 거, 이렇게 아직 하지 마시고, 전개하세요. 알겠죠? 전개. 자, 여기도 볼게요. X제곱, 5X와 마이너스 3X. OX, 마이너스 3X니까, 여기 2X 되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 전개하는 과정을 거꾸로 하거든요. 나중에 얘를 보고, 아, 얘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4네 라는 걸 찾아내거든요.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쓰이긴 하는데요. 아직은 직접 전개해 보세요. 알겠죠? 저 믿고 직접 전개하시고 외워야 되는 거 곱셈 공식 몇번몇 번? 1번, 2번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죠? 복잡하죠? 아, 물론 저는 뭐 말하라면 말할 수 있지만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형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2차 방정식이 돼요. 이 오른쪽 는 0 하면은 그래서 뭔가 형식을 연습하는 건데 이거 위에 거 보지 말고 바로 아래에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x 더하기 3과 2x 더하기 1을 곱하세요. 아, 항두 개랑 두 개네. 많아봤자 항네 개네. 자, 전개해 볼게요. x 곱하기 2x는 2x 제곱 나오죠? 그죠? 그리고 2차네, 2차. 그리고 x 곱하기 1, 1x랑요. 3 곱하기 2x, 6x가 나오네요. 2를 더하면 몇 x다? 7x 나오고요. 1차네요. 그리고 3 곱하기 1은 3이니까 3. 상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1차 곱하기 1차를 해서 2차식이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찬물 살짝 몸에 적시는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 확인 문제 다섯 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곱셈 공식 다섯 번째가 네 번, 이게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전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2x 곱하기 x는 2x제곱이죠. 그쵸? 자, 그 다음 2x 곱하기 5는요. 더하기 10x 나오죠. 그 다음 3 곱하기 x는 3x 나오고요. 마지막 3 곱하기 5, 15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2x제곱 더하기 13x 더하기 1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자, 마이너스가 있어도 당황하지 말자. x랑 3x 곱하면 3x 제곱,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보세요. 좀 미래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보세요. 어차피 1차식과 1차식 곱하니까 2차식 될 거야. 그래서 2차식이 되기 때문에 뭔가 몇 x 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상수 이렇게 될 거야. 2차가 될 거니까. 그럼 우리는 저 네모 채우는 문제가 될 거야. 이건데 먼저 x랑 3x 곱해야 2차가 되겠죠? xx니까. 아, 여긴 3이야. 그죠? 그럼 1차를 채우려면 x랑 상수를 곱한 2, 그리고 상수랑 3x를 곱한 마3. 그죠? 2랑 마3을 더한 마1이 될 거야. 그죠? 그리고 상수는 마이너스 1과 2를 곱한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요 네모 채우기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형식을 공부하기 전에 전개를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네모가 있지만, 그래서 간단히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됐을까요? 자, 오늘 개념 다 살펴봤고요. 자, 이것만은 꼭 뉴런 하나. 분명 하나라고 했지만 하나 같지 않은 하나죠. 그렇죠? 2인분 같은 1인분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이것만 알면 다풀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 전개입니다. 전개. 나중에 전개하면 풀리는데 선생님 저 곱셈 공식 안 외워서 못 풀어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전개해 볼게요, 선생님. 공식은 잊어버렸지만 전개해 볼게요.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자, 그리고 곱셈 공식 많이 헷갈리는 세개 앞에 거 보세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고,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렇죠? 여기 플러스. 그다음 마지막 합차. 그죠? 합차는 어떻게 된다? 그냥 가운데가 사라져서 이렇게 된다. 특징으로는 뒤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어요. 아마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저처럼 이제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개입니다. 알겠죠?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국어 의논하며 토이에어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다섯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죠?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 뒤를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모든 문제 마저 풀어보고요. 2회 문제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도 이번 시간에 풀어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처럼 이번 시간에도 배운 내용 차근차근 떠올리며 문제 열심히 풀어볼까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생각해봅니다. 친절을 베푼 적이 있나요?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내가 베풀었던 친절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어디를 들어가는데 뒤에 사람이 따라 들어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문을 이렇게 잡고 기다려 주었다. 라던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잠깐만요 하고 뒤에 사람이 막 뛰어 들어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 열림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었다. 라던가 또는 우리 교실에서 문제 푸는 걸좀 어려워하는 짝꿍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 주었다라던가 미술 시간에 준비물이 없어 하는 친구한테 내가 가진 준비물을 빌려 주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경험을 떠올려 봤나요? 좋아요. 친절이란 막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친절은요, 우리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렇게 막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친절 하나하나가 내 기분도 좋게 하지만 그렇게 친절을 받은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해요. 우리의 친절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두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하루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작은 친절을 내 주변 친구들, 가족들에게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선생님이 왜이 친절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단원정리평가 1회 16번 문제가 바로 이 친절과 관련이 있는 글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번 문제부터 19번 문제까지 만나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글이 방금 이야기한 친절과 관련이 있는 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읽어봤던 글이긴 하지만, 자, 이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봉사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오리온 지인군을 2021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 잡지는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어린이 선정은 몇 번째? 두 번째이다라고 이 올해의 어린이 선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 아래를 보죠. 자, 굵은 글씨로 올해의 어린이 오리온 진이라고 적혀 있고요.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이 오리온 진군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오리온 진은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하네요. 자, 모은 후원금으로 뭘 했냐면 끈을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도시락도 기부하고요. 책도 기부했대요. 뭘로? 모은 후원금으로. 또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의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이 오리온 친구는요, 도시락도 기부하고 책도 기부하고 이렇게 병원에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도 기부했다라는 것이 글을 통해 알수 있네요. 오리온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절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했구나라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6번 문제, 오리온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어떤 목표였죠?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서둘러

둘러 친자를 서둘러 친자를 베풀자.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바로 오리온 진이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죠.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 오리온 진이 한 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자, 책을 기부했다 나와 있었고요.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을 기부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었지요. 그리고 3번에 이 끈을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었지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노래를 불렀다라던가, 지진으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기부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맞은 것 1번, 2번, 3번을 모두 골라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오리온진이 생각하는 나눔과 관련하여 할수 있는 토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토의 배웠잖아요. 토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토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배운 내용 떠올려보죠. 토의 절차가 뭘까요? 자, 배운 내용 떠올려볼까요? 토의 절차. 이야기해보세요. 가장 먼저 토의 주제를 결정합니다. 토의 주제를 정합니다. 다음은 토의 주제를 정했다면 의견을 뭐해요? 의견을 각자 마련하고요. 그 다음은 그 의견을 뭐해요? 나눕니다. 의견 나누기. 그 다음에는요, 의견을 모아요. 마지막으로 의견 결정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토의 절차를 다시 정리해보면, 토의 절차는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나누기, 의견 결정하기, 의견 모아 결정하기. 이렇게 토의 절차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오리온진이 생각하는 나눔과 관련하여 할수 있는 토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1번. 얼마를 기부해야 진정한 나눔일까? 2번, 나눔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았고요. 3번, 나눔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중요하다라고 했나요? 4번,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일까? 그래요. 이 오리온진은요, 이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 친절이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친절이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일까? 이것이 적절한 토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5번, 억지로 나눔을 강요하는 것도 사회에 도움이 될까? 아까 친절은 선택이다라고 했잖아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도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는 토의 주제는 바로 4번.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일까? 4번이 어울리겠다.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9번 문제. 이 글을 읽고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민정이부터 보죠. 나도 유명해져서 잡지에 실리고 싶어. 알맞을까요? 자, 다음 도연.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국 손해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알맞지 않겠죠? 자, 미소. 나도 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요. 지금은요, 오리온지는 당장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눔, 친절을 베풀 것이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은 친구 중에서 미소, 나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것이 적절한 내용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정답으로 미소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원 정리 평가 1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모든 친구들과 협력하며 토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게 첫 번째, 토의 주제 정하기가 있었고요. 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는 토의 계획하기가 있었죠. 토의 계획. 계획을 한 다음에는 실천, 토의를 하고요. 토의를 한 다음에는 토의 점검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네 단계였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먼저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토의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토익 주제 정하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기억을 가장 먼저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은 주제와 관련해 의견을 마련하고 협력하며 토의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토의 계획하기 단계이지요. 따라서 의견 마련을 먼저 적어주고 협력하며 토의할 계획 세우기 리을을 세 번째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열심히 협력하며 잘 토의하고 의견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토의하기 단계이지요. 따라서 네 번째 니은 적어주면 되고요. 끝으로 토의가 다 끝났다면 토의 과정에서 잘한 점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단계가 끝으로 토의 점검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요. 주제와 관련해 의견을 마련하고 협력하며 토의할 계획을 세운 다음에 모든 친구들과 토의하고 모든 의견 결정하기. 기역, 디귿, 리을, 니은 순으로 기호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풀어볼까요? 자, 먼저 우리 1번부터 2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이 무엇인지 잘 봐야 하겠는데요. 자,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우리 친구들 그림을 같이 보죠. 여기 당나귀가 있습니다. 나 당나귀? 이런 표정으로 지금 있고요. 자, 이 당나귀를 보면서 아주머니, 노인, 농부, 청년이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노인은 나이 드신 아버지를 걷게 하고 아들이 타고 가다니 엥 버르장머리가 없군 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부는 아유 아들은 걷고 아버지만 타고 가네 당연히 같이 타고 가야지 으이! 이렇게 농부가 이야기를 하시고요. 청년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에 타니까 당나귀가 힘들어 헉헉 대잖아 아이고 당나귀 불쌍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아주머니와 노인과 농부와 청년의 이야기가 모두 달라요. 바로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웠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무엇이었나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처지가 바로 관점. 관점이었잖아요. 자, 알맞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의견은 인물마다 다르다. 사람들마다 바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2번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수지부터 보죠. 하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생각해야 해결이 쉬워. 그런가요? 우리 배웠던 내용 떠올려 봅니다.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을 비교하며 생각을 해야 어때요?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균형 있는 선택, 균형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잘못 말하는 친구는 소지네요. 자, 민지는 인물마다 의견 차이가 생기는 까닭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야. 좋아요. 재성이는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혼자 생각할 때보다 더 나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 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 수지라고 이름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부터 5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관점 이야기 했잖아요. 관점,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의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배웠잖아요. 글을 읽을 때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제목을 봅니다. 또는 글을 읽으며 중요한 낱말, 표현들을 살펴봅니다. 또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다면 어떤 사진과 어떤 그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런 것들 말이죠. 자, 먼저 가글부터 살펴볼 텐데, 이 가글의 글쓰기의 관점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보자고요. 자,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긍정적인 표현 쓰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네요. 자, 다음 문단. 무엇보다 세계 문화 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서 평소 할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죠. 학교나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새롭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 있는 내용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행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넓고 다채롭게 다양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양한 세계 문화나 축제를 경험하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가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의 어떤 관점, 긍정적인 관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자, 나는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제목은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그림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글쓴이가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은 이 글쓴이가 이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골라보세요라는 문제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죠.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세계 문화 행사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런가요? 부정적인 관점은 아니었죠. 2번. 이 세계 문화 행사에는 좋은 점이 많다. 그래요. 긍정적인 관점이었고요. 3번. 이 세계 문화 행사는 신중하게 치러야 한다.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관점이 좀더 강하죠. 따라서 우리는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4번 문제인데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 표현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은 세계문화행사의 긍정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 기억은 우정이에요.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니은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에요. 장벽은 장애물이잖아요. 만약에 이 밑줄이 이렇게 너머까지 이렇게 그어져 있었다면 장애물을 넘는다라는 좋은 뜻, 긍정적인 뜻이니까 정답이 될수 있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 장애물 그 자체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알맞지 않습니다. 디귿 친밀감, 좋은 뜻,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재미와 즐거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따라서 기억 과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고요. 미음은 평소라는 이 낱말 그 자체는 부정적, 긍정적인 관점 모두 아닙니다. 따라서 알맞은 표현을 모두 고르면 기역과 그리고 디귿과 그리고 리을 세 가지를 모두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5번입니다. 글쓴이의 관점을 전하기 위해 나와 바꿀 수 있는 그림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글쓴이의 관점은 세계 문화 행사의 긍정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림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1번. 세계 문화 행사 후 버려진 쓰레기 사진. 이 버려진 쓰레기는 어때요? 부정적인 관점에 가깝겠죠. 알맞지 않고요. 2번. 이 세계 문화 행사를 하며 막 다투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3번. 이 세계 문화 행사에서 사람들이 친밀한 표정을 짓는 모습. 이것은 긍정적인 관점에 가까운 사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그림, 바로 세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이어서 6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또 글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방금 한 것처럼 이 글의 글쓴이의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살펴보자고요. 자, 가글입니다. 또 자전거를 타며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글의 글쓴이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뭐에 대해서? 다음 보죠. 그래서 공공자전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알수 있죠.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교통수단 무엇이 공공자전거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공공자전거는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공공자전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

특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나는요, 공공자전거 안전하게 타요라는 제목으로 그림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안전한 공공자전거 이용 캠페인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요, 우리나라 법 중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규칙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면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해야 하고요. 만약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다면 이 도로의 우측에 잘 붙어서 가게 되어 있고요. 또는 횡단보도를 통해 건널 때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나와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납해달라. 그리고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 안전모에 이렇게 빨갛게 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 그림은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기역, 니은, 디귿 중 글가에서 글쓴이가 공공자전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 관점을 알 수 있는 표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글가는요, 공공자전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또 자전거를 타며 이 자체는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니은, 친환경, 교통수단.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표현. 디귿,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 역시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니은과 디귿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다음 7번 문제 보죠. 글가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 제목은요, 그 글을 대표하는 얼굴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글의 글쓴이의 관점이 잘 드러나게 이 제목을 골라줘야 되는데, 글가는 공공자전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지 1번처럼 위험한 공공자전거, 또는 경제적 부담이 큰 공공자전거, 또는 관리가 부실한 공공자전거 들려서, 또는 공공자전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좀 부정적인 영향의 냄새를 풍기는 제목은 알맞지가 않고요. 3번에 유익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이러한 제목이 글가와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정답으로 선택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8번 문제 만나보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나는요,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글자 색상을 다르게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요, 이렇게 빨갛게 하는 등 글자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공공자전거의 이로운 점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공공자전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알수 없습니다. 공공자전거에 대여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공공자전거를 위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막 도로를 막 한복판 달리면 안 돼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요.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1번과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나에서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어떤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냐면, 우리 여기서 알수 있죠?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요. 따라서 정답으로 어떤 도로? 자전거.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잘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도 자전거를 자주 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물론 지금도 그래 왔겠지만, 앞으로는 이 그림처럼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잘 이용하고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반납도 잘 해주고요. 또 특히 안전모를 꼭 쓰는 등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자전거를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 시간은요, 단원 정리 평가 이외에 10번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

0: 자, 글 가와 나를 읽고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레오부터 보죠. 공공자전거에 대한 다른 관점의 글도 찾아봐야겠어. 그래요. 지금은 글 가는요. 똑같은 공공자전거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글 나는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친구들은, 나는 그렇다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제점,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 또는 뭐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 할수 있습니다. 좋고요. 이드니,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또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래. 그래요. 글 나를 보고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이것 말고도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더 찾아봐야겠어. 생각해 봐야겠어. 이런 생각도 어울립니다. 자, 좋고요. 봐.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돈도 아껴주고 운동도 되는 안전한 교통수단까진 좋아요. 그런데 글 가를 보고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전모는 안 써도 되나요? 글 나를 제대로 봤다면 아까 안전모는 꼭 써요라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안 써도 돼라고 한 바하는 잘못 말했네요. 따라서 우리는 잘못 말한 친구 바하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 평가 이외에 10번 문제까지 관점을 생각하며 모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그냥 헤어지기 전에 이번 시간에도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가자고요.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입니다. 이번 시간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자, 관점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은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처지, 방향, 태도 같은 것들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의견을 나눌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바람직한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선생님, 저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내 생각과 의견, 이유까지 함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정리 평가 이외 나머지 문제들 모두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우리 또 봐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오늘도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자신 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4단원 비화비율의 내용을 만나보았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그래프의 내용을 만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에서는요, D그래프 그리고 원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5단원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1회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모두 준비되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5단원 핵심 정리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제까지 배웠던 그래프들 어떤 그래프들 있었나요? 맞아요. 막대 그래프 여러분 배웠죠. 그림 그래프도 배웠죠. 꺾은선 그래프도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 6학년에서는요, 새로운 그래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띠 그래프라는 그래프입니다. 띠 그래프 알아보기. 자, 띠 그래프라고 하는 건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를 말해요. 자, 뭐라고요? 그렇죠. 비율을 띠 모양이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가 바로 5단원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4단원에서 여러분 비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로까지 표현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만큼이 전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체의 30%의 학생들이 축구를 좋아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30%만큼 표현을 해주고요. 피구는 40%의 학생만큼이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줄넘기는 20%, 달리기는 10%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율을 바로 읽어서도 알수 있고요. 위에 있는 이 눈금 한 칸이 얼마만큼인지를 생각하면서도 그 비율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0%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30%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띠 모양이니까 이름이 띠 그래프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원 그래프도 알아볼게요. 원 그래프도 띠 그래프랑 비슷합니다. 원 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어때요? 모양이 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원 그래프입니다. 좋아하는 음식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원 그래프에 나타냈대요. 자, 눈금 한 칸이 얼마만큼을 나타내는지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이 25%네. 자, 그럼 한 칸은요, 5%를 나타내는 거죠. 떡볶이 30%, 마라탕 25%, 치킨 25%, 피자 20%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 뭐 가장 많은 것, 가장 적은 것, 이런 거 있죠? 떡볶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마라탕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과 치킨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서로 25%로 같습니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 그래프와 띠 그래프를 볼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로 나타내기입니다. 자,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를 볼게요. 1번. 표에 나타난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이게 제일 1번이에요. 일단 백분율을 구해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2번.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인지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분율을 구했는데 이것을 모두 더했을 때 100%가 안 된다? 100%가 넘는다? 그러면 잘못 구했을 수 있어요. 100%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각 항목의 백분율만큼 띠나 원을 나누고,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씁니다. 자, 띠도 나누고요. 원도 나눠요. 자, 그 다음, 각 항목의 내용, 그리고 백분율을 적어주세요. 마지막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제목은요, 사실 처음에 써도 상관없고, 마지막에 써도 상관없으니까, 자, 일단은 그래프의 제목은 처음 또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4번. 여러 가지 그래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 그래프, 상황에 알맞게 활용을 해줘야겠죠? 항목별 자료의 양을 비교할 때에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간에 따른 자료의 변화를 알아볼 때에는 어떤 게 좋다고요? 그렇죠. 우리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냈잖아요. 변화하는 거. 다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아볼 때에는 띠그래프 또는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여러분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우리 단원평가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의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입니다.

단원평가 모두 20문제 준비되어 있죠? 1번부터 볼게요. 민준의 반 학생들이 주말에 가고 싶은 장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말에 가고 싶은 장소별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딱 보고 나서 문제 이어지는 것 4개나 다 풀어볼 거예요. 1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위와 같은 그래프를 T그래프 또는 원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이름 무엇일까요? 자,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원 모양인가요? 아니면 띠 모양인가요? 그렇죠. 띠 모양이죠. 그래서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2번, 작은 눈금 한 칸은 몇 퍼센트를 나타내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때 눈금 한

혈액환이 얼마를 나타내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만큼이 100%죠? 자, 두 칸만큼이 10%래요. 그러면 한 칸만큼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의 반절만큼이니까 바로 5%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3번,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쓰시오. 자, 놀이공원입니다. 여기 보이죠?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의 수? 그렇죠. 학생의 비율은 3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풀면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대로 보는 대로 35%라고 적어주면 되거든요.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놀이공원 35%래요. 그 다음 워터파크 가고 싶어 하는 학생 30%래요. 영화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25%래요. 자, 모두 다 더해줍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되었나요? 90이 되었어요. 그러면 100에서 90을 빼자. 그럼 10이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백분율은 바로 10%가 되는 겁니다. 10%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T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카페에서 하루 동안 팔린 음료를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건요, 이것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 이것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것들 가장 쉽고요. 또는 뭐두 번째로 높습니다. 두 번째로 낮습니다. 또는 이것의 비율과 이것의 비율이 서로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하루 동안 팔린 음료별 잔수의 비율이에요. 커피는 40%, 과일 주스 25%, 스무디 30%, 차는 5%예요. 자, T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 일단 첫 번째, 하루 동안 팔린 음료별 잔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음료는 커피입니다. 이렇게 가장 비율이 높은 것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과일 주스가 팔린 비율은 전체 25%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쓸수 있겠죠. 뭐 커피가 팔린 비율은 40%입니다. 스무디가 팔린 비율은 30%입니다. 차가 팔린 비율은 5%입니다.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딱두 가지만 골라서 써줬으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알겠죠? 6번입니다. 하루 동안 팔린 차가 모두 8잔이라면 과일 주스는 모두 몇잔 팔렸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차는 전체의 5%만큼 팔렸거든요. 그러면 5%만큼이 8잔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일 주스는 25%인데 25%는 몇 잔일까요? 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5%가 8잔? 그럼 25%는? 자, 일단 5% 곱하기 5를 했을 때가 25잖아요. 그러면 팔린 잔수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5배를 한다. 8호? 그렇죠. 40잔이죠. 그래서 과일 주스는 모두 몇잔 팔렸다? 바로 40잔 팔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것으로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전체 팔린 음료가 몇 잔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25%가 40잔이다. 그럼 100%는 4, 4, 16, 160잔이니까 전체 팔린 음료의 수는 160잔이구나.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7번입니다. 가고 싶은 나라별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T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합니다. 가고 싶은 나라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어 보았어요. 자, 일단 7번은요, 표를 완성하래요. 학생 수는 나타나 있는데 백분율은 비어 있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채워보는 거예요. 자, 백분율 구합니다.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래요. 그러면 우리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각각의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단원평가 강의니까 선생님이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 왠지 앞에서부터 풀고 싶지만 선생님은 프랑스부터 한번 구해보려고요. 자, 여기 생각해보니까 백분율, 전체 50명 중에 5명이 가고 싶어 하네. 100분율 구하려면 100을 곱해야겠구나. 50으로 약분을 하고, 5이 10이니까 10%네. 라고 이렇게 10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 중국은 10명의 학생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5 곱하기 2잖아요. 5이 10. 그럼 10 곱하기 2는 20. 그쵸? 자, 일본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15명이죠.

5 곱하기 3이 15잖아요? 10 곱하기 3은 30. 그 다음,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는 20명이죠? 5, 4, 20. 그러면 10 곱하기 4는? 그렇죠. 10 곱하기 4는? 40이죠. 그러면 40, 30, 20, 10 모두 더해보세요. 그러면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구해볼 수 있어요. 각각의 항목의 백분율을 따로따로 구해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들 사이에 관계가 보일 거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비율이 같네. 이거는 이거의 두 배네, 세 배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구하고 이걸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 표를 그래프로도 한번 나타내어 볼 거거든요.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항목의 백분율을 보면서 띠를 한번 선을 그어서 나눠보는 거예요. 일단, 미국 40%죠. 그러면 40%만큼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 미국은요? 일본은요? 30%잖아요. 그러면 10, 20, 30% 이만큼 선을 그어줍니다. 중국은 20%이니까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선을 그어 나눈 다음에 각 항목의 백분율을 다음과 같이 적어서 완성해 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선만 이렇게 그어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알맞은 색깔로 이렇게 색칠해서 구분을 해주면 훨씬 더 예쁜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9번부터 11번입니다. 소정인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 주제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만들고 싶은 영상 주제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체 백분율은 100%예요, 합은. 게임 40%, 운동 20%, 요리, 여행은 몇 %인지 나와 있지 않고요. 기타가 10%래요. 자, 9번 볼게요.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과 여행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이 같을 때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의 수랑 여행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의 수랑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비율의 합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100%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40 빼주고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 20또 빼주고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수 비율 10%를 빼줍니다. 그러면 40 더하기 20 더하기 10은 바로 70이니까 100에서 70을 뺀 것, 즉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와 여행을 우리 각각 영상 주제로 만들고 싶어하는 학생의 비율은 더했을 때 3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학생 수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비율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0 나누기 2를 생각하는 거죠. 30 나누기 2는 얼마다? 15다. 그래서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그렇죠. 바로 15%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10번입니다. 띠 그래프의 전체 길이가 50cm일 때 게임 영상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을 땐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전체 주어진 띠의 길이에다가 주어진 백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게임 영상은요. 친구들, 40%의 친구들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100분의 40. 그대로 곱해주는 거죠. 50으로 약분 1, 그리고 2가 되니까 2분의 40이죠. 2로 약분하면 20이 남아요. 그래서, 아, 20cm다. 이렇게도 구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이 100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길이가 50cm다. 그러면 50cm일 때는 우리 몇 cm로 게임 영상을 나타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만약 100cm라면 우리는 몇 cm로 나타내야 되는지 알죠? 그쵸? 기준량이 100이라면 그 중에서 40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잖아요. 100%는 얼마만큼일까? 몇 명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20 곱하기 5를 했을 때가 100이 되니까 48 곱하기 5를 해서 전체 학생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48 곱하기 5는 85, 40, 45, 20. 그래서 240이 됩니다. 그래서, 아, 240명이구나. 전체 학생의 수 240명. 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20%면 몇 명, 100%면 몇 명, 이런 식으로 써보면 생각보다 계산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부터 14번입니다. 종현이네 학교 6학년 학부모에게 희망하는 수학여행 장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희망하는 수학여행 장소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원 그래프. 오른쪽에 나와 있죠. 경주 40%. 서울 20%, 부산 24%, 제주도는 16%예요. 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볼게요. 12번입니다.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는 서울을 희망하는 학부모 수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는요,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는 40%예요. 서울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는요, 바로 20%입니다. 그러면 몇 배냐라고 물어보았으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 이것을 서울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로 나눠줘야겠죠. 40 나누기 20입니다. 그러면 2가 되죠. 정답은 2배가 돼요, 2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때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하는지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일단 이런 식을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엇이 무엇의 몇 배냐라고 할때 기준량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무엇의라고 하면 무엇의 이것이 기준량이 됩니다. 다음 13번 서술형 문제예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부모 수가 250명이라면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는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전체 학부모의 수가 250명이다.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의 비율이 16%다라고 한다면 학부모의 수몇 명인지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전체 학부모의 수는 250명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는요, 바로 100분의 16이란 말이죠. 이 둘을 서로 곱해주기만 하면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약분해 볼게요. 10으로 약분을 했을 때 25, 그다음 10이죠. 5로 약분을 하면 2가 되고, 5로 약분을 하면 5가 돼요. 2로 약분을 하면 1, 2로 약분을 하면 8이 되죠. 남은 것은 5랑 8이니까 5, 8에 40이 되죠. 따라서 학부모의 수는 40명이에요. 그럼 우리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풀이 과정.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의 비율은 전체의 16%이므로 250 곱하기 100분의 16. 그래서 40명입니다. 답은요? 그렇죠. 바로 40명.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의 학생 수를 알고 있으면, 전체의 수를 알고 있으면 각 부분의 수까지도 백분율을 활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14번입니다. 학교 알림 문자가 다음과 같이 전송되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놓으시오. 자, 본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 수학여행 장소는 설문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어디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결정되었을까요? 그렇죠. 가장 높은 비율 가지고 있는 바로 경주가 되겠죠. 경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답 바로 경주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15번부터 17번입니다. 선영이가 유물 전시관에 다녀와서 쓴 일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6년 몇월 며칠 바람 부는 날. 가족끼리 유물 전시관에 다녀왔다. 유물 전시관에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 24점, 신석기 시대 유물이 40점, 청동기 시대 유물이 64점, 철기 시대 유물이 72점 전시되어 있었다. 다양한 시대의 유물을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다. 자, 이런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15번에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보니까 시대별 전시된 유물수의 비율 이렇게 완성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유물수, 그다음 백분율까지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자,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24점이래요. 그러면 24 쓰고,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요, 40점이래요. 그래서 40 쓰고,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요, 64점.

철기 시대의 유물은요, 바로 72점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전체 유물의 수를 먼저 구해주면 좋겠죠? 전체는 24 더하기 40 더하기 64 더하기 72까지. 자, 한 번에 모두 다 더해봅니다. 자, 4 더하기 4 더하기 2는 10이죠? 그럼 받아 올림 해주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은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20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계 유물의 수는 2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백분율을 구해볼 거예요. 백분율 기준량은 바로 200이 되는 거죠.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200이다. 구석기 시대 유물 24점이다.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비율을 구하자. 그러면 100으로 약분했을 때 1과 2가 되고 2로 약분을 하면 12만 남으니까 아, 구석기 시대 유물은 전체의 12%네. 신석기 시대의 유물도 한번 볼게요. 전체 200개인데 신석기 시대 유물은 40점이네. 여기에 100을 곱하자. 100으로 약분하면 1과 2가 되고 2로 약분을 하면 20만 남으니까 아, 전체의 20%만큼이겠구나. 그다음 우리 이번에는 72점인 철기 시대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24에다가 3을 곱하면 72가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12에다가도 똑같이 3을 곱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3, 36. 아, 36%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 백분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구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체가 백분율의 합이 100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에서 36, 20, 12를 빼주는 거예요. 자, 12 더하기 20은 32죠. 32에다가 36을 더했어요. 그러면 68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68을 빼준다. 그럼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유물은 32%다. 이런 식으로도 구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분율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풀어도 좋고요. 이렇게 몇 가지를 계산을 했다면 이 전체 백분율의 합이 100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16번 볼게요. 위표를 원그래프로 나타내래요. 자, 여기 있는 이 표를 보고 나서 알맞게 우리 원그래프를 선에 그어서 나눠볼 거거든요. 구석기 시대 유물은 12%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눈금 한 칸이 몇 퍼센트? 그렇죠. 1%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큰 눈금 한 칸은 5%이니까 12%면 바로 12%만큼, 여기만큼 가서 선을 그어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자, 신석기 시대는 20%니까 20칸만큼, 청동기 시대 32칸만큼, 철기 시대 36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과 백분율을 적어주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칸이 작아서 글씨를 쓰기 좀 어려워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서 그래프의 밖에다가 내용을 적어두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이렇게 제목까지 꼭 확인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17번이에요. 위표를 길이가 50cm인 T그래프로 나타낼 때 청동기 시대 유물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길이가 50cm래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32%이니까 전체의 100분의 32 이렇게 곱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50으로 약분 1 그리고 2. 2로 약분하면 16만 남으니까 아, 16cm이구나.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50cm일 때 우리가 얼마만큼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100cm일 때는 32cm겠네. 그러면 50cm는 반절만큼이니까 32의 반절만큼. 그래서 16cm구나. 이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자, 18번에서 20번이에요. 어느 박물관의 요일별 입장객 수를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요일별 입장객 수, 자, 어때요? 뭘로 나타냈나요? 막대 그래프. 이것은요? 그렇죠. 꺾어져 있는 선이 있죠. 변화하는 양을 나타낼 때 좋은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자, 마지막 요일별 입장객 수의 비율이에요. 비율을 어떤 모양으로 나타냈어요? T 모양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T 그래프가 됩니다. 18번 요일별 입장객 수를 나타낸 그래프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가는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자, 다음 나는요? 꺾어져 있는 선. 그렇죠. 바로 꺾은 선 그래프. 자, 마지막 띠 모양에다가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띠 그래프. 이렇게 각각 그래프들의 특징 그리고 이름까지

여러분 알아두도록 하세요. 다음 19번입니다. 요일별 입장객수의 비율을 알아보기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는 어느 것인지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여러분, 요일별 입장객수의 비율을 알아보기에 좋은 거래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요일별 입장객수의 비율 나타나 있는 거, 이세개 중에 딱 하나 있죠? 뭐 있나요? 그래요. 바로 다죠, 다. 다 그래프의 이름은 바로 띠 그래프였어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죠. 정답은 다. 20번 문제입니다. 위 그래프를 원 그래프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는 차례대로 순서를 나열하시오 라고 합니다. 원 그래프, 그리고 띠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원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 기억.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인지 확인하기. 니은. 각 항목의 백분율만큼 선을 그어 원 나누기. 디귿. 각 항목의 백분율 구하기. 리을. 나눈 부분의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 쓰기. 미음,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 쓰기. 자,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쓴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바로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 거죠. 백분율을 구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할까요?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백분율만큼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눠주세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순서로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이것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래프 어렵지 않죠? 네, 맞아요.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 평가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반짝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북투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는데 모두 준비했나요? 준비했다면 아주 잘했어요. 박수! 자, 우리 북투 실전책은 우리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우리 이번 단원 내용 다 배운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했는데 이럴 때 꺼내서 풀어보면 좋습니다. 우리 실전책 제일 앞부분에는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핵심 복습이 있어요. 이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고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오늘 전부 다 20문제 살펴보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1번에서부터 6번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다음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장 풀고, 그럼 우리 핵심 복습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번 단원 핵심 복습.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해서

선생님, 저 이제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진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빈 칸을 뚫어놨어요. 선생님, 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빈칸 채우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말차례를 지키며 대화하기, 우리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무엇을 지켜 말합니다. 무엇을 지킨다고요? 아, 여기 위에 힌트가 있었네. 바로 말차례를 지켜 말합니다. 이렇게 말차례라는 것 기억해야 해요.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순서, 말차례죠. 두 번째, 친구가 말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무얼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공놀이 할때 우리 공 친구랑 나랑 재미있게 공놀이 하고 있는데 아유 모르는 친구가 와가지고 공을 뻥 하고 차버리는 거예요. 공놀이에 끼어든 거죠? 끼어들지 않습니다. 친구가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세 번째 볼게요. 대화 내용과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면 안 될까요? 대화 내용과? 그렇죠. 관계 없는 말. 대화 내용과 관계 없는 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대화 내용, 대화 주제와 관계 있는 말을 해야겠죠. 그래요. 이제 네 번째 볼게요.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 듣는 태도. 귀를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귀를 기울여서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건요, 집중해서 아주 내가 잘 듣는 것, 이걸 귀를 기울인다고 해요. 마지막, 상대에게 말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물어본 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화를 하는 기술 중에서도 진짜 높은 수준의 기술이에요. 사실 어른들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수 있다면 진짜 대화 잘하는 어린이에요. 자, 이 아래에 있는 친구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지난 주말에 가족들이랑 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어. 그런데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래서 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취소됐어. 그래서 어제는 무척 속이 상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일단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기본은요, 반응이에요. 내가 네 말을 들었어. 라는 것, 우리가 미소 짓고 고개 끄덕이는 것 말고도, 그렇구나. 그랬어.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반응 해주는 거 필수인 거죠. 그럼, 이제 내가 겪은 일을 말해도 될까? 지금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다시 대답해 줄 거예요. 그래. 너 무슨 일을 겪었니? 한번 이야기해 봐.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한다면 어쩌면 더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말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물어본 다음에 말한다면 여러분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요. 여러분 정말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될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보았어요. 자신을 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소개하는 글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죠? 이게 물건이든 동물이든 내 친구인 사람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요,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야 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 자신을 소개한다면 무엇을 떠올려서 적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먼저 자신의 이름 떠올려야죠.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떠올리면 좋다고 했죠? 그래요. 나의 모습, 나의 생김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오늘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내 표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 적어야겠죠? 나의 모습. 정리합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을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것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이든 좋죠? 좋아하는 음식이라던가. 또는 좋아하는 뭐 책이라던가. 또는 좋아하는 장소라던가. 등등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지 좋아요. 그 다음 또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좋아하는 것 말고? 그래요. 잘하는 것도 떠올려보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잘하는 것을 떠올렸다면요.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적어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어린이 보니까, 나를 소개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어떤 내용을 쓸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름,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렇게 떠올려 보고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용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이지은이야. 내 이름은 이지은. 내 모습은 키가 커. 큰 키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나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어. 단발머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악기 연주야.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은 달리기지. 이렇게 소개할 내용을 정리했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선생님처럼 해보세요.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저는 키가 크고 머리는 단발머리예요. 그리고 저는 악기 연주를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해금을 연주하러 갑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달리기입니다. 1학년 때에는 우리 반 대표로 달리기 계주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보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사실 글로 쭉 풀어쓰는 것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이렇게 글쓰기에 자신감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 다음 아래도 한번 보죠. 소개하는 글은 어떻게 써야 할까?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어떻게? 그래요. 바로 자세히 써야 해요. 대충 또는 너무 간단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써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읽을 사람이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읽을 사람이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읽을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 궁금해하지 않는 것? 아니죠. 어떤 내용? 읽을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 이런 내용을 써주어야 하는 거죠. 읽을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을 적어야, 아, 이 사람이 읽으면서 글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와, 정말 재미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씁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쭉 정리해 보았으니 간단한 확인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다 정리했죠? 1번, 나의 모습 소개하는 것 알맞을까요? 네, 그럼요. 나의 모습 당연히 소개해야죠. 그럼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난 머리카락이 길어. 하고 끝나면 내 모습을 설명하는데 알맞지 않아요. 왜냐? 너무 간단하니까.
나는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깁니다. 눈은 동

동그랗고 커요. 눈썹은 진하고요. 입술은 빨간색이에요. 오늘 하늘색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모습 설명 아주 잘한 거예요. 2번, 내가 좋아하는 것 소개해야 할까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읽는 사람은 궁금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소개해 주세요. 3번,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친구들에게 소개할 내용으로, 나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알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를 소개하는 글에서는요, 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는요,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은 빼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핵심 복습해 보았어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자, 그럼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만나볼게요. 우리 교재 북투 교재 5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북투 어때요? 굉장히 두께가 얇죠? 우리 이 교재에서는요, 우리 한 단원에 딱 20문제씩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한번 쓱 풀어보고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진짜 도움 많이 되겠죠? 틀려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니까요. 우리 한번 그림으로 만나보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나타나 있어도 항상 무엇 먼저 보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 문제 먼저 읽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에서 3번 이렇게 되어 있다면 1번부터 3번 문제 이렇게 쓱 먼저 눈으로 보세요. 그 다음 그림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이 장면, 뭐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발표하는 장면이었죠. 발표 잘하는 방법, 잘 듣는 방법,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발표를 하는 사람이라면 듣는 사람 잘 쳐다보고, 그 다음 알맞은 목소리로 주제와 관계 있는 내용을 끝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 먼저 발표를 들을 때에는 발표하는 친구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됩니다. 자, 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옆으로 기대 있지 않고요. 엎드려 있지 않고요. 딴짓하고 있지 않아요. 자, 어떻게 앉아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친구 한번 보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자, 뭘 들었죠?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바로 말해야 될까? 이건 좀 고민이 되죠. 그 다음, 자, 이제 내가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다면 자신의 말차례가 되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한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 끝까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 발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서 쓰면서 듣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항상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항상 발표를 하는 기분이거든요.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저기 앞에 있는 친구가 자꾸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자세도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기대가지고 친구하고 재밌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내 수업이 재미없나? 내 이야기가 흥미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가 고개를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선생님도 아,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내 설명이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서 수업을 들을 때 앞에 선생님이 계신다면 또는 앞에 어떤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발표 잘 듣는 방법을 기억하면서 반응을 해보세요. 어떤 자세로 앉아야지? 눈은 어딜 봐야 할까?

내가 잘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에 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1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기억은요, 바로 여기 있는 빈칸이었어요. 이 파란색 머리띠를 쓴 여자아이. 발표를 들을 때에는 발표하는 친구 얼굴을 보면서 1번, 노래를 흥얼거린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어때요? 그러면 발표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저 친구 딴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알맞지 않고, 바른 자세로 듣는다? 어때요? 좋아요. 자, 발표를 들을 때에는 발표하는 친구 얼굴을 보면서 바른 자세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요. 이렇게 무릎은 모아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자꾸 만지작 만지작 딴짓하지 말고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알맞은 내용 바로 2번이 되겠네요. 2번이에요.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니은은 어떤 상황이었죠? 바로 여기 궁금한 내용이 있는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자,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미소를 짓는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이, 저 친구 궁금한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아마 미소를 짓는다면, 저 친구 잘 이해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론 알맞지 않죠. 그다음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죠.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갈 내용 알맞지 않죠. 궁금하잖아요. 바로 일어서서 말한다? 바로 일어서서 말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바로 일어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죠? 발표하는 사람의 발표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4번, 아무 때고 끼어들어 말한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죠. 우리 항상 무엇을 지키라고요? 말차례를 지키라고요. 5번, 손에 들고 기회를 얻어 질문한다? 그렇죠.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 질문하는 것이 바로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습니다. 5번,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네요. 발표를 듣는 태도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를 골라 가위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잘못 말한 친구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기운. 중요한 내용은 쓰면서 들어야 해. 중요한 내용 쓰면서 듣는 거? 제대로 생각한 것이네요. 발표를 듣는 태도로 알맞죠? 지민,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들어야 해.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 바라봐주는 것이 집중하는 것을 알려주는 태도라고 했죠? 그러니 알맞습니다. 서우,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바로 이해한 내용을 말해야 해. 잘 이해했다면 이해한 내용 말하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잘 이해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라고 했죠? 그러니 알맞지 않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위표 해주세요. 자, 우리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발표를 들을 때에는요,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바른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미소 짓거나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이렇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을 번쩍 들고 그다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어 질문한다. 더 말할 내용이 있다면 손을 들거나 말로 표시한 뒤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적으면서 듣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거 꼭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평상시에도 꼭 이거 실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4번부터 5번 문제는요, 민수가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미리 살펴보고 글 읽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곱슬곱슬한 털이 많아 이름도 곱슬이입니다. 몸집은 작지만 귀는 아주 커서 얼굴을 다 덮을 정도입니다. 눈은 동그라면서 크고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립니다.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껑중껑중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줍니다. 곱슬이는 우리 집 재롱둥이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민수가 쓴 글 소개하는 것 무엇인지 알 수 있겠나요? 그래요. 우리 민수네 강아지 곱슬이를 소개하는 글이었어요. 아주 잘 썼죠?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나? 이름, 그리고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썼어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4번, 기억의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은, 아, 이름도 곱슬이입니다. 여기에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름이 곱슬이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네요. 이름이 왜 곱슬이었을까요? 바로 위에 있어요. 곱슬곱슬한 털이 많아서 이름도 곱슬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찾아보면요. 정답 바로 1번에 있어요. 곱슬곱슬한 털이 많아서 바로 이것이 곱슬이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이죠. 꼬리가 동그랗게 말려서 아니고요. 강아지가 곱창을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곱슬머리인 민수를 좋아해서?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요. 엄마 강아지와 아빠 강아지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이것도 알맞지 않네요. 바로 정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강아지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렇게 곱슬이처럼 생김새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이름 수강후기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 진짜 궁금하거든요.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이 글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바르게 설명한 친구 대형이일까 자함이일까? 대형이에요. 민수가 강아지 곱슬이를 소개하는 글이야. 어떤가요? 네, 대형이 바르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함이는 어때요? 민수가 강아지와 함께 겪은 일을 쓴 일기야. 어? 일단 일기 아니죠. 겪은 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미는 이 글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영이라고 예쁘게 글씨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여러분 서술형 문제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서술형 문제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 빨리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술형 문제는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답을 써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문제,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두 가지만 쓰세요 라고 합니다.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아, 소개하는 글,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소개하는 대상의 무엇? 제일 먼저 이름 소개해야겠죠? 자, 그 다음 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소개하는 대상의 뭐 생김새 넣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만 써도 정답이에요. 두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 조금 더 써볼게요. 소개하는 대상의 성격이라던가 또는 소개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써도 좋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곱슬이를 소개하는 글이었잖아요. 곱슬이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장난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써도 좋아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0: 자주 하는 행동이라던가, 자주 하는 말이라던가, 또는 가깝게 지내고 있는 뭐 사람이라던가, 곱슬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민수입니다. 이런 글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개하는 글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여기에 선생님이 써놓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골라서 두 가지 써주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바로 만점왕 퀴즈. 오늘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선생님, 오늘은 조금 퀴즈가 좀 길죠? 하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민순의 강아지는 곱슬곱슬한 털이 많아서 이름이 곱슬이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털이 보송보송한 강아지에게는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요? 곱슬곱슬한 털을 가지고 있으면 이름이 곱슬이. 보송보송한 털을 가지고 있으면 강아지 이름은 무엇이 어울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송보송하니까 아마도 그렇죠. 정답을 아는 친구는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 강아지에 어울릴 만한 이름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머리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만나보았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아니죠.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학교 시험 만점왕에 몇 번? 7번부터 몇 번?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선생님과의 함께하는 강의에서 조금 더 집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펴다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시간인데요. 우리 6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읽어요. 우리는 다양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공부했습니다. 복습해 볼게요, 친구들. 첫 번째,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거짓된 표현은 읽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요.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은요, 있는 것을 더 좋게 보이도록 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감춘다면 읽는 이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우리가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이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광고 이어서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광고는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 장면 볼게요. 지금 두 친구가요,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신고 아주 행복한 얼굴로 물놀이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신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두 친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보면 1위, 물놀이용 신발의 최강자 보송보송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친구들, 최강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최고로 강한 존재. 그러니까 물놀이용 신발의 최고로 강한 존재, 최고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최강자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최강자라고만 하였죠. 즉, 감추는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면 최단기간 최다 판매 1위라고 나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많이 판매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조사한 건지,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얼마나 판매를 한 것인지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최단기간 최다 판매 이 부분도 감추는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빨간색 글씨로 표현한 것, 그리고 굵게 표현한 글씨는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확대했습니다. 빨간색 신발이고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이래요. 자, 우리가 비판적으로 본다면 절대라는 낱말, 과장된 표현이죠. 물론 이 물놀이용 신발이 다른 신발보다 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일까요? 한 번도? 그건 과장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신발에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라고 해놓고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작은 글씨로 표현했어요. 왜 작게 표현했을까요? 맞아요. 이 광고를 보는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표현하기는 했지만 작은 글씨로 표현했기 때문에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고 기술, 최다 판매, 절대 안전. 자, 이렇게 굵고 빨간색 글씨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고요. 올 여름 보송보송이 책임집니다. 자, 무엇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신발이 올 여름에 우리 친구들이 보송보송 물놀이 할수 있게 책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책임을 정말 이 신발이 질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도 과장된 표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광고 하나를 보더라도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 세 가지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광고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34번입니다. 그림 3에 사용된 표현에 대한 생각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나은이, 최강자라는 표현은 어떤 점에서 최강자인지 감추고 있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어떤 부분에서 최강자라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미나, 광고하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모두 밝게 표현했죠? 자, 웃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신발을 신으면 좋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 규현이 최단 기간 최다 판매 1위 문구를 작은 글씨로 표현했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라 사람들이 잘 몰랐으면 하는 의도인 것 같아. 맞아요? 자, 지금 최단 기간 최다 판매 1위 굵은 글씨 빨간색 글씨로 표현했어요. 작은 글씨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즉, 잘 몰랐으면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잘 알았으면 하는 의도겠죠.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 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35번입니다. 그림 4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1번 신발에 다양한 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신발 색깔 보면 빨간색 하나밖에 없죠? 아니고요. 2번 신발에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신발에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음? 작은 글씨로 표현했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 최고, 최다, 절대를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신발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최고, 최다, 절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맞은 거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위와 같은 광고의 표현이 적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알맞은 것을. 자, 우리 세 가지 기준 알아봤습니다.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이세 가지의 기준으로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배경의 색이 광고하려는 내용에 어울리는가? 자, 이것은요. 그러면 색이 어울리면 표현이 적절한 거고, 색이 안 어울리면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판단 기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가, 나, 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렇게 비판적으로 글을 읽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설명하는 글 하나 읽고 또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감추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가? 자, 우리 설명하는 글에서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설명하는 글의 제목은 우리 조상의 식탁 소반입니다. 소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에요. 자, 소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표현의 적절성 평가해 볼게요.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소반은 옛날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입니다. 자, 소반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소반은 조상들이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이래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식탁. 소반은 크기가 작은 상으로 상판과 그것을 받치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은 크기가 작죠? 그리고 상판과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 자료를 줌으로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절한 그림을 제시한 것은 매우 좋아요. 소반의 다리 모양이 개다리처럼 생겼으면 구족반, 호랑이 다리처럼 생겼으면 호족반, 대나무처럼 생겼으면 죽절반이라고 불렀대요. 자, 이것도 그림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소반의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가요, 개 다리 같으면, 멍멍! 개 다리 같으면, 개 구자를 써서 구족반이라고 불렀대요. 발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리가 호랑이 다리 같다라고 하면, 범호, 발족해서 호족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리가 지금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대나무, 우리 친구들 본적 있죠? 자, 이런 다리는 대나무죽, 마디절 해서 죽절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소반은 집마다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수십 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살림살이였대요. 우리 조상이 소반을 사용한 것은 조상들의 이것과 관련이 있대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낱말이 뭘까요? 뒤를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소반은 그 당시 집의 모습, 식사하는 풍습, 바닥에 앉는 생활 방식, 온돌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역과 소반이 관련 있었다는 건데, 기역은요, 이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낱말이어야 되겠죠. 집의 모습, 식사하는 풍습, 바닥에 앉는 생활 방식, 온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낱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생활 방식.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37번입니다. 소반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소반은 옛날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어떤 식탁입니까? 글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입니다라고 하였죠? 자, 따라서 정답은 움직이는 식탁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38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소반은 대체로 크기가 작았죠. 2번, 소반은 상판과 그것을 받치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다리가 대나무처럼 생겼으면 죽절반 맞고요. 개다리처럼 생겼으면 호족반이 아니라 구족반이었죠. 호족반은 호랑이 다리. 따라서 틀렸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39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니은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아까 기억에 들어갈 낱말 생각해 봤었습니다. 니은의 낱말들을 전부 포함해야 된다고 했죠? 생활, 방식, 생활, 양식, 이런 낱말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읽어 보겠습니다. 소바는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독해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아, 이런 구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소반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집의 모습. 두 번째, 식사 풍습. 세 번째,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네 번째, 온돌이에요. 자, 그런데 이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첫 문장이요. 소바는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습니다로 시작했어요. 아, 그럼 뭐예요? 지금 이 글의 구조가. 아, 소바니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네 가지를 하나씩 한 문단에 풀어서 설명하겠구나라는 것이 짐작이 돼야 됩니다. 이 글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이 문장만 딱 봐도 글의 구조가 딱 파악이 돼요. 그럼 어때요? 내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을 읽으니까 글이 훨씬 잘 읽히죠. 지금 첫 번째, 집의 구조와 소반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소반은 사람들이 들고 나르기 편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잘 이용이 된 거죠. 옛날 집에서는 부엌이 실외에 있었고, 부엌에 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했어요. 그래서 부엌에 식탁을 두기도 어려웠고, 부엌에서 식사하기에 알맞지 않았죠. 조상들은 부엌에서 밥과 반찬을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식사하는 방으로 음식을 가져가 먹었어요. 부엌에서 먹지 않고.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죠? 음식을 운반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때 소반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소반을 사용하면 편리했어요. 소반은 크기가 작으니까 깃털보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자, 일단 소반이 가볍다라는 거죠. 소반 위에 음식을 올려두고 이제 방 안으로 옮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적절성을 평가해 본다면 소반이 가볍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소반이 아무리 가벼워도 깃털보다 가벼울 수 있나요, 친구들? 그럴 수는 없죠. 어때요? 과장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표현이. 따라서 고쳐준다면, 소바는 크기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나르기 쉬울 정도로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것이 훨씬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40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기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우리 조상이 살던 집, 어떤 특징이었죠? 뒤에 부엌이 실외에 있었다. 그거죠. 자, 겨울에 해가 잘 들었다 아니고요.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추웠다 아니고 가족들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했다 아니죠?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고 그렇죠. 이거예요. 부엌과 식사하는 방이 따로 떨어져 있었다. 부엌이 실외에 있었다. 이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니은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니은 이때 소반을 사용하면 편리했습니다. 왜요? 소바는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따라서 크기가 작고 매우 가볍기 때문이죠. 정답은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다, 다리로 접을 수 있었다, 동식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이제 소바을 가지고 음식을 운반하기에 편리했다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자, 42번입니다.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디귿, 소바는 크기가 작으니까 깃털보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자, 아무리 가벼워도 깃털보다 가벼울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과장된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맞죠? 자, 나, 글쓴이의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다. 자, 이 문장 읽고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글쓴이 의도 반영된 거 아니에요? 소반이 가볍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깃털보다 가볍다고 의도를 반영해서 표현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친구들. 아무리 소반이

과장된 표현이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소바는 조상의 식사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죠. 자, 아까 네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집의 구조 얘기했고, 두 번째 식사 풍습. 이제 식사 풍습이 소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옛날에는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풍습. 오늘날 식사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요? 모든 상황에서 각자 밥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통이었습니다. 자,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이런 모습, 어떤 모습?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를 그린 그림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나온대요. 자, 왕실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알 것이고, 관청은 뭐예요? 나랏 일을 하는 곳을 관청이라고 하죠? 자, 연회, 잔치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그림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무엇을 사용했다? 소반을 사용했다. 각 사람마다 소반이 한 개씩 앞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소반 위에 음식이 있었고, 각자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식사 풍습과 소반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소반은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작은 식탁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서 집의 구조와 소반, 그리고 식사 풍습과 소반 했어요. 자, 세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잖아요. 앉아서 생활하는 그 방식,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그럼 이제 이것과 소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이 문단에서 해줄 거예요. 보겠습니다. 소반은 조상들이 뭐뭐뭐뭐에 알맞았습니다. 자, 지금 니은 비어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니은에 들어갈 낱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뒷부분의 내용을 읽고 니은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읽어줄게요. 자,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식탁보다 바닥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상이 필요했대요. 바로 이 낮은 상이 뭐다? 소반이다라는 거예요.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바닥에 앉은 사람이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었대요. 편리하게 음식을 바닥에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소반은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무릎 높이쯤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생활과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과 소반이 잘 어울렸다라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런가요? 우리 친구들 급식실에서 소반에다가 밥 먹어요? 아니죠. 식판에다가 음식을 받아서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면 이 부분 어때요? 거짓된 표현입니다. 거짓된 표현. 따라서 적절하지 않죠. 이 문장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문단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43번입니다. 기억이 뜻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억은요. 조상의 식사 풍습입니다. 자, 우리 뒷부분 보면 어떤 식사 풍습과 소반이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다양한 풍습 중에서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것과 소반이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것, 이게 정답이죠. 2번 각자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는 것, 이건 아니고요.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차려 식사하는 것, 이것도 아니죠. 자, 이어서 44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여기인데요. 소반은 조상들이 뭐뭐에 알맞았대요. 자, 뒷부분에 나오면, 뒷부분을 보면, 자,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식탁보다 바닥에 앉아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상이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니은에 들어갈 낱말 뭡니까? 소바는 조상들이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1번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정답이네요. 2번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는 문화 아니고요. 집안에서 신발 벗고 생활하는 거 아니죠? 가족들이 모두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거 아니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식사는 방에서 하는 문화? 자, 이거는 아까 집의 구조에서 나왔던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45번입니다. 이 글에 사용된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표현의 적절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거짓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거짓된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평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은 이따 풀어보고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도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소반은 뜨거운 온돌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알맞았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네 가지 다 얘기했죠. 집의 구조, 그리고 식사 풍습,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이제 네 번째 뭐였어요? 온돌이었잖아요. 자, 소반은요, 온돌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알맞았대요. 왜 그럴까요? 자, 온돌은 겨울에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그런데 그때 바닥이 많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온돌 뭔지 알죠?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열기로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소반은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서 음식을 바닥에 바로 놓지 않고 조금 띄어서 올려둘 수 있죠. 왜? 다리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띄우다라는 것은 공중에 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공중에 띄어서 둘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바닥에 그냥 음식을 두면 이 온돌 때문에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이 음식이 더 뜨거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상할 수도 있는데 소반에는 다리가 있어서 음식을 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반의 다리에는 조상들의 똑똑한 지혜가 담겨 있죠. 자, 이렇게 소반이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어떻게 관련이 있었는지 하나씩 차례차례 알아보았고요. 여섯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소반은 우리 조상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전통 가구입니다. 자, 앞에 내용을 정리하네요. 소반은 그냥 음식을 올려놓는 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온전한 식사를 차릴 때 쓰는 상이었습니다. 소반을 보면 생활에 알맞게 도구를 만들었던 우리 조상의 지혜와 식사 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46번. 기역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역, 띄워서입니다. 자, 지금 소반은 다리가 있어서 음식을 바닥에 바로 놓지 않고 조금 띄어서 올려둘 수 있었대요. 자, 여기서 띄우다 뭐예요? 공중에 올려두다 그런 뜻이죠. 자, 1번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하다. 자, 이것은요 받치다입니다. 나 이거 받쳐 입을까? 이렇게 티셔츠랑 바지랑 받쳐 입으면 어때? 자, 받치다. 2번 차분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들떠 가라앉지 않게 하다. 자, 이것도 띄우다이지요. 뭐 들뜨다, 분위기를 띄우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 쓰여진 띄우다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르죠. 이거는 들뜨다, 분위기를 띄우다죠. 이건 공중에 띄우다. 자, 3번. 물 위나 공중에 있게 하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게 하다. 바로 이것이 띄우다입니다. 자, 지금 띄우다는요, 친구들. 다의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의어. 자, 뿌리는 같아요. 의미의 뿌리는 같은데 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뜻으로 나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의어 라고 하지요. 자, 동음이의어는요, 낱말의 뿌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소리만 갖고 다른 낱말이죠. 예를 들어, 배, 먹는 배, 타는 배, 이 배. 이건 동음이의어고, 자, 띄우다 같은 낱말은 다의어예요. 뿌리가 같아요. 낱말의 뿌리는 같은데 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여러 뜻을 갖는 낱말을 우리는 다의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 4학년 때 공부했던 개념인데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7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내용을 잘못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하늘 음식을 뜨거운 바닥에 보관하면 좋다는 것을 알았어? 아니죠. 뜨거운 바닥에 음식을 놓으면 상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자, 은호, 조상들이 쓰던 가구와 생활 모습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자, 민국, 소반의 다리가 음식을 바닥에서 띄어 보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잘못 이해한 친구 누구예요?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48번입니다. 이 글에 사용된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표현의 적절성 판단 기준,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이거 세 가지였죠? 자,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건 아니죠. 그럼 내가 글을 읽었을 때, 이거 내가 모르는 낱말을 썼네. 표현 적절하지 않아. 내가 아는 낱말로만 써야지.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4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띄우다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낱말의 뿌리는 같은데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는 낱말입니다.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거예요.
1: 오.
0: 오늘은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했을 때 라고 해서 기사님과 대화를 해볼 겁니다.
1: 예, 그렇게 또 지나치면은 아유, 또 걸어서 집까지 또 가야 되는데.
0: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아, 여기 좀 내려달라. 근데 거기가 정류장이 아니면 원래 안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라에 따라 여전히 하는 곳도 있긴 할 텐데.
1: 그쵸.
0: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1: 또 완전 옛날에는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어가지고
0: 저기 얼마나 과거로 가신 건가요?
1: 좀 많이 돌아갔어요.
0: 많이 갔네. 네. 자, 그래서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한 상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아우,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아이고. 자, 하차 버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깜빡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1: 깜빡? 에.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처음 오는 곳일 수 있잖아요. 해외
1: 그죠.
0: 나왔는데.
1: 아, 근데 이게 중간에 사실 내려주는 게 한국의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위험할 수도 있고.
0: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그런 느낌
1: 그쵸.
0: 해보겠습니다.
1: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0: Yes.
1: 예.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상황이니까 일부러 한번 우리 하차벨을 깜빡해
0: 일부러.
1: 볼까요? 예. 슬기롭게. 짜잔.
0: 도전!
1: 어떻게? 죄송해요, 기사님. 죄송해요.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걸 깜빡했어요.
2: Is there a problem, ma'am?
1: 예, 스탑. 뭐지? I forgot push this button.
2: Really?
1: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2: What are you? I don't understand. Sorry.
1: Please,

0: 게로프, 게로프.
1: You?
0: Please,
1: now?
0: Can me off, please?
1: I can't stop here.
0: 어?
1: I'll let you off upper head.
0: 뭐라고?
1: I can't stop here.
0: Here.
1: I'll let you off upper head.
0: Upper head?
1: Okay?
0: Head?
1: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Tag your card.
1: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okay?
0: 카드.
1: Wait
0: 카드
1: a second.
0: 예예예. 엄청 걸어야겠네.
2: 아, 진짜 저도 사실 해외에
0: 네.
2: 가가지고 그때 일본을 갔었나?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이런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거기에서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본어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영어를 배우 못 하시는데
0: 네.
2: 영어권 국가에 갔을 때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얼마나
0: 진짜
2: 답답할까?
0: 머릿속이 하얘지죠.
2: 그렇죠. 그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4: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자,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0: 어,
2: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라고 드라이버 분께 얘기를 하는 거죠.
0: I'm sorry. I forgot to the stop button.
2: 참고로 해외에서 다 다를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0: 근데
2: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버튼이 있는 버스도 있겠지만요.
0: 네.
2: 옛날 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튼이야 뭐야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0: 그래요?
2: 약간 벨트처럼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0: 오.
2: 그래서 거기에 어딜 눌러도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문제는 그걸 모르면 이게 버튼인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0: 우리나라는 진짜 티나게
2: 그쵸?
0: 저는 요즘에도 저기 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2: 맞아요.
0: 스탑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딱 돼 있거든요.
2: 있죠.
0: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라이트가 켜져요.
2: 아, 맞아요. 그래서
0: 에이.
2: 이렇게 잡는 곳에도 있고
0: 맞아요.
2: 다 있잖아요.
0: 다 있어요.
2: Right.
0: 진짜 곳곳에 다 있는데 여기서 누르다잖아요. 누르는 거니까 저는 푸시 할게요. 푸시.
2: Okay.
0: Push the button.
2: 자, 그럼 나눠볼게요.
0: 네.
2: 미안하대요.
0: I'm sorry. 네. I forgot to push the stop. 어디서?
2: 자.
0: Push까지 나눌까?
2: 여기 나눠도
0: I forgot.
2: 돼요.
0: 나 잊어버렸어요?
2: 뭐 하는 걸 잊어버렸죠?
0: 누르는 거요.
2: 누르는 거를.
0: 네.
2: The stop button을. 자, 그러면은 push.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0: 아?
2: Press입니다. Push는 틀리다? 안 틀려요.
0: 아, 그래요?
2: Push도 되고 press도 괜찮습니다.
0: 돼요?
2: 누르다인데요. 자, 참고로. 이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일까요? 느낌상?
0: 푸시요.
2: 맞아요.
0: 오.
2: 푸시는 누르는 것도 되지만
0: 미는 것도,
2: 것도
0: 되죠.
2: Hey, don't push me. Right?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Hey, don't press me. 이러지 않죠.
0: 그거는...
2: 내가 버튼이 된 느낌이잖아요.
0: 그렇죠.
2: Right?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관용적 표현은 있어요. 뭐 don't press my 뭐 푸시도 쓰지만 press를 써서 내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해서 뭐 하지만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 press는 요렇게 누르다에 가깝고요.
0: 아,
2: 포시는 둘 다 됩니다.
0: 근데 프레스가 사실 우리 고혈압할 때 하이 프레셔 아닌가요?
2: 그거는 프레셔죠. 프레셔.
0: Pressure.
2: Right. 그거는 압박. 맞아요.
0: 압박.
2: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누르는 거기 때문에
0: 에이.
2: 압박이 가는 거죠. 그렇죠? Good, good. 자, 여기 지금 보면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2: Hold on, I'm sorry. 여기 지금 press push가 나왔는데 이거 전에 한번 제가
0: 네.
2: 영초보 영어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0: 뭐요?
2: 이렇게 한번 누르는 거는 press나 push 다 되잖아요.
0: 네.
2: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거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0: 누른 상태로 있다?
2: 네.
0: 누른 상태로 있다.
2: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 작동할 때 보면
0: 네.
2: 누르고 있어야 뭐 3초간 누르고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0: 네.
2: Right?
0: 네.
2: 그런 거 할 때 H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다.
0: 어?
2: 힌트?
0: 아, 홀드, 홀드. 아, 홀드구나. 이거 특히나 우리 그 저기 물 내릴 때 3초 동안 내려주세요.
2: 누르고
0: 있잖아요. 예.
2: Alright. 맞아요. 이거는 한번 단순하게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hold or hold down 이런
0: 네.
2: 걸 쓰게 되면 누르고 있는 겁니다.
0: 오케이?
2: 자, 버튼 나왔어요. 이거 발음할 때 여러분들
0: 네.
2: 앞쪽에 강세를 엄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button 이것도 돼요. 되는데 원어민들이 앞쪽에 강세를

0: 강세를 많이 주면서 T를 그냥 거의 없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button, but 은처럼 button, press the button 이럴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1: 네.
0: 자, 한번 try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button, button.
1: button, button.
0: 오, 오르민이세요? 와우,
1: Oh, thank
0: 좋았어.
1: you.
0: 오케이. 자, 그렇게 강세도 해봤고요.
1: 네.
0: 여기에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패턴은 뼈대 패턴, frame pattern이라고
1: 네.
0: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forget to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자, forget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 이거는 있는 건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 그쵸.
0: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꼭 과거형으로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 그거 해야 되는 거 잊을지도 몰라.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요.
1: 네네.
0: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forget의 과거형이 뭐죠?
1: Forgot.
0: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우리 전화기를
1: 네.
0: 충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철기 씨가 꽂아는 놨는데
1: 아,
0: 뭔지 알죠? 그 아웃렛
1: 충전이
0: 별로
1: 안
0: 아, 그게
1: 됐어요.
0: 안 됐어요.
1: 그 USB선이 망가졌어요.
0: 아우.
1: 에,
0: 그래서
1: 아.
0: 나와서 봤는데 8% 남았어요.
1: 어머머머.
0: 당황해요. 자, 그녀는 잊었다. 그녀의 전화기 충전하는 걸.
1: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그렇죠. She forgot. Oh, to do what? Oh, to charge her phone.
1: Yes.
0: 두 번째. 나 화장실 가는 거 깜빡했어. 아, 나 이제 느낌 오네. 막 그러면서. 자, 나는
1: 아,
0: 잊었어.
1: I forgot
0: 이용하는
1: to
0: 거.
1: use
0: 자, 그 화장실.
1: the bathroom.
0: 그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or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Okay,
1: 네.
0: very nice. So,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딱 봐도.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1: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네, forget to라고 하는 거, 뭐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forget ing라는 게또
1: 오!
0: 나옵니다. 걔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건 그때 가서
1: 그래요.
0: 잡도록
1: 맞아,
0: 하겠습니다.
1: 지금 헷갈려요.
0: Alright, 자 갑니다.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자, 그러면서 이어가 볼게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그쵸. 더 가기 전에 내려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Could you me now? 오늘 또 서비스를 두 개나
0: 어우,
1: 비워주셨네요.
0: 그럼요.
1: 예.
0: 제가 또,
1: 예, could you, 아! 알겠어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죠?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네. 자, 여기에는 내리는 거, take off잖아요. take off인데,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take me off로. 아, 정말 보람되시죠? 마유쌤 하길 잘했다 싶으시죠?
0: 저 오늘부터 영어 강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우, 그래도 안 돼요, 그만하는 건.
0: 왜냐면 틀렸거든요.
1: 왜요?
0: 네, 자, 혹시 get off랑 헷갈린 거 아닐까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Get on and get off.
1: take off는 뭐죠?
0: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겁니다.
1: 비행기가 그때
0: 네.
1: 또 때마침 이륙을 했네요.
0: 어디 가지 마세요.
1: 예.
0: 저랑 저한 15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 take me
1: 아.
0: off. 아니, 무슨 아이디어인지는 알겠습니다.
1: 예.
0: 아, 뭔가 무슨 off였던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
1: 그쵸.
0: 자, get off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픈하기도 전에 get off는 어디에서 내리답니다.
1: 네.
0: 근데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그래서
1: 아,
0: 얘는
1: 헷갈려.
0: 아예 틀리고요.
1: 네.
0: get off라고 쓸 때도 거기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1: 그래요?
0: get off는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Could you get me off? 이상한 단어가 돼요.
1: 아,
0: Okay.
1: 나를
0: 당신은
1: 내려주신.
0: 내가 내려도 될까요? 이상해요.
1: 아.
0: 그래서 내가 내리게끔 허락하는 걸 해야 됩니다. 바로
1: 어?
0: 뭐냐면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1: 아, 렘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오!
0: 이 표현은 왕초보 영화에서 처음이에요. Okay.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릴 때는 get off 입니다. I got off. 이런 식으로,
1: 아.
0: right? But then someone let me off 라고 하면은 나를 내려준 거예요.
1: 아.
0: let이 뭐 하는 거죠, 원래?
1: 하게 하다.
0: 하게 하다예요.
1: 네.
0: off 떨어져 있게.
1: 그렇죠.
0: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Okay?
1: 아,
0: So,
1: off 하게 하는 거.
0: right. Let someone off는 누군가를 내려주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를 타게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 driver가 나를 타게 해줬어. 버스일 경우에.
1: Let in인가요, 그러면?
0: Let off가 아니라 let
1: In. Let
0: 자동차?
1: on이다.
0: 이거랑
1: 아, let
0: 비슷해서.
1: on. 아.
0: So, let me on. 이렇게 쓸수 있어요. So, the driver let me on.
1: Let me on.
0: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버스 같이
1: 네.
0: 판에 여러 명이 서서 이렇게 탈수 있는 것들은 on and off를 써야 돼요. 탈때
1: 네.
0: on, 내릴 때 off입니다.
1: Yes.
0: 그래서 여기서는

0: 는 내가 언하게 허락, 이건 off하게 허락.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let someone off는 많이 쓰는데요. let someone on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잘 많이 안 써요. 그냥 I got on이라고 보통 많이 쓰기
1: 그쵸,
0: 때문에요.
1: 그쵸.
0: 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급하긴 하지만,
1: 네.
0: 아, 절 내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 그쵸.
0: 더안 되죠.
1: 공손하게.
0: 그래서 공손하게 하려고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1: Could
0: 그렇죠. 이렇게 두번 돌려서,
1: you? 네. Could
0: 예.
1: you, 동사원형?
0: 자, can you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1: 네.
0: 하지만 could you라고 하면 더욱더 예의가 느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동사원형만 바꿔서 부탁을 해볼게요.
1: 네.
0: 자, 우리 여행 가방 있잖아요.
1: 그쵸.
0: 여행 가방, 옷가방이라고 흔히 하죠. S로 시작하는 거.
1: Suitcase.
0: 맞아요.
1: 네.
0: 그러면은, 죄송한데, 그 당신의 그 여행 가방 좀 이렇게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그죠?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Yes.
0: 자, how about this?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Because the baby is
1: Yeah.
0: sleeping. Okay?
1: Could you be quiet?
0: 그죠? 근데 슬기 씨는 어떻게 얘기해도 뭔가
1: 예.
0: 좀 조용히 이런데요.
1: 입을 조금 다무실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1: 예, 이런 느낌.
0: 웃으면서 좀 해주면 좋죠. 이럴 때는
1: 예.
0: 오히려
1: 그쵸?
0: 그렇습니다. So can you도 괜찮다는 거. 근데 could you 하면 원래 조동사는 뒤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면 될수록 더 예의가 있습니다.
1: 공손해진다.
0: Yes.
1: 네네.
0: 읽어 보겠습니다.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아, could you be quiet?
1: Could you be
0: All
1: quiet?
0: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Could you let me off now?
1: Could you let me off now?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여기선 못 멈춰요. 저 앞에서 내려줄게요. 아,
1: 그렇죠.
0: 그래도 이제, 그쵸. 옆쪽으로는 세워야 된다. 적어도. 이렇게
1: 그렇죠.
0: 얘기했네요.
1: I can't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0: 일단 여긴 비어 있으니까, 얘는
1: 네.
0: 잠깐 잊어버리고요.
1: 예.
0: 얘를 어순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거에서 이렇게 왔을까?
1: 나는 너를 내리게 해줄 거야.
0: 이거 아까 나왔네요. 그죠?
1: 그쵸. Let off네요. 저 앞에.
0: Up ahead.
1: 저 앞에.
0: 맞아요. That's
1: 에.
0: right.
1: 여기서 끝나야 되나?
0: Okay.
1: 에. 그리고 I can't 멈추다가 나와야겠네요. 멈출 수 없으니까. I can stop here.
0: Okay.
1: Yes.
0: STOP. 그쵸? Stop button 할 때.
1: 네.
0: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right?
1: 음흠.
0: 우리가 다행히도 만약에 let off란 표현 몰랐으면 저기서 어디서 끊어야 되지? 했을
1: 그쵸,
0: 거예요.
1: 예.
0: 자, 정답은 일단
1: Stop.
0: stop이 맞고요. 자, 앞에서라고 하려고 제가 뭘 썼죠?
1: Up ahead.
0: That's right. up ahead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1: 뭐.
0: 사실 up이라고 하는 것은
1: 네.
0: 바로 앞에 뭔가 있음을 더 강조해 주기는 하는데요.
1: 아.
0: 없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1: Yes.
0: ahead or up ahead라고 하면 앞에, 앞에서라고 볼
1: 네.
0: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아예 덩어리로 묶어서 문장 뒤에 넣어주면은 이 동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앞에서 내려드릴게요라고 한다든가, 저기 앞에 뭐가 보인다.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그러네요.
0: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유소가 영어로 뭐죠?
1: 게솔린, 아이 게스테이션.
0: 맞아요. 뭐, gasoline의 약자긴 한, 줄인
1: 예.
0: 거긴 하지만, gas station, right? 자, 나, 주유소가 보여, 앞에.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뭐, 친구랑 스피커폰 같은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뭐,
1: 네.
0: 너 지금 이게 보이는데, 나 맞게 가고 있니? 막 이러면서,
1: 오.
0: 나는 보인다, 주유소가,
1: I
0: 앞에.
1: look. I look.
0: 보인다. I see a,
1: I see a gas station up
0: up
1: ahead.
0: ahead. How about this?
1: 네.
0: 뭐가 있다라고 할때 어떻게 하죠? 뭐가 있다.
1: 뭐가 있다. There is.
0: There is.
1: Yeah.
0: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길
1: 네.
0: 가다 보면 slow down 하라고 너무 빠르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1: 과속방지턱.
0: 방지턱. 그거를
1: 네.
0: 영어로 speed bump라고 합니다.
1: Speed bump.
0: speed bump. 그러면
1: 아.
0: 앞에
1: 예.
0: speed bump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경고를 해준 거예요.
1: 네.
0: 앞에 speed bump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speed bump가 있다.
1: There is a speed bump
0: 앞에.
1: up ahead.
0: Up ahead. 이렇게 쓸게.

0: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저 뒤에만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1: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0: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1: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잡을게요.
1: 네.
0: Up ahead랑 in front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우리가 아마 학창 시절에는 in front of something
1: 네.
0: 그로만 이제 많이 알게 될 텐데요.
1: 그쵸.
0: In front or up ahead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In front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앞에 뭐 건물이 있어요.
1: 오.
0: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I'm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그냥 이런 느낌인데 ahead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 예.
0: 뭔가 같이 간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0: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덩어리 표현이나 전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위치 방향 얘기할 때 독해를 많이 해야 돼요.
1: 그래요.
0: 그래야지 왜 여기서 이걸 썼지? 처음에는 의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1: 어허.
0: 그리고 이게 뒤집혔을 때 조금 어색함을 느낄 때도 있단
1: 네.
0: 말이에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렇게 ahead를 쓰겠죠. 예를 들면 oh, 슬기 is running in front이 아니라 ahead of me. 이런 같은 방향으로 내 앞서서 뛰고 있는 거.
1: 네네. 같이 달리는 거니까.
0: 네. 독해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카드 태그하는 거 잊지 말아요.
1: 오!
0: 왜냐면 또 급해가지고 그냥 내릴 수 있잖아요.
1: 기사님 친절해.
0: 아, 요즘에는 해외에서도요.
1: 네.
0: 그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하잖아요.
1: 너무 당연하죠.
0: 태그하고 이거 막 환승도
1: 네.
0: 하고.
1: 네.
0: 그거를 시행하는 데가 원래 미국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1: 어, 그래요?
0: 최근까지도 꽤나. 근데 어떤 지역별로 막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1: And don't forget to your card. 잊지 마세요. Your card를 태그하는 거. 그럼 태그가 나와야 되니까 TAG겠네요.
0: 오케이. TAG.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don't forget 뭐는 거? To tag your card. 맞습니다.
1: Yeah.
0: 우리 근데 가져다 된다라는 뜻도 말도 쓰지만 외래어로 그냥 태그라고 쓰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다
0: 이제는
1: 써요.
0: 오히려 그래서 그거 아실 것 같아요. So tag. 얘는 tag 아닙니다. G는 CK라는 스펠링보다 부드러워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tag 하지 마시고요. Tag.
1: Tag.
0: Tag.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1: 네. Tag. Tag.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띡 하는 거 말고.
1: 네.
0: 긁는 거 있죠?
1: 어.
0: 카드를 긁을 때는 뭐를 쓸 것 같아요?
1: 스크래치.
0: 스크래치요?
1: 예.
0: Go ahead, try.
1: 왜냐면 스크래치는 긁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 그 태그도 어느 정도는 최근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죠.
1: 너무 긴데요, 이거?
0: 예전에는 카드를 지금 뭐지 해외에서 슈퍼마켓 가면 거의 다 긁는 거였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태그하는 게 생겼기
1: 맞아요.
0: 때문에 얘는 기본입니다.
1: 그리고 또 그 이제 간편 결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태그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것들이
0: 맞아요.
1: 되게
0: 이제는
1: 많잖아요.
0: 거의 이게 없죠.
1: 예.
0: 근데 이거는 스크래치가 아닙니다.
1: 뭐죠?
0: 왜냐면 자 카드 왜냐면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걸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스와이프입니다.
1: 아, 스와이프.
0: 스와이프.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긁는 것을 스와이프한다고 합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forget to, yeah?
1: 네.
0: 똑같은 겁니다.
1: Don't forget.
0: 다만 don't forget to.
1: Don't forget to.
0: 앞에 don't가 나오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너 그거 하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야 그거 깜빡하지 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0: So don't forget to do something. 아까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패턴이 아니에요.
1: 네.
0: Forget to를 조금 응용한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나 짐이나 아무튼 그런 거 싸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동사로? 싸다?
1: Wrap up.
0: 아, 그거는 포장하는 거고요.
1: 예.
0: P로 시작하는 거. 싸다.
1: 싸다?
0: Pack.
1: 아, pack.
0: 아하, P-A-C-K.
1: 네.
0: 그러면 너 가방 싸는 거 잊지 마.
1: 아,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Mm-hmm.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Mm-hmm.
0: 너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그렇죠. 동사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제 그거 익숙하잖아요. 두 번째 거는.

0: Do your homework.
1: 이 명작 더잘 나오죠.
0: 네, 툭툭
1: 네.
0: 나오는데요.
1: 그래서 표현도 많이 익혀둬야 되는
0: 자신감이
1: 거예요.
0: 막 생기는데요.
1: Right.
0: 네.
1: So, 결국 이겁니다. Hey, don't forget. Don't forget. 여기까지도 문장 완성이죠, 뭐. 근데 뭘 해야 되는 걸요? 아, 이거, 이거. Right? 자, 낭독해 보겠습니다.
0: 네.
1: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1: 자, 본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0: Oh,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아, 두 번째는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let me off now?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let me off now?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네, 소리내서 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forget to do something. 심지어 응용까지 했던 것, 그렇죠?
0: 네.
1: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나 화장실 쓰는 거 깜빡했어.
0: Oh,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1: 그렇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Mm-hmm. Go to the bathroom 해도 괜찮습니다.
0: 네.
1: 자, 다음. 하차 버튼은 스탑 버튼이었어요. 그렇죠?
0: 네.
1: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자, 일단은 나는 잊었어요.
0: I forgot
1: 누르는 거
0: to press
1: 그 하차 버튼
0: the stop button.
1: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처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 충전하는 걸 잊었어.
0: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그렇죠.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다음은요. Could you? 공손한 느낌 나야 돼요.
0: 네.
1: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be quiet?
1: 오, 좋아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0: Oh, could you let me off now?
1: Alright, let off 썼어요.
0: 네.
1: 여행 가방을, 수트케이스를, 당신의 수트케이스를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읽어볼게요. Could you be quiet?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5: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I'm sorry.
1: 어?
6: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0: A card.
1: Yeah, take
0: okay.
1: My card.
0: Wait a sec.
1: Where's my card?
2: Wow.
3: Great job, you guys.
2: 네.
3: 자, 지난 시간 영어적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s why English is fun.
3: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2: 네.
3: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거, 나 휴대전화기 가져오는 거 깜빡했어.
2: 아이고.
3: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3: Alright, very nice. 영작도 중요하지만 액팅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2: 네.
3: 이거 그냥 드리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변성함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그럼 변성됐다라는 이런 용어에서 봤듯이 이런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이 됩니다. 그럼 변성암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열과 압력 그리고 어떤 암석이 변형됐는지에 따라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집니다. 자, 그럼 먼저 리얼리티 체크 해볼까요?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염리는 어떻게 형성될까?
1: 염리는 암석이 높은 열을 받아 녹으면서 생긴 줄무늬 구조이다.
0: 정말 그럴까? 변성암은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질까?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질까? 변성암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 변성암의 뜻 그리고 변성암의 예시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암석을 변하게 하는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하고요.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 그리고 높은 압력을 받으면 그 성질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성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성암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변성암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줄무늬가 나타나고 있는 게 딱 보입니다. 이런 줄무늬를 염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층리는요. 퇴적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층층이 쌓여서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가로줄이었어요. 그런데 변성암에서의 이 염리는 수직 방향의 염리, 수직 방향으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이런 염리가 나타나냐면 광물의 배열이 이렇게 원래대로 있었는데 이걸 찌그러뜨리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찌그러뜨리면 이런 광물의 무늬 같은 것들이 눌리면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부 광물도 당연히 같이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 줄무늬 같은 염리가

생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로 이건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뭐 알려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거 화강암이거든요. 화강암. 여러분, 우리 화강암 어디서 배웠냐면 이 전전 시간에 화성암에서 배웠고요. 그 화성암 중에서도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심성암 중에 화강암이 있었습니다. 이런 화강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라는 이런 변성암이 되는데 여기서는 결정이 그냥 동글동글동글하게 보이죠. 그냥 뭔가 결정 구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편마암이 되고 나서는 여기에 줄무늬가 보여요. 보이나요? 선생님 눈에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에도 뭔가 줄무늬 같은 게 보이죠? 그런데 그게 수평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이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염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자면 이런 방식으로요. 퇴적암에서 보이는 층리랑은 다르게요. 이렇게 뭔가 방향이 수직 아니면 옆으로 누워 있으면서 줄무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변성암의 염리가 되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냐? 일단 사암이 변성암이 되면 규암이라는 것이 됩니다. 사암은요, 모래가 만들어진, 그런 모래가 굳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었는데요. 이게 규암이 될 때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더 크게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랑 오른쪽 보면 이쪽에 뭔가 점점점점 하고 결정의 크기가 보이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암에 높은 열, 그리고 높은 압력 이렇게 주어지면 뜨거우니까 이 광물이 좀 녹지 않을까요? 암석이 녹아서 다시 식을 때 그런 광물의 결정들이 서로서로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조금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규암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밝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염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암이 모래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반죽을 다시 반죽하는 것처럼 비슷한 한 가지로만 또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염리가 잘 나타나진 않는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암이 다한 가지 물질은 아닌 거 아시죠? 비슷한 것끼리 변성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규암은 어디서 쓰이냐면 건축 자재, 바닥, 포장재 이런 데로 쓰이고요. 그리고 기찻길에 돌멩이 많이 깔려 있죠. 그런 곳에서도 이런 규암에 그 각지면서 쪼개지는 성질 때문에 많이 깔아 놓는다고 합니다. 돌이 둥글둥글하면 막 여기저기 튀길 수도 있잖아요. 미끄러지고요. 아무튼 이게 규암이었고요. 두 번째는 석회암이 변성돼서 만들어지는 대리암입니다. 여러분, 석회암이 탄산칼슘 많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런 석회암이 대리암이 될 때도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다시 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리암 어디서 사용했었죠? 맞아요. 건축 자재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인조 대리석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리암을 캐가지고 잘라가지고 통째로 쓰려면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새는 이런 대리암의 가루 비슷한 것들 이렇게 뭉쳐가지고 반죽해서 구워요. 구워서 어떤 이런 대리암, 인조 대리암을 만드는 것이고, 그걸 잘라서 여러 건축 자재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 예로 여러분 세라믹 식탁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뜨거운 거 올려놔도 괜찮다고 하고, 아주 높은 열로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화강암이 만들어진 또 편마암이 있습니다. 화강암이 변성돼서 이제 염리가 잘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편마암이 되기 전에 중간 단계인 편암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암, 진흙이 만든 거죠. 자, 이게 편암이 됐다가 편마암이 되기도 합니다. 이 편암은 그냥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염리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암은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퇴적암이고, 딱 보기에는 색깔이 한 가지라서 뭐 비슷한 것끼리 만들어진 걸 텐데, 여기서는 왜 염리가 이렇게 잘 나타나나요? 우리 진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흙에 반짝반짝한 하얀 알갱이도 있고요. 또안 그런 알갱이도 있고요. 되게 고와서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게 진흙입니다. 그래서 이암이 만들어낸 편마암, 그리고 편암은, 이런 편마암, 편마암은 염리가 잘 보여요. 그런 또 특징이에요.

0: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성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가 본 변성암은요, 아까 처음부터 봤던 그런 귀암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암이라든지, 그리고 중간 단계인 편암, 그리고 편마암, 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처음에 물어봤던 그 팩트체크 먼저 해볼까요? 변성암은 암석이 녹는 것이 아니라 높은 열과 압력으로 성질이 변해 만들어진다. 염리는 열과 압력을 받을 때 광물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돼서 형성되는 줄무늬 구조이다.
1: 아, 제가 변성암과 염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암석이 녹는 현상으로 오해했네요. 변성암은 암석이 녹지 않고 높은 열과 압력으로 성질만 변해 만들어집니다. 이때 압력을 받은 광물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납작하게 배열되면서 줄무늬 구조인 염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0: 오늘은 변성암의 특징과 그 종류,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염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포텐 정리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18강입니다. 오늘 18강에서는 의무와 충고를 말하는 조동사들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조동사 표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다양한 단어들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랑 단어를 지금 읽으면서 몰랐던 단어는 지금 바로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인데요. medicine. medicine. medicine은 약입니다. take your medicine 하면 약을 먹어라, 약을 복용해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medicine. 네, 좋습니다. 다음 단어도 읽어보겠습니다. mistake, mistake. 자, 실수라는 뜻인데요. 어떤 단어의 앞에 이렇게 miss가 나오게 되면 뭔가 잘못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mistake라고 하면 실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mistake, 실수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bring 보겠습니다. bring, bring이라고 하면 내 쪽으로 무언가를 가져오다 라는 뜻이에요. 혹은 사람을 데려오다 라는 뜻도 됩니다. 모두 내 쪽으로 무언가를 가져오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자, bring 기억하셨다면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ie 해서 거짓말인데요. 발음할 때는 lie, lie. 네, lie 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이어서 dentist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dentist 하면 치과 의사죠. 읽어볼까요? dentist. 한번 더. dentist.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추가 어휘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모두 잠과 관련된 어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wake up. 자, wake up 하면 아침에 일어나다, 깨어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몇 시쯤 일어나시나요? 나는 7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려면 I wake up at 7 every morning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매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stay up late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stay up late 하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상태다 라는 뜻으로 늦게까지 깨어있다라고 해석됩니다. Stay up late. 늦게까지 깨어있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한번 기억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어휘들을 쭉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Chapter 5 조동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조동사가 뭐였죠? 먼저 조동사에서 이 조라는 말은 도와주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다른 동사에 다양한 의미를 넣어서 도와줄 수 있는 이 동사들을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로 추측을 말하는 조동사들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의무를 나타내는 혹은 충고를 나타내는 다양한 조동사 표현들을 한번 쭉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인 must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must를 공부했습니다. must 무슨 뜻으로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강한 추측의 의미죠. 자, 그런데 오늘 공부할 must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must는 뭐뭐 해야 해라는 강한 의무의 표현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We must be quiet in the library.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만 해. 이러한 뜻이 됩니다. 여기서 must는 강한 의무의 표현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이 must는 굉장히 강한 의무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자주 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must와 바꾸어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have to라는 표현인데요. have to 역시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 한번 볼게요. She has to study for the test. 그녀는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has to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두 가지 강한 의무의 표현 공부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조동사 표현 뭐 떠올려요? must 그리고 have to. 이렇게 두 가지 바로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내용에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동사들 중에서 의무를 말하는 조동사들입니다. must와 have to. 혹은 has to가 있었죠. 둘다 조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조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뒤에 동사의 원형을 취한다였어요. 이건 항상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의미 한번 볼까요? must와 have to는 둘다 굉장히 강한 의무를 나타내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have to의 부정은 조금 다릅니다. have to는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하지 않고 앞에 don't 혹은 doesn't를 붙여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on't have to 동사 원형 혹은 doesn't have to 동사 원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됩니다. 여러분, 차이점 보이세요? 우리 must not은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였어요. 근데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퀴즈를 내볼 테니까 must not을 쓸지 아니면 don't have to를 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누구 쓸까요? Must not 아니면 don't have to? 정답은 don't have to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don't have to를 써주는 거예요. 자, 둘이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둘의 구분이 시험에 정말 자주 다뤄집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내용인 만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Must와 have to는 주어가 해야 할 의무를 말해주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인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정문을 만들 때다. Must의 부정은 must 뒤에 not을 붙여서 must not 이렇게 쓰고 뜻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have to의 경우 어때요? have to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have to not. have to 뒤에 not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안 돼요? have to의 부정은 앞에 don't 혹은 doesn't를 붙여서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의미도 기억해야 합니다. 꼭 뭐뭐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어서 must는 강한 추측을 말하거나 의무를 말하는 조동사로 모두 쓰일 수 있으니 문맥을 통해 구별해 주어야겠죠? 자, 아까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이와 같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문장 속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must와 have to, 강한 의무의 표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음 충고의 표현인 should와 had better 보겠습니다. 자, should는 사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접해봐서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ou should wear a jacket 하면 너는 재킷을 입어야 돼. 밖에 추우니까 재킷 입어야 돼.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뭔가 must처럼 진짜 안 하면 안 된다의 의미까지는 아니고 충고해주는 느낌? 해야지, 해야 돼.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ad better도 볼 텐데요. had better 역시 하나의 표현,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had better은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충고할 때쓸수 있겠죠? 너는 지금 숙제하는 게 좋을 텐데. 뭔가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had better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떨 때 썼는지 한번 볼게요. You had better take your umbrella. 너는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을걸? 우산을 가져가는 게 낫겠어. 라고 충고할 때 써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충고의 표현 두 가지 지금 봤어요. 가장 먼저 should 공부했고요. 이어서 had better. 이렇게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충고를 말하는 조동사입니다. 충고라고 해서 뭔가 기분 나쁜 충고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뭐뭐 해야지.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정도의 충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hould와 had better 공부했습니다. should, had better 둘다 조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라는 점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의미의 차이를 한번 짚어보면 should는 가볍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had better의 경우 뭐뭐 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아, 너 밖에 지금 비가 올것 같은데 우산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때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아래 내용 읽어볼게요. should와 had better은 모두 충고할 때쓸수 있는 조동사이지만 충고의 강도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부정문 한번 살펴볼게요. had better의 부정은 뒤에 not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이 되겠죠?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지 않는 게더 낫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had better은 뭐뭐 하는 게 낫다. had better not은 뭐뭐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로 문장에 적용해 보면서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텝 1부터 시작할게요. 1번입니다.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A를 보시면 그녀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 해야 한다 하니까 can을 쓸까요? must를 쓸까요? 강한 의무, must를 써줘야겠죠? must는 이렇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B입니다. 그들은 지금 떠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must와 비슷한 표현이 바로 have to였습니다. must와 have to 둘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have to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had better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게더 낫다라는 충고의 표현입니다. 조금 달라요. 자, C 갈게요. 너는 병원에 가는 게더 낫겠다라고 했어요. 뭐뭐 하는 게더 낫겠다. 여기 어딨죠? had better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D를 가보면 그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 공부했는데요. 바로 have to의 부정 형태인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였습니다. He doesn't have to wake up early 하면 그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죠. 자, 이 표현은 다시 한번 꼭 기억합시다. 자, 2인데요. 너는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지 않는 게더 낫다라고 합니다. 자, 뭐뭐 하지 않는 게더 낫다니까 had better 뒤에 not을 붙인 형태를 골라줍시다. 그럼 정답은 첫 번째가 되겠죠? You had better not stay up too late. 너는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는 게더 낫겠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동사의 의미를 한번 구분해 보았는데요. 우리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 자, 우리 A를 보시면 he have to wear a helmet. He has to wear a helmet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를 보시면 he 3인칭 단수 주어잖아요. 그쵸? 따라서 동사로는 have가 아닌 has가 와 주어야 합니다. 이 have to는 주어에 알맞게 has to로 쓰이기도 해요. 자, 써보겠습니다. he has to wear a helmet.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는 헬멧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has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표현을 더해주는 조동사입니다. 자, B 갈게요. You had not better. You had better not make much noise. 자, 이 문제에서는 had better의 부정 형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had better은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낫을 붙일 때는 그 뒤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had better no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써볼게요. You, 너는 had better not 뭐뭐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데 뭐 하지 않는 게 낫냐면 make much noise. Make much noise. 참고로 noise는 소음이에요. 소음을 너무 많이 내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C 가겠습니다. 우리 조동사 표현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따라서 take가 정답입니다. 써보면 she has to. 그녀는 뭐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하냐면 take medicine. 약을 먹어야 한다죠. 에브리데이, 매일. 참고로 여기서 take medicine 하면 약을 먹다라는 뜻이니까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뒤로 가볼게요. You had better clean your room now. 너는 방을 지금 청소하는 게 낫겠다인데요.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표현은 have better 아니죠. had better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자, 써봅시다. You, 너는 had better clean. 청소하는 게 낫겠다. 무엇을? Your room. 너의 방을. 근데 지금, now.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가볼게요. They don't must not make any mistakes. 자, must의 부정형을 묻고 있습니다. must의 부정형은 뒤에 not을 붙여요. must not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는 쓰지 않습니다. 자, 써보시면 they, 그들은 must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make any mistakes. 어떠한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써주셨다면 다음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A 보시면 그들은 교복을 입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두개 표현, must나 have to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에서도 바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너는 숙제를 끝내는 게더 나을 거다. 충고의 표현이네요. had better 써주시면 되겠고요. C에서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뭐뭐 하지 않는 게더 나을 거다. 뭐뭐 하는 게더 나을 거다는 had better인데 뭐뭐 하지 않는 게더 나을 거니까 had better 뒤에 not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have to 혹은 must와 같이 강한 의무의 표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역시 조동사의 의미를 떠올리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A 볼게요. 너는 책을 가져와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must나 have to 써주시면 되겠고요. B를 보면 그는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를 쓰는데요. 주어가 he니까 우리는 doesn't have to 써주시면 되겠죠. C를 보시면 너는 그것을 만지지 않는 게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had better 뒤에 not을 붙여서 You had better not touch it 이라고 해야 너는 그걸 만지지 않는 게더 낫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D를 보면 그는 집에서 엄마를 도와야만 한다니까 must를 쓰거나 have to를 쓰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주어가 he니까 have to를 그대로 쓰지 말고 has to로 바꿔서 쓴다는 점이에요.
이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자, 2입니다. 너는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더 낫다. 자, 뭐뭐 하는 게더 낫다니까 바로 누구 떠올릴까요? Had better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이 had better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조동사 표현은 뜻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이 여러 번 연습해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말 한번 볼게요. 너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조동사 must 혹은 have to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You must 혹은 have to listen to the teacher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조동사를 어디에 넣어야 할까 헷갈린다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동사 바로 뒤에 이 동사 원형이 나오도록 쓸 수가 있겠죠? 자, B를 보시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must가 나왔어요. must는 해야 한다인 거고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must 뒤에 not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they must not tell a lie가 되겠습니다. C를 보시면 너는 늦지 않는 게더 낫다. 늦지 않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had better 뒤에 누굴 붙여요? not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you had better not be late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인데, we have to do it now 라고 하였어요. 자, 우리는 이 문장에 부정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have to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이 뒤에 not 붙이나요? 아닙니다. 그쵸? 이 앞에 don't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완성되겠죠? We don't have to do it now가 되겠고요. 이때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어서 2인데요.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알맞은 조동사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I must get up early tomorrow 혹은 I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이 동사 원형 앞에 must나 have to만 넣어주시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인 6번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 자, 주어진 문장에는 모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A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He must finish his test on time. 자, 틀린 부분 찾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조동사 must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원형이 아닙니다. 그쵸? 원형으로 만들어주세요. es를 지우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he must finish the test on time이 되겠고요. 참고로 on time은 제 시간에 란 뜻이에요. 그가 제 시간에 시험을 끝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B를 보시면 You had not better forget your book. 자, 일단 우리 had better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뭐뭐 하는 게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had better의 부정형은 어떻게 쓴다고 했죠? not을 이렇게 사이에 써요? 아니죠. not을 had better 바로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you had better not forget your book이 되겠고요. had better not은 뭐뭐 하지 않는 게 낫다란 뜻이기 때문에 너는 책을 잊지 않고 가져오는 게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를 보시면 have not to가 보이시죠? have to의 부정형을 지금 이렇게 써준 건데 have to의 부정형은 have not to가 아니라 앞에 don't를 붙여서 쓴다였습니다. 따라서 they don't have to bring their laptop이 되겠죠? 그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D 볼게요. She have to go to the dentist today.

자, have to를 써 주었는데 주어가 she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와 어울립니다. 따라서 she has to go to the dentist today가 되겠죠? 이를 보시면 you should,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닌 과거 형태를 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형인 call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조동사 must have to 그리고 should와 had better을 공부했습니다. 모두 의무와 충고를 나타내는 조동사임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3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냉전 체제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냉전체제 알아보겠습니다. 냉전체제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있습니다. 이 두 국가의 대립을 볼 거고요. 또 냉전체제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도 하고 6.25 전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여러분, 근데 냉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나 쟤랑 냉전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막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서로 말도 안 하고 차가운 기운이 도는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이 냉전인데요. 서로 전쟁을 하거나 싸우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싸움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서로 냉한 분위기에 휩싸였던 것, 이것이 바로 냉전입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력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나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는데요.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인데요.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해서 더 큰 이윤을 얻고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긍정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자본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죠. 이 과정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봉쇄정책을 하는데요. 트루먼 독트린을 볼게요.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트루먼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독트린은 외교 방침이라는 뜻인데요. 외교 방침을 볼게요. 트루먼이 발표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원은 경제적, 재정적인 원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공산주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마셜 계획을 발표하며 서유럽 경제 부흥을 지원했어요. 이에 대하여 소련이 어떻게 대응했냐면요. 먼저 코민포름을 창설합니다. 코민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 정보국이고요. 또 코메콘이라고 하는 경제상호 원조회의를 조직하기도 했죠. 한편 세계 곳곳에서 냉전과 갈등이 발생해요. 특히 유럽을 살펴볼게요. 당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 4개국이 독일을 분할해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기 베를린은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베를린은 또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 네 나라가 분할해서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 서베를린에서 화폐 개혁을 하며 지역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해버렸어요.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자 미국이 막 비행기를 통해서 물자를 서베를린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봉쇄는 풀렸지만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동독 사람들이 이 서베를린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발생한 냉전의 모습을 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공내전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어요. 또 한국도 냉전의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요. 특히 한국은 광복 후에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였죠. 베트남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처럼 베트남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되었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체제 하면 꼭 기억해야 할두 국가, 바로 미국과 소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독트린, 즉 외교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발표한 것이 그렇죠. 마셜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소련의 대응으로는 코메콘이라고 해서 경제를 서로 도와주는 것, 또 코민포럼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냉전 체제는 세계 각 곳곳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독일의 분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했고 그 이후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죠. 하지만 동독 사람들이 서베를린을 통해 자꾸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하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도 냉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에서 일어난 베트남 전쟁이 그 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괄호 독트린을 발표하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트루먼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으며 1961년에는 괄호가 세워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베를린 장벽입니다. 지금까지 냉전 체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봉쇄 정책과 소련의 대응책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세계 곳곳에서 냉전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

0: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과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마무리를 다 못했어요. 어떻게 일어났고 전개됐는지, 그리고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뒤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확산되고 보통 선거가 확대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에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일정 나이 이상의 남녀라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시작점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걸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화정의 확산부터 보겠습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어떤 개념이었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이 없고 의회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좀전 세계에 있었던 여러 열강들 중에 일단 왕이, 황제가 있었던 국가가 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이러한 국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공화정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어떠한 슬로건을 내세웠냐면, 이 전쟁은 공화정과 전제정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공화정이 정의로우니까 우리를 지지해라 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던 거죠.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전제 국가들이 붕괴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정이 붕괴되었는데, 즉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독일 제국입니다. 독일 제국에서는 중간에 혁명이 발생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수립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황제가 몰락하게 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 오스만 제국도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각각 공화국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상실한 지역에서 새로운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전쟁을 주도했던 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 건 맞지만, 러시아도 같이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중간에 전선을 이탈했었습니다. 레닌이 이제 강화 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동부 유럽 쪽에 많은 영토를 그 독일한테 넘기고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토에서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화정 확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바이마르 헌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시민혁명에서 많이 봤던 그러한 뉘앙스죠. 이게 독일까지 전래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2조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녀에 의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즉 이제 돈 많은 시민계급 혹은 계급적으로 뭐 귀족이라든지 그런 계급만 참정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라면 참정권을 이제 할 수 있다. 참정권을 갖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09조 모든 독일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남녀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출생 또는 신분에 따른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이전에 독일 제국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가 확대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통 선거는 뭐 노동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전에 참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참정권을 나눠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통 선거가 이제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일정한 나이 이상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자본가 계급이든 노동자 계급이든 상관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 투표권 1인 1투표 이렇게 약간 만드는 거를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프러제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됩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는 뜻인데 20세기 초부터 단식, 무력 시위 등을 동원하여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양상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전쟁에 쏟아부어야 돼요. 거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전쟁터에는 이제 남자가 이제 끌려가게 되지만 그 남자가 경제활동을 빈 사이에 여성들이 뭐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게 되면서 모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여성과 노동자 등에게 참정권이 확대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흐름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완전 예전에 배웠었던 아테네, 로마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과 로마 시민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전쟁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걸 이제 그들의 이제 인정해줘야 됐던 거죠, 권리를. 그래서 그들의 권리는 참정권으로 나오게 됐고 그런 모습처럼 이제 보통 선거도 비슷하게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요 앞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을 사이 간자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전간기라고 불러요. 전진과 전쟁 사이. 전쟁과 전쟁 사이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공황이라고 하는 정말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어떤 노력을 했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그 극복 노력에 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전쟁 전에 유럽의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정말 참혹했던 전쟁을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 더 이상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평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일단 전쟁에 대해서 전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국제연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런 인권 침해 범죄를 전쟁 범죄라고 규정을 짓고,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물론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대공황과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겠지만 교과서 차원에서는 이 평화를 위한 노력에 특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제연합과 전쟁 범죄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혹했던 전쟁 양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UN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전쟁 과정 중에 반인도적 범죄를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에 대한 그런 규제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유럽에서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공급을 엄청 늘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거품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잉 생산에 비해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됐고, 공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자르게 되고,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대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미국의 주가 대폭락에서 시작됩니다. 주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주식 같은 건데,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자주 갔던 돼지국밥집이 있었는데, 돼지국밥집이 5,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한번 거기 갔었는데, 가격이 13,000원으로 올랐어요. 이거 화폐 가치는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건을 사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 있어서 만 원을 가지고 아이돌 포토카드를 구매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만 원짜리 포토카드가 점점 희귀해지면서 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는 투자를 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주가 대폭락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2만 원이라고 하는 아이돌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은행에 빚도 가지게 되면서 뭐 새롭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돌 포토카드가 가격이 3천 원이 되게 되면서 완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주가가 대폭락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가 자신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게 됐던 겁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게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주가 대폭락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게 됐고요. 실업자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시장한테 모든 걸 맡기고 알아서 자본주의 경제가 흘러가게끔 놔뒀는데, 그렇게 냅두니까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게 됐던 것이죠. 대공황 시기 사회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 어떤 게 적혀있냐면, 프리 커피와 프리 도넛, 공짜로 도넛과 커피를 준다라는 건데, 거기에 줄이 엄청나게 긴 거를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요 국가의 실업률도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926년, 이때가 미국의 거의 전성기쯤이었어요. 이때 실업률이 낮았다가 점점 상승하더니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도 확산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위기였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극복 노력을 볼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보면, 우리의 지불 능력은 떨어지고 주정부마다 심각한 세입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세금이 지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상업 거래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생산 기업은 말라 죽은 잎사귀처럼 흩어져 버렸다. 우리의 1차적인 최대 가업은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돈을 벌고, 그 돈을 번걸 통해서 소비를 할 테니까 일단 이 악순환을 좀 끊어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 어느 정도 이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기간 동안 어떤 걸 많이 하게 되냐면 정부 주도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실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취업하게 되고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와그너법이라고 하는 걸 함께 제정하게 되는데, 와그너법이 뭐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서 많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그냥 일자리에서 잘랐단 말이죠.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와그너법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는 노조를 형성, 가입, 지원할 권리와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하여 단체 협상할 권리, 그리고 단체 협상이나 그 밖의 상호 부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래 미국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 모든 자본주의 경제를 맡겼었는데, 뉴딜 정책 이후에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았냐면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식민지와 본국의 이제 그 긴밀한 관계를 강화시키는 블록 경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서만 무역하고 주변 국가들, 다른 국가들은 이 무역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쌓은 거죠. 그러면서 보호무역 체제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보면은 각각의 블록 경제를 보면 볼수 있겠죠.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같이 정부가 돈이 많은 국가와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은 국가는 어느 정도 대공황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도 없고 식민지가 적은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됐을까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인데 이들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체를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거의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대외 팽창을 추진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체주의를 보면요. 경제 기반이 약하고 식민지가 적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 대공황 전후에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을 틈타서 전체주의가 확산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국가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전체주의를 내세운 그런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승전국인데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후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이들은 파시스트 당을 바탕으로 우리 이탈리아를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진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파시스트 당이 독재 정책을 할수 있게끔 파시스트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요. 이탈리아가 이제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무솔리니가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이 연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모델처럼, 롤모델처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설을 잘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탈리아의 파시즘 한번 살펴보면 국가 밖에서는 어떤 인간적, 정신적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더라도 가치를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최고다. 국가 없으면 너네들 가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 시민혁명의 정신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죠.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이나 유용성을 믿지 않는다. 전쟁만이 인간의 모든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전쟁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의 도장을 찍어준다.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전쟁합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요.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나치당은요, 전체주의를 실시하면서 인종주의라고 하는 걸 결합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독일 민족은 진짜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함께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주의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다른 인종

인종을 차별했다. 인종적으로 차별했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더 뭉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전체주의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독일의 나치즘 한번 볼게요. 민족주의 국가는 생활의 중심에 인종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인종이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 정책에서 우리의 목표, 이 지상에서 독일 민족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을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 독일 민족에게 영토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이제 약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군부가, 즉 군대에 기반을 하고 있던 그런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군국주의를 강화하고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을 통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추축국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대외 침략에 대해서 비난이 높아지자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국제연맹 탈퇴하고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라는 흐름인데, 방공협정이 뭐냐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독일이 팽창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독일의 타겟이 어디였냐? 독일과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를 먼저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요,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또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까지 히틀러의 팽창을 눈감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원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완전 반대거든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상은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추축국 형성할 때 방공협정을 맺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독일은 절대 소련이랑 동맹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둘은 공존할 수 없을 뿐더러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히틀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 러시아라고 하는 두 개의 전선을 경험했던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실패를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주의 싫지만 전쟁을 위해서 일단 소련이랑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겠다라고 했던 거죠. 당연히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굉장히 놀라게 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동부전선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야, 폴란드는 공격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게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핵심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은 러시아와 싸웠을 때 너무 안 좋았거든요, 기억이. 조약 당사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제3국을 원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전쟁을 약간 묵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확대되게 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때 세웠던 목표가, 계획이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하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점령을 하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점령하고 유럽 대륙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소련 쪽에 있었던 여러 지하 자원들이 좀 탐이 났던 거예요. 저게 있으면 전쟁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면서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이 있었는데 전쟁 전에 동부 전선 없앴어요. 근데 프랑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점령되면서 서부 전선도 없어지니까 다시 동부 전선을 열었던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독일한테 굉장히 큰 실수가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침공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지하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을 침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야, 동남아시아는 침략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일본을 경제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더 이상 너네들이랑 무역 안할 거야. 라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해서 미국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공격했던 지역이 미국 하와이에 있었던 진주만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 사건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발발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참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국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진주만에서 일본한테 한번 공격을 받고 나서 곧바로 반격을 나서게 되는데, 어디에서 승기를 잡게 되냐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됐던 사건이 미드웨이 해전이고요. 독일과 소련도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소련도 계속 패배를 반복하고 있다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이탈리아를 공격했는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항복하게 됐고,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독일이 동부전선만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서부전선을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면서 독일을 양쪽에서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성공하게 됐고요. 결국 독일이 항복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면서 일본도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연합국의 반격부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중요하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일단 독일 입장에서 처음에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가장 먼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독일이 원하던 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중요했던 거는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를 기점으로 전쟁은 연합국 쪽으로 기울게 된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 부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이 승기를 잡고 있다가 승기가 역전됐던 두 가지 사건,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승기를 잡았던 그런 사건이고요. 나는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사건이고요. 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독일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소련을 침공했고, 일본도 진주만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가가 나오고요. 전세가 역전됐다고 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게더 있냐면,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연합국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독일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는, 아, 지금 독일이 이렇게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선이 하나밖에 없어서다. 소련만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처럼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목표에서 만들었던 그 실시했던 전투가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작전을 D-Day 작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D-Day라고 하는 게 이때 사용되게 됩니다. 아무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유럽에서 독일이 이제 완전히 패배가 짙어지게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본 애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얘네들을 항복시키지?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소련이 독일을 항복시키고 일본까지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일본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참전을 하게 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개발하고 있었던 원자폭탄을 일본에 쏘게 되는데, 그 사건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일본을 패배시켰던, 항복시켰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까지. 답은 가, 다, 나. 2번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에 있었던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 꼭 하시고요.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향하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애타게 찾는 것은 겨울바다의 보물. 오직 이때만 만날 수 있어 1년이라는 긴 시간도 참고 기다려왔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걸러. 아이고 이거 클리어 큰나이 시구마.
2: 물매가 변함없이 올해도 왔구나. 많이 만졌다오.
0: 바야흐로 꼼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3: 자, 아싸! 애기다! 만원짜리, 만원짜리. 됐다, 됐다. 4,000원, 4,000원.
4: 4,000원?
3: 이거 싸. 이거 5,000원, 5,000원.
4: 난 추워지면, 얼른 저, 내가 그리워져요.
0: 한때는 못생긴 외모에 가려져 그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둘도 없는 계절 별미가 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5: 찜은 좀 맛이 좀 강하고 양념이 돼서 이제 탕은 연하니까 입에서 그냥 녹는 그냥 시원한 맛.
0: 누군가에게는 못난이로 보일지 모르나 이 시기 어부들의 눈엔 더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겨울 바다의 보물, 꼼치를 잡으며 삶을 이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매서운 바람에 몸이 저절로 움츠려드는 계절. 충남 서천의 어부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바다로 나갑니다. 40년 경력의 이건호 선장도 출항 준비에 바쁜데요. 꼼치잡이 철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6: 날씨가 꽤 추워요.
7: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나가면 돼요.
6: 30분요? 그렇게 멀진 않네요.
7: 네, 가까운데요. 큰 사이.
6: 안녕하세요.
7: 여기는 좋죠?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아유, 이게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7: 예?
6: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7: 예. 일찍 나가야지 좋은 거 많이 잡죠. 겨울에는 그, 한 3, 4일 만에 한 번씩 나가니까 사이더라고 같이 이렇게 잠깐 가서 물매기, 물통뱅이 잡아오고 그래요. 이제 가보자.
0: 아침 7시가 되자 이건호 선장의 배도 꼼치를 잡으러 출항합니다. 어선치고 이런 출발은 아니지만 겨울의 아침은 다른 계절보다 체감 온도가 더 떨어져 쉽지 않은데요.
6: 이제 아침에 일찍 가면은 좀 힘드시겠어요. 추워서.
7: 아이 왜 직업인데 뭐 춥고 뭐고 그런 거 있겠어요. 우리 뱃사람들은 건강해요.
0: 하지만 추위와 바람은 꼼치 조업의 복병으로 작용하죠.

0: 오랜만에 그 그물을 걷는 건데요. 겨울에는 이제 파도가 바람 불면 파도가 세고 하니까 가까이에서 하는 거예요.
1: 뱃머리가 물살을 가르며 미리 그물을 쳐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건호 선장이 길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사위들이 활약할 때입니다. 그물을 올리기 전은 언제나 설레고 기대되는 순간. 첫째 사위 봉현 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2: 얼마나 걸렸나?
0: 여기가 수심이 한 10m,
3: 10m.
0: 예.
1: 장정 둘이 달라붙어도 그물이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0: 또 올려라. 머구리, 머구리, 머구리, 머구리.
1: 드디어 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 이게 곰치알이에요. 이게 곰치알.
1: 곰치는 평소 수심 50 내지 120m 바닥에 살다가 겨울철이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 연안으로 몰려들며 잡힙니다. 1년 중 이때가 철이 통통하게 올라 곰치 맛이 절정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소천 어부들에게 이 시기는 중요합니다.
0: 가있어, 가있어. 가있어, 데리키, 데리키, 데리키. 아이고.
1: 이건호 선장의 지시 아래 사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분에 첫 그물이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물 사이로 그토록 바라던 돌바다의 귀한 손님 꼼치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0: 아따! 이게 바로 충청도에서는 물맥이라고, 물퉁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3: 아, 이게 물퉁뱅이요?
0: 네, 물짬뱅이.
3: 물짬뱅이요?
0: 네.
3: 왜 그렇게 불러요?
0: 이 충청도에서는 물짬뱅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겁나 무겁네.
3: 오, 엄청 크네요, 고기가.
0: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걸러. 아이고, 이거 클려, 겁나 시구마. 이게 바로 충청도에서는 물짬뱅이라고 합니다. 물짬뱅이.
4: 원래 명칭은 뭐 곰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역마다 다 부르는 이름이 틀려요. 뭐 물맥이, 잠뱅이,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3: 근데 고기는 하나인데 네. 어디 이름이 이렇게 다 틀려요?
4: 지역마다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다 틀리겠죠.
3: 그래요?
4: 네, 근데 명칭인데 이름은 이제 곰치라고 하더라고요.
1: 지역마다 다양한 방언으로 부르는 이 녀석의 표준어는 곰치로 이름을 빼앗긴 진짜 물맥이와는 생김새에서 차이가 납니다. 꼼치와 비슷한 미거지는 꼬리에 흰 줄이 없어 구분되죠. 동해에서는 곰치로도 불리는데 진짜 곰치는 아예 과가 다른 어종입니다. 꼼치, 물맥이, 미거지는 모두 쏨뱅이목 꼼치과에 속하는 어종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긴 모습처럼 서식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0: 간만조 차이도 많고 뻘로 형성이 됐고 그리고 가에는 약간 자갈하고 모래하고 떨하고 섞여져가지고 아주 서식지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전국 최고. 예, 그만 갖다 놓고 많이 한번 돌린 게 조금씩
1: 서해는 꼼치먹이인 새우, 조개 등이 풍부해 이 계절이 되면 꼼치 황금어장을 이루는데
4: 지금 이 정도면 많이 잡힌 거죠?
3: 괜찮아요?
4: 네.
3: 요즘 많이 나오나 봐요?
4: 네, 지금은 최고가 제철이에요.
1: 단년생인 꼼치의 산란 시기는 1년 중 12월에서 3월까지로 지금부터 딱 3달 동안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철이라 해도 실력과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꼼치 얼굴을 보기 어려운 법이죠. 이건호 선장이 꼼치 풍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0: 선택한 것은 함정어법입니다.
1: 정치망이라고 해요.
2: 아, 정치망이요.
1: 정치망, 삼각망.
3: 뭐 정치망은 이제 길목에다가 놓는 그 어장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삼각망은 지금은 이제 물매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놔도 지금은 많이 별차리예요.
0: 서천 어부들이 꼼치잡이에 사용하는 삼각망은 물고기가 회유해오는 길목마다 세 개의 통금을 설치해 잡는데요. 한 번 들어간 물고기는 되돌아 나올 수 없죠.
3: 지역마다 어구 사용법이 틀리니까요. 통발하는 지역들은 통발로 잡고, 자만 그물로 잡는 데는 그물로 잡는데, 그물로 잡으면 또 고기가 상처가 나요. 삼각망 고기는 최고 좋죠.
0: 삼각망은 세 개의 통그물이 있어서 한 번 조업을 나가면 꼼치를 세 번 올릴 수 있는데요.
1: 아, 선생님, 밑으로, 형님, 밑으로 잡아. 아, 던져, 형님. 로, 늘, 쇼. 어! 힘을 똑같이 써. 아!
0: 이번에도 꼼치로 가득할까요?
1: 쭉 올려.
0: 기대감에 올리는 손길에 힘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물에 피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이 제대로 오른 씨알 굵은 꼼치들이 여러 마리 들어있습니다. 겨울바다에서 한 덩치 하는 녀석들이라 많이 잡히지 않아도 배 위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잡는 재미가 쏠쏠한 게 바로 이 꼼치잡이입니다.
1: 3kg.
2: 오, 3kg? 예. 이 정도는 하면 크기가 얼마나 될까?
1: 이거면 한 4명이서 막 배부르게 드시죠. 이렇게 하면 한 70cm.
2: 이 정도면?
1: 얘들은 이 밑에가 빨판이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가 빨판을 이용해서 딱 붙어댕겨 이렇게. 이렇게 붙어댕겨 이렇게. 빨판이 여기. 이게 빨판이 이게. 빨판. 빨판이가 딱 붙어가지고 얘들 이렇게 물속에서 이러고 있어. 빨판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알을 쏴요. 장애물이다가 알을. 이게 장애물인 게 이 잠뱅이가 여기다가 알을 이렇게 품어요. 이게 잠뱅이 알이에요. 이것은 바로 가져야 돼. 이렇게 가져야 돼.
4: 이건 잠뱅이 알을 안 먹고 놔줘서 잠뱅이 알들이 더 크면 부화가 돼요, 부화가. 잠뱅이가 이 속에서 나와.
1: 그렇지. 자, 요구만 걸로 살려줘라. 요. 이거 좀 크면 잡고 먹게. 에이. 자, 네. 물잠뱅이가 막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던지면 말 그대로 막 텀벙 물이다 그냥 텀벙 빠치면 풍덩이 이 소리 나서 그래서 물잠뱅이라고 텀벙
0: 물생긴 생김새 때문에 과거 그물에 걸리면 물에 버려졌던 꼼치 그러던 것이 시원하고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인데요.
5: 예전에는 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아까처럼 작은 것들도 이제 바다에다 다시 돌려보내는 게 그런 걸 보호해야지 이제 또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1: 한 개만 보면 돼요. 한 개
0: 이제 남은 그물은 단 한 개. 다행히 이번에도 꼼치가 반가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1: 여기다 쏟아버려. 여기다.
0: 삼각망으로 잡아올린 꼼치는 비교적 오래 살아있고 상처 없이 싱싱한 게 특징인데요.
5: 비늘이 이제 여기 보시면 까치까치 이렇게 비늘. 거의 이제 비늘이 이제 일반 생선 비늘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1: 이게 비늘이에요. 이게. 이게

0: 물잠쟁이 티를 벗겨지지요? 이렇게 껄껄하자니 껄껄.
1: 예. 옛날에는 거의 안 먹었어요. 버렸어요.
0: 고기가 옛날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흔해서 저거 먹을 새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기어다 먹고 또 술국에 최고라 특대접을 받아요.
1: 얼큰하게 빨간색으로 끓여도 되고 맑은 탕으로 끓여도 되고 이 물매 저 물맹이야 물잠뱅이는 다 맛있어요.
2: 이 꼼치는 조선시대 어류학서인 자산어보에도 등장합니다. 물고기가 넘쳐나던 시절 지금처럼 대접받는 생선은 아니었어도 술병을 다스린다는 효과는 인정받은 것인데요. 그 숨겨진 매력이 차츰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지금은 술 먹은 후 최고의 해장 재료이자 겨울에 가장 맛있는 생선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1: 아, 이제 고기를 이제 수족관에다 풀어가야지. 조금 잡을 때는 경매 않고 많이 잡을 때는 경매를 합니다.
3: 오, 오늘은 좀 양이 어때요?
1: 오늘은 양이 많지가 않네요.
4: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요, 바다에서. 그냥 주는 만큼만 다.
2: 바다와 함께 오래 살아가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 이건호 씨가 두 사위에게 알려준 철칙입니다. 꼼치잡이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덕분에 금세 마량폭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이제 고기 이제 회센터로 가져가야지.
2: 꼼치를 잡아서 항구에 도착했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꼼치 역시 다른 물고기처럼 선어보다 활어가 더 맛있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빠르게 수조로 옮겨야 하는데요. 싱싱한 꼼치를 상처 없이 옮기기 위해 사위 봉현 씨와 영삼 씨가 능숙하게 합을 맞춰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든든한 사위들이 도와준 덕에 순식간에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상태 그대로 활어차로 옮겨졌습니다. 서둘러 도착한 곳은 포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횟집입니다. 뱃일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조업을 못 나가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횟집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0: 이렇게 잡아온 꼼치를 수조에 채우는 날이면 마음만은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오색역전에 성공해 인기가 있다 보니 잡아온 꼼치 대부분은 가게에서 계절 별미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선보이는데요. 추운 겨울, 이건우 선장의 가족에겐 꼼치가 복덩이이자 소자죠.
1: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매를 안 해요.
2: 아, 경매 네. 안 하고? 바로 그냥 여기에서 소비하시는 거예요?
1: 또 이제 말리기도 하고.
0: 잡아온 꼼치는 보통 생물로 요리하지만 손질해서 추운 바닷바람과 햇볕에 건조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마르면서 수분기가 빠져 보관이 용이해지고 그 맛이 생물에 뒤지지 않아 인기랍니다.
1: 살이 매운탕까지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런데 말리면 쫄깃쫄깃해져요.
0: 충남 서천군 북서해안에 위치한 마량포구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인데요. 봄이면 광어와 도미,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백조기와 부새,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꼼치가 찾아와 어부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달리 다양한 꼼치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1: 근데 사는 것들은 그래도 좀 탱글탱글해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0: 흔히 맛볼 수 없는 꼼치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1: 다른 고기보다 이게 살 자체가 흐물흐물해요. 그래가지고 좀 물기를 더 많이 빼야죠. 눈으로 봤을 때 좀 무거운 것 같아도 드시면 좀 쫄깃한 맛은 있어요.
0: 꼼치는 다른 생선과 달리 육질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회로 먹으려면 물기를 빼야 합니다. 육질이 부들부들하면서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2: 꼼치는 익은 걸로 끓여야 시원해요.
0: 김치가 들어가는 이 요리는 꼼치탕입니다.
2: 이렇게 하면 또 신김치가 또 이게 또 간을 맞춰주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해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별미예요. 엄마한테 보면 날이 추워지면 제일 먼저 얘가 그리워져요. 동지가 지나면 물이 따뜻해진대요. 그러면 얘가 살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탱글탱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동지까지만 먹지 동지 지나면 진짜 거짓말처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게 돼. 진짜 맛없어.
0: 해장 음식으로 인기 있는 탕은 시원한 꼼치에 김치를 더해 개운하게 끓여낸 것이 특징인데요.
2: 막걸리에 이걸 따르면 애들이 식감이 더 쫄깃쫄깃해져요. 확실히 탱글탱글해졌네.
0: 막걸리로 꼼치의 육질을 살리는 것은 서천 전통 비법이랍니다.
2: 봐봐요. 막걸리다 빠르니까 탱글탱글해졌잖아. 물기가 없고 탱글탱글.
0: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만든 꼼치는 양념을 한 후에 갖은 채소와 함께 버무려주면 새콤달콤한 회무침으로 재탄생됩니다. 꼼치탕이 애주가들의 속을 풀어줬다면 회무침은 안주로 애주가들에게 사랑받는데요. 이외에도 꼼치는 전으로도 요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호를 뜬 후 달걀 옷을 입혀 후쳐내면 그 모습이 동태전과 흡사하죠. 하지만 입에 넣는 순간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2: 동태전보다 얘가 살이 더 많고요. 오히려 더 살이 많고 더 부드럽고 더 먹을 게 많아.
0: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이가 약한 어르신들이 먹기 좋답니다.
2: 자, 배고프니까는 내가 전도했고.
0: 새벽부터 추운 바다에서 꼼치를 잡아와 허기질 남편과 사위를 위해 꼼치 한 상을 서둘러 차려냅니다. 꼼치탕 한 숟가락이면 얼었던 속도 사르르 풀리는데요.
2: 그게 없어.
3: 아이고, 맛이 좋네. 물잔뱅이 탕은 매일 먹어도 맛있네.
2: 작년에 그 맛.
4: 작년에 그 맛은 무슨 맛이에요?
2: 작년에 먹어본 그 맛. 올해도 맛있다고.
0: 꼼치회는 산지에서 아는 사람만 먹는 별미죠.
3: 부드럽게 수순 넘어가는 그런 느낌. 꼭 젤리 먹는 그.
0: 이만한 피로 회복제가 없을 정도인데요.
2: 맛이 어때?
5: 안 씹어도 돼요. 맛있어요. 먹어. 돈독해요. 이 친구는 그죠? 식감도 완전 맛있는데.
2: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보다 막 사위들이 더 크잖아. 막 크고 듬직하고.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면 무섭지도 않겠네.
5: 어이, 당연하지.
2: 그럼 의지되고. 자식 때 낳아서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커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괜히 웃음이 나오고 좋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믿음이 있고 의지를 하니까 좋은 거지.
5: 어려운 법 있죠.
2: 어렵지.
5: 화장실 쓰기 미안하고.
2: 빼나가면 네. 화장실 쓰기.
5: 그게 제일 힘들죠.
3: 아버님이 배를 타시면 좀 예민해지셔요.

0: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뭐, 1, 2초 사이에 막 다칠 수 있으니까. 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심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야죠.
1: 가족은 일할 때 위험하지 않나 어쩌나 자꾸 쳐다봐지지만 남은 자기 할 일만 해. 그러지? 그래서 더 든든하고. 그래서 좋은 거지 뭐.
2: 사회들은 이런 험한 일은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출 때는 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푹 자야 되는데 컴컴할 때 나가는 거 보면 그게 좀 안쓰럽죠.
3: 가족의 힘으로 겨울바다에서 꼼치를 잡아 올리는 사람들. 서천 어부들에게 꼼치는 한겨울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고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화로위판장은 어부들과 수산물들로 활력이 넘칩니다. 이곳에서는 제철 맞은 문어를 비롯해 다양한 수산물이 사람들의 시선과 발길을 잡아끄는데요.

0: 그중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꼼치입니다. 이곳에서도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1: 이게 해장국으로는 제일 좋아요.
2: 해장국?
1: 네.
3: 많이 걸리는 데가 있고 이제 또 없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어도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막 많이들 가지고 올 겁니다.
0: 남해에서도 인정받은 겨울철 최고의 해장 재료 꼼치.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오지만 그중 남해는 예전부터 꼼치가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4: 그 남해안 이 얘기는 서로 설치하는 것이 수온도 약간 따뜻하고 수심이 약간 얕고 가장 맛있는 그 지역 조건이 남해안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0: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꼼치에 집중되는데요. 과연 가격이 어떻게 나갈까요?
3: 오늘은 조금 가격이 조금 덜 나갔네.
2: 아, 어떻게 해요?
3: 예. 뭐 이게 뭐 날마다 틀리니까 조금 덜 나가는 날도 있고 좀 안 나가는 날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네요.
0: 경매가 끝나기 무섭게 팔린 꼼치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데요. 오매불망 이 계절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담백한 꼼치 맛을 선사할 것입니다. 서해와 마찬가지로 남해에서도 겨울은 꼼치잡이의 계절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꼼치잡이를 하는 어선은 약 20척. 박진호 선장도 뒤늦게 배를 몰고 바다로 나서는데요. 원래 남동생과 둘이 조업을 하지만 오늘은 두 아들이 걱정된 어머니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연안 가까이에서 산란을 하는 꼼치. 이곳 앞바다도 그중 한 곳이죠.
5: 다 왔어요.
0: 도착하자마자 박진호 선장이 본격적으로 꼼치 조업을 시작합니다.
3: 여기 이제 이쪽 특히나 이게 이제 돌산권은 거의 사망이 한 80% 보셔도 됩니다.
0: 이곳 어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망은 네트 모양의 긴 그물을 어분통 내 수직으로 펼쳐서 고정해놓고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해 잡는 어법입니다. 바다 바닥에 닿게 그물을 내리기 때문에 바다 가까이에 사는 꼼치를 잡는 데 효과적이죠. 같은 꼼치라도 잡히는 지역, 어부에 따라 어법이 다른데요. 과연 자망의 꼼치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6: 예, 빈 공간 올라와요.
2: 많이
6: 전 잡혔을 텐데 이게 이래갖고 되겠냐.
3: 이게 물메기가 제일 잘 잡히는 수온이 활동 왕성할 때가 보통 이제 수온이 15도, 13도. 사는 곳이 지금 뻘하고 모래하고 섞인데 산란 때문에 얘네들이 그 가쪽으로 붙으니까 지금은 그 고기 지금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가쪽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심이 여기 이제 12m.
7: 무서우네요, 엄마.
2: 그래요?
3: 예, 물메기 왔습니다.
2: 왔어, 왔어.
6: 왔어, 왔어.
3: 메기다. 꼬메기다.
0: 잡는 방법과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 연안에서 잡히는 건 역시 꼼치입니다. 충청남도 서천 어부들이 물잠뱅이, 물텀벙이로 부르는 것처럼 물메기는 이곳 바닷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부르는 방언이죠.
3: 민물메기 같이 입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메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저희도 뭐 한 게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이제 그 꼼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꼼치. 원래.
5: 지역마다 고기 이름을 부르는 방언들이 좀
3: 가장 환경이 틀리니까 아마 고기도 같은 어종이라도 생긴 게 조금씩 틀리고 색깔이 틀린가 봐요. 색상이 남해안하고 자 봐보세요. 이게 이제 순놈은 여기 아랫부분이 더 넓잖아요. 머리에 비해서 아랫부분이 더 넓고 앞놈은 머리가 여기가 더 좁고 일단 크기 차이에서는 순놈이 월등하게 커요. 순놈이
7: 가격 차이는 좀 어때요?
3: 가격 차이는 순놈 앞놈 거의 같이 동일하게 나가.
7: 아 동일하게. 네,
3: 크기별로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저희는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집니다.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없어서 뭐 이게 뭐 물려도 뭐 전혀 사람한테 해가 안 되고. 이거 최상급입니다. 예.
7: 최상급.
3: 예예. 예.
7: 이야, 색깔도 예쁘네요.
3: 예, 상태 좋고 선도 좋고 어디 상처도 없고.
8: 옛날부터 여태가 겨울에 가 맛있어요. 겨울에 나는 거 뭐고 고기가. 겨울철에 나는 고기고요.
0: 그 누가 알았을까요? 못생긴 생선의 대명사로 천대받던 꼼치가 담백하고 시원한 맛으로 어부들에게 사랑받는 시대가 올 줄 말입니다. 해장국 재료로 비싼 몸값을 자랑하다 보니 이제는 다른 배들과 조업 경쟁도 생겨 어부들의 애를 태우는 일도 다반사. 그래서 이렇게 잡혀 올라오는 날이면 꼼치 얼굴이 반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9: 안 귀여워요?
7: 아, 귀여우세요?
9: 엄마 엄청 귀여워요.
10: 못생긴 귀여워요. 제일 못생긴 게
9: 순하게 생겼잖아요.
10: 이쁘구만 그래도.
9: 이쁘구만.
7: 이뻐요?
9: 아유, 배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쁘죠. 본인이니까.
7: 본인이니까.
10: 먹고 사는 애 타는 거잖아요.
9: 아, 귀엽잖아요.
3: 코도 작고.
9: 이게 얼마나 귀여운데요. 봐요. 순하게 생겼잖아요.
10: 네 개가 잘생겼어요.
3: 네 개가 하나 잘생겼다.
7: 아유, 서운하시겠다.
0: 꼼치는 여수 어부들에게 겨울바다가 딱 석

0: 달 동안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에 날씨만 좋으면 바다로 나와 양망과 투망을 반복하는데요. 박진호 선장도 귀여한 후 매년 꼼치를 잡고 있죠.
1: 이제 5년째 들어갑니다.
2: 5년째요?
1: 네.
2: 뭐 어떤 계기로 이걸 하게 되셨어요?
1: 아,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거 이제 보고 제가 그냥 이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내에서 이제 일하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처음에. 바다에서도 막 몇 번 사고도 있고, 그물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손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다 아니까 이제.
3: 못 이기지요. 아들이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나도지요.
2: 못 이겨요?
3: 응. 아들이 엄마, 요거 엄마, 나는 고기 잡은 것이 좋아. 그러는데 뭐, 할 수 없지.
0: 그렇게 가족들은 인생의 파도를 함께 넘겼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3: 자, 아싸! 여기다! 만 원짜리. 커서 만 원짜리.
4: 됐자.
3: 우리야, 너를 놔두고 싶어라. 4,000원. 네. 내가 갖고 온 거. 갖고. 죽은 거 싸. 5,000원.
2: 아, 죽어서 5,000원?
3: 네.
2: 살았으면요?
3: 살았으면 많은 달지, 누가.
0: 자망으로 잡은 꼼치는 그물에 걸려 생강망에 비해 살 확률이 적은데요.
3: 산 거는 살리고요. 물에다 넣어갖고. 네, 요거 죽은 거는.
5: 죽은 거는.
3: 두 군데 팔아야지.
5: 네, 바로 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따서 말리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5: 이게 말리면은 비싸거든요.
1: 조금 번거롭긴 해도 이게 화로보다 더 가격이 더 서니까 판매가가.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바다에 해동으로 그냥 이렇게 건조를 해서 그렇게 또 판매를 또 하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 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2: 아, 그래요?
1: 예.
2: 왜 그랬대요?
1: 글쎄요, 그때는 말 그대로 못생겨서 그랬나?
0: 아들이 추위와 싸워가며 잡아올린 소중한 꼼치가 죽는 바람에 제 가격을 못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손질해서 건조할 준비를 하는데요. 죽은 꼼치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은 등을 갈라 내장을 빼고 깨끗하게 씻어 바닷바람에 잘 말려주면 활어 상태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가가며 깨끗하게 손질한 꼼치에는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3: 잘 마르게요.
2: 배서하면 잘 말라요?
3: 네, 깨끗하고.
0: 배에서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 빨래마냥 꼼치를 잘 걸어두는데요. 이대로 나흘에서 닷새가량 말리면 아들의 주머니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잡은 꼼치는 겨우내 남해 어부들의 밥상에도 올라 한겨울 보양식으로 어부들의 건강을 책임져줍니다. 꼼치가 많이 잡히는 날이면 집집마다 빨랫줄에 건조시키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햇볕과 해풍에 수분이 날아간 꼼치는 물컹하던 살이 쫄깃한 육질로 바뀌며 사람들 입맛을 당깁니다.
3: 여기서는 오상요, 매기찜. 이제 요리 말라갖고, 이제 잘라, 요렇게 담가놨다가, 이제 요렇게 쪄갖고 양념을 발라갖고 먹어요. 여기는, 요 지역은.
0: 같은 꼼치지만, 이렇게 요리하면 맛도 다릅니다.
3: 센 거는 물렁물렁하니 안 맛있잖아요.
2: 네. 그래요?
3: 예, 네, 막 말랑말랑해갖고, 센 거는 물이 익어서

0: 닭살이 너무 물러, 물러. 그래갖고 안 맛있어. 그러니까 이리 이제 해갖고 너무 맛있어요.
1: 찜이 꼼치 요리의 별미라면 으뜸은 역시 탕입니다. 서해에서 김치를 넣어 개운하고 칼칼하게 끓여 먹었다면 남해에서는 맑은 탕으로 끓이는데요.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대구탕보다 꼼치탕을 한 수 위로 칩니다.
0: 고춧가루 넣으면 시원한 맛이 없어요. 그래갖고 나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해요.
1: 말린 꼼치로 찜을 만들 때 양념을 발라서 찔 경우 양념이 씻겨버리거나 살이 흘러내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꼼치 살만 먼저 쪄낸 후 양념을 그 위에 발라 완성시킵니다. 이곳 어민들이 꼼치 맛의 진가를 알게 된 후 겨울이면 건조시켜 사계절 내내 꼼치를 즐기는 방법이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 시간.
2: 뭐 시원하네.
0: 시원하다고.
2: 알다고 있네.
1: 30년을 업으로 살아온 아버지에게도 꼼치는 겨울철 최고의 생선입니다.
3: 탕은 시원한 맛이고요. 찜은 뭔 맛이 나올까?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지, 어디 가서. 우지방 먹은 것도 이거 먹은 것도 이거 먹은 거에 훨씬 낫지, 찜을 해서 먹은 거에. 지금 요 지방에는 아무 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4: 찜은 좀 맛이 좀 강하고 양념이 돼서 고기 식감은 찜 같은 경우는 이제 식감이 이제 씹히는 맛이 있고요. 이제 탕은 그냥 입에서 살이 연하니까 입에서 그냥 먹는 그냥 시원한 맛.
1: 두 아들은 꼼치를 잡으며 진짜 바다 사나이로 성장했습니다.
3: 지금 하는 거 보면 잘 하죠 지금. 남당도 낫습니까 지금?
4: 아버지도 안 해봤던데도 가보고.
3: 무전.
4: 그래 이제 바다를 이제 알았어요 이제.
3: 실로 바람이 불면은 배가 파도 같은 게 힘이 들지요.
0: 위험해.
3: 그리고 또 앙대 밭에가 또 주로 무섭고.
4: 그냥 항상 애기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 손주가 21살인데도 애기라 그래.
1: 아무리 나이 많은 자식이라도 부모님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인데요. 부모가 돼서야 비로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 아버지가 여태까지 닦아오신 게 아깝고 뭐 이제 그물들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냥 큰 고민 끝에 그냥 아버지 설득해서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되게 버티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은 뭐 아이고 잘했구나라고 이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1: 편찮으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러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가 된 박진호 선장. 치열한 삶의 현장인 바다 위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흔들림 없이 견뎌온 아버지처럼 그 역시 꼼치를 잡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5: 이제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가족이 이제 먹고 사는 거고 바다는 그냥 하여튼 내일내일이 그냥 저한테는 희망이죠. 희망. 물메기 잡는 걸 저는 1년마다 좀 기다리거든요. 저는. 예, 기다려요. 이때. 요 시즌을 기다려요. 저는.
1: 잡는 방법과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혹독한 계절에 우리나라 어부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꼼치. 이건호 선장도 부지런히 서해로 나아가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중 유독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 바로 약속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6: 천직이야. 천직. 그 위험한 순간도 물론 있었지만 좋은 날이 더 많았죠.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어태까지 먹고 살고 그것도 더 좋을 수가 없지. 진짜 바다는 좋아. 이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 전혀 모르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유런 3학년 1학기 강의 오셨고요. 저는 최은진입니다. 오늘 실전편 강의에서 우리는 서술형 대비 특강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표 확인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오늘은요. 중단원 서술형 대비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두어 문항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는 아마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서술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뭐 이런 걸 조금 생각하면서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상상하면서 저랑 같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X 더하기 A랑 5X 빼기 2랑 전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 식이 나왔대요. A, B를 더해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개를 하란 얘기죠. 그리고 A, B를 구하란 얘기니까 양변을 비교해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정직하게 전개를 시작합니다. 5x제곱 됐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3모양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x랑 5ax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x 앞에 개수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2a고요. 요거 그냥 전개한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주어진 요 식과 1대1 비교가 들어간 거예요. 5x제곱은 어차피 같으니까 됐고 요 가운데가 bx가 되니 요 가운데는 b라는 뜻이라서 그거 쓴 거고요.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거 가지고 비교하려고 뒤에 마이너스 8 들어가면 되겠나요? 그러면 a가 바로 4가 되죠. 됐어요. 그리고 나면 A 자리에 4를 넣어서, 즉 A 자리에 4를 넣어서 B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뒤에가 20이 되기 때문에 둘을 계산해서 18이야 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는요. 4와 18을 더해서 22가 되더라 라고 정리해서 정답은 22야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아,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서술형으로 또 나왔네요. 자, 요거 제곱제곱을 더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당연히 바로 대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식을 좀 조작해서 대입하면 좋겠어라고 늘 말을 해요. 그런데 식을 그럼 어떻게 조작하냐? 제곱제곱이니까 요 둘을 더하고 뺀 거 혹은 곱한 거 요런 거랑 관계가 없을까? 라고 고민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합과 곱을 먼저 구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제곱제곱을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또 포인트는요. 이 두 식을 곱하고 싶단 말이죠. 이 무리수를요. 두 수를. 그런데 아 곱한데 더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더하는 과정에서 각각을 유리화, 분모를 유리화를 하고 와도 당연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두 수가 분모에 서로 짝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리화에 필요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자 얘들아. 통분과 동시에 뭐가 돼요? 유리화가 함께 돼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예란 말이죠. 따라서 두 개를 통분하게 되면 요거 곱하기 요거 분모 두 개 곱하면 되죠. 그게 5 빼기 4예요. 그리고 여긴 누가 나와요? 루트 5 빼기 2가 되고 이 뒤에는요. 루트 5 더하기 2가 되니까 그들을 더하게 되는 거죠. 분자에서니. 그쵸? 따라서 요렇게 사라지면서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는 하나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2루트 5가 되겠죠. 요 얘기가 가장 중요했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요. 그대로 이제 이렇게 곱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분모끼리 이제 곱하게 되니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니 5 빼기 4, 1분의 1, 1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제곱 빼기 2xy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한다면 2루트 5 제곱하시고 1 곱하기 2 하니까 2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면 정리해 주시면 4, 5, 20에서 2를 빼니 18이구나. 따라서 정리한 값은 18이야 라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풀어봤고요. 4번은 이렇게 박스가 아닌 단독 문제로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풀이로 풀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될것 같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 이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문항 보도록 할게요. 4x 더하기 ay와 2x 더하기 3y를 전개했습니다. x제곱의 개수와 xy의 개수를 비교했고요. 그들이 같대요. 그럴 때 y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일일이 다 전개해서 쭉 늘어놓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x제곱의 개수를 먼저 구할래? 이렇게 봐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x제곱의 개수는요. 4이 8x제곱 8입니다. 두 번째는요, xy의 개수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xy의 개수도 따로 구할래? 라고 생각해서 이 상황에서는 3 모양의 공식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것끼리 계산하면 이 a의 xy이기 때문에 이 a가 일단 하나 등장하고요. 바깥 부분 계산해 주시면 4x랑 3y를 계산하니까 12의 xy거든요. 따라서 더하기 12의 xy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 묶어서 xy인데 어차피 개수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써주셔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들이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결과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결국은 8이 이 a 더하기 12와 같다는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a가 마이너스 4죠. 따라서 a는요,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죠. 마지막. y제곱의 개수가 필요해요. 그럼 y제곱의 개수도 일단은 얻어내 볼까요? y제곱의 개수는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 뒤에 있는 거두개 곱하시면 되죠. 따라서 3a의 y제곱이죠? 따라서 3a가 돼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y제곱의 개수인 3a는요, 여기서 구한 a의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6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완전제곱식이네요. 완전제곱식 전개했고, 그리고 나서 b 빼기 a를 구하라는 얘기죠. 다만 분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개수가 분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에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4분의 1x의 더하기 ay의 전체 제곱을 전개를 하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6분의 1의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은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되죠. 그러면 2분의 a의 xy 가주시면 될까요? 마지막은요, 뒤에 거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a 제곱에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주어진 식과 개수를 비교해 보자. 이렇게 갑니다. 어차피 x제곱의 개수는요, 16분의 1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할 게 없고요. 그 중에서도 xy의 개수를 비교해 주시면요, 3xy의 3과 xy의 2분의 a가 같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상수항을 비교해 주시면요, 위에서 제시된 상수항이 아니네요. y제곱의 개수네요. y제곱의 개수를 비교해 주시면요, 위에서 제시한 b와 아래에서 제시한 a제곱이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듣나요? 따라서 a는 2, 3은 6이 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때 a 자리에 6을 넣어주시면 따라서 b는 6, 6에 36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b 빼기 a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b 빼기 a는 36 빼기 6이 되어서 30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하실 수 있겠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바로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자, 이제 7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네요. 완전제곱식 전개해서 a, b 구하라는 거죠. 자,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x 더하기 a의 제곱을 해보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전개해 주시면 앞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 이 a의 x가 되고요. 뒤에 거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개수를 비교하자. 그렇다면 어차피 x제곱, x제곱은 같고요. 그 다음에 1창의 개수를 비교해 볼게요. x의 개수. 그렇다면 b와 2a가 같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상수항을 비교하자. 그렇다면 100분의 1과 a제곱이 같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곱
10에서 100분의 1이 됐으니 A의 값은요,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이 돼요.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A 값에 따른 B의 값을 도출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A가 10분의 1이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그때에 따라서 B의 값을 둘 다 구해주셔야 되죠. 이때와 이때 B는요. 이 A니까 10분의 2가 되죠. 이때 B는요. 마이너스 10분의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A 더하기 B는 뭘까요? 10분의 1과 10분의 2를 더하니까 10분의 3이 되고요. 아래의 경우에 A 더하기 B는 뭘까요? 마이너스 10분의 1과 마이너스 10분의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0분의 3이다. 이렇게. 따라서 가능한 A 더하기 B의 값은 10분의 3과 마이너스 10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경우 A에 대한 양수, 음수 이런 조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모든 되는 경우를 다 고민해 주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조건을 제약이 없이, 조건 제약이 없이. 그래서 이런 연습 잘해 주셔야 돼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고 정리해서 구해라. 지금 그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도 줄을 쭉 세워가면서 다 나열하면 여러분 조금 보기도 안 좋고 여러분이 중간에 만약에 오류가 하나 났다 그러면 부분 점수를 주고 싶은데 주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를 조금 이렇게 쪼개서 계산해 주시면 아무래도 부분 점수를 받기도 조금 더 유리해요. 이렇게 앞에 부분만 먼저 해보시면 요거 지금 약간 자리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마이너스 3y에 빼기 2x로 바꾸시고요. 여기도 자리만 살짝 바꾸면 마이너스 3y에 더하기 2x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y를 앞에 거, 뒤에를 2x라고 한다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9y제곱에서 4x제곱을 빼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이번에는 2분의 1에 앞에 플러스예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뒤에 4x의 마이너스 y와 4x의 더하기 y를 전개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데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합차공식 16x제곱에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전개 들어갈게요. 8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y의 제곱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가운데 더하기였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두 개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1과 2에 의해서 2를 더해주시면 바로 더해도 될까 혹시? 8x제곱에 4x제곱이니까 4x제곱이고 9y제곱에 2분의 1y제곱이거든요.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2분의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2분의 17이거든요.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한 게 결과적으로는 ax제곱에 bxy에 더하기 cy제곱이야 라고 문제에서 준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1, 2에 의해서 라고 써주시면 명확한 의미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비교해 볼게요. a는 4가 되겠죠? bxy에 xy향이 없잖아요. 좌변에는. 그래서 b가 0입니다. y제곱의 계수인 2분의 17이요. 곧 c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a, c 더하기 b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4 곱하기 2분의 17 더하기 0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4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8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 문항입니다. 자, 9번은요. 역시 전개하고 전개하고 더하고 그리고 간단히 하였더니 자, 보자 얘들아. X의 계수가 뭐라고 했고요. 그리고 상수항을 구하라고 했죠. 다 전개하라고?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필요한 항만 쏙쏙 골라주자.

X의 계수. 모아줘 볼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요, 요렇게, 요렇게, 3 모양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AX의 A.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9X에 마이너스 9 해주시면 X의 계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도 한꺼번에 할게요. X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마이너스 4X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까지만. 이게 X의 계수죠. 따라서 이 X의 계수가 마이너스 8이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렇다면 A 값은요. 요게 13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넘어가서 더하면 마이너스 13이니까 넘어가서 더하면 5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A 값이 바로 나와요.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상수항을 구하자. 우리가 문제에서 진짜 원하는 건 상수항. 상수항 보죠. 여기서 상수항. 마이너스 9A인가요? 그다음 뒤에서 상수항은 2는 4겠죠? 가운데 더하기 빼기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정리하고 났더니 이 상수항을 계산하면 요 5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45에서 4를 더한 마이너스 41이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전개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ABC를 더해봐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모든 항의 계수가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비교하면서 A, B, C의 값을 순차적으로 구해가는 상황이라서 골라서 전개하는 것보다 그냥 쭉 전개해서 가는 게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바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X-6과 4X 더하기 B를 전개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작해 볼게요. 그렇다면 A, 4A 요거 두개 전개하면 X의 제곱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지금 3모양의 공식이니까 이렇게 전개해서 X의 일차항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하기 마이너스 24 맞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ABX가 되겠죠? 더하기 AB. 따라오시나요? 마지막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6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해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전개한 모양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구한 1번과 계수를 비교하자. 문제에서 주어진 이 이차식을. 됐나요? 따라서 첫 번째. 4A는요, 여기 주어진 12와 같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C는요, C는 여기 주어진 마이너스 24와 더하기 AB. 이렇게 계산한 것과 같다고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0은 이 뒤에 주어진 요 상수와 같겠죠. 마이너스 6b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때 a 값이 바로 도출이 되죠. a는 3이 됩니다. 4, 3, 12. 이쪽도 b의 값이 바로 도출이 되죠. 그럼 b는 6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0을 나누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5가 됩니다. 됐나요? 이때는요. C의 값은 이제 마이너스 24에다가 A와 B를 구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 상황이니까 3, 5, 15를 더하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ABC를 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ABC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 더하기 5 빼기 9라고 했으니까 정답은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서술형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갑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은요, 역시 전개를 한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뭘또 잘못 봤대요. 3을 A로 잘못 보고 전개했대요. 그랬더니 이식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4x 더하기 3에다가 5x 빼기 2를 전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3을 a로 잘못 봤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 3을 a로 잘못 봤다는 뜻이죠. 3을 a로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전개했다는 뜻이냐면 잘못 본 식이 이거예요. 이렇게 잘못 보고 전개한 거죠. 이해되시죠? 원래는 요거였는데. 그죠? 요 3을.

이걸 전개했더니 조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전개해서 비교한 거를 개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요걸 전개한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식과 개수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잘못 본 식을 먼저 전개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4x, 5x 곱하면 20의 x 제곱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3 모양으로 곱하시면 마이너스 8x와 5ax잖아요. 따라서 요 안에서 x 계산해 주시면요. 5a에 마이너스 8의 x. 괜찮으시죠? 마지막으로 상수 부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a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쓰시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요 식이 두 번째입니다. 잘못 계산한 식과 잘못 계산한 식을 정리해 봤더니 요거라는 거죠. 20x제곱, bx,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1, 2에 의해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1, 2에 의해서 개수 비교하면 20x제곱은 어차피 같고요. x의 개수와 x의 개수를 비교하면 b가 결과적으로는 5a-8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또한 상수항이 이 뒤에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서 벌써 a 값이 나오네요. a는요,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6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a 값을 대입해서 b의 값이 나오네요. b의 값은요, a가 6이니까 6, 5, 30에서 8을 빼니까 22가 되겠죠? 괜찮으시죠? 따라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한다고 했으니 6에다가 22를 더해서 28이다라고 정리해서 정답은 2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12번으로 가봐도 될까요? 좋아요. 12번 문항은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주어진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이가 주어져 있고요. A, B를 구하래요. 아, 요거는 뭐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담백하게 직사각형의 길이를 주고 가로, 세로를 주고 넓이를 구하라는 식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항식의 곱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따라서 첫 번째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식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옮겨주시면요. 가볼게요. x 더하기 a 곱하기 뭐 곱하기 생략하셔도 되고요. 2x 더하기 9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따라서 요거 전개를 좀 해볼게요. 2x제곱 그 다음에 3 모양의 공식 하시면 9x 더하기 2ax. 괜찮으시죠? 마지막, 9a.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식과 주어진 식인 직사각형의 넓이인 2x제곱 더하기 bx-27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의해서, 1번의 식에 의해서 요걸 비교한 식을 한번 써주시면 돼요. 9 더하기 2a에 x에 더하기 9a를 한게 결과적으로는 2x제곱에 bx에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이제 계수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요 계수가 요것과 같다라고 했고요. 맞아요. 따라서 9 더하기 2a가 b와 같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9a가 뒤에 있는 마이너스 27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렇다면 A는 뭘까요?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요걸 대입해서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B는 뭐가 될까요? 9 빼기 6이 되죠? 3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세 번째죠? 세 번째 바로 갈까요?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과 3을 곱해서 마이너스 9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보시죠. 1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모두 2x 더하기 5이고 높이가 4x-3.

및 직육면체의 뭐라고? 건넓이. 건넓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얘들아, 건넓이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었냐면, 마치 포장지를 가지고 포장을 한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밑면 두 개, 옆넓이 총다 더한 거,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밑넓이는요, EX, 요 그림상으로 밑넓이는 EX 더하기 5와 EX 더하기 5를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EX 더하기 5와 EX 더하기 5를 곱한 요 밑에 있는 넓이, 위에 있는 넓이 요두 개를 먼저 더하시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넓이는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요한 면의 넓이는요, EX 더하기 5와 4X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거든요. 직사각형이니까. 맞죠?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 면도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도 그래요. 요 앞에 나와 있는 면도. EX 더하기 5와 4X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밑에 있는 사각형이요, 정사각형이었어요. 같잖아요. 그래서, 요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둘을 곱한 다음에 그 친구를 네번 더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요 EX 더하기 5라는 요 정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요거 한 번만 다시 쓸게요. 건넓이는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냐면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요렇게 되는 요 정사각형이 두개 있고요. 옆면. 한 변의 길이가 2x 더하기 5와 요 길이가 4x 마이너스 3인 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더해서 건너비를 구한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가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2x 더하기 5의 제곱이 2개 있어. 이거 2x 더하기 5와 4x 마이너스 3을 곱한 게몇개 있어? 4개 있어. 요걸 다 더한 걸 구하면 되죠. 이제 진짜 시계 계산의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정리합니다. 이 친구는요, 4x의 제곱에 더하기, 앞에 거 제곱,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20x의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에 2배입니다. 맞아요? 더하기. 4배 살릴게요. 그리고 이 안에 부분은요, 3 모양의 공식 활용하십니다. 8x의 제곱에 20x에, 그리고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14x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괜찮으시죠? 자, 이제 따라오세요. 8x 제곱 40x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32x 제곱 더하기 56x에요.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60. 괜찮으시죠? 8x 제곱과 32x 제곱 하시면 40x 제곱이고요. 그 다음 40x와 요거 계산하시면요. 96x입니다. 마지막으로 50과 마이너스 60이니까요. 마이너스 10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정리. 이제는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꼴에서 a, 아, 요 꼴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40. x제곱 더하기 96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타내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시고 ABC를 구하라고 한건 아니에요. 요걸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시면 점수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선수령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와서 또 마무리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항식 1시간 남았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1시간 남은 것도 힘내서 같이 열심히 마무리 잘 해봅시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원 확인 평가입니다. 오, 벌써 여기까지 왔어.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 단원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평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어떤 공기템을 알아봤나 볼까요?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먼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뭐라고요? 발표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발표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발표니까 당연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누구처럼 준비하면 된다? 알프레드처럼 준비하면 된다. 자, 우리 친구 알프레드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발표 준비. 정말 발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친구인데 준비를 열심히 했죠. 어떻게요? 일단 엄마 아빠에게 대왕고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찾았죠. 그것도 어떻게? 정보를 알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보를 찾았죠? 자, 게다가 그 대왕고래 노래까지 매일매일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준비 정신이 훌륭한 발표를 만들어내고야 말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는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해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책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었었지 하고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는 맞히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자, 내가 책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한 내용과 거리가 먼 친구의 이름을 찾아 쓰래요. 자, 네 명의 친구가 있네요.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이거 뭐예요? 경험이죠? 네. 나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한 책을 읽었었지. 자, 전통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잡채도 있을 수 있죠. 불고기, 그쵸? 신설로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한 책을 읽었었대요. 이것도 나의 경험 맞죠? 나는 친구의 생일날 서점에서 책을 사서 선물했어. 어우, 잘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을 읽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서준이는 책을 선물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어. 잘했는데 여기 이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죠? 자, 읽었던 경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준이를 써주면 되겠네요. 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책에서 재미있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같이 읽었었던 책. 책을 읽었던 경험 맞네요? 자, 2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가 장면 볼게요. 지금 여기 똑똑똑 한거 보니까 이거 지금 생각주머니죠? 자, 지금 이 친구가 요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발표만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져. 이게 뭐라고? 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지? 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되는 거죠. 알프레드처럼 자신있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 알프레드가 나중에는 발표를 자신있게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친구처럼 좀 해봤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자, 이건 글인데 독서 감상문이죠?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독서 감상문입니다. 말 그대로 독서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글로 쓴 것이죠. 저는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었습니다. 예, 내가 읽은 책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기가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습니다. 알프레드와 자신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기 정말 무섭고 떨렸어요.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오, 반전이 있다는 거죠. 알프레드는 발표를 잘 뭐했어요? 준비를 해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준비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다. 네, 자신감은 난 자신 있어! 이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해놔야 된다? 준비를 잘해놔야 된다. 누구처럼? 여기 알프레드처럼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잘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떨린다, 안 떨린다. 물론 준비를 많이 해도 떨려요. 그런데 그 떨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준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게이머가 공기템 게이머가 준비를 공기템으로 선정을 한 거죠. 자, 여러분도 준비 많이 하세요. 자, 글 나에서 발표하는 일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마음은 어떠한지 쓰시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외울 것이 아니죠?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발표하기가 굉장히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어. 이랬잖아요. 글 나에 보면은, 자, 그냥 써주면 돼요. 베껴 쓰면 돼요. 얼마나 쉽게요? 그냥 베끼세요.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다. 그냥 이렇게 베껴 쓰면 됩니다. 여러분, 국어 문제에서요,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그 글에서, 주어진 글에서 정답을 그대로 찾아서 쓰기만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 그러면 지레짐작 무서워,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글에서 찾아만 쓰면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세요. 자, 글 나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썼다. 그쵸?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쓴 거죠. 알프레드의 자신감 없는 모습에 실망했나요? 아니죠. 나도 알프레드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벌써 3번이네. 하지만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잘 준비해야겠다라고 자신의 다짐을 얘기했습니다. 독서 감상문에는 자신이 깨달은 점, 그리고 다짐한 점을 써주면 좋다고 했죠.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프레드처럼 나도 준비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답 3번이죠.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인상 깊다. 이거 굉장히 많이, 선생님이 국어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 네, 얘기했죠? 이 인이 뭐다? 도장이다. 도장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뭘팍 쓰고, 여기에 자기 이름 쓰고, 여기다가 인, 이런 경우 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자기 이름 쓴 다음에 여기다 도장 찍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요 인이 도장 찍으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인상 깊다. 내 머릿속에 도장이 팍 박힌 거야. 우와! 잊혀지질 않아. 길 가다가도 기억이 나. 이게 뭐예요? 인상 깊다. 인상 깊다란 얘기는 그만큼 내 머릿속에 딱 기억으로 남아있다. 재밌었다. 아니면 거꾸로 뭐 슬펐다. 어쨌든 내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인상 깊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도장을 꽝 찍은 거죠. 자,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는 장면. 궁금한 점이 없는데 그게 도장이 찍힐 만큼 기억에 남을까? 아니죠.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 얘 마음이 이랬었구나. 사실은 그 친구가 좋아서 한 행동이었구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반전, 막 이런 거. 자,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이라든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장면이라든가, 또, 내가 정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을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게 공감이 뭐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감, 공, 같이 느낀다는 뜻이야. 그쵸? 같이 느껴. 예. 같이 느낀다. 같이 느낀다. 함께 느낀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알맞은 거 모두 골라볼까요? 나, 다, 라죠? 그래서 나, 다, 라. 네. 우리는요, 책을 읽는 이유가, 물론 그 책의 종류도 여러 가지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특히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재미로 읽는 거예요. 인상 깊은 장면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어떤 교훈을 얻으면서, 아, 맞아,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성장하는 느낌이라고 했죠? 성장의 그 기쁨. 그 다음에 내 경험과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재미. 그 재미로 책을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건 굉장히 고급 취미라고 했어요. 자, 자신이 읽은 책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책의 내용이나 특징이 드러나게 한 문장으로 쓰세요. 자,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인물에 관한 책이다. 자, 이런 식으로 써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 고를 수 있지. 그런데 여기 봐요. 책의 내용이나 특징이 드러나야 돼요. 내용도 드러나고 특징도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 또 조건이 있어요. 내 내용이나 특징이, 내용이나 특징이니까 내용이 드러나든 특징이 드러나든 뭐 그냥 한 가지만 드러나면 되는데 여기 문제는 요거죠.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한 문장으로 쓰시오. 요게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커요. 왜냐하면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럼 한 문장은 어떻게 세느냐? 여기. 예, 마침표가 하나면 그냥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두 개면 두 문장이죠. 자, 물음표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한 문장이고, 물음표가 두 개가 보이네? 그럼 두 문장이에요. 자, 마침표 하나랑 물음표 하나가 있다. 그럼 이것도 두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수만 세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책이다 하고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어휴, 이미 한 문장이구나. 아, 이제 마음 푹 놓고 할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요뭐 아주 여러분이 잘 읽을 수 있는 거, 뭐 흥부놀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착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는 책이다.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뭐 재미를 주는 책이다도 괜찮죠? 신비한 책이다. 뭐 신기한 내용의 책이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자, 이 책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예, 착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다. 거꾸로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자, 6번에서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 줄 거예요. 자, 이거 뭘까요? 네. 발표하기는 무서워요. 요그 내용이죠. 자, 발표하기가 그만큼 무서운 알프레드였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발표하기 무서워요. 맞아요. 발표하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었죠.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 줄 거예요. 그 종이에는 동물 이름 하나가 적혀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동물에 대해서 발표할지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죠. 정해주는 거죠. 자기가 받은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해봤죠. 내가 조사하고 조사한 것을 나와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글짓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오세요. 라고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알프레드의 심장은 어떻게 해요? 예, 쿵쾅쿵쾅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앞머리를 내려봤어요. 자, 앞머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앞머리는 두려움, 긴장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머리를 탁 내리면 앞머리 뒤에 내가 숨는 거야. 알프레드는 숨어 있는 거예요. 예, 눈이 잘안 보이니까. 그죠? 남도 나를 볼수 없어. 나만 볼수 있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죠.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건 길에서 넘어지거나 남들 앞에서 춤추거나, 야,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죠? 자,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뭐가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은 아주 아주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에요.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알프레드는 곧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죠? 자,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알프레드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알프레드는 적어놓은 것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예, 뚫어지게 왜 볼까요? 생각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명언이라고 했죠? 여러분, 요거, 여기에는 뭐그 독서 감상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건 명언이다. 예, 명언이에요, 이거. 자, 알프레드가 그렇게 두려워했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이거 정리하는 거야. 그쵸? 자, 이거 중요하죠? 생각한 것을 잘 정리해놓고, 푹
부족해.

뭔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거 명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예, 발표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걸딱 쓰고 뭔가 더 적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알프레드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조금씩 찾아봤어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던 알프레드는 긴장된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제 잘 돼가는 거예요. 그쵸?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긴장했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거죠. 아, 또 이거 명언이라고 했다고, 이거 명언이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그냥 선생님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무언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알프레드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심지어 대왕고래가 물속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엄마, 아빠, 그리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있었어요. 글가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짓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된다. 받게 될 종이에는 동물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죠? 자신이 원하는 발표제를 직접, 주제를 직접 고를 수 있다. 아니고 선생님이 써놓은 걸 다, 에, 배분을 했었었죠. 그래서 아, 이 종이에 뭐가 있을까? 짠! 대왕고래! 뭐 이렇게 된 거였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내용은요. 직접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었죠.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해야 한다. 글짓기를 한 뒤에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해야 한다. 정답 3번. 글가에서 알프레드의 심장이 쿵쾅쿵쾅 세차게 뛰기 시작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빨리 발표하고 싶어서, 다른 주제로 발표하고 싶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긴장돼서. 알프레드가 정리한 대왕고래의 특징으로 알맞은 말에 각각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자, 아까 정리했잖아요. 발표하기 전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반드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대왕고래는 푸른색이고요. 대왕고래는 몸이 아주 크다. 얼만큼 크다라고 했었죠?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가장 크다. 예. 대왕고래. 이 대왕고래 다른 이름이 흰수염고래. 예. 그런데 그만큼 크기 때문에 대왕고래라고도 부른다고 했고요. 대왕고래는 서로에게 뭘 불러준다? 노래를 불러준다. 어우, 이름 불러준다. 대왕. 이렇게 부르나? 예, 재밌는 문제네요. 알프레드가 기억과 같은 생각,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 명언. 이 생각을 한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 알프레드는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어우,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인 것 같아. 자, 대왕고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바로 주경이가 예, 딱 알프레드의 예, 마음을 탁 짚었네요. 자, 주인공 알프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서 기호를 써볼게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서 찾아봤다. 맞네. 남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보다 발표가 더 쉽다고 생각했다. 아니다. 예, 이게 예, 발표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죠? 예, 이거 아니에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대왕고래가 물속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고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대왕고래가 서로에게 노래 불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도 맞고 라도 맞으니까 정답은 가와, 그 다음에 다와, 그 다음에 라.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가, 다라. 이렇게. 자, 다음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자. 이거 발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정리하고. 대왕고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굉장히 들었나 봐요. 눈을 보세요. 얘만 보고 있어요. 반 친구들 모두가 잘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발표하네. 예. 큰 목소리로 발표해야 일단 자신감이 보이죠? 그다음, 듣는 사람을 보면서. 예, 듣는 사람을. 예, 보면서. 제가 내말 듣고 있네? 다른 데 보고 얘기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예, 보면서 말하니까 자신 있어 보여. 이거예요. 그쵸? 얘기했죠? 얜 자신이 사실은 없어. 얜 현재 자신감이 별로 없어. 그런데 자신감 있게 보일 뿐이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죠? 내가 지금 자신감 없지만 자신감 있게 보이는 방법들. 뭐예요? 일단 준비를 하고. 준비가 이제 정리죠. 그 다음에 큰 목소리로 듣는 사람 보면서 얘기하면 자신감 있게 보여요? 거기다가 말이 빠르지 않게. 예.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딱 놓고 그래서 아무래도 스미스 뭐였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절대로 좋은 그 태도 아니라고 했죠. 네. 또박또박 빠르지 않게. 그림 1에서 3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볼까요? 자, 1, 2, 3이었죠. 그림 1, 뭐예요? 내용을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림 2, 알맞은 목소리로 발표하는, 네, 크게 발표하는. 그 다음에 3은 알맞은, 네, 빠르기로, 알맞은 빠르기로 발표하는 상황. 이렇게 해주고요. 그림 3에서 발표하는 친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 어색해 보이네. 아니에요.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요. 또한 가지 방법으로 뭐라고? 예. 듣는 사람 보기에 너무 민망해. 눈이 마주치니까 막 이상해. 그럴 때는 어떻게? 예. 벽을 보라고. 그래서 사람들 뒤에 벽만 봐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꿀팁. 네. 자, 눈꼭못 마주치겠다. 난 진짜, 난 힘들다. 그런 사람은 그 뒤에 벽을 보면서 얘기해도 돼요. 자,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 자신감 있어 보여. 요거죠. 자,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하여 발표하라고 하셨다. 이거 뭐예요? 바로 독서 감상문이죠.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것 같았다. 왜? 나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만 하려고 하면 떨리고 말이 잘안 나와. 그런데 발표하라고 하셨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떻다? 불편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발표 수업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서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보았다.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책장에 술술 넘어갔다. 막힘없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여긴 뭐예요? 내가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나 있고요. 이 책을 읽고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깨달은 점도 써주면 좋다고 했죠. 나는 평소에 발표 과제가 있으면 긴장하고 떨기만 했어. 떨기만 했어. 그런데 이제 알프레드를 보니까, 아, 나도 알프레드처럼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알프레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나도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발표에 성공하고 싶어 라고 자신의 생각,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독서 감상문이죠? 굉장히 잘 쓴. 자, 기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떨 것 같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아! 기분 좋았단 얘기죠. 아니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이 맑게 갠것 같아. 이 말은 어두운, 뭐, 마음이 안 좋았는데, 하늘이 맑게 갠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뭐 이럴 때 쓰는 거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이거죠, 이거. 아우, 나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발표하지? 이랬어요. 예, 그죠? 그거죠. 햇살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았어. 이거, 이것도 1번, 2번, 3번, 5번. 예,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책장이 술술 넘어갔다. 동물이나 사람이 자꾸 뒤를 따라다니는 모양. 이거 뭐야? 졸졸. 아, 너왜 이렇게 자꾸 날 졸졸 쫓아다니니? 막 이러잖아요. 아, 말이나 글이 막힘없이 잘 나오거나 써지는 모양. 이거 뭘까요? 예, 나지요. 아유, 너 이렇게 술술 말을 잘하니? 뭐 이럴 때, 그쵸? 자, 이 독서 감상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쓰고 제목을 그렇게 지은 까닭을 써볼게요. 일단 아까 그 독서 감상문에 제목이 없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여기서 증명할 때가 온 겁니다. 이 독서 감상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그 글에 내가 쓴 글의 내용,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의 내용을 잘 종합할 수 있는,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넣어주면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가끔 보충하는 그 제목도 있다고 했어요. 무엇무엇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알프레드의 그 발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나도 한번 준비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감상문을 또 썼잖아요. 그래서 발표가 두렵다면 알프레드처럼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까닭도 쓰라고 했으니까 알프레드가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제목이 좋다라고 봅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항상 제목을 쓰고 그럼 제목 쓰셔야 되고요. 그 까닭도 써라. 그러면 까닭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술형의 만점을 기대할 수 있죠.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체가 무엇이냐면 독서 감상문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짜임에 대해서. 일단 독서 감상문 쓸 때는 제목을 먼저 써라.
그리고

책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읽었는지 써라. 이것은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쓰라는 것이고요. 책의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다면 그 인상 깊은 장면까지 써라. 이게 바로 쭉 연결되는 것. 제목 쓰고 책을 읽게 된 까닭 쓰고 책의 내용 쓰고 인상 깊은 장면 쓰고 여기가 바로 독서 감상문의 형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형식 잘 훑어봤으니까 다음을 볼까요, 또? 그 다음,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그 다음에 뭐, 다짐, 이런 것들이죠. 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다짐을 여기다 또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책을 쓴 사람, 책을 읽은 까닭 무엇이었었죠? 요거죠? 동그라미. 예,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읽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까닭이 되겠죠? 책을 읽고 니은이 잘 드러나도록 독서 감상문을 쓴 친구는 누굴까요?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라고 했는데 소원이 볼게요. 흥부와 놀부 연극을 학교에서 하게 되어서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책을 읽게 된 까닭 부분이겠죠? 왜또 읽었는데? 이래서 읽게 되었어. 이거죠? 다리를 다친 제비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흥부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라고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승재 친구가 아주 잘 썼고요.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책을 읽고 이것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데 더불어서 예, 다짐하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된 것, 이것 쓰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독서 감상문의 형식을 보면 제일 처음 책의 제목을 써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의 내용, 여긴 줄거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인상 깊게 보았던 그 장면을 써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 깨닫거나 다짐한 점써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책을 읽은 듯 까닭을 쓴다. 맞죠?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을 붙인다. 맞고, 주인공이 한 말을 빠짐없이 똑같이 쓴다. 너무 어렵다. 예. 그리고 의미도 없다. 예. 자, 등장인물, 이야기의 배경 따위를 떠올려서 쓰고, 재미있는 장면, 슬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을 떠올려 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인상 깊은 장면.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고쳐 쓰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써볼까요?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점검한다.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발표한다. 자,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기. 고쳐 쓰기 뭐라고요? 수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수정한다. 고쳐 쓴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점검해 보는 거죠. 점검 뭐라고요? 검사해 보는 겁니다. 검사하기. 내가 쓴 독서 감상문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면서, 이건 다시 고쳐 써야겠다. 다시 수정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내야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과정은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겠죠.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다음은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중 무엇일까요? 호뿌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 이것은 책을 읽은 까닭일까요? 아니면 책 내용을 쓴 걸까요? 네, 어떤 노래를 부르셨을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저쪽 가서 혼자 불러볼래요? 자, 그럼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올해로 10년차 작가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중증외상센터를 무대로 쓴 소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작품을 가진 작가를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되게 기복이 심한 작가고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좀 나눠보면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쓴 소설은 군의관이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이게 왜 군의관이 주인공이 됐냐면 제가 군의관 때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거는 작가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작가가 자기랑 동일시되는 주인공을 쓰는 것. 왜냐면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러한 장르물을 볼 때 원하는 주인공은 비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저를 투영한 너무나 평범한 주인공을 써버렸으니까 여기서 일단 감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원래 글을 쓰려고 했던 게 의학물을 빨리 선점하려고 글을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웹툰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의학 웹툰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공급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내가 최대한 빨리 시작하면은 좀 유리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쓸 때 저는 뭐 배운 적은 없으니까 당연히 첫 소설은 망하겠지만 거기서 무언가 배워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작품은 2년 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가 예정된 도전을 한 건데 첫 번째 소설은 사실 의학물도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이에요. 왜 판타지를 썼냐? 그렇게 다 마음을 다 잡아놓고서는 이 글을 쓰기 직전에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작가라면 판타지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판타지를 쓰게 된 거죠. 하면 안 되는 짓을 두 가지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설이 크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소설의 유료 독자는 한 200분 남짓했던 것 같습니다. 100원씩 내고 보시는 분들이 200분 남짓되는 거죠. 그럼 제가 매일 소설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일당이 한 2만 몇천 원 정도 되는 그런 소설이었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때는 제가 첫 작가로서 쓴 첫 작품이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그 독자분들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군의관이긴 하니까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수술 기록 같은데 괜찮나? 이거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내용이 필요해.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그 다음날 수십 개가 달린 거예요. 큰일 났다. 왜냐면 제 소설은 그때 댓글이 하나 아니면 두 개 달렸었거든요. 뭐 작가님 맞춤법이 왜 틀렸습니다. 작가님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시면 다른 뜻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었죠. 왜냐면 제가 글을 안 배우고 썼으니까. 근데 의외로 댓글에 작가님 이런 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라고 해서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판타지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무협지지만 할 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작을 쓰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잘 아는 이 병원을 배경으로 했고 또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 두경부외과라고 이렇게 얼굴하고 목에 생기는 암을 보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 의사가 나오는 내용인데 제목에 열혈이 들어가지만 딱히 열혈은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은 여전히 제가 투영돼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 동료들과의 관계나 하고 위아래 위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글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녹아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댓글이 달립니다. 이 작가 이렇게 글 잘 쓰는지 몰랐다. 전작보다 훨씬 낫다. 근데 항상 단서가 달려요. 근데 소설 같지가 않다. 이거 약간 다큐멘터리나 에세이 같다. 왜냐면 제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써버리니까 역으로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오케이. 그럼 다음 작은 내가 판타지를 좀 섞어서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외과인데 수술을 못해? 그럼 4외과예요. 얘는 소독밖에 못합니다. 거기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승급해서 3외과가 되면 기본적인 수술들을 할 수 있고, 더 승급해서 이제 아주 소수의 1회과가 되면 뭐 심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됩니다. 말이 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외과 의사인데 피를 보면 기

수요를 해요. 신한테 원망을 해요. 아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줬으면 최소한의 재능이라도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때 신이 응답을 해요. 임무를 수행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제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댓글이 달려요. 작가가 양심이 있어야지. 의학물 쓸 거면은 내 이거 지식의 나라 좀 물어보고 써라. 1회과 2회과가 뭐냐 도대체. 이런 거 달리고 또 하나는 작가가 병원의 비읍자도 모르고 쓰고 있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제가 그때 전문의 3년 차였는데. 근데 놀라운 거. 이게 전작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학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고증이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제가 다음에 현대약물을 쓰면 고증은 좀 불안정하지만 더 재밌는 방향이 있다면 무조건 더 재밌는 방향으로 써야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작품에는 무조건 주인공부터 만들고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작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이제 21세기 의사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되는 내용이 있죠. 21세기 의사가 조선으로 가면 당연히 잘하겠죠. 조선에 있는 의사들이 사실 상대가 안 되겠죠. 몇백 년의 지식의 격차가 있으니까. 아직 이때는 문화적인 이유로도 해부를 못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외과의사니까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그냥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왕신 가방을 들고 갔어요. 저기 약이랑 막 수술도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중증에서 다뤘던 드라마에서도 다뤘던 백강엽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백강엽이 여기서 나오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백강엽보다는 덜 능수능란하고 얘는 좀 당황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랑은 다른 인간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무엇보다 행동 원칙이 달라요. 이 사람은 좀 비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비범한 주인공이 나오는 성공하는 이야기를 제가 네 번째 소설에서 비로소 다루게 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 제가 좀 공부를 뒤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사를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 소설은 조선으로 가는 거니까 선조실록, 뭐 징비록, 난중일기 이런 것들을 다 봤어야 됐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씁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작가 어디 사냐. 작가님 저는 하차합니다. 저는 쓸 때 너무 재밌으니까 이 텐션이 전달이 될 줄 알았는데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때 몰랐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강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유순해. 조금 더 날카롭게 깎아봐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다음 소설을 씁니다. 다음 소설은 제가 다시 판타지로 돌아갔는데 이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르의 메인은 판타지랑 무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타지에서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좀 잘못돼가지고 나쁜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르를 소비할 때는 권선징악을 굉장히 원해요. 왜냐면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니까. 장르물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대리만족인데 그걸 시켜주지 못하는 나쁜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 독자한테 사랑받기는 어렵거든요. 이때 제 소설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꺾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제 개인적인 상황이 어땠냐.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애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2년 안에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이거는 실패한 아름다운 꿈으로 남기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유튜브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 받는 의사로 있었지만 원장님보다도 환자가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주변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벌써 30대 중반이 훌쩍 넘었는데 제 나이가 이게 일당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 소설을 500화를 넘게 썼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그러면서 글 쓴 행위 자체에 대한 재미는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실패를 해보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일이 잘 돼서 좋은 건지 내가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일이 실패해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떻게든 소설을 성공시켜야겠다. 다음 작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론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봤더니 초심은 잘 지키고 있었어요. 소설 쓰고 거기서 하나 배워서 다음 작에 적용하고 또 다음 작에 적용하고 하는 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은 이 생각 자체를 작가가 되기 전에 했잖아요. 지망생일 때 떠올렸던 방법론을 아직도 다섯 개나 쓴 중견 작가가 적용하고 있다는 거는 성실하지만 멍청한 거죠. 아니란 거죠. 아, 이...

그거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 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원래 농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글은 다 코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 작도 코믹 넣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니까 문장을 제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되게 직관적인 글을 써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전달하는 게 다인 문장. 이것도 필요하지만 보통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 문장 전후로 묘사도 넣고 이런 걸 다른 걸 넣겠죠. 저는 그런 문장들이 그냥 연속됩니다. 이게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장점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속도감이 생겨요. 아, 그럼 나 같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주기에 유리한 재미가 뭘까?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를 주면 좀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쓰게 된게 중증외상센터를 다루는 그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작으로 돼 있죠, 지금. 재미를 골랐죠. 코믹하고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 그리고 중증외상센터라는 그 소재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걸 잘 살릴 수 있게 주인공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배경을 딱 넣으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순히 천재로는 외상센터에서 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상 환자는 너무 어렵거든요. 외상 환자 한명 살릴 돈으로 암 환자 10명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활약하려면 단순히 천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백광역한테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안 들리는 것도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수술할 수 있는 약 태양 같은 주인공을 만든 겁니다. 근데 작가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백광역 혼자 나와도 항상 태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기술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문이 나오는 겁니다. 양재원. 학문 모자란 짓 해. 더 좋은 거는 한유림. 이 사람은 외과 과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는데 모자란 짓을 해. 그때 백광역이 해결을 해주면 더 밝은 태양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태양 같은 주인공과 반사판 같은 조연들이 나오는 소설인데 이게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전화 왔어요. 원래 그런 플랫폼에서는 작가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아, 네, 작가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플랫폼 역대 매출 1등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아직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 전업작가를 해봐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잘 참았어요. 웹소설의 속성은 생명이 짧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고 몇 개월 더 연재를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웹툰 런칭 확정돼서 12월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웹툰 개수가 엄청 많고 소설이 잘 되면 웹툰이 되는 게 일종의 산업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웹툰이 된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걸 계기로 전업 작가가 될수 있었죠. 다음 작품은 좀 조연들도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뇌과물을 쓰게 됩니다. 이 뇌과물을 쓸 때는 추리하는 재미를 더했는데 뇌과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질환이 너무 무거워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코믹으로 시트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한없이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AI라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죽어도 자기 톤을 균일하게 가져갈 거고 얘가 그렇게 산통을 계속 깨주면 나머지 인물들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좀 그런 재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조연들을 잘 살려봤죠. 이게 사실은 전작보다 더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번 연속 잘될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뭘못 배우고 자아가 비대해져 버렸어요. 대작가가 돼버렸구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좀비 다루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전 세계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좀비물을 쓰게 됩니다. 의학물을만 써놓고서는 갑자기 좀비물을 쓰니까 잘 되겠습니까? 이게 잘안 되죠, 당연히. 저는 코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이미 런칭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까지 달려야 했죠. 소설이 다시 이제 곤두박질 치는데 저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그래서 다음 작은 19세기 의학이 진짜 좀 끔찍할 정도로 엉망이에요. 21세기 의사가 이때로 가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다른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잘 돼서 지금까지 계속 작가 생활을 할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성공한 작품이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겪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작가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작가들이 아주 성공했을 때 다음 작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의사였다가 전업작가가 되었다 보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올인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달과육 펜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현실 속에 우리는 달과 육펜스를 동시에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달과 할수 있는 육펜스의 균형을 찾아야 그래도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작가가 됐으니까 달을 향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 달은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더 다른 장르를 쓰는 작가에 있고 제가 쥐고 있는 육펜스는 의학물을 쓰는 저거든요. 이 사이에 균형감을 잡아서 점점 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냥 매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달과 내가 쥐고 있는 육펜스가 뭔지만 한 번씩 돌아보시면 그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거든요, 사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달이 계속 바뀌고, 내가 들고 있는 육펜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달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건 제 달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자박자박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책임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저와 함께 책을 읽는다면 영어 실력이 스텝 업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Makes a Rainbow의 바로 그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은 좀 빨리 끝나죠. 두 번에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이런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늘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단어, 구, 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용어와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으로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Chapter 3. Separating Colors.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 Light enters a glass prism. The light bends.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The light exits the prism. Each wavelength appears in a different line.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2: How a prism works. White sunligh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1: Chapter 4. Natural prisms.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Some drops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Sunlight bends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2: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1: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It appears as a rainbow.
2: Sometimes light reflects in the water drop twice. It makes a double rainbow.
0: What makes a rainbow?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Separating colors. Separating. Separate이라고 하면은 분리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분리하는 것. 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가 되어 있네요. A glass prism, 유리로 된 prism. prism이라는 것은 prism 혹은 분광기라고도 하기 좋죠. 분광기. 그래서 빛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투명하게 생긴 그런 prism입니다. 여러 가지 prism의 형태가 있는데 뭐 각기둥이나 그런 형태도 많죠. 학교에서 실험 시간에 저도 이런 prism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된 prism은 유리 prism은 can separate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white light. white light라는 것은 흰색 빛이 되겠죠. 흰빛. 흰빛이라는 것은 백색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흰빛을 into different colors, 다른 빛들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그런 무색의 빛, 즉 백색광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프리즘에 넣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프리즘에 넣어보니까 여러 가지 색이 촤촤촤촤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Light enters a glass prism. 그래서 빛이 들어갑니다. 입장!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에 입장하냐면 a glass prism, 유리 프리즘에 들어가게 됩니다. The light bends. 그리고 나서 그 prism 안에서 이제 각을 통해서 prism을 빠져나오면서 그 light이 그 빛이 구부러지다 휘게 됩니다. 이렇게 탁 꺾이게 되겠죠.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그래서 각각의 파장은 bends 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 그리고 모든 색들은 다른 파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파장들은 bends 휩니다. 혹은 구부러지게 됩니다. At a different angle. 다른 각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색광 들어갈 때는 한 줄기의 빛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꺾이는 각이 다 다르게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빛을 이렇게 쭉 분리된 그런 색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The light exits the prism. 그래서 그 빛이 exit 하면 입장의 반대에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빛은 exit.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프리즘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Each wavelength. 그래서 각각의 파장들은 appears. 나타나게 됩니다. In a different line. 다른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선이나 다른 띠로 나타나게 되겠죠. People see bands.

0: of separate colors. 그래서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band라는 것은 바로 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는 하나의 빛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다 다른 각도로 나오니까 다 다른 선에 다 다른 색이 표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볼수 있습니다. 봅니다. bands. 띠들을 보겠죠. of separate colors. 분리된 색의 띠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에 특별히 밑줄을 쳐두었는데요. 오늘은 이 문법 용어에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특히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미리 조금씩 친해질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책을 읽으면서 아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름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단어, 구, 절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 단어는 아는데, 그렇죠. 단어는 알수 있죠. 그 다음, 구라는 게 있습니다. 구는 무엇이고, 절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 나는 이런 용어들 몰라. 모를 거야. 나는 이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아,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구라고 부르는구나. 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절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름을 오늘 붙여보면 어떨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단어. 단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단어입니다. book, run, happy, quickly. 그렇죠? 책, 달리다. happy, 기쁜, 행복한, quickly는 빠르게.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고요. 독립적으로 쓰이는,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 독립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book이라고 하면, 아, 책.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면서 그리고 의미를 각각 다 가지는 것이 바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마치 우리가 블럭놀이 할때그 블럭으로 치자면은 그 블럭을 하나하나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는 그 하나하나의 블럭들 그게 바로 단어가 됩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벽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 단어를 외운다. 그리고 어휘력이라고 하면 이런 단어들. 그래서 그런 블록들을 많이 알면 아무래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단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알겠는데 단어는 또 여러 가지 품사로 분류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단어인데 단어 말고 조금 더큰 개념은 뭘까요? 그게 바로 구입니다. 9는 숫자 9, 8, 9, 10할때그9 아니고요. 9999 비둘기 그99 아니고요. 9는 뭐냐면 이런 게 9입니다. A beautiful garden. Very interesting. A beautiful garden 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 혹은 very interesting. 너무 재밌다. 이 사람 저 스크린 속에 저 사람 너무 재밌다. 이런 게 바로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9라는 것은 최소 두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야 됩니다. 최소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주어 혹은 동사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라는 것은 단어처럼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지만 어떤 덩어리로서의 의미는 가지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문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 그럼 뭐 아름다운 정원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문장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냥 의미를 가진 덩어리로는 당연히 이용을 할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절입니다. 자, 아유, 절을, 아이가 아니고요. 네네, 이절 아니고요. 이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은 문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은 바로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어와 동사가 둘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절이 있고 이걸 우리가 흔히 문장이라 부르고 홀로 그절 안에 홀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둘다 들어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그런 문장들도 있거든요. 어딘가에 얹혀 있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The students finished their homework. 학생들은 finished, 끝냈다. 그들의 숙제를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끝냈다. 그들의 숙제를.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죠. 이게 바로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서 독립절.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문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소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고 파란색이 주어이고 빨간색이 동사가 되겠죠. 주어, 동사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 나중에 명사구 이런 거, 독립절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아, 명사가 중심이 되는 명사구 이 말의 덩어리이구나.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거나, 근데 주어와 동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업을 들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이 레인보우 무지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요. How a prism works. 그래서 프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글자들만 키워 두었습니다. How a prism works. work라는 것은 바로 작동하다. 그래서 프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원리가 되겠죠. White sunlight. 바로 백색광이 됩니다. 백색광이 쫙 들어오죠. 어디에 들어오냐면 저기 보이시죠? 흰색 이 띠처럼 되어 있는 그 백색광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색으로 나뉘냐면 red, 빨간색, orange, 오렌지 색깔, 주황색이 되겠죠. yellow, 노란색. 그 다음에 green, 초록색, blue, 푸른색, 파란색. indigo라고 하면 혹시 우리 친구도 아십니까? indigo라고 하면은 남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violet이라고 하면은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라색은 purple이 아니고 viole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 이제 이 prism을 통해서 아, 이 백색광 안에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파장 때문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게 되었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Separating Colors.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 Light enters a glass prism. The light bends.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The light exits the prism. Each wavelength appears in a different line.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2: How a prism works. White sunligh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0: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Chapter 4. Natural prism. 자연적인 프리즘들. 우리가 사실 프리즘 제가 과학 시간에 봤던 거는 인공적인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거나 이렇게 누군가 사람이 만든 그런 프리즘이죠. 당연히 가공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 환경 속에서도 이런 프리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연적인 프리즘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쉽게요. Drops of water. 아, 물방울들이 are natural prisms가 되어 있네. 물방울들은 자연적인 천연의. 그래서 natural이라고 하면은 자연의 천연의 프리즘들입니다. Some drops, some drops. 그래서 몇몇 물방울들은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이런 폭풍 후 뒤에 공기 중에 hang,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폭풍이 분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보면 아우, 습해! 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Sunlight bends. 그리고 나서 이 햇빛이 bends, 휘게 됩니다.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그래서 언제 이 햇빛이 휘게 되냐면, when it passes, it이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sunlight이 되겠죠. sunlight이, 즉 햇빛이 통과할 때, pass through, 뭔가를 통해서 지나갈 때, 무엇을 통해서 지나가냐면 바로 the drops, 물방울들을 통해서 지나갈 때, 바로 이 햇빛이 굴절된다. prism처럼 휘게 된다라는 것이죠.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친구들이 산 속에 놀러 가게 되면, 혹은 이렇게 폭포 같은 걸 보게 되면 rainbows. 저기 무지개 있네. 폭포 옆에. 이렇게 막 물이 쫙쫙쫙 떨어지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물방울들이 날리잖아.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날리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서 거기 무지개들이 착 펼쳐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rainbows, 무지개들이 also appear, 또한 나타납니다. near waterfalls, 이런 폭포 근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waterfall이라고 하면은 폭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cascade라는 거 적어두었는데요. cascade라는 것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폭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ascade는 waterfall의 폭포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waterfall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그래서 그 빛은 reaches,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도달하게 됩니다. It appears as a rainbow.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지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Sometimes, 때때로 이따금씩 light reflects. 빛은 reflects, 반사하게 됩니다. In the, 반사가 됩니다. In the water drop twice. 물방울 속에서 두 번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t makes a double rainbow. 두 번 반사하게 되니까 it makes a double rainbow. 이중 두 겹의 이런 무지개, 쌍무지개가 되겠죠. 쌍무지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논픽션도 참 읽을만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느껴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Natural Prisms.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Some drops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Sunlight bends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2: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1: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It appears as a rainbow.
2: Sometimes light reflects in the water drop twice. It makes a double rainbow.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end. Bend. The light bends. Band. Band.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Work. Work. A teacher explained how a prism works. Natural. Natural.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Waterfall. Waterfall.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또한 해보겠는데요. 어휘 확장하는데 오늘은 ent, unt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unt가 붙으면 바로 형용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흔히 접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표 예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differ 그리고 depend라는 거에 unt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ent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differ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동사입니다. depend라는 것은 어딘가에 의존하다. 어우, 힘들어. 나는 여기에 의존해. 자, 저는 아주 힘들 때, 피곤할 때, 또 일을 해야 되면 커피에 의존할 때도 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아, 그래도 좀 이게 뭔가 refreshing, 상쾌해지고 뭔가 조금 더 정신이 차려지는 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depend라는 것은 어딘가에 의존하다. 기대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에 unt를 붙이면은 형용사가 되겠죠. 다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ifferent는 다르다의 형용사 다른이 될 것이고요. depend는 의존하다 어디에 기대어 있는 거기에 ent를 붙이면 dependent. dependent는 의존적인 자꾸만 기대는 자꾸만 어디에 의존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의 반대말은 바로 독립적인 홀로 어딘가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홀로 한다. 그런 어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휘력을 좀 더 키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빵. 지역의 다양한 환경과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 공부했었죠. 무엇 공부했습니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다시 한 번 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공부했었죠. 그리고 뭐 들이 펼쳐진 지역과 같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지역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변화 모습까지.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무슨 내용일지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끈질끈질하지만 윤희가 계속 아 상윤쌤 자꾸 개념까지 가져가지 마 내분량 왜 자꾸 가져가 이야기를 해서 또 양심이 찔러서 또 착한 마음에 요까지만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그렇죠 윤희에게 개념 설명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컴온 컴온. 오늘도 유니투어를 찾아주신 우리 전국의 상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상현쌤이 예전부터 약간 개념 설명을 자기가 하려고 하던데 이또 저의 이 요청사항,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나 봅니다. 당연히 개념 설명은 이 유니가 직접 해야 되겠죠. 왠지 모르게 지난 강의부터 계속 뭐이 개념 중요하니까 뭐 어떤 개념인데 하는데 제가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문제 풀이는 상윤쌤 개념 설명은 윤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유니투어에서 준비한 두 가지 장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방문할 곳은 바다가 있는 지역의 특징과 변화 모습입니다. 아, 바다. 이 생각만 해도 시원한 이 바다. 바다가 있는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까지 이 유니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영향입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어우 글자가 너무 많아 하겠지만 또 누굽니까? 이또 복잡하고 아주 긴 내용도 중요한 내용만 콕콕 집어서 알려주는 EBS의 대표 가이드 유니가 있잖아요. 요 내용도 어렵지 않게 유니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집중하면서 무엇부터? 빠밤. 바다가 있는 지역의 특징과 변화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뭐 들이 펼쳐진 지역, 뭐 산과 관련된 산이 많은 지역, 산이 있는 지역을 또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바다가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바닷가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일단 바다가 있는 지역 특징 어떻습니까? 주변에, 당연히 그렇죠. 바다가 있는 지역이니까 바다가 있겠죠. 그리고 혹은 갯벌이나 모래사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갯벌은 우리 4학년 1학기 때 지형, 땅의 생김새 공부하면서 갯벌 공부했었죠? 아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밀물, 썰물. 그렇죠. 밀물, 썰물 기억나죠? 물이 밀려 들어온다. 물이 썰려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설명해 줬었잖아요. 그 갯벌.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 축제하면서 보령 머드 축제 했었잖아요. 그 사진 기억하죠? 그런 갯벌들. 그리고 모래사장. 모래사장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친구들 해수욕장 갔을 때 바다만 있나요? 바다와, 그렇죠. 파라솔 꽂는,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거 모래성 쌌잖아요. 그런 해변가에 있는 모래가 쫙 펼쳐진 곳을 모래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지역은 바다, 뭐, 갯벌, 모래사장, 이런 핵심 키워드들 떠올려 주면 된다는 것. 두 번째, 배가 드나드는 항구. 물고기나 김 등을 기르는 양식장을 볼수 있다. 우리 친구들, 항구. 배가 들어왔다 나가는, 배를 세워 놓는 항구. 물고기나 김 등을 어떻게 가둬서 기르는 양식장과 같은 것들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과연 복습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이 윤희의 잘생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냥 강의만 보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항구, 양식장, 자연환경일까요? 인문환경일까요? 대답해야죠. 다시 한번 더. 항구, 양식장. 자연환경일까요? 인문환경일까요? 아, 훌륭합니다. 저기 또 어디선가 또 대답을 또 꼼꼼하게 잘해주는 친구 정말 잘했어요. 아우, 뿌듯해요. 항구, 양식장 모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기보다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문환경이다. 이렇게 떠올려주시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회 공부를 하다 보면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가면은 뭐 그래 이런 게 있지 하면은 예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뭐안 짚어보고 가면 이 공부의 학습 효과가
뭔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예전에 내가 배웠던 개념이랑 어떤 관련이 있지 떠올려서 생각한다면

얘는 훨씬 더 기억도 오래 가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만나서도 쉽게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항구나 양식장은 무엇? 인문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고요. 3번 바닷가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식당이나 숙박시설 당연히 있겠죠. 바닷가 왔는데 오랜만에. 물론 뭐 바닷가 살고 있는 친구들은 저는 그냥 해수욕장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데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바닷가가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닷가에 놀러 왔잖아요. 그러면 뭐 1박 2일, 2박 3일 뭐그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뭐 숙박시설 머무르기도 하고요. 식당 여기 맛집 뭐가 있지 찾아가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바닷가가 있는 지역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핵심 키워드들 짚어주었고요. 어떻게 이해하는지 흐름도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이용해 원료와 제품을 쉽게 옮길 수 있어 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이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사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배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 발달하고 도시 형성되어 하고 넘어가도 문제 푸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을 준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암기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선생님, 이제 이 동그라미 1번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할 거예요. 시간을 좀 넣을 건데, 우리 친구들.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요 문장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보겠습니다. 1번. 뭐 글자만 봤을 때는 배를 이용해 뭐 원료와 제품을 쉽게 옮길 수 있어. 무슨 말이지?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자. 2번. 쉽네. 고기 잡혔지? 이제 뭐 공장 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사회를 외울 수밖에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했으니까 공업 공장, 바닷가, 공업, 공장, 뭐, 이렇게 암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 설명하는 사람이 제대로 설명했으면은 암기하지 않고도 흐름을 통해서 이해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그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뭐, 읽어만 주고, 뭐, 공업 발달했죠?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배를 이용해 원료와 제품을 쉽게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오랜만에 또 그림 실력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여기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렸습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쯤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도 바닷가니까. 뭐 이쯤에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배를 이용해, 뿌, 배 있죠? 원료와 제품을 쉽게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것들. 플라스틱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뭘로 만들어졌냐? 듣고 나면 놀라겠지만, 그 석유로 만들었습니다. 석유. 뭐,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석유.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가져오잖아요. 수입을 해오는데, 어떻게? 그렇죠. 배를 통해서 석유를 싣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뭐,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배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배에 실린 그 석유를 받아서 어떻게 바닷가에서 그 석유를 가지고 여러 화학 과정을 거치면서 공장에서 어떻게 플라스틱이라는 제품을 짠 하고 만들어내겠죠. 다시 한번 더. 석유가 다른 나라에서 나니까 그 석유를 쭉 가져옵니다. 배를 이용해서. 원료. 그 제품의 원래 재료. 석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제품,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 나라의 플라스틱을 수출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이렇게 옮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바닷가에서는 원료, 다른 나라로부터 가져오는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물건을 어떻게 다시 다른 나라에 팔거나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뭐 철을 만든다고 칠게요. 우리 친구들. 철을 만들 때는 뭐 이건 알 필요 없는데 철광석이라는 그런 원료가 있어요. 그런 철광석이라고 하는 뭐 암석과 같은 그 철광석을 배를 통해서 가지고 오겠죠.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철을 짠 하고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철을. 그래서 그 철을 외국에 팔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쓰겠죠. 그런데 선생님, 왜 하필 바닷가죠? 똑똑한 또.

우리 만점왕상 하는 친구들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만약에 공장이 바닷가가 아니라 이런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외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석유나 그런 철광석을 배로 싣고 왔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또 차로 이동, 기차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닷가에다가 아예 공장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원료를 받아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이죠. 새로운 제품을.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어떻게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제 조금씩 이해되나요? 좋아요. 배를 이용해 원료와 제품을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닷가에다가 공장을 빵 하고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형성된다. 즉, 원료와 제품을 쉽게 옮길 수 있어서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된다라는 것. 이 동그라미 1번 안에는 이런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읽으면은, 아, 이거 문제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공업, 바닷가, 공장, 공업,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때요? 지금 왜 바닷가에 공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아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이게 사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원료와 제품을 쉽게 옮길 수 있어서 바닷가에 그냥 공장을 빵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형성된다라는 것. 이 흐름 짚어 주었습니다. 뭐 공업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뭔가 기계로 재료를 다루어서 새로운 제품 만드는 것. 뭐 석유를 통해서 플라스틱 만들어내고 철광석을 통해서 철 만들어내고 그냥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것들. 공장의 이미지 이런 것들 좀 떠올려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좋아요. 동그라미 1번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암기하지 않고도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것 보여주겠습니다. 2번, 예전에 사람들은 주로 고기잡이를 하거나 낚시, 농사를 지었지만 예전에는 공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도시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더 짚어줄게요. 바닷가가 있는 지역은 그렇죠. 고기잡이도 했고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김이나 미역 등을 기른다. 양식장 같은 것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니까 식당이나 숙박시설. 공장이 들어서 공업이 발달한다. 아무래도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빵 하고 지어버리면은 굳이 막, 이거 철광석, 석유 받아서 저 멀리 다시 트럭이나 기차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서 바로 만들 수 있으니 공장, 공업이 발달하겠죠. 요 내용들 길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두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 정말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됐으면은 뭐 EBS 누리집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들어도 되고요. 혹은 우리 인터넷으로 듣는 친구들은 되감기 해서 한번더요 내용 이해할 때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한번더 말해 줄 거예요. 그때 한번더 들으면 또 이해가 될수 있으니 요 내용들 한번 제대로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영향입니다. 아예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요 내용은 무엇이냐? 환경. 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있죠. 뭐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것을 이용하고 개발하면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좋은 점도 있겠고, 뭐 나쁜 점도 있겠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요 내용 나중에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내용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푸는 그 수능 시험에도 요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교과서에도 있어요. 놀랍겠지만. 환경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영향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한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따라와 보세요. 산에 스키장이나 케이블카를 만든다. 산에다가, 그렇죠. 스키장, 케이블카를 만들어요. 우리 스키 타려면은 뭐 물론 뭐 평평한 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타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뚝 내려오면서 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스키장 만들고 그리고 다시 또 스키 타러 올라가려면
케이블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이 지역 환경을 이렇게 개발한 예입니다. 그럼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그렇죠. 여가 활동을 즐길 수가 있겠죠. 인생이 즐겁게 아주 다양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재미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그렇죠. 당연히 삼림훼손. 삼림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숲을 지은 곳에 나무들이 여러 개가 있다. 숲을 지은 곳, 나무가 빽빽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스키장 만들려면 나무 깎아야 되겠죠. 나무를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훼손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식물의 서식지. 서식지는 쉽게 생각해서 사는 곳. 원래 동물, 식물들이 살던 곳을 스키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다 밀어버리면은 동식물들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것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에 도로, 철도 등이 생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들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뭔가 평평하고 넓은 땅, 이런 이미지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도로나 철도 등이 생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교통이 발달해서 생활이 편리해지겠죠. 반면에 부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어떤 교통체증, 교통 막히는 것, 차가 막히는 것들. 도로가 많아지면 차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대기오염. 이 도로나 철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환경오염이 발생하겠죠. 공기도 나빠지고,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안 좋은 공기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간척으로 생긴 땅에 공업단지나 주택단지를 만든다. 일단 여러분들, 이두 가지는 쉽게 이해했을까요? 그냥, 당연하지 이랬는데, 뭐야? 간척? 아이고, 나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데? 공업단지? 아이고, 뭐지? 주택단지? 아이고, 뭐지?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일단 간척부터 보자고요. 간척이 무엇이냐? 간척은요, 우리 친구들, 바다나 호수의 일부를 어떻게 뚝으로 막아요. 이렇게 뚝으로 막아요.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렇게 막아버리고 뭐 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차단된 곳에 어떻게 물을 빼냅니다. 물을 빼내요. 이렇게 물을 막 빼내요. 여기 있는 물을 빼내서 어떻게 평지, 육지, 육지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그림은 잘못 그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이에요. 여기는 땅. 땅, 여기는 뭐 바다가 되겠죠. 바다. 뭐 실제로 이런 지역이 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땅을 좀 넓혀 봐야겠어 하면은 이런 곳을 뚝으로 만들어 봐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뚝을 만들어서 막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을 어떻게 빼내겠죠. 빼내면은 땅이 드러나겠죠. 그럼 이만큼이 어떻게 땅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간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막아버려서 물 빼고 그거를 땅으로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간척을 하면은 어떻게? 땅이 생기니까 공업단지, 공장 같은 것들이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살수 있는 주택단지, 뭐 아파트나 빌라, 주택 같은 것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영향은 어떻게? 인구가 늘겠죠? 공장 생기고 일자리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일 거고요. 주택단지가 있으니까, 나 저기서 살아야겠어. 사람들이 모이고요.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다? 환경 문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저기서 살고 있었던 동식물들, 생태에 관련된 그런 동식물들은 살 곳을 그만큼 잃어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공장도 생기고 주택단지가 생기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 부정적 영향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고 이어서 무엇을 빠밤. 이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환경을 자연환경을 뭐 그대로 두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이유에서 뭐 경제적 이유에서라든지 혹은 여러 이유에서 개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마구잡이로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다 나무 다 베. 뭐산 그냥 깎아. 이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이 있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그냥 각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기다가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굴을 파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 로드킬이라고 들어봤나요? 야생의 동물들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차랑 꽝하고 부딪혀서 안타깝게도 죽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인간이 개발한 이 도로 때문에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 동식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다가 굴을 파고 이 위쪽으로 어떻게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생태 통로다. 생태 통로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다. 조화. 조화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생태 통로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무엇? 따단. 자연 휴식 연재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연 환경이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윗새 오름,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동물이나 식물들이 피해를 보겠죠. 특히 뭐, 쉬운 예로,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은, 여기 자라고 있는 식물들, 막, 밟히고, 사람들이 또, 생각 없이 막,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은, 환경 오염이 심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은 어떻게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서, 자연 그대로 회복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자. 자연도 휴식할 수 있게 해주자. 쉬게 해주자. 그게 바로 자연 휴식 연재입니다. 윤희도, 그런 적 있어요. 큰맘 먹고 이제 또, 어떻게, 또 여행사 대표로서, 가이드로서 제주도에 갔었는데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진짜. 몇달 동안 이제 계획을 짜면서 나 여기 꼭 가야지 했는데, 자연 휴식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 자연도 쉼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출입을 막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 휴식 연재라는 것. 특히 자연 휴식 연재는 어른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우리 친구들 이거 알고 있으면, 어디 여행지 갔어요. 근데 자연 휴식 연재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린 거죠. 아, 이거 자연 휴식 연재. 자연도 회복해야죠. 조화를 이루는 개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면, 윤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요 내용까지 함께 봤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번에는 우리나라의 생태도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만습지 사진이 나와 있고요. 생태도시가 무엇이냐? 결국 핵심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는 결국 생태도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생태도시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어떤 키워드를 떠올리자? 조화. 조화라는 키워드를 꼭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생태도시는 지금 우리 학년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올라갔을 때도 계속 등장하는 키워드고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요 키워드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괄호 1번. 바다가 있는 지역에는 갯벌과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의 벌판인 무엇이 있다. 핵심 키워드 나왔죠? 뭐 바다 있고, 그뭐 갯벌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해수욕장 가면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파라솔 꽂고 그래서 모래가 쫙 펼쳐져 있다. 바로 무엇? 모래? 무엇? 모래사장이 있죠. 모래사장 이렇게 써 주겠습니다. 괄호 2번. 무엇은 사람의 힘을 이용해 물고기나 김 등을 기르는 곳이다. 물고기나 김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무언가 시설을 만들어서 키우는 곳, 기르는 곳 무엇이다? 양자로 시작하는 말, 그렇죠. 양식장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모래사장, 양식장.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바다가 있는 지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 괄호 1번입니다. 주로 높은 산지를 이용하여 스키장, 366장?
바다.

그렇죠. 이거는 그 산이 있는 지역, 산이 많은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2번. 배를 이용해 원료와 제품 실어 나눌 수 있어. 공업 발달. 아, 아까 전에 윤희가 엄청 자세히 설명해줬죠.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공업 발달한다. 배, 원료, 제품. 핵심 키워드 나왔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죠. 가위, 동그라미로 정답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윤희가 강조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 내용,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다라는 것한번더 강조하면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환경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영향. 우리가 환경을 이용하고 환경을 개발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 안 좋은 점, 나쁜 점도 있다 이야기를 했었죠. 스키장 건설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가 활동, 재미있게 스포츠 활동 할수 있지만 삼림이 훼손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삼림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무들이 깎여 나가면서 이렇게 훼손되는 것들.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도로와 철도의 개통, 생활 편리해지지만 대기 오염, 자동차들이 뿜뿜 내뿜는 좋지 않은 공기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기 오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과 니은으로 연결 지어 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노력,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대표적인 것들 설명해 주었죠? 그렇죠. 생태 통로와 자연 휴식 연재 두 가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답, 기역과 디귿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 함께 챙겨가 주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볼게요. 바다가 있는 지역 핵심 키워드들 쫙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식장, 뭐 갯벌, 바다,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 조화를 이루는 개발, 생태 통로, 자연 휴식 연재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윤희가 자세히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의 도착 만점왕.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요 이미지를 보면 무엇을 떠올려라? 그렇죠.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요게 핵심이다. 조화를 이룬다. 요 내용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 주세요. 오늘 우리 중요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들? 환경을 이용할 때, 개발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들도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북원이 아닙니다. 여기 북투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북원이야 이러지 마시고 북투예요. 자, 깊이 있게 감상해요. 드디어 북투로 들어왔습니다. 핵심을 잘 복습하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쪽지 시험도 오늘 풀어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라면 하나. 혼자 먹어 죄송해요. 자, 이번 단원에 깊이 있게 감상해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작가의 의도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예, 우리가 어떤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수박 겉핥듯이 그렇게 그냥 쓱 보고, 나 그거 읽었어. 나본적 있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깊이 감상하려면 그 작품을 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이 작가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이길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을까?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 작품을 창작했을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작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도라는 것은 무엇이다? 다른 말로 계획이다. 그리고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작가가 꿈속에서 그냥 꿈꾸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큰 의도가 있고 어떤 것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알려면 이 작가의 의도를 알려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작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알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작가가 이 글을 쓴 까닭이 무엇인지, 읽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거나, 이거죠. 읽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거나, 생각하기를 바라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의도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예요. 너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지?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들었다, 썼다, 창작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며 읽으면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든 뭐 시조든 또는 이야기든 그냥 아, 재밌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 때문에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그 순간 그 다음 이 작가의 시나 또 이야기를 찾아 읽게 돼요. 아, 이 작가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나이 작가의 다른 작품도 한번 찾아봐야지.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거기까지 발전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적에, 미운 오리 새끼를 읽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을 받은 거야. 막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 이거 누가 지은 걸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안데르센이래요. 그래서 그다음 선생님이 한 일은 뭘까요? 그래? 그럼 이 안데르센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했어. 그래서 그것을 또막 공부를 했어. 찾아봤어. 그리고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동화를 만들어냈다. 창작을 했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다음에는 안데르센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을 찾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뭐, 안데르센도 그렇고요. 이솝. 야, 이 이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걸 아는 순간 이솝이 누구인지 궁금하죠. 그죠? 그리고 그림이 누군지 궁금하죠. 그림 형제가 누구야? 또 궁금하니까 공부하게 되죠. 찾아보게 되죠. 그들이 만들어낸 창작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른 것들도 찾아보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다독왕이 되는 거예요. 나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작품을 읽을 때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시에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기. 자, 시에 쓰인 표현을 알아봅니다. 표현. 자, 거기 우리 지금 무엇을 읽어봤더라? 그렇지, 길.
누가 지었나요? 이 길이라는 시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시인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윤동주라는 시인이 길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을 여러분이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표현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도.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들에, 가장 두드러진 표현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단 돌이 나왔어요. 돌로 만들어진 담, 돌담입니다. 네, 길바닥에 그냥 이렇게 좀 굴러다니는 그런 돌이 아니었죠? 그 담으로 만들어진 그런 돌들이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돌담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자, 이 사람이 뭔가 잃어버렸다고 했죠? 첫 마디가 뭐였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첫 마디가

첫마디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를 읽는 사람이 도대체 뭘 잃어버렸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시인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머니에 있나 봤는데 없습니다. 무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갔죠. 나갔는데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돌로 만들어진 돌담이 있습니다. 얕은 돌담이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돌담이 길에 담의 형태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돌담 하면은 억압. 뭔가 압박. 압박. 그쵸? 압박. 그 다음에 압박받고 억압받았으니까 암울하죠. 어둡죠. 자,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돌담. 또 무엇이 있었나요? 쇠문. 자, 문인데, 야트막한 나무로 된 예쁜 문이 아니야. 이 돌담 옆에 문도 있어. 문도 있는데 꽉 닫혀진 쇠문이란 말이죠. 자, 이런 환경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뭔가 잃어버려서 안타까워. 안타까운데 그걸 찾으려고 나갔더니, 여기 내가 찾던 게 있네? 이게 아니야. 끝도 모를 돌담이 쫙 펼쳐져 있고, 내가 좀 넘어가 볼까? 하고 봤더니 쇠문이 단단하게 잠겨져 있어서 넘어갈 수도 없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죠? 게다가 그림자. 그림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뭘까요? 아, 내가 이 시인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윤동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굉장히 이 시를 통해서, 이 길이라는 시를 통해서 뭔가 답답함, 막 이렇게 억압받는, 부자, 이렇게 좀 해방되지 않은, 응? 그런 느낌을 이 시를 통해서 지금 주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엔 딱 느끼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무엇이 보여요? 하늘도 보여요. 하늘을 보니까 막 부끄러워. 하늘이 부끄러운 거 아니지. 뭔가 잃어버린 내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야. 하늘이라는 표현도 있어. 그쵸? 그치만, 나중에 이 시를 끝머리까지 가면, 결국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죠.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걸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이 시는? 아, 결국엔 내가 절망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희망을 찾아서 계속 걸어가는 이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는구나. 즉, 이 길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야.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담 너머에 있는 그 희망을 내가 줄수 있어. 예,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이 길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고 이제 딱 생각을 했는데, 아하, 이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작가는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처음에 그냥,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좀 해결해 나가려고 이 사람이 열심히 계속 노력하나 보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이 사람이 살던 때가 일제강점기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던 사람이었구나. 그럼 이 시가 조금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저 돌담 바깥에 내가 찾던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걸 내가 찾기 위해 계속 나는 갈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돌담 너머에 있던 내가 찾고 싶었던, 내가 잃어버렸던 그게 바로 뭘까? 어쩌면 진정한 나일 수도 있고, 또 시대 상황을 보면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린 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깊게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겠지. 이게 아니라, 아, 작가가 이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찾고 있었던 것이 진정한 나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내 조국일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린 내 조국이 조국 안에서 이 억압받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재밌죠.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래, 나도 뭔가 잃어버린 게 있었어. 내 친구랑 싸워서 나는 우정을 잃어버렸지. 그리고 요새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응? 사이가 안 좋아졌어. 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 나도 이 작가처럼 언젠간 저 돌담 너머에 있는 그 희망, 잃어버린 우정,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게임기는 아니고. 자,

잃어버린 뭔가를 나도 찾기 위해서 나도 이 작가처럼 계속 이 돌담을 걸어가 볼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길이라는 시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야. 재미있게 읽히고 또 깊게 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깊게 감상하려면 작가의 의도를 잘 짐작하려면 이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느 때 살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죠? 예,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여러분 뭘 잃어버린 거 없지 않아요? 있을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이 짐작을 해 가면서, 이 작가의 의도를 한번 짐작해 가면서 시를 읽으면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사건 전개 과정에 따른 이번엔 이야기, 예, 이야기 구조였습니다. 이야기는 전개 과정에 따라 여러 사건이 시작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갈등이 또 두드러지다가 결국에는 이 갈등이 해소는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갈등이 막 일어났다가 갈등이 싹 사라지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해소라고 합니다. 나 저번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해소가 되었네. 뭐 이런 거. 자, 이 없어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를 지니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이야기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발단은 뭐예요?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죠. 이게 바로 전개예요. 그러면서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급기야는 절정 부분까지 가죠. 우와! 어떻게 됐을까? 야, 이거 누가 승자가 됐을까? 내지는, 야, 그 다음에 얘 괜찮대? 어떻게 됐대? 이게 바로 절정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와야죠. 나중에는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는 부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야기 구조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로 치자면 그 다음 회가 궁금해질 때, 예, 뭘까요? 예, 제일로 궁금해질 때 바로 여기 절정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말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원숭이 꽃신. 네, 원숭이 꽃신 볼까요? 자, 발단. 무엇이었어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오소리가, 의도를 품고 원숭이에게 꽃신을 선물했습니다. 여기가 발단 부분이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자, 전개 부분은 뭘까요? 전개 부분. 본격적으로 발생한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야. 우웅 하고 출발을 한 거죠. 자, 원숭이 꽃신에서는 이 전개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오소리가 전개 부분에서 원숭이에게 꽃신을 줬는데, 이제 그 꽃신의 맛이 들린 이 원숭이가 거꾸로 오소리에게 꽃신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오소리는 예전과는 좀 다른 태도로, 거만한 태도로 원숭이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독자,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오, 이거 상황이 좀 바뀌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 원숭이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바로 이 절정 단계에 있습니다. 자,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갈등이 두드러집니다. 뭐예요? 결국은? 원숭이는 안 되겠다. 내가 계속 잣을 빼앗기니까, 먹이를 계속 주게 되니까,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오소리가 그전처럼 자기에게 친절하지도 않아. 내가 만들어야지? 했는데, 오소리가 꽃신 만드는 방법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부탁을 거절해버려요. 뭐, 기다리게 해요. 그쵸? 자, 이게 바로 오소리와 원숭이 사이의 이 충돌. 갈등은 충돌이라고 했죠? 충돌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독자들은, 책을 읽는 사람,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길까? 그죠? 아주 쉽게, 누가 이길까? 꽃신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오소리가 벌을 받을까? 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죠? 왜? 긴장감이 높아지고 갈등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말이 궁금하죠? 책을 덮질 못해. 밥 먹어! 잠깐만요! 이거 다 읽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결말 부분 뭡니까? 결국엔 원숭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다음에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그게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돼요? 원숭이는 계속 잣을 받쳐야 했고 청소도 해줘야 했고 또 오소리를 업어주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마무리로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무조건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큰 결과,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하게 되죠. 자,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누구에게 이걸 적용해 본다?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 혹시 나는 너무 누군가에게 기대는 그런 태도를 지니며 살진 않았나? 예, 이런 것들. 뭐 누가 다 해주니까. 예, 이런 그냥 그걸 믿거라 하고 그냥 거기에 다 나를 맡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원숭이 꽃신에서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꽃신을 선물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 새 꽃신을 원하는 원숭이에게 오소리가 거만하게 대하는 그 장면이 전개 부분이다. 오소리가 신 만드는 법을 원숭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꽃신 값을 비싸게 받으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네. 이것은 절정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절정 부분. 원숭이가 오소리의 요구를 들어주며 결국엔 들어주죠. 예, 달라는 대로 잣도 다 주고 거기에 더해서 업어도 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꼭 내가 신을 만들겠다라는 다짐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창작된 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읽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깨달음이죠. 이걸 읽는 사람들마다,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건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선징악이 뭐예요? 흥부가 복을 받고, 효녀심청이 좋은, 효녀심청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신봉사가 눈을 뜨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야기를 간추리는 방법, 무엇을 먼저 봐야 된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고, 이야기의 구조가 되겠죠. 이런 발단, 전개, 절정, 결말과 같은 이런 흐름을 잘 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사건을 쏙쏙쏙 골라서 정리를 하면 이야기를 간추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쪽지 시험 볼까요? 자, 1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우리 고유의 시랍니다. 예. 우리만의, 우리 민족만의 고유의 시다라는 거예요. 자, 주로 정해진 글자 수에 맞추어 세 줄로 지은 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예. 시조죠. 시조. 그런데요, 교재에는 이 다음에 이 단신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다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예,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죠. 자, 이말 보세요. 정해진 글자 수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뭘까? 굉장히 궁금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저 보세요. 글자 수가 정해졌대요. 그리고 몇 줄로? 세 줄로 지어진 시래요. 자, 단심가. 많이 읽어봤죠, 우리?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해석도 이제 해봤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이거 노래도 불러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있으랴라는 노래도 배운 기억이 나요. 그만큼 유명한 시조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글자 수가 정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글자 수 볼까요? 3. 죽고 죽어. 4. 100번. 3.

세 글자죠? 고쳐주고 네 글자. 삼사삼사죠. 그 다음에 백골이 삼. 진토되어 사. 넋이라도 사. 있고 없고 사. 글자 수가 거의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 그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향한 세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글자. 근데 보통 다섯 글자. 예. 다섯 글자도 있고요. 또네 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꽉 맞춰서 그냥 다섯 글자여야 돼. 네 글자여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이렇다. 자, 가실줄이 네 글자, 여기 세 글자. 이렇게 정해진 글자 수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이제 시조의 특징이 그렇다. 그 다음에 몇 줄이에요? 네, 하나, 둘, 세 개. 세 줄로 되어 있네요? 여기 처음 줄은 우리 초장이라고 해요. 처음 있다고 해서. 가운데 있다고 중,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종. 예, 초장, 중장, 종장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탁 놓은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변단심이야 가실줄 있으려라는 유명한 시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전하고 싶은 생각이나 마음을 담게 돼요. 이렇게 작품을 쓴 까닭이나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작가의 무엇이라고 한다? 너는 다 의도가 있구나. 네, 의도라고 한다. 많이 들어봤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아마 그냥 외워진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며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쵸? 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읽으면 어떤 점이 좋게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어요. 작가와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어떤 친구의 말이 옳을까요? 시영이네요. 시영의 말이 맞습니다. 자, 여기 정수가 한말잘 보세요. 작가와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생각을 가졌다? 자, 작가가 작품 속 인물을 창조했죠? 그렇죠? 그렇죠? 안데르센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인물을 창조했어요. 만든 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윤동주는 길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네, 그 인물을 또 창조했죠. 자, 그런데 작가의 생각과 그 작품 속 인물의 생각이 다를까요? 같지요. 마치 대리인인 거예요. 내가 그냥 대놓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아니라 같은 생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시영. 시에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으로 더 알맞은 것에 기호를 써볼게요. 시에 쓰인 표현을 알아보면 된다. 작가의 이름, 나이, 생김새를 찾아보면 된다. 정답은, 예, 표현. 어떤 표현을 썼는지를 보면 그 작가의 의도를 알아채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여기 이름, 나이, 생김새, 약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을까라 생각은 되지만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더 알맞은 것, 네, 더 알맞은 것, 요것보다 나보다는 가가 맞습니다. 시에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을 떠올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작가가 도대체 누구인가? 당신 누군데 이런 시를 썼나요? 당신 누군데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나요? 라고 떠올려 볼수 있죠. 그 작가의 인생, 생애와 또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 작가의 의도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윤동주라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살아낸 시인이기 때문에 그길 속에 나와 있는 이 돌담의 의미,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대, 지금 살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시대 사람이라면 잃어버렸습니다. 난 그걸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돌담이 나를 막고 쇠문이 나를 막았지.

있겠지만 나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내가 잃어버린 것을 꼭 찾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동시대 사람이라면 아 뭔가 뭐 삶의 희망을 놓쳤나?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진정한 나를 찾으러 길을 떠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더해서 이 앞에 해석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더해서 아 조국을 잃어버렸다는 뜻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고요. 네.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여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본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땡땡땡은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느껴져 서로 힘을 합쳐 잘 살아가자는 땡땡땡처럼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와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나는 했어. 이게 바로 나의 삶과 관련 지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건 아마 뭘까요? 이거 단신가 같은데? 땡땡땡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로 하여가가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느껴진다는 건 그냥 이 작품을 해석한 것이지 자신의 삶에 관련지어 본건 아니죠. 그건 바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이야기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읽고요. 더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이야기는 전개 과정에 따라 여러 사건이 시작이 되고 갈등이 두드러지다가 그 갈등이 없어지는, 해소되는 단계를 지닌다. 바로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야기 구조에서 이것은 긴장감, 그리고 갈등이 두드러진, 뭐, 절정이지, 뭐. 다 알죠? 선 꼭대기. 이야기 구조에서 결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자, 결말이라고 했어요. 마무리가 되겠죠. 결말이 마무리가 되잖아. 그쵸? 예. 자, 그래서 결말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다. 네. 이야기가 끝! 끝났다. 이 말이고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뭐예요?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지. 전개 부분. 네, 재밌어지기 시작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는 방법을 떠올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쓸까요? 이야기의 흐름에서 중요한 사건을 일단 찾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 구조, 요런 결말까지, 요런 그 이야기를 요것에 따라서 흐름을 간단히 정리한다. 이야기 구조가 되겠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과 같은 이야기 구조에 따라 흐름을 정리! 라면 문제예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곳이 아닌 것은 제목, 주제, 인물, 결말, 분량! 길게 썼다. 짧게 썼다. 이게 의도와 관련이 있을까?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정답은 선생님 톡톡. 예,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 293강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쓰기 하는 날이죠. 가정법을 적용해서 자, 오늘은 좀 문장을 좀 만들어 보는 자, 그런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 자, 혹은 뭐 단순 조건문인 자, 그런 문장을 여러분들 다섯 개 자, 만들어 보실 거고요. 자, 문장 다 만든 다음에는 그 만들어진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자,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가정법 1번에 대해서 자, 오늘까지 이 내용들을 싹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서 깔끔하게 이해하시고 다음 주 과정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1번 문장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연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느낌이 어때요? 한국말은 이런 거 가지고 가정인지 아닌지의 느낌을 전달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연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집에 없다는 한 가지의 팩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아우, 연락해 볼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예. 자, 이렇게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나는 그 사람과 연락을 해볼 거야. 이렇게 쓰면 어때요? 있으면 연락해 볼 거고, 그 사람이 없으면 연락 못 해.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우리말이 가정과 단순 조건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반면에, 영어는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그것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이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얘는 부사절이죠. 연락 접촉을 하는 자, 가정 상황이 뭐예요? 만에 하나라도 집에 있으면 연락해 볼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부사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어때요? 연락해 본다가 이제 동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요 if절을 어디다 집어넣을래요? 문장 맨 앞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꼬리에다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1번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고 싶습니다. 왜? 여기 지금 컴마가 와 있으니까 요 순서를 좀 존중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연락해 볼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되죠? 요게 지금 여러분들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락 접촉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 사람 하나 남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녀석은 동사의 뒤쪽에 4번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 contact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을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명사가. 하지만 타동사입니다. 자, 요 점을 주의하셔야겠어요. 을로 번역되지 않는데, 타동사인 경우가 가끔 있었죠? 여러분들 바로 어저께도 그것을 보셨는데, attend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classes라고 하는 목적어가 바로 붙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되는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거를 외워두시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개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암기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타동사를 여러분들에게 정의 드릴 때는 어떤 행위를 가하는 동사고, 그러면 그 행위를 당하는 명사가 뒤에 반드시 나와야 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런 한 세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락 접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락 접촉이라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연락 접촉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하는 명사를 주로 을로 해석하는데, 아우, 요거는 또 을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빼서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컨택이 뭐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 연락 접촉하다요. 물론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컨택이 뭐죠? 라고 하면 타동사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시면 더 좋은 대답이 되고 깔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거를 한국말로 재배열을 해볼게요. 자, 부사절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MD, 주어, 동사의 목적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영문으로 옮기면 이렇게 간단하죠? 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정법의 문장이기 때문에, 자,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과거 동사를 썼고요. 특히 비동사는 뭐밖에 못 쓴다 그랬죠? were 밖에 못 쓴다고 했기 때문에, if he were.
일반적으로 수의일체를 시킬 때는 he was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가정법에서는 were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 강조드렸고,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연습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if절에 과거동사가 나왔으니까 액면상 어때요?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자, 조동사의 과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ould가 나와 있고요. 자, 실제로 뭐 액면상으로는 과거에 조동사의 과거지만 실제로 가정하는 시점은 현재와 미래 시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집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이 미래에 있을 텐데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마무리됐으니까 자, 이 문장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he were at home. 그 사람이 만약에 집에 있다면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은요. 자, I could contact him.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1번 문장 마무리 짓고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정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쓰기 문장은요. 제가 지문 안에서 이거를 5개를 다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제 원칙이 읽기하고 쓰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풀이를 하는 지문 안에서 문장들을 뽑아서 가급적이면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이거는 문장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몇개 정도는 제가 제작을 좀 했다라고 하는 점, 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구할게요. 자, 만일 내가 미래에 대한 모든 걸 안다면 인생이 참 지루할 텐데, 다행이다, 예. 다, 모든 걸다 몰라서. 이런 뉘앙스잖아요, 한국말은.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if절의 내용이 가정이 되겠습니다. 난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지 못해요. 따라서 인생 지루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고 A라고 하는 하나의 팩트를 직설적으로 표현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인생 안 지루해. 이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정적으로 표현하니까 어때요? 어우, 다 알면 인생이 참 지루할 텐데. 요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요것이 가정의 방식이다. 팩트가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하나만 있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열이 좀돼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중등용 단어가 아니네요. 자, 모노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보셨어요? 스테레오는 음향이 나올 때막 양쪽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죠. 모노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모노. 자, 제가 이제 빗금을 잘못 쳤네요. 자, 그래서 monotonous라고 하는 거는 하나예요. 단조롭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고등학교 가면 바로 외워야 될 단어니까 미리 알아두셔도 좋아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자, 문장 제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누구예요? 인생 지루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생이 지루하다 한번 해보시죠. 인생은 뭔가요? Life. 그 다음에, 자, 지루하다는 비동사와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would be monotonous.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if절은 어떻게 돼요? 문장 맨 앞으로 가도 되고, 맨 뒤로 가도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콤마가 없으니까, 맨 뒤로 보내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4번으로 여러분들 문장 맨 끝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까지 해서 요게 주어와 동사보호고요. 자, 부사절이 문장 맨 마지막에 붙은 이런 구조가 될 것이고, 자, 이것을 영문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떤가요? 여기는 지금 would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new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과거동사를 썼고, 자, 액면상 과거를 기준으로 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점 포인트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자, 복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fe would be monotonous. 조건은 뭐죠? 바로 if I knew everything about my future.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마무리 짓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어때요? 잠 충분히 못 자면 난 두통을 얻게 된다. 요게 직역이에요.
자, 우리말로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가정이에요? 아니면 직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못 자면 두통을 얻게 되고, 충분히 잘 자면 두통을 얻지 않고,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단순 조건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가보시고요. 자, 메인, 골격이 뭐죠? 뼈대가? 바로 내가 얻게 된다, 두통을.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얻게 된다, 두통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조건의 부사절은 어떻게 됩니까? 맨 앞으로 가도 되고 맨 뒤로 가도 되는데 여기 컷만 나와 있으니까 요거 1번 앞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요렇게 재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절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문으로 요거 옮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사절 맨 앞에 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거나 어려운 단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로 복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If I don't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내가 얻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나요? 자, I get a headac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또 하나의 가정문이 되겠습니다. 자, 만일 아프지 않으면 나갈 텐데라고 했으므로 이 사람은 지금 아파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팩트를 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자, 문장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이 어떻게 됩니까? 나 나갈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자, 나 나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나갈 거고, 저녁 먹으러 나갈 거니까, 둘다다 부사적 수식어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3번으로 쓰고, 이걸 4번으로 써도 되고요. 이걸 4번으로 쓰고, 이걸 3번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 아이는 부사적 수식어인데, 부사절이잖아요. 어디 쓸 거예요? 요거는 콤마가 나와 있으니까 문장 맨 앞으로 뭐 존중해서 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앞쪽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게 1번의 앞쪽으로 등장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I'll go out for dinner with him. 이렇게 이제 쓸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요거로 3번으로 한번 좀 써보고 요거로 좀 4번으로 좀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재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자, 그 다음에 영문으로 옮겨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 지금 go out with him for dinner 이렇게 쓰셔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아프지 않다면인데 과거의 시제를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어때요? 그래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까지 정리가 다 되었으므로 4번 문장도 좀 암기,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If I were not si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동사 was 아니고 were가 되겠습니다. If I were not sic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would go out for dinner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4번까지도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은 어때요? 지금 내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면, 자, 요 앞에 주어는 이제 그녀가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 여자가 내 전화번호를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여자가 나에게 전화를 할수 있을 텐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단순 조건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전화번호 갖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할 거고, 갖고 있지 않으면 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 만약 갖고 있으면 전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의 팩트만을 전달하는 거죠. 두 가지의 가능성, 두 가지의 조건이 없어요.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이고요.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 여자가 나한테 지금 전화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요런 하나의 팩트를 표시하는 가정법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요 영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들 먼저 뼈대부터 먼저 좀 세워 보실게요. 어떤가요?
그 여자가 전화할 수 있을 텐데 누구한테요? 나한테. 아,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아래쪽에서 찾으시면 어때요? 자, she가 주어겠죠? 자, 바로 she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전화할 수 있을 텐데는 어때요? could cal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나한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사절이겠네요. if절이니까. if절의 내용은 어디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문장 맨 앞에 나와도 좋고 맨 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콤마가 지금 안 들어 있으니까 저도 요거는 맨 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글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부사절 MD로 이렇게 구성된 네 덩어리짜리 문장이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거 뭡니까?

0: 자,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now가 와 있는데 과거 동사가 와 있다. 이건 가정법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절에는 뭐가 와야 된다?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라고 해서 could가 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해서 5번까지도 설명이 다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저희는 암기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세 덩어리가 뭐였나요? She could call me. 그녀가 나에게 전화할 수 있을 텐데. 자, 조건은 뭐였나요? If she had my phone number now.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복기를 잘 해보셨을 것으로 자,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 짓고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따라 읽어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If he were at home, I could contact him. Life would be monotonous if I knew everything about my future. If I don't get enough sleep, I get a headache. If I were not sick, I would go out for dinner with him. She could call me if she had my phone number now.
0: Okay.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배웠던 자, 단순 조건과 가정의 기본 개념. 자, 그리고 단순 조건일 때와 가정은 동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를 자, 이렇게 바래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도 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Oh,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기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학사 국사 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조선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에는 조세제도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즘엔 보통 우리가 세금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정치사를 제외하고는요, 경제, 사회, 문화 같은 경우 조선은 전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에서는요, 조선 전기 상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조선 후기 때 마련이 됩니다. 특히 여러 시험에서는 요 2번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선이든 그게 고려든 전근대 사회에서는요, 조세제도라고 하면 전세, 공납, 군역,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건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생산량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걷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건 결국 토지를 기준으로 얼마나 생산되었느냐가 측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 봤던 토지의 단위가 요즘과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평 또는 제곱미터를 쓰는데 예전에는 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두 번째가 공납인데요. 이건 지금은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과거의 시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납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다가

현물을 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국가는 현물을 징수하는데 거기에는 조기나 꽃감이나 종이 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왜 징수할까요? 필요하니까요. 그럼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안 필요하냐? 아닙니다. 지금도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도 필요하고요. 컴퓨터도 필요하고 필요하고 많아요. 단, 이걸 국민들이 직접 내지는 않고요. 오늘날에는 정부 예산에 이반을 해서 조달청에서 그걸 사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시장도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고 아니면 오늘날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으면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조기는 서해안 쪽이지, 꽃감이라면 경북 상주지, 종이라고 하면 전북 전주지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역에 할당을 해줍니다. 크게는 도별로 할당이 되고 다시 그 안에서 군현으로 되고 다시 마을로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안에 20가구에 산다 그러면 집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몇 호에 사세요? 저는 903호에 삽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구당을 얘기할 때 호를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호당 징수하는 것이 공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냥 단어만으로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네, 국방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남성 중에서 이제 16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60세 직전까지 군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의 신분을 모두 4개로 나눴을 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뉉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단 천민은요, 모두 다 군역 대상돼서 면제입니다. 천민의 대부분이 이제 노비인데요. 노비는 개인의 재산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일체의 권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당연히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군역을 담당하냐? 아니에요. 조선이건 고려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양반들이나 아니면 중인들 중에 상당수가 또 기술직 관료가 되거든요. 이들 같은 경우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1인이 하나의 국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이 있는데 또 거기서 수공업자나 상인들 같은 국가에도 더 바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래저래 다 빼고 나면 누가 남느냐? 사실상은 농민이 남아요. 그래서 군역의 의미는 거의 농민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틀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요 조선 전기로 넘어가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종입니다. 세종은 정말 대왕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여러 분야에서 다 활약을 하셨어요. 통치 부분에서 나오고요, 외교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문화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 파트가 나와요. 쉽게 생각합시다. 세종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올리는 쪽일까요? 낮추려고 노력한 쪽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이 만든 공법이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줄을 딱 보니까 와우,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17만 명을 상대로 의견을 모으고 계속 수정을 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정했을 때 애민 사상이 정말 투철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분에서 이 앞글자의 전은요, 밭전자, 토지를 의미합니다. 요즘에야 뭐 일단 경지정리도 잘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화학비료든 천연비료든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전국의 토지를 봤을 때요, 비옥도가 큰 차이가 없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해서 가장 뛰어난 토지와 가장 열악한 토지를 6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제 3단계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세밀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연분 9등법인데 이 연이라고 하는 게 매년 year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매년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관리가 나가서 싹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농사를 잘 지었네, 상, 적당하구나, 중, 아휴 망했구나, 하, 이렇게 갑니다. 근데 상 안에서 다시 상, 중, 하 이렇게 가다 보니 가장 농사가 잘 된 곳은 상상년이라고 하고요. 가장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하년 등급을 주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 1결당 내야 되는 곡식의 양을 보시면요, 최대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갑니다. 자, 우린 이걸 묶어서 바로 이제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공납. 공납은 앞서서 아주 특이하게 현물을 납부하는 것이다.

인맥이라든지 정보통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서리에게 부탁합니다. 아, 우리 집 대신에 종이 좀 내줘요. 종이 좀 내줘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 종이를 내고 조기를 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리들이 그 수수료를 점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중종시기 때 개혁안이 나오기도 해요. 앞서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조강조 기억나시죠? 그가 현물로 걷는 방법에서 이 미라고 하는 게 쌀을 의미하거든요. 방법을 바꿔보자라고도 제안을 합니다. 단,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독학사 문제였다면 이것까지 완벽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대 가는 이야기 해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 가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때는 그 위험도가 더 높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비리와 돈을 동원해서 자식들을 안 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우린 이걸 바로 군역기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국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군대 안 오고 싶어? 알았어, 그럼 다른 방법을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음성적인 방법을 국가가 합법화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중종 때 나왔던 1년에 군포 두 필씩 내면 군대 안 와도 돼라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조선 16세기 정치를 여기다가 덧입해보자라면 여러 가지 제도도 결국 16세기 때 문제점을 노출하는데 거기에다가 사활한 사건까지 결합이 되다 보면 정치 부분과 경제 부분이 결국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걸 이제 능동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백성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앞서서도 우리가 명종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사오가 바로 명종 때였는데 이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장량 3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요. 3년이에요. 전근대 사회에서요, 정부에 대항하는 봉기가 3년 동안 일어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먼저 지방군 투입돼요. 근데 지방군이 진압하지 못하면 중앙군이 투입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병사를 상대로 싸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몇 달 만에 수습이 됩니다. 근데 장장 3년 동안 지속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앙이 무능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임꺽정의 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농민들이 비호해줬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명종 다음 시대가 누구냐? 선조시대입니다. 붕당이 출현했고요. 더 나아가서 임진왜란까지 일어납니다. 다담왕이 누구냐? 인조입니다. 그때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되면 더 이상 기존의 방법을 운영할 수가 없겠죠.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들어갑니다. 조선 후기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조선 종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주제 하나씩 별도로 보여드립니다. 전세개혁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 건 인조 때 나온 영정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은 이제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9단계로 나눠서 조세를 매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인조 때는 어떻게 하냐? 1결당 4두만 내라고 정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란과 호란을 연속적으로 겪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나라가 너무 미워요. 통치자들에게 원망이 쏟아지겠죠. 근데 조세개혁마저 안 해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조세개혁에서 일단 감액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전세세차가 일단 고정액이 된 거예요. 정액화가 되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전세부담은 낮아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도에서 완벽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영정법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좋게 평가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광해군 시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근데 이 대동법은 앞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영정법에 비해서 정말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돼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공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으니까 참 내기 번거로운 제도라는 건 이미 이해하신 거죠. 그럼 그걸 광해군은 어떻게 바꿨느냐? 현물로 내지 마. 조기 안 내도 되고 종이 안 내도 되고 곡감 안 내도 돼. 그럼 뭘 했냐? 1결의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12, 12두씩 내. 근데 만약에 너희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 그럼 곡식 내지 말고 동전 내.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고려시대부터요 동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전국 유통은 잘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급자족적인 경제가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는요, 그것도 가능해져요. 상평통보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곡식 대신에 동전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 배라고 하는 옷감이에요. 앞서 우리가 군역과 관련돼서 군포 두필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건데, 옷감이 더 쓸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동법이에요. 외우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그럼 외우는 거 말고 뭐가 보이세요? 여기에는 혁신이 보이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공납이라고 하는 건각 집단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부유하건 가난한 건그 고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지를 많이 가진 자와 그러지 않은 자의 차등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대동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전래동화 중에서 흥부놀부전 있죠. 형제였으나 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자였고요. 당연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흥부는 자식은 많은데 가진 땅이 없어서 항상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납이라면 부유하고 가난한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야 돼요. 이 집도 종이 10장, 이 집도 종이 10장 이렇게 냈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동법 기준에서 본다면 이 집은 땅을 많이 가졌으니 당연히 내야 될 곡식의 양이 많아져요. 근데 이 집은 면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시작은 광해군이에요. 근데 광해군 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건 상상할 수 없고요. 일단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늘려서 강원도, 충청,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이렇게 늘려갑니다. 그래서 숙종 시기가 되어지만 전국적인 실시가 가능해져요. 다른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앞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선에 모두 27분의 왕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분의 왕 같은 경우는 통치를 못하였다라고 해서 반정으로 쫓겨냈어요. 그첫 번째가 누구고? 연산군. 두 번째가 광해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쫓겨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광해군을 위한 변명을 조금 좀 해드리자면, 광해군 같은 경우는 대략 15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동법은 즉위하자마자 1년 차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란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혁신적인 제도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을 이제 전공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 17세기를 설명할 때 대동법의 시대, 대동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갈때 광해군 시절에 이제 외교 정책 부분에서 북인과 서인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인들이 광해를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 부분에서 두 가지 꼭 기억한다 그러면 초창기 되었던 대동법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중립 외교라고 하는 거두 가지를 다 챙겨 두셔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1결당 12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영정법의 3배인 거니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납이라는 게참 부담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납 자체가 이제는 전세처럼 된 겁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이거 1결당 12두씩 걷어들이면 이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관리 감독할 별도의 관청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해청입니다. 선해청이라고 하면 조선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양대 산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래 가장 핵심 기구는 호조입니다. 근데 그 라이벌 정도가 될 만한 상당히 큰 재정기관이 등장하였다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공인이 있죠. 공인은 뭐냐면 상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현물을 관청에 냈었는데, 대동법으로 인해서 농민은 곡식을 관청에 대게 되죠. 그러면 관청 같은 경우는 다시 필요한 물품을 샀어야 되는데 그 대행업무를 담당해 주는 상인이 누구라고요? 네, 공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들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기, 곡감, 종이를 사러 간다고 칩시다. 주문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조기 100마리? 아니겠죠. 1000대 이상 나오겠죠. 곡감을 살 때도 몇십 개 단위가 아니잖아요. 몇천 개 단위가 나오게 됐죠. 단위가 달라져요. 단위가 달라지게 되면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조선 후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대동법이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해서 대동법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조가 만든 균역법입니다. 일단 영조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 성격이 조금 괴팍한 측면이 있었어요. 너무 자기에게 엄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아들에게도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들과의 갈등이 좀 심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영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컸다고 합니다. 그런 영조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뭐냐? 백성들의 군포 부담이에요. 군대를 안 가는 건 합법이 됐지만 그러기 위해서 매년마다 군포 도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요. 한 집안에서 군역 대상자가 보통 3, 4명 됩니다. 아버지 있죠? 큰오빠 있죠? 둘째 오빠 있죠? 이렇게만 돼도 1년에 6피를 내야 됩니다. 너무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개혁 방안을 내놔라라고 했더니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럼 기준을 바꿔볼까요? 라고 하면서 모든 신분 상관없이 걷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혁신이죠? 또 누군가는 대동법처럼 토지를 기준으로 매겨봅시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생각한 것은 좀 쉬운 방법을 가자라고 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농민들이죠. 농민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1년에 군포 한 피씩만 내 이렇게 한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 야호 하고 신난 거죠. 자, 그런데 농민들에게 이제 군포를 조금 걷는 대신에 국가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다른 대안책을 또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추가되는 것이 이 두 번째 칸에 나오는 결작과 선무 공간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균역법 같은 경우는 이 세트가 완벽하게 기억이 되셔야 돼요. 자, 결작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가진 자들에게 추가로 매긴 세금입니다. 1결당 2두씩 내려요. 여러모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선무 공간포는 뭐냐? 이 조선 후기가 되잖아요. 농민들 중에서 일부는 뭐 족보를 센다거나 공명첩을 매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만큼 이제 농민 중에서 부농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부자이지만 굳이 올라가진 않고요. 그냥 부유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한 자리는 갖고 싶은 거죠. 그 욕망을 이용해서 부유한 양인들에게 군포네 그러면 당신 아들에게 한 자리 주겠소? 라고 만든 자리가 선무군관이란 자리입니다. 자, 균역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꽤 괜찮죠? 네. 근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19세기가 문제가 돼요. 19세기 때 세도정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중앙정치가 혼탁지대 보니까 그것이 결국 지방관리의 약탈로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다시 또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중에 이제 군포 관련된 건 이런 거죠. 백골, 죽은 자입니다. 황구,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군역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끝난 사람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다시 해결책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게 될 흥선대원군의 호포제입니다. 호가 뭘까요? 집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내야 될 양을 감액해주는 정도였다면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각 집마다 다 내. 그럼 집마다 다 내게 되면 누구도 내게 된다. 양반도 내게 된다.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되고요. 대신에 그만큼 흥선대원군은 양반의 반발을 많이 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을 전후기로 분류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된 걸 두 가지를 갖고 낼 건데 일단 첫 번째 사료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5년 기출 문제를 봤을 때도 하나 나타난 특징이 문제가 담백해졌다. 그래서 예전처럼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 다만 사료 문제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료를 조금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료입니다. 각 고을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나누어 책정하여 스스로 해당 관청에 납부하게 하였으니 이럽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토산물입니다. 되나요? 자, 본래 그 뜻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점점점 간사한 물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익을 독점하는 여러 군가에게서도 간혹 빼앗아 대신 납부하기도 한다 이렇게 써요. 대신 납부.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박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사료를 띄고 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것이고 답은 광해군의 대동법입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자,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하고자 선혜청을 두고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럼 대동법을 처음 시행한 왕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광해군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광해군 자리를 네모로 치고 낸 다음에 해당하는 왕과 관련된 정책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속 3개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5년입니다. 과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세종대는 토지의 비옥도 및 풍흉을 고려하여 4도에서 20도까지 차등 있게 거두는 기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종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법이 1번과 3번에서 보입니다. 2번, 니에는 각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것으로 중앙에서 필요한 곡물의 종류와 수량을 9년에 할당하면 9년에서 1월 집집마다 부과하여 거두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토산물 보이십니까? 집집마다 부과한다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공납이 됩니다. 자, 디귿은 국가에서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 의, 그랬는데 이 양인은 누구를 빼고 말하냐면 천민을 빼고 말합니다. 양반, 중인, 상민까지를 양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 안에는요, 군역, 군대가 있는 거죠. 요역, 제가 강의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요역이라고 하는 건 공사 현장에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닫는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을 동원하지 않죠. 네, 조선시대 때는 그걸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보실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과점법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지 않고요. 다음 문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 갑자기 어우 진상 같다. 이 말의 진상일 것 같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공납도 종류가 또 있어요. 혐오를 갖다 바칠 때도 주기적으로 바치는 게 있고 갑자기 국가에서 내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의 형태가 아니라 임금에게 선물로 갖다 바쳐요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이라고 했을 때 선혜청, 쌀, 그리고 공납을 부과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대동법이 보이네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직전법 들어갑니다. 보통 경제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조선 후기 조세제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토지제도가 나와요. 근데 이 토지제도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국가와 관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관리라고 하면 지금은 공무원인 거죠. 자,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했다. 오늘날이라면 연봉으로 보상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고려든 그게 통일신라든 조선이든 토지로 보상을 합니다. 근데 그 토지라는 것은 당신 가져! 이렇게 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직전법이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과전법까지 나옵니다. 과전법은 조선 초까지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직 관리거나 현직 관리이거나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국가가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 받아먹는 권리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전국의 땅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당시 과전법에서는요, 경기도 일대 땅에 대해서만 토지를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토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조. 자, 세조 같은 경우는 조선 15세기를 대표하는 왕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출제가 됩니다. 요 세조 시기 때 누군가를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바로 누구냐? 은퇴자. 아,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수조권을 나눠주었다. 이게 바로 직전법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2025년. 저 이 문제 보고요. 아, 참 세련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말하기를 양역의 변통에 대한 말은 문득 상하의 한담이 되었고 일단 첫 줄부터 쉽지 않죠. 먼저 저기 나오는 양역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양인들의 역을 말합니다. 요역은 빼고 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방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변통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많으니까 뭔가 개혁안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상하인 거니까 신분의 상층부 그리고 하층민을 말하는 거고요. 한담이라고 하는 건 심심할 때 나누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아유 언제 그 군역제도 바꿔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조 때 변통하고자 했으나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양역을

0: 조선을 변통하지 못한다면 조선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어찌 변통할 방도가 없겠는가라고 왕이 말하였대요. 그리고 사료 끝에 누가 나왔냐면 영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미 답은 나온 거죠. 네, 1번에 가보겠습니다. 젊은 장정 한 명에게 매년 군포를 한 피씩 내도록 하였다. 우리는 그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2번에 갑니다. 전세인데요. 풍흉. 풍흉이라고 하는 건 풍년과 흉년을 말합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최저액으로 낮춰졌습니다. 1결당 4두를 내도록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영정법인 거고요. 3번은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했죠. 현물 대신에 1결당 12두의 복식을 내라라고 하였으니까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자,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금 난전권이 나왔습니다. 수도 한양에서 시전만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전도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정조 때 나왔습니다. 정조가 앞으로 난전의 상행을 허락하노라라고 발표한 것을 신해통공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 2시간에 걸쳐서 조선시대의 정치와 수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은 이 과목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그 수확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이제 보험금 산출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우리 1과목에서는 보험금이 그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급 사유가 어떤지,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이 과목 내용이 거의 아마 여기에 반영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험금.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보험금은 이제 보험가입자가 이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피해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즉, 가입자에게 지는 돈인데, 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제 지급하게끔 이제 그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금 지급은요. 자, 원래는 이제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사고를 통지해 줘야죠. 그래야 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가 얼마 났는지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이제 그걸 보험금 결정을 하죠. 얼마 지급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험금 결정이 되면 자, 7일 이내에 이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좀 빨리 보험금을 줘야지 늑장 부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좀나 일찍 줄수 없냐? 왜냐면 우리 농사는 그러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종해야 될 시기가 있고 정식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래요. 또 가축이나 이런 시설 같으면 빨리 복구를 해야 거기다 또 작물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촉박해.

그래서 이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보험금 받을 게 있다면 자, 추정 보험금의 얼마? 50% 정도는 미리 이렇게 선불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농사 지을 준비를 하게끔 보장해 주자.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장 방식에 따라 이제 보험금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금 종류는 뭐 이보다 더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겠지만 자, 적과점 종합위험 2 상품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수확 감소 보장에 대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수확 감소 보험금이 있고요. 경작 불능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 불능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농가가 농사를 포기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고요. 자, 생산비 보험금은 자, 생산비 보장 품목 같은 경우는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점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보험금은요. 자, 하우스가 무너졌어요. 그럼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원상 복구 비용을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다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추가로 이제 보장되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거나 특약에서 보장하거나 이렇게 보장되는 보험금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금은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건강보험이랄지 그 어떤 보험도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데 손해액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내가 다 보장받겠다 그러면 그 손해를 평가하느라 들어간 비용이 더 나와요.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보험료 책정을 높게 하죠. 그러면 오히려 보장받는 것보다 여기 지불되는 게더 많아요. 자, 그러면 보험 제도로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담 비율은요. 자, 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제 PL에서 차감합니다. 이걸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부담 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15%, 20, 30, 40% 이렇게 총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험에 가입할 때, 자, 내가 부담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어요? 자, 부담이 어때요? 적어야 내가 보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형과 10 5%형 같은 경우는요, 자, 최근 3년간 연속 가입 과손, 과손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과손이고, 농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가 될 텐데,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탄 보험금이 순보험료다 100% 미만이라는 얘기는 보험금이 적게 지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가입자는 어떤 가입자냐? 우수한 가입자죠. 왜? 자기네가 보험료 받은 것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적었다는 얘기니까 보험회사는 좀 이익을 안겨다준 우수한 고객.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10%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최근 2년간. 자, 그래서 여기는 3년 기준이고 여기는 2년 기준으로 여전히 자, 이렇게 손해율이 100% 미만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15%형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해야 이것은 할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20, 30, 40%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손해 같은 경우. 자,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나무도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부담 비율이 무조건 다 5%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목별로 우리 하나하나, 자, 보험금 산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적과점 보험 같은 경우, 적과점 종합위험 2 보험 상품입니다. 자, 이들은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수확이 종료할 때까지, 이게 이제 보험 기간, 즉 보장 기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보장 기간 중에 이제, 자, 과수 같은 경우 이제 먼저 꽃이 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죠.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우리는 적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과 상태에서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이건 이제 촉과내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과를 끝내고요. 이제 얼마 정도 달려있는지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적과 종료 전까지, 자, 이때는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쯤 냉해 피해가 찾아옵니다. 자, 그럼 냉해 피해가 되면 갑자기 우리 꽃샘추위가 춥잖아요. 추우니까 꽃이 피었는데,

거기 암술수술사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우니까 꽃봉오리가 어물어들어요. 어물어들으니까 수정이 안 돼.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맺질 않잖아요. 오, 그래서 이런 냉해가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착과수가 어때요? 훨씬 줄어들겠죠. 자, 그 바람에 이제 뭐예요? 착과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보험금 산출식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자, 말 그대로 착과 감소량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 그건데 여기에서 미보상 감소량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보상 감소량은 보상해 주는 제의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보장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빼주고. 그다음에 자기 부담 감소량.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이것은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줄어든 감소량. 그게 이제 보장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장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50%, 70%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적과 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 뭐 열매가 아직 육아, 이제 어려요. 아직 충분히 여물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100%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50에서 아니면 70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7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뭐냐? 또 마찬가지. 착과 감소 보험금을 그 전에 너무 많이 타갔어요. 최근 3년간.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을 많이 타가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우수한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험금하고 순보험료 비례해서 120% 이상으로 나오면, 자,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70%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자, 적과 전에 발생한 사고에 하여 착과 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과 이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태풍이 찾아옵니다. 또 집중호우가 찾아와요. 자, 이로 인하여 어때요? 또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또 보험금이 한번더 나갑니다. 이걸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이다. 그래서 적과 종류의 누적 감소량, 그러니까 이때 감소량, 이때 감소량을 다 더해서 자기 부담 감소량 공제하고 여기다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 여기는 50에서 70%가 없죠. 왜? 적과 이후에는 열매가 충분히 여물었기 때문에 100%다 지원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 미보상 감소량이 없네요. 자, 적과 이후에는 미보상 감소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빠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 전 종합염, 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을 얘기하는데 이들 품목은 이렇게 보험금이 두번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 보험금인데 대부분 과수는요, 자, 나무 보장이 되는데 물론 보장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럼 나무 손해 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입 금액에다 곱하기 피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 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 피해율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건데 자기 부담 비율은 공제한 피해. 자, 그럼 이 피해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자,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200주를 가입을 했는데 그중에 태풍으로 자, 10주가 부러졌어요. 자, 그러면 10주가 부러졌어요. 또 다른 원인으로 또뭐또이 고사 이제 죽었습니다. 한 10주. 자, 그러면 태풍, 강풍, 우방 이런 걸로 이렇게 나무가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주가 죽게 됐네요. 그럼 이 20주가 200주에 되니까 얼마예요? 자, 10% 피율이 생겼죠. 그럼 이제 이 피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공제하고 아까 자기 부담이 5%라고 그랬죠? 이걸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상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상품의 보험금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여전히 자, 피해율. 자, 이 피해율을 보상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해율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산출하느냐 이건데. 자, 대부분의 일반 품목은 자, 이 피율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여기에서 미보상 감소량 뺀 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다 그러는데. 자, 이 공식이 그거잖아요. 자, 평년 수확량은 뭐냐면 자, 올해 우리 과수원 또는 우리 논밭에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확을 해보니까 좀

줄었어요. 왜 줄었다? 예, 제해로 인해.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방, 냉해로 인하여 이렇게 줄었어요. 그럼 이 줄어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감소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뭐예요? 피해를 본 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보상 감소량을 빼준다 그러는데, 자,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가지고 1교시 때, 자, 맨첫 강의 때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우리 농가들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초 작업을 제대로 안 했어. 자, 그로 인하여 감소량. 이런 것들은 보장해주는 재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 것들은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감소량. 이게 이제 피해 양이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평균 수확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피율이 나오겠죠. 자, 대부분 이제 공식이 이렇게 산출되고요. 그 다음, 복숭아와 감자 같은 경우는요. 자, 특이하게 병충해가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 농사 짓는데 병충해 다 보장되지 않나요? 그런데 안 그래요. 병충해가 보장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랬으니까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때요? 농약도 뿌리고 이거 영농 활동에 통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복숭아와 감자 같은 경우는 또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복숭아도 모든 병충해가 다 보장된 게 아니라 그중에 세균 구멍병이라고 딱 하나만 보장되고요. 감자는 다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보장이 되니까 자, 이 피에 의해서 저기 플러스 이 병충해 감소량만큼이 뭘로 들어간다고요? 피해율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인삼입니다. 인삼 같은 경우도 이제 수확량 조사를 통하여 줄어든 만큼 보장을 해주는데 자, 이게요. 자, 1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년근, 3년근, 4년근. 자, 이렇게 연근별로 기준 수확량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만일 3년근 인삼이라면 기준 수확량이 자, 0.8kg, 0.8kg. 그런데 실제로 수확해 보니까 0.4kg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줄어든 게 피율이에요. 자,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는요. 자,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곱해주는데, 자, 무슨 얘기냐? 아하. 피해 면적 대비 수확량이 줄어든 게 보상이 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작불능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이제 좀 지급사유가 보장하는 재해로.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나, 자, 이런 걸로 침몰체 피율이 65% 이상. 아하. 자, 그러니까 거의 피해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70%의 피해가 났다고 해요. 그럼 30%는 우리가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거30% 수확해 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에 그냥 포기하고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난 농사 더 이상 안 질래요. 자, 그러면 그 경작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작불능보험금은요. 보험 가액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 일정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게 이제 이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 그러면, 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10%라면, 실제로 보장하는 수준은, 자, 90%가 되죠? 자, 여기 85%. 자, 여기 80%, 자, 여기 70%, 자, 여기 60%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 보장 수준에서 얼마냐?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치가. 자, 그래서 여기에 얼마? 절반. 그러니까 90의 절반이 45. 자, 85의 절반은 자, 42.5인데요. 이거 떼고. 자, 80의 절반이 40, 70의 절반이 35, 60의 절반이 30. 아하, 그래서 보장 수준의 절반을 보장을 해준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조사용 벼와, 그 다음에 사용 옥수수는 이게 조금 또 달라요. 경작불능이. 자, 이들은, 자, 사람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데, 자, 이들은 보험 가액 금액에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장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45%형, 42%, 이렇게 이제 보장 수준인데, 만일 내가 45%형 가입한다 그러면 45% 보장을 받고요. 42%형에

가입한다 그러면 42% 보장을 받는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장받기 위해서 어때요? 이걸 높은 비율 가입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자, 45% 가입하려면 3년 연속 가입해서 수령보험금이 또 순보험료 120% 미만으로 나와요. 우리 10%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 42%는 2년 연속 가입 계약자가 또120% 미만으로 나왔을 때만 가입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머지 우리 40, 35, 30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과 비율입니다. 자, 경과 비율이란 말은 뭐냐면 사고 발생일이 속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발생했느냐 해서, 자, 경과 비율은 보통 이제 조사령변화 사령오수서는 5월에 가입해요. 그리고 보장 기간이 8월 30일 날 끝나요. 그래서 5, 6, 7, 8일 때 5월 달에 만약 조사령변화 사고 났다 그러면 80%고 7월 달에 사고 났다면 이제 90% 이래요. 자, 사령오수서 같은 경우 6월 달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80% 이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 경과 비율을 적용을 해서 보험금을 산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과 비율 같은 경우는 조사령변화 사령오수서를 구분하되 5, 6, 7, 8, 4억 1입니다. 보험 기간이.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여기만 좀 달라요. 그래서 80, 85, 90, 100, 80, 80, 90, 100 이렇게 해서 자, 경과 비율을 반영해서 보험금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벼에만 있는 게 소확불능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일하게 벼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소확불능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확하는 시점에서요. 또 재해가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이 재해가 재연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피해가 커요. 여기서 재연이란 말은 우리가 사람이 쌀을 먹잖아요. 그러면 벼를 수확한 걸 조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달 껍질을 벗겨서 사람이 이제 쌀로 먹는데 현미로 만들 수 있는 비율이 65% 미만이란 말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니까 수확 자체를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상벼로 출하가 불가능해도 그리고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하고 수확불능 보험금을 신청할 때 이제 이 보험금을 탑니다. 그럼 이 보험금은요, 자, 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 경작불능금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는데 의 일정 비율이 방금 경작불능 보험금 그 일정 비율에 15%가 더 플러스 됩니다. 왜냐하면 수확불능은 경작불능 단계보다 좀더 뒤에요. 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생산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로 더15%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인데요. 생산비는요, 자, 특히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보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자, 로타리 작업도 하고 비닐 멀칭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때 수확을 시작해서 수확 개시해서 수확을 종료할 때까지인데 만일 이때 이제 생장기장 이때 이제 재해가 찾아와서 보험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자 이때 사고가 발생 시점까지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자 이걸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경과 비율이란 말은, 자, 여기 얼마만큼 지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고추 같으면 또 병충해가 보장되니까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이 반영되고요. 다른 것들은 병충해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가 여기에 반영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기 부담 비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기 부담금이란 말을 쓰는데 자, 특히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특이하게 여기는 경작불능이 없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돼요. 대신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입 금액에서 또 보험금이 산출되고 또 보험금이 지급되면 또그 나머지 가입 금액에서 산출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3%, 5%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10%, 15% 너무 많이 공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3%, 5% 이렇게
보험가입금액 곱해서 자기 부담금으로

공지를 하고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나머지 품목. 자,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 주로 밭작물인데요. 자, 이들 품목들은요, 가입 금액에다 피해율 자기 부담 비리잖아요. 근데 이 피해율이 달라요.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을 뺀 다음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든 것만큼이 피해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율 공식이 면적표율, 그러니까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가입 면적 또는 평균 수온의 정도 비율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반영해서 피해율을 산출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시설 하우스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도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밭작물 생산비하고 조금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딸기, 뭐 참외, 뭐 고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입 금액이잖아요. 그럼 가입 금액에다 여기 보세요. 경과비율, 피해율 이렇게 곱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이 아니라 소손해 면책금이란 말이 있어요. 자, 소손해만 작은 손해 금액은 면책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자, 보장하는 제의로 한 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대신, 자, 소손해 면책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해. 그러면 그 손해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보다 적게 손해가 나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전부 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장미하고 부추는 좀 다른데 장미는 나무잖아요. 나무기 때문에 여기는 경과 비율이 없어요.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는 뿌리만 살아 있으면 얼마든지 자라요. 그럼 또 수확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0%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70% 정도만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구조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보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본 공식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시설 보험금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요. 자, 손해가 얼마 났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데 이 자기 부담금 자, 그럼 이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자기 부담금인데,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런데 해가림 시설은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고요. 비가림과 원인 시설은요, 구조체 피복제가 다 피해 입었다. 그러면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그리고 피복제만 단독으로 사고 났어요. 즉, 비닐만 벗겨졌어요. 그러면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 해가림 시설은 화재 손해로 발생했을 때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데, 자, 비가림과 원예 시설은 화재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나머지 보험금인데, 자,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 품목에 따라 보장하는 게 있고 보장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가입했을 때 보장하는 거, 보장하지 않는 거 있는데요. 자, 재파종은 이제 우리가 마늘 이제 품목에 해당됩니다. 자, 파종을 했는데 호우가 와서 쓸려 내려갔어. 그래서 파종을 허접시 또 해. 자, 이렇게 추가로 파종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받는 게 재파종이에요. 그럼 이런 재파종은 보험 가입 금액의 35%를 세팅을 해놓고요. 표준 피해율이 반영돼. 이 피해율은 말 그대로 피해 본만큼 보장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조기 파종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마늘에만 해당되는데요. 자, 이 조기 파종 이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시기가 있는데, 남들보다 한달 정도 먼저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정도 먼저 파종해서 일찍 수확해서 내가 좀 수익을 내겠다 이건데, 바로 이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보장받는 게 재파종 경작불능이에요. 그러면 재파종도 마찬가지. 여기는 조기 파종은요, 특약은 25%로 좀 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경작불능도 말 그대로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이 일정 비율이 일반적인 경작불능

보장보다 좀 수치가 낮아요. 그럼 왜 여기는 수치가 낮냐?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파종을 해야지 어때요? 좀더 일찍 수확하려고 욕심부려서 일찍 파종했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피해가 없는데 이 사람들만 피해가 있으니까 보장을 해주되 조금 수치를 다운시켜서 보장이 된다. 그런 개념. 자, 그리고 이제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 우리 밭작물 중에 이제 재파종, 재정식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요즘 재파종, 재정식을 계속 보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만 좀 다른데 나머지 재파종, 재정식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의 20%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 피해율인데, 한마디로 피해 본 만큼 보장해 주겠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적 피해율은요, 자, 만약 우리가 자, 100제곱미터, 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아니, 가입을 했어요. 근데 피해가, 자, 50, 자, 50제곱미터가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재파종하거나 재정식을 한 면적이 자 30제곱미터라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재파종 재정식 한 만큼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이때 피율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예, 30%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양 지판은 이제 벼에만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내기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다. 그래서 농사를 포기해. 자, 그러면 15% 보장해 주고. 그리고 이제 제2항 제지파입니다. 이거 재파종과 같은 구조예요. 자, 여기는 25%로 책정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모내기 추가로 한 만큼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면적 피율은요, 피해 본 만큼, 그러니까 재파종 재정식 한 만큼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 보험금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출식만 잘 알아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축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학사 국사 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조선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에는 조세제도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즘엔 보통 우리가 세금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정치사를 제외하고는요, 경제, 사회, 문화 같은 경우 조선은 전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에서는요, 조선 전기 상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조선 후기 때 마련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 2번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선이든 그게 고려든 전근대 사회에서는요, 조세제도라고 하면 전세, 공납, 군역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건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생산량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걷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건 결국 토지를 기준으로 얼마나 생산되었느냐가 측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 봤던 토지의 단위가 요즘과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평 또는 제곱미터를 쓰는데 예전에는 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두 번째가 공납인데요. 이건 지금은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과거의 시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납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다가 현물을 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국가는 현물을 징수하는데 거기에는 조기나 꽃감이나 종이 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왜 징수할까요? 필요하니까요. 그럼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안 필요하냐? 아닙니다. 지금도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도 필요하고요. 컴퓨터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아요. 단, 이걸 국민들이 직접 내지는 않고요. 오늘날에는 정부 예산에 입안을 해서 조달청에서 그걸 사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시장도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고 아니면 오늘날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으면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조기는 서해안 쪽이지, 꽃감이라면 경북 상주지, 종이라고 하면 전북 전주지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역에 할당을 해줍니다.

크게는 도별로 할당이 되고 다시 그 안에서 군현으로 되고 다시 마을로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안에 20가구에 한다 그러면 집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몇 호에 사세요? 저는 903호에 삽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구당을 얘기할 때 호를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호당 징수하는 것이 공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냥 단어만으로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네, 국방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남성 중에서 이제 16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60세 직전까지 군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의 신분을 모두 4개로 나눴을 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천민은요, 모두 다 군역 대상대사 면제입니다. 천민의 대부분이 이제 노비인데요. 노비는 개인의 재산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일체의 권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당연히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군역을 담당하냐? 아니에요. 조선이건 고려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양반들이나 아니면 중인들 중에 상당수가 또 기술직 관료가 되거든요. 이들 같은 경우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1인이 하나의 국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이 있는데 또 거기서 수공업자나 상인들 같은 국가에도 또 바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래저래 다 빼고 나면 누가 남느냐? 사실상은 농민이 남아요. 그래서 군역의 의미는 거의 농민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틀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요 조선 전기로 넘어가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종입니다. 세종은 정말 대왕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여러 분야에서 다 활약을 하셨어요. 통치 부분에서 나오고요. 외교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문화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 파트가 나와요. 쉽게 생각합시다. 세종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올리는 쪽일까요? 낮추려고 노력한 쪽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이 만든 공법이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줄을 딱 보니까 와우,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17만 명을 상대로 의견을 모으고 계속 수정을 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정했을 때 애민사상이 정말 투철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분에서 이 앞글자의 전은요, 밭전자, 토지를 의미합니다. 요즘에야 뭐 일단 경제정리도 잘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화학비료든 천연비료든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전국의 토지를 봤을 때요, 비옥도가 큰 차이가 없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해서 가장 뛰어난 토지와 가장 열악한 토지를 6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제 3단계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세밀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연분 9등법인데 이 연이라고 하는 게 매년 year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매년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관리가 나가서 싹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농사를 잘 지었네, 상, 적당하구나, 중, 아휴, 망했구나, 하, 이렇게 갑니다. 근데 상 안에서 다시 상, 중, 하, 이렇게 가다 보니 가장 농사가 잘 된 곳은 상상년이라고 하고요. 가장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하년 등급을 주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 1결당 내야 되는 곡식의 양을 보시면요. 최대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갑니다. 자, 우린 이걸 묶어서 바로 이제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공납. 공납은 앞서서 아주 특이하게 현물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시점은 언제냐? 16세기예요. 어떤 제도든지 간에 시간이 100여 년쯤 지나게 되면 당연히 시행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가령 우리 지역에서는 종이를 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종이 제작하는 기술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 곶감이 올해는 전염병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몇 년 사이에 어느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고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16세기 공납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뭐냐면 박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박납이라는 이 단어도 상당히 주목하셔야 돼요. 일단 박납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 보면 설이라고 나왔는데 하층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

자, 이번에는 군대 가는 이야기 해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 가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땐그 위험도가 더 높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비리와 돈을 동원해서 자식들을 안 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우린 이걸 바로 군역기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국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군대 안 오고 싶어? 알았어. 그럼 다른 방법을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음성적인 방법을 국가가 합법화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중종 때 나왔던 1년을 군포 두필씩 내면 군대 안 와도 돼라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조선 16세기 정치를 여기다가 덧입해 보자라면 여러 가지 제도도 결국 16세기 때 문제점을 노출하는데 거기에다가 사화라는 사건까지 결합이 되다 보면 정치 부분과 경제 부분이 결국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걸 이제 능동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백성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앞서서도 우리가 명종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가 바로 명종 때였는데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장량 3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요. 3년이에요. 전근대 사회에서요, 정부에 대항하는 봉기가 3년 동안 일어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먼저 지방군 투입돼요. 근데 지방군이 진압하지 못하면 중앙군이 투입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병사를 상대로 싸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몇달 만에 수습이 됩니다. 근데 장장 3년 동안 지속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앙이 무능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임꺽정의 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농민들이 비호해줬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명종 다음 시대가 누구냐? 선조 시대입니다. 붕당이 출현했고요. 더 나아가서 임진왜란까지 일어납니다. 다다망이 누구냐? 인조입니다. 그때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되면 더 이상 기존의 방법을 운영할 수가 없겠죠.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들어갑니다. 조선 후기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주제 하나씩 별도로 보여드립니다. 전세 개혁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건 인조 때 나온 영정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은 이제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9단계로 나눠서 조세를 매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인조 때는 어떻게 하냐? 1결당 사두만 내라고 정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란과 호란을 연속적으로 겪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나라가 너무 미워요. 통치자들에게 원망이 쏟아지겠죠. 근데 조세개혁마저 안 해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조세개혁에서 일단 감액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전세세차가 일단 고정액이 된 거예요. 정액화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전세 부담은 낮아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도에서 완벽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영정법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좋게 평가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광해군 시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근데 이 대동법은 앞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영정법에 비해서 정말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돼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공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으니까 참 내기 번거로운 제도라는 건 이미 이해가신 거죠. 그럼 그걸 광해군은 어떻게 바꿨느냐? 현물로 내지 마. 조기 안 내도 되고, 종이 안 내도 되고, 곶감 안 내도 돼. 그럼 뭘 했냐? 일결의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12, 12두씩 내. 근데 만약에 너희 지역에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 그럼 곡식 내지 말고 동전 내.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고려시대부터요, 동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전국 유통은 잘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급자족적인 경제가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는요, 그것도 가능해져요. 상평통보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곡식 대신에 동전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 배라고 하는 거 옷감이에요. 앞서 우리가 군역과 관련돼서 군포 두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건데 옷감이 더 쓸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동법이에요. 외우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그럼 외우는 거 말고 뭐가 보이세요? 여기에는 혁신이 보이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공납이라고 하는 건각 집단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부유하건 가난한 건그 고려가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지를 많이 가진 자와 그러지 않은 자의 차등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대동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전래동화 중에서 흥부 놀부전 있죠. 형제였으나 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자였고요. 당연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흥부는 자식은 많은데 가진 땅이 없어서 항상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납이라면 부유하고 가난한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돼야 돼요. 이 집도 종이 10장, 이 집도 종이 10장 이렇게 냈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동법 기준에서 본다면 이 집은 땅을 많이 가졌으니 당연히 내야 될 곡식의 양이 많아져요. 근데 이 집은 면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시작은 광해군이에요. 근데 광해군 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건 상상할 수 없고요. 일단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늘려서 강원도, 충청,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이렇게 늘려갑니다. 그래서 숙종 시기가 되어지만 전국적인 실시가 가능해져요. 다른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앞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선에 모두 27분의 왕이 계십니다. 근데 그중에서 두 분의 왕 같은 경우는 통치를 못하였다라고 해서 반정으로 쫓겨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고? 연산군. 두 번째가 광해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쫓겨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광해군을 위한 변명을 조금 좀 해드리자면 광해군 같은 경우는 대략 15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동법은 즉위하자마자 1년 차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란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혁신적인 제도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을 이제 전공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 17세기를 설명할 때 대동법의 시대, 대동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갈 때 광해군 시절 이제 외교 정책 부분에서 북인과 서인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인들이 광해를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 부분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한다 그러면 초창기 되었던 대동법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챙겨두셔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보자면 1결당 12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영정법의 3배인 거니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납이라는 게 참 부담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납 자체가 이제는 전세처럼 된 겁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이거 1결당 12두씩 걷어들이면 이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관리 감독할 별도의 관청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해청입니다. 선해청이라고 하면 조선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양대 산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래 가장 핵심 기구는 호조입니다. 그런데 그 라이벌 정도가 될 만한 상당히 큰 재정기관이 등장했다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공인이 있죠. 공인은 뭐냐면 상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현물을 관청에 냈었는데 대동법으로 인해서 농민은 곡식을 관청에 대게 되죠. 그러면 관청 같은 경우는 다시 필요한 물품을 샀어야 되는데 그 대행 업무를 담당해주는 상인이 누구라고요? 네, 공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들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기, 곡감, 종이를 사러 간다고 칩시다. 주문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조기 100마리? 아니겠죠. 1000대 이상 나오겠죠. 곡감을 살 때도 몇십 개 단위가 아니잖아요. 몇천 개 단위가 나오게 됐죠. 단위가 달라져요. 단위가 달라지게 되면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조선 후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대동법이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동법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조가 만든 균역법입니다. 일단 영조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는 성격이 조금 괴팍한 측면이 있었어요. 너무 자기에게 엄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아들에게도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들과의 갈등이 좀 심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영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컸다고 합니다. 그런 영조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뭐냐? 백성들의 군포 부담이에요. 군대를 안 가는 건 합법이 됐지만 그러기 위해서 매년마다 군포 도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요. 한 집안에서 군역 대상자가 보통 3, 4명 됩니다. 아버지 있죠? 큰오빠 있죠? 둘째 오빠 있죠? 이렇게만 돼도 1년에 6피를 내야 됩니다. 너무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개혁 방안을 내놔라라고 했더니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럼 기준을 바꿔볼까요? 라고 하면서 모든 신분 상관없이 걷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혁신이죠? 또 누군가는 대동법처럼 토지를 기준을 매겨봅시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생각한 것은 좀 쉬운 방법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농민들이죠. 농민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1년에 군포 한 필씩만 내. 이렇게 한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 야호! 하고 신난 거죠. 자, 그런데 농민들에게 이제 군포를 조금 걷는 대신에 국가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다른 대안책을 또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추가되는 것이 이 두 번째 칸에 나오는 결작과 선무공감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균역법 같은 경우는 이 세트가 완벽하게 기억이 되셔야 돼요. 자, 결작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가진 자들에게 추가로 매긴 세금입니다. 1결당 2두씩 내려요. 여러모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선무공감포는 뭐냐? 이 조선 후기가 되잖아요. 농민들 중에서 일부는 뭐 족보를 센다거나 공명첩을 매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만큼 이제 농민 중에서 부농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부자이지만 굳이 올라가진 않고요. 그냥 부유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한 자리는 갖고 싶은 거죠. 그 욕망을 이용해서 부유한 양인들에게 쿤포네 그러면 당신 아들에게 한 자리 주겠소? 라고 만든 자리가 선무군관이란 자리입니다. 자, 균역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꽤 괜찮죠? 네. 근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19세기가 문제가 돼요. 19세기 때 세도 정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중앙정치가 혼탁지대 보니까 그것이 결국 지방관리의 약탈로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다시 또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중에 이제 군포 관련된 건 이런 거죠. 백골, 죽은 자입니다. 황구,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군역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끝난 사람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다시 해결책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게 될 흥선대원군의 호포제입니다. 호가 뭘까요? 집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내야 될 양을 감액해주는 정도였다면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각 집마다 다 내. 그럼 집마다 다 내게 되면 누구도 내게 된다. 양반도 내게 된다.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되고요. 대신에 그만큼 흥선대원군은 양반의 반발을 많이 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을 전후기로 분류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된 걸 두 가지를 갖고 낼 건데 일단 첫 번째 사료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5년 기출 문제를 봤을 때도 하나 나타난 특징이 문제가 담백해졌다. 그래서 예전처럼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 다만 사료 문제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료를 조금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료입니다. 각 고을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나누어 책정하여 스스로 해당 관청에 납부하게 하였으니 이럽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토산물입니다. 됐나요? 자, 본래 그 뜻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점점점 간사한 물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익을 독점하는 여러 군가에게서도 간혹 빼앗아 대신 납부하기도 한다 이렇게 써요. 대신 납부.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박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사료를 띄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것이고 답은 광해군의 대동법이 됩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자,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해청을 두고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럼 대동법을 처음 시행한 왕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광해군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광해군 자리를 네모로 치고 낸 다음에 해당하는 왕과 관련된 정책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속 3개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5년입니다. 과로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세종대는 토지의 비옥도 및 풍흉을 고려하여 4도에서 20도까지 차등 있게 거두는 기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종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법이 1번과 3번에서 보입니다.

2번, 니에는 각 지방에 토산물을 거두는 것으로 중앙에서 필요한 곡물의 종류와 수량을 9년에 할당하면 9년에서 1월 집집마다 부과하여 거두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토산물 보이십니까? 집집마다 부과한다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공납이 됩니다. 자, 디귿은 국가에서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의 그랬는데 이 양인은 누구를 빼고 말하냐면 천민을 빼고 말합니다. 양반, 중인, 상민까지를 양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 안에는요, 군역, 군대 가는 거죠. 요역. 제가 강의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요역이라고 하는 건 공사 현장에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닫는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을 동원하지 않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걸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보실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과점법,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지 않고요. 다음 문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 갑자기 어우 진상 같다. 이 말의 진상일 것 같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공납도 종류가 또 있어요. 혐오를 갖다 바칠 때도 주기적으로 바치는 게 있고 갑자기 국가에서 내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의 형태가 아니라 임금에게 선물로 갖다 바쳐요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이라고 했을 때 선해청, 쌀, 그리고 공납을 부과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대동법이 보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직전법 들어갑니다. 보통 경제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조선 후기 조세제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토지제도가 나와요. 근데 이 토지제도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국가와 관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관리라고 하면 지금은 공무원인 거죠. 자,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했다. 오늘날이라면 연봉으로 보상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고려든 그게 통일신라든 조선이든 토지로 보상을 합니다. 근데 그 토지라는 것은 당신 가져! 이렇게 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직전법이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과전법까지 나옵니다. 과전법은 조선 초까지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직 관리거나 현직 관리이거나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국가가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 받아먹는 권리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전국의 땅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당시 과전법에서는요, 경기도 일대 땅에 대해서만 토지를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토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조. 자, 세조 같은 경우는 조선 15세기를 대표하는 왕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출제가 됩니다. 요 세조 시기 때 누군가를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바로 누구냐? 은퇴자.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수도권을 나눠주었다. 이게 바로 직전법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2025년. 저 이 문제 보고요. 참 세련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말하기를 양역의 변통에 대한 말은 문득 상하의 한담이 되었고 일단 첫 줄부터 쉽지 않죠. 먼저 저기 나오는 양역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양인들의 역을 말합니다. 요역은 빼고 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방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변통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많으니까 뭔가 개혁안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상하인 거니까 신분의 상층부 그리고 하층민을 말하는 거고요. 한담이라고 하는 건 심심할 때 나누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아유 언제 그 군역제도 바꿔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조 때 변통하고자 했으나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양역을 끝내 변통하지 못한다면 조선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어찌 변통할 방도가 없겠는가라고 왕이 말하였대요. 그리고 사료 끝에 누가 나왔냐면 영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미 답은 나온 거죠. 네, 1번에 가보겠습니다. 젊은 장정 한 명에게 매년 군포를 한 피씩 내도록 하였다. 우리는 그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2번에 갑니다. 전세인데요. 풍흉. 풍흉이라고 하는 건 풍년과 흉년을 말합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최저액으로 낮춰졌습니다. 1결당 4두를 내도록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영정법인 거고요. 3번은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했죠. 현물 대신에 1결당 12두의 곡식을 내라라고 하였으니까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자,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금난전권이 나왔습니다. 수도 한양에서 시전만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전도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정조 때 나왔습니다. 정조가 앞으로 난전의 상행을 허락하노라라고 발표한 것을 신해통공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 2시간에 걸쳐서 조선시대의 정치와 수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은 이 과목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그 수확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이제 보험금 산출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우리 1과목에서는 보험금이 그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급 사유가 어떤지,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이 과목 내용이 거의 아마 여기에 반영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험금.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보험금은 이제 보험가입자가 이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피해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가, 즉, 가입자에게 지는 돈인데, 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제 지급하게끔 이제 그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금 지급은요. 자, 원래는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사고를 통지해 줘야죠. 그래야 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가 얼마 났는지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이제 그걸 보험금 결정을 하죠. 얼마 지급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험금 결정이 되면 자, 7일 이내에 이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좀 빨리 보험금을 줘야지 늦장 부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좀나 일찍 줄수 없냐? 왜냐면 우리 농사는 그러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종해야 될 시기가 있고 정식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래요. 또 가축이나 이런 시설 같으면 빨리 복구를 해야 거기다 또 작물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촉박해. 그래서 이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보험금 받을 게 있다면 자, 추정 보험금의 얼마? 50% 정도는 미리 이렇게 선불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농사 지을 준비를 하게끔 보장해 주자.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장 방식에 따라 이제 보험금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금 종류는 뭐, 이보다 더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겠지만, 자, 적과정 종합위험 2 상품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수확 감소 보장에 대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수확 감소 보험금 있고요. 경작불능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불능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농가가 농사를 포기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급되는 보험금이고요. 자, 생산비 보험금은 자, 생산비 보장 품목 같은 경우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사고 발생 시점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보험금은요. 자, 하우스가 무너졌어요. 그럼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원상 복구 비용을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다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추가로 이제 보장되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거나 특약에서 보장하거나 이렇게 보장되는 보험금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금은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건강보험이랄지 그 어떤 보험도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데, 손해액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 안 되는 이것도 내가 다 보장받겠다 그러면 그 손해를 평가하느라 들어간 비용이 더 나와요.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보험료 책정을 높게 하죠. 그러면 오히려 보장받는 것보다 여기 지불되는 게더 많아요. 자, 그러면 보험제도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담 비율은요. 자, 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제 PL에서 차감합니다. 이걸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부담 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15%, 20, 30, 40% 이렇게 총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험에 가입할 때 자, 내가 부담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어요. 자, 부담이 어때요? 적어야 내가 보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형과 15%형 같은 경우는요, 자, 최근 3년간 연속 가입 과손, 과손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과손이고, 농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가 될 텐데,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탄 보험금이 순보험료다 100% 미만이라는 얘기는 보험금이 적게 지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가입자는 어떤 가입자예요? 우수한 가입자죠. 왜? 자기네가 보험료 받은 것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적었다는 얘기니까 보험회사는 좀 이익을 안겨다준 우수한 고객.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10%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최근 2년간. 자, 그래서 여기는 3년 기준이고 여기는 2년 기준으로 여전히 자, 이렇게 손해율이 100% 미만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15%형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해야 이것은 할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20, 30, 40%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손해 같은 경우. 자,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나무도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부담 비율이 무조건 다 5%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목별로 우리 하나하나, 자, 보험금 산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적과점 보험 같은 경우, 적과점 종합형 보험 상품입니다. 자, 이들은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해서 이제 수확이 종료할 때까지, 이게 이제 보험 기간, 즉, 보장 기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보장 기간 중에 이제, 자, 과수 같은 경우 이제 먼저 꽃이 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죠.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우리는 적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아 상태에서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이건 이제 속간이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과를 끝내고요. 이제 얼마 정도 달려있는지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적과 종료 전까지, 자, 이때는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쯤 냉해 피해가 찾아옵니다. 자, 그럼 냉해 피해가 되면 갑자기 우리 꽃샘추위가 춥잖아요. 추우니까 꽃이 피었는데 거기에 암술 수술 사이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우니까 꽃 봉오리가 오므러들어요. 오므러들으니까 수정이 안 돼.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맺질 않잖아요. 오, 그래서 이런 냉해가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착과수가 어때요? 훨씬 줄어들겠죠. 자, 그 바람에 이제 뭐예요? 착과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보험금 산출식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자, 말 그대로 착과 감소량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 그건데 여기에서 미보상 감소량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보상 감소량은 보상해 주는 제의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보장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빼주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 자,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이것은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줄어든 감소량. 그게 이제 보장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장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50%, 70%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적과 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 뭐 열매가 아직 육아, 이제 어려요. 아직 충분히 여물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100%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50에서 아니면 70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7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뭐냐? 또 마찬가지. 착과 감소 보험금을 그전에 너무 많이 타갔어요. 최근 3년간.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을 많이 타가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우수한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험금하고 순보험료 비례해서 120% 이상으로 나오면, 자,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70%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자, 적과 전에 발생한 사고네요. 착과 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과 이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태풍이 찾아옵니다. 또 집중호우가 찾아와요. 자, 이로 인하여 어때요? 또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또 보험금이 한번더 나갑니다. 이걸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이다. 그래서 적과 종류의 누적 감수량, 그러니까 이때 감수량, 이때 감수량을 다 더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 공제하고 여기다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 여기는 50에서 70%가 없죠. 왜? 이제 적과 이후에는 열매가 충분히 여물었기 때문에 100%다 지원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 미보상 감수량이 없네요. 자, 적과 이후에는 미보상 감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빠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 전 종합염, 자, 사과, 배, 단감, 떫은 간, 과수 4종을 얘기하는데, 이들 품목은 이렇게 보험금이 두번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보험금인데, 대부분 과수는요, 자, 나무 보장이 되는데, 물론 보장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럼 나무 손해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가액 금액에다 곱하기 피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 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 피해율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건데, 자기 부담 비율은 공제한 피율. 자, 그럼 이 피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자,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200주를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태풍으로, 자, 10주가 부러졌어요. 자, 그러면 10주가 부러졌어요. 또, 다른 원인으로 또, 뭐, 또이 고사, 이제 죽었습니다. 한 10주. 자, 그러면 태풍, 강풍, 우방, 이런 걸로 이렇게 나무가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주가 죽게 됐네요. 그럼 이 20주가 200주에 되니까 얼마예요? 자, 10% 피율이 생겼죠. 그럼 이제 이 피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공제하고, 아까 자기 부담이 5%라고 그랬죠? 이걸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상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상품의 보험금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여전히, 자, 피해율. 자, 이 피해율을 보상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해율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산출하느냐 이건데, 자, 대부분의 일반 품목은, 자, 이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여기에서 미보상 감소량 뺀 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다 그런데, 자, 이 공식이 그거잖아요. 자, 평년 수확량은 뭐냐면, 자, 올해 우리 과수원 또는 우리 논밭에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확을 해보니까 좀 줄었어요. 왜 줄었다? 예, 제해로 인해.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방, 냉해로 인하여 이렇게 줄었어요. 그럼 이 줄어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아, 감수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뭐예요? 피해를 본 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보상 감수량을 빼준다 그러는데, 자,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가지고 1교시 때, 자, 맨첫 강의 때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우리 농가들 통상적인 용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초 작업을 제대로 안 했어. 자, 그로 인하여 감수량 이런 것들은 보장해 주는 재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 것들은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감수량. 이게 이제 P 양이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P율이 나오겠죠. 자, 대부분 이제 공식이 이렇게 산출되고요. 그다음 복숭아와 감자 같은 경우는요. 자, 특이하게 병충해가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 농사 짓는데 병충해 다 보장되지 않나요? 그런데 안 그래요. 병충해가 보장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랬으니까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때요? 농약도 뿌리고 이거 영농 활동에 통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복숭아와 감자 같은 경우는 또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물론 이제 복숭아도 모든 병충해가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세균 구멍병이라고 딱 하나만 보장되고요. 감자는 다 보장을 해 주는데 이게 이제 보장이 되니까 자, 이 피해에 의해서 저기 플러스 이 병충해 감수량만큼이 뭘로 들어간다고요? 피해율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인삼입니다. 인삼 같은 경우도 이제 수확량 조사를 통하여 줄어든 만큼 보장을 해주는데, 자, 이게요. 자, 1- 수확량 나누기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년근, 3년근, 4년근, 자, 이렇게 연근별로 기준 수확량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만일 3년근 인삼이라면 기준 수확량이 자 0.8kg, 0.8kg. 그런데 실제로 수확해 보니까 0.4kg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줄어든 게 피율이에요. 자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는요, 자 피의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곱해주는데 자 무슨 얘기냐? 아하, 피의 면적 대비 수확량이 줄어든 게 보상이 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작불능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이제 좀 지급사유가 보장하는 제로.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나, 자, 이런 걸로 침몰체 피율이 65% 이상. 아하. 자, 그러니까 거의 피해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70%의 피해가 났다고 해요. 그럼 30%는 우리가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거30% 수확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에 그냥 포기하고 트랙터로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난 농사 더 이상 안 질래요. 자, 그러면 그 경작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작불능보험금은요, 보험 가액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 일정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게 이제 이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 그러면, 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10%라면, 실제로 보장하는 수준은, 자, 90%가 되죠? 자, 여기 85%. 자, 여기 80%, 자, 여기 70%, 자, 여기 60%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 보장 수준에서 얼마냐?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치가. 자, 그래서 여기에 얼마? 절반. 그러니까, 90의 절반이 45. 자, 85의 절반은, 자, 42.5인데요. 이거 떼고. 자, 80의 절반이 40, 70의 절반이 35, 60의 절반이 30. 아하, 그래서 보장 수준의 절반을 보장을 해준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조사룡벼와, 그 다음에 사룡옥수수는 이게 조금 또 달라요. 경작불능이. 자, 이들은 자, 사람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데. 자, 이들은 보험 가액 금액에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장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45%형, 42% 이렇게 이제 보장 수준인데, 만일 내가 45%형 가입한다 그러면 45% 보장을 받고요. 42%형에 가입한다 그러면 42% 보장을 받는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장받기 위해서 어때요? 이걸 높은 비율 가입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자, 45% 가입하려면 3년 연속 가입해서 수령 보험금이 또 순보험료 120% 미만으로 나와요. 우리 10%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 42%는 2년 연속 가입 계약자가 또120% 미만으로 나왔을 때만 가입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머지 우리 40, 35, 30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과 비율입니다. 자, 경과 비율이란 말은 뭐냐면 사고 발생일이 속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발생했느냐 해서, 자, 경과비율은 보통 이제 조사령배나 사령옥수수는 5월에 가입해요. 그리고 보장기간이 8월 31일 날 끝나요. 그래서 5, 6, 7, 8일 때 5월 달에 만약 조사령배와 사고 났다 그러면 80%고 7월 달에 사고가 났다면 이제 90% 이래요. 자, 사령옥수수 같은 경우 6월 달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80% 이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경과 비율을 적용을 해서 보험금을 산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과 비율 같은 경우는 조사령배와 사령옥수수를 구분하되 5, 6, 7, 8, 4억 이래입니다. 보험기간이.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여기만 좀 달라요. 그래서 80, 85, 90, 100, 80, 80, 90, 100 이렇게 해서 자 경과 비율을 반영해서 보험금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벼에만 있는 게 소확불능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일하게 벼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소확불능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확하는 시점에서요. 또 재해가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이 재해가 재연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피해가 커요. 여기서 재연율이란 말은 우리가 사람이 쌀을 먹잖아요. 그러면 벼를 수확하면 조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달 껍질을 벗겨서 사람이 이제 쌀로 먹는데 현미로 만들 수 있는 비율이 65% 미만이란 말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니까 수확 자체를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상별로 출하가 불가능해도 그리고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하고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할 때 이제 이 보험금을 탑니다. 그럼 이 보험금은요. 자,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 경작불능금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는데 의 일정 비율이 방금 경작불능보험금 그 일정 비율에 15%가 더 플러스 됩니다. 왜냐하면 수확불능은 경작불능 단계보다 좀 더 뒤에요. 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생산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로 더 15%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인데요. 생산비는요, 자, 특히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보험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자, 로타리 작업도 하고 비닐 멀칭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때 수확을 시작해서 수확 개시해서 수확을 종료할 때까지인데 만일 이때 이제 생장기장 이때 이제 재해가 찾아와서 보험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자 이때 사고가 발생 시점까지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자 이걸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경과 비율이란 말은 자 여기 얼마만큼 지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고추 같으면 또 병충해가 보장되니까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반영되고요. 다른 것들은 병충해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가 여기에 반영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기 부담 비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기 부담금이란 말을 쓰는데 자 특히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특이하게 여기는 경작불능이 없고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돼요. 대신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입 금액에서 또 보험금이 산출되고 또 보험금이 지급되면 또 그 나머지 가입 금액에서 산출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3%, 5%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10%, 15% 너무 많이 뺀 공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3%, 5%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 곱해서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를 하고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나머지 품목. 자,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 주로 밭작물인데요. 자, 이들 품목들은요. 가입 금액에다 피해율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 피해율이 달라요.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그다음에 미보상 감소량을 뺀 다음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든 것만큼이 피해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율 공식이 면적피율, 그러니까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가입 면적, 또는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반영해서

PA율을 산출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하우스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도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밭작물 생산비하고 조금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딸기, 뭐, 참외, 뭐, 고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가액 금액이잖아요. 그럼 가액 금액에다 여기 보세요. 경과비율, PA율 이렇게 곱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이 아니라 소손해 면책금이란 말이 있어요. 자, 소손해만 작은 손해 금액은 면책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자, 보장하는 제의로 한 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대신, 자, 소손해 면책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해. 그러면 그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보다 적게 손해가 나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전부 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장미하고 부추는 좀 다른데 장미는 나무잖아요. 나무기 때문에 여기는 경과비율이 없어요.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는 뿌리만 살아 있으면 얼마든지 자라요. 그럼 또 수확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0%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70% 정도만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구조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보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본 공식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시설 보험금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요. 자, 손해가 얼마 났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데 이 자기 부담금 자, 그럼 이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자기 부담금인데,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런데 해가림 시설은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고요. 비가림과 원예 시설은요, 구조체 피복제가 다 피해 입었다. 그러면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그리고 피복제만 단독으로 사고 났어요. 즉, 비닐만 벗겨졌어요. 그러면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 해가림 시설은 화재 손해로 발생했을 때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데, 자, 비가림과 원예 시설은 화재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나머지 보험금인데, 자,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 품목에 따라 보장하는 게 있고 보장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가입했을 때 보장하는 거, 보장하지 않는 거 있는데요. 자, 재파종은 이제 우리가 마늘 이제 품목에 해당됩니다. 자, 파종을 했는데 호우가 와서 쓸려 내려갔어. 그래서 파종을 허접시 또 해. 자, 이렇게 추가로 파종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받는 게 재파종이에요. 그럼 이런 재파종은 보험 가입 금액의 35%를 세팅을 해놓고요. 표준 피해율이 반영돼요. 이 피해율은 말 그대로 피해 본만큼 보장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조기 파종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마늘에만 해당되는데요. 자, 이 조기 파종 이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시기가 있는데, 남들보다 한달 정도 먼저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정도 먼저 파종해서 일찍 수확해서 내가 좀 수익을 내겠다 이건데, 바로 이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보장받는 게 재파종 경작불능이에요. 그러면 재파종도 마찬가지. 여기는 조기 파종은요, 특약은 25%로 좀 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경작불능도 말 그대로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이 일정 비율이 일반적인 경작불능 보장보다 좀 수치가 낮아요. 그럼 왜 여기는 수치가 낮냐?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파종을 해야지 어때요? 좀더 일찍 수확하려고 욕심부려서 일찍 파종했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피해가 없는데 이 사람들만 피해가 있으니까 보장을 해주되 조금 수치를 다운시켜서 보장이 된다. 그런 개념. 자, 그리고 이제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 우리 밭작물 중에 이제 재파종, 재정식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요즘 재파종, 재정식을 계속 보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만 좀 다른데 나머지 재파종, 재정식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의 20%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 피해율인데,

한마디로 피해 본 만큼 보장해 주겠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적 비율은요. 자, 만약 우리가 자, 100제곱미터 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아니 가입을 했어요. 근데 피해가 50제곱미터가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재파종하거나 재정식을 한 면적이 자, 30제곱미터라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재파종 재정식 한 만큼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이때 피율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30%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양 지판은 이제 벼에만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내기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다. 그래서 농사를 포기해. 자, 그러면 15% 보장해 주고. 그리고 이제 제2양 제지파입니다. 이거 재파종과 같은 구조예요. 자, 여기는 25%로 책정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모내기 추가로 한 만큼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면적 비율은요. 피해 본 만큼. 그러니까 재파종 재정식 한 만큼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 보험금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출식만 잘 알아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축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챕터에 들어왔어요. 바로 닮은 도형인데요. 이 도형이 닮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이 단원이 이 개념만 보면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만 들어가면은 보통 학생들이 우수수 막 다 틀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뭔가 챙길 것도 많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단원인데 딱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이번 단원을 공부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직관입니다. 뭔가 도형에 닮았다, 닮은 도형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직관을 길러줄 거고요. 두 번째는 비례식이에요. 닮은 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비례식을 세우고 그 비례식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편하게, 간편하게 풀어볼 건데요. 그 두 가지 관점에 집중해 보면서 닮은 도형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닮은 도형이 뭐냐?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것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 삼각형 ABC를 이렇게 일정하게 쭉 크게 늘리면요. DEF에 싹 포개지겠죠. 그럴 때 두 도형이 닮았다.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요. 서로 닮은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우리는 닮은 도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를 통해 나타내 보자면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삼각형 ABC, 삼각형 DEF가 이 S자를 옆으로